0: 영화를 통해서 장애에 대해 잘 알아가고 장애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영화 속 장애 공감, 시내 21 조현나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오늘은 어떤 영화를 만나볼까요?
1: 네, 오늘은 애덤 엘리엇 감독의 달팽이의 회고록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25년 개봉작이고요. 세계 최고 권위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인 안시국제 애니메이션 영화제에서 대상격에 해당하는 장편 크리스탈상을 수상했습니다. 멜버른 국제 영화제 개막작으로도 선정이 됐고요. BFI 런던 영화제 최우수 작품상 수상, 부천 국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국제 경쟁 장편 대상 등을 거머쥐면서 개봉 전부터 주목을 받았습니다.
0: 네.
1: 점토 인형을 조금씩 움직여 만드는 클레이 애니메이션으로 제작이 됐고요. 외형은 귀엽지만 상실과 우울, 죽음, 장애 등을 희망과 함께 이야기하는 성장서사입니다.
0: 성장서사의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니까 궁금해지는데요. 영화 내용은 어떤가요?
1: 네, 이어서 줄거리 설명해드리면요. 1970년대 호주를 배경으로 주인공 그레이스가 쌍둥이 오빠 길버트와 함께 자랍니다. 그레이스의 아버지 퍼시는 과거 거리 공연자였지만 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되어 휠체어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녹록지 않은 환경이지만 세 사람은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아버지 퍼시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 남매는 서로 다른 위탁 가정으로 보내지는데요. 그레이스는 캔버라의 비교적 부유한 부부에게 입양됐지만 길버트는 애정 없는 환경 속에서 외로움을 견디며 혼자 살아갑니다. 두 쌍둥이는 서로 재회할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레이스는 길버트가 없는 외로움을 견디기 위해 인형이랑 책, 달팽이 모양의 장식품 등을 끝없이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 괴짜지만 삶을 사랑하는 노인 핑키를 만나면서 삶을 대하는 그레이스의 태도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0: 클레이 애니메이션이라고 하셨는데요. 제작 과정이 어떤지도 궁금한데요.
1: 네, 이 달팽이의 회고록은 애덤 엘리엇 감독이 15년 만에 내놓은 장편 애니메이션인데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 클레이 애니메이션이 8년에 걸쳐서 제작이 됐기 때문입니다. 점토 인형을 조금씩 움직여서 한 컷, 한 컷을 촬영한 다음에 그 컷을 이어붙이는 형식으로

0: 만들어지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1: 예.
0: 에덤 엘리엇 감독의 클레이 애니메이션의 특징은 어딘가 울퉁불퉁한 모양새를 지닌 인형들이 등장한다는 것인데요. 감독도 완벽하게 인형을 만드는 대신 손자국이나 붓질 자국을 일부러 남겨서 CG가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직접 만든 작품이라는 사실을 관객이 느끼길 원한다고 말하곤 합니다. 그래서 동글동글한 귀여운 외형이 특징인데, 또 장애와 상실, 죽음 같은 무거운 소재를 정면으로 다루는 그러한 대비가 이 에덤 엘리엇 감독의 대표적인 스타일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 들려주신 줄거리를 보니까 달팽이의 회고록에 등장하는 캐릭터가 좀 많은 것 같은데요. 어떤 인물에 주목을 하면 좋을까요?
0: 네, 저는 주인공인 길버트와 그레이스 쌍둥이와 더불어서 둘의 아버지 퍼시에게 좀 주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상 이 애니메이션의 등장 시간이 아주 길진 않은데요. 달팽이의 회고록의 전체적인 서사와 감정적 흐름의 기반을 다져주는 인물입니다. 퍼시 아내, 이두 쌍둥이의 어머니는 출산 중에 사망을 했고, 쌍둥이 그레이스와 길버트를 퍼시가 혼자 키워왔는데요. 퍼시는 과거에는 파리에서 활동하던 거리의 저글러였습니다. 그런데 음주운전 차에 치이는 사고를 당해 하반신이 마비가 됐고 결국 휠체어를 타게 되는데요. 이후 꿈을 잃은 채 절망하며 술에 의존합니다. 일을 할수 없으니까 경제적으로는 매우 어렵지만 아이들에게 무척 애정을 주는 아버지로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 그레이스가 항상 쓰는 달팽이 모자는 퍼시가 직접 떠준 것이고요. 남매가 꿈을 잃지 않도록 곁에서 무한히 응원해줍니다. 그러던 퍼시가 수면 무호흡증으로 사망하고 쌍둥이가 서로 다른 위탁 가정으로 가게 되면서 여러 사건이 벌어지죠.
1: 버시가 겪은 사고나 다른 가정에서 살게 된 쌍둥이들을 생각하면 이들의 이야기가 무척 비극적으로 와닿는데요.
0: 네, 저 역시 이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중요한 건 영화에서 퍼시를 잇따른 사고와 후천적으로 얻은 장애로 인해 불행해진 사람으로만 소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화는 그가 술에 의존하는 모습도 보여주지만, 동시에 아이들을 사랑하고 상상력과 유머를 잃지 않으려 했던 사람으로 묘사합니다. 그래서 퍼시는 영화가 말하는 상실과 사랑이라는 주제를 응축한 인물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1: 예. 감독이 자주 다루는 주제 중에 하나가 장애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시죠.
0: 네, 이 에덤 엘리엇 감독은 의도적으로 장애를 가진 인물을 반복해서 등장시키는 감독입니다. 그는 항상 언더독 캐릭터들, 예를 들면 남들과 다르다고 여겨지거나 오해받는 사람들에 관한 영화를 계속 만들어 왔는데요. 에덤 엘리엇 감독이 창조한 캐릭터들은 모두 어떤 결함이나 불완전함을 가졌는데, 관객이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길 원해서 그런 특징을 넣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과 태도에 공감하길 바래서 그런 것입니다.
1: 예.
0: 퍼시의 경우에 빗대어 보자면, 퍼시의 하반신 마비는 비극을 극대화해 관객을 동요시키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그러한 큰 상처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베푸는 능력을 끝내 잃지 않는 사람이라는 그의 따뜻한 면모를 더 강조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더불어 인간의 불완전성과 타인을 향한 인간의 공감에 관해서도 작품을 통해 꾸준히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1: 전작에서도 유사한 캐릭터들이 등장을 하나요?
0: 네, 장애를 지닌 캐릭터는 에덤 엘리엇 감독의 작품에 자주 등장하는 캐릭터 유형 중 하나인데요. 대표적으로 단편 하비 크럼펫의 하비는 뚜렛 증후군을 비롯해 각종 신체 질환을 안고 살아가는 주인공이고요. 장편 메리와 맥스의 맥스도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인물로 사회적으로 고립된 상태에서 그의 인생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단편 어니 비스켓의 주인공 어니는 어린 시절 괴롭힘으로 청력을 잃은 인물이기도 하고요. 에덤 엘리엇 감독은 자신의 작품에 이렇게 뇌성마비나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인물들을 반복해서 등장시키는데,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담은 결과라고 설명합니다. 그가 실제로 실존 인물이나 아니면 자신의 가족, 친구에게서 영감을 받은 이야기에 허구를 섞는 방식으로 스토리를 구상할 때가 많아서 그의 작품은 애니메이션인데도 다큐멘터리 같은 현실감이 느껴지곤 합니다.
1: 예. 달팽이의 회고록은 어디서 볼수 있을까요?
0: 네, 지난해 개봉작이라 좀 아쉽지만 현재 극장에서는 만날 수 없고요. OTT 플랫폼과 유튜브에서 개별 구매에 관련

0: 함께하면 서로가 행복해집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지혜를 나누는 프로그램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입니다.
1: 토요 초대석 시간입니다. 최근 광주 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에서는 발달장애 성인들이 그림책을 통해서 세상과 소통할 수 있도록 돕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독서

0: 학교를 넘어서 다양한 문화체험까지 함께하면서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오늘 토요초대석 시간에서는 이 따뜻한 프로그램의 실무를 맡고 계신 분입니다.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문헌정복과 김호경 과장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자, 먼저 청취자분들께 소개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에서 근무하는 사서 김호경입니다. 기관 이름이 좀 길고 특이하다고 느끼실 텐데요. 우리 회관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소속 기관이고요. 학생독립운동과 관련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별도 도서관 시설이 있어서 다양한 독서문화 사업과 청생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요즘 도서관이 책만 있는 조용한 곳이라고 생각하는 분은 안 계시죠? 오늘 누구에게나 열린 문화 공간인 우리 회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릴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0: 예, 현재 광주 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에서 발달장애 성인을 대상으로 특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신데요. 어떤 프로그램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1: 네, 올해 초 국립장애인도서관에서 장애인 독서문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실시하였고 우리 회관이 당당히 공모에 선정되어 운영하게 됐습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곳은 장애인 복지시설 꿈터 글방이고요. 이곳에 있는 성인 발달장애 참여자 24명을 위해서 이 두 명의 강사님이 7월부터 10월까지 매회차 새로운 그림책과 활동도구들을 가지고 시설을 방문해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우리 프로그램의 이름이 오감톡, 그림체톡인데요. 그림책을 읽고 이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미술과 신체활동, 역할놀이 등 다양한 오감활동을 표현하면서 타인과 소통하는 법을 자연스럽게 익힙니다.
0: 예.
1: 네. 그림책도 재밌지만 솔직히 날씨가 좋을 때 내출도 해야 되잖아요.
0: 그렇죠.
1: 우리 도서관을 직접 방문해서 도서관 이용교육도 받고 국립광주과학관 과학체험까지 두 경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진행 중입니다.
0: 예, 치열한 공모 과정을 거치셨을 텐데요. 처음에 이 사업을 기획하고 공모에 참여한 계기가 있을까요?
1: 네, 우리 회관의 모든 연령층과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하는 공공도서관이니까 다양한 계층에 관심이 많지만 특히 장애인과 같은 문화소외 계층에 관심이 많은데요. 저희가 2024년부터 현재까지 광주 관내 고등학교 특수학급 학생을 대상으로 마음을 다독이는 책놀이 수업도 진행 중이고 발달장애인 주간보호시설에 찾아가는 도서관이라는 도서 제공 서비스를 매월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장애인 서비스에 관심이 많더라도 한정된 예산으로는 솔직히 이 이상의 프로그램 운영은 어렵거든요. 근데 마침 국립장애인도서관 공모사업을 접하게 되었고 지원받은 예산으로 새로운 시설을 발굴하고 상대적으로 소외받는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에 참여하였습니다.
0: 예, 학생이 아니라 성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기획하신 이유도 궁금한데요.
1: 성인도 정규 교육과정을 마치면 그 문화나 교육 프로그램 참여 기회가 적어져서 스스로 찾아다니는 수고를 해야 하잖아요. 장애인도 마찬가지로 학생 시절 누리던 문화 혜택이 성인이 되면 많이 줄어들게 되고 역시 스스로 찾아다녀야 되는데 아무래도 일반인처럼 다니기에는 좀 한계가 있으니까요. 독서나 문화생활, 교육 이런 것들과 더욱 멀어질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성인 발달장애인과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해봐야겠다 결심을 했고 실제 참여자분들 연령대가 40에서 60대 성인이에요. 머리가 희끗희끗하신 참여자들이 책 읽고 활동하면서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까 좀 대상자 선정에 보람을 느낍니다.
0: 그렇군요. 또 눈에 띄는 점이 소설이나 시 같은 다른 장르들도 많은데 발달장애 성인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그림책을 선택을 하셨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1: 네, 일반적으로 그림책이 어린이용 책이다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그림책이 가장 쉽지만 가장 깊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장르입니다. 짧은 글하고 풍부한 그림 덕분에 언어와 인지력 발달에 좋고 무한한 상상력과 미적 경험으로 심리적 안정감과 공감대가 형성돼서 감정을 자연스럽게 끌어낼 수 있거든요. 특히 발달장애인 참여자들은 긴 글보다는 그림을 통해서 내용을 이해하고 자신의 경험과 연결시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림책을 읽은 뒤에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나는 어떤 기분이었을까를 질문을 통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가 만들기나 놀이활동으로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오감으로 소통을 하는 거죠.
0: 예. 발달장애인 참가자들은 그림책을 읽고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는지도 궁금합니다.

0: 텐데요. 책을 읽고 나서 어떤 활동이 진행이 되는 건가요?
1: 네, 매 회차마다 이제 하나의 그림책을 중심으로 주제를 먼저 선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첫 시간에 저희가 했던 게 두더지의 소원이라는 그림책이었는데요. 주인공 두더지의 나를 투영시켜 주인공과 나의 현재 감정을 이야기하고 자신의 꿈이나 행복했던 순간을 끄집어내서 소원컵 꾸미기로 표현했습니다. 서로가 만든 소원컵을 보면서 내 생각뿐 아니라 상대방의 생각도 쉽게 알게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제 잘 그리고 잘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표현하고 서로 공감하는 경험을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0: 예, 현장에서 참가자분들과 가까이에서 만나실 텐데요. 진행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1: 저희 7월 세 번째 수업이 우리 회관을 방문하는 날이었거든요.
0: 예.
1: 공공기관 에너지 전략도 해야 되고 때이른 무더위에 그날 비까지 와서 습도가 높아서 이동이 어려운 날이었습니다. 기분 좋은 외출이었는데 우리 회관이 너무 더우니까 혹시 기분이 상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었는데
0: 예.
1: 도서관 견학지 준비한 체험 행사가 미나부채 만들기였거든요.
0: 예.
1: 걱정한 우리 앞에서 참여자가 보란 듯이 막 부채질을 해대면서 아 시원하다고 웃으시더라고요. 그분은 다 만들었다고 아무래도 저희한테 자랑한 것 같은데
0: 예.
1: 우리는 그거에 너무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0: 굉장히 뿌듯하셨겠군요.
1: 네.
0: 예. 자, 이번 오감톡 그림책 토크 프로그램 지난 7월에 시작을 했고요. 10월까지 이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발달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긴 프로그램인데요. 혹시 현장에서 좀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1: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참여자가 재미있어야 한다는 거죠. 너무 쉬워도 너무 어려워도 재미가 없고.
0: 맞아요.
1: 그래서 이제 장애 정도와 직접 수준 차이가 나는 24명의 참여자를 일부 회차는 두 개의 소급으로 나누어서 진행하고 신체놀이나 만들기 같은 일부 회차는 합반 수업으로 운영을 해서 서로와 교감하고 교류하고 협력하는 그런 경험도 함께 쌓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꿈터글빵 선생님과 강사님이 매 회차 참여자들의 반응을 공유하면서 수업도 보완해가고 있습니다.
0: 예. 자, 이제 10월이면 이 프로그램도 마무리가 될 텐데요. 발달장애인 참가자들이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맞이하고 또 마음속에 어떤 따뜻한 경험을 담아가길 바라고 계신가요?
1: 무엇보다 이제 참여자 한 분 한 분의 작은 변화와 성장 이런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도 도서관에 가서 책을 볼 수 있구나. 책을 읽으면 재밌어 라는 경험만 남아도 이제 성공이라고 보는데요.
0: 예.
1: 지역사회 구성원의 하나로 모두가 똑같은 문화를 누리고 있다. 이런 자신감을 얻어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 프로그램이 텍스트 중심의 문해력도 증진되는 거지만 즐거운 소통과 감정 표현의 매개체로 사회에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발판이 되기를 바랍니다.
0: 예, 앞으로 광주 학생독립운동 기념회관에서 장애인들의 독서와 문화생활 기회를 넓히기 위해서 계획하고 계신 활동이나 목표가 있으면 마지막으로 예, 한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 개인적으로 이번 사업을 진행하면서 독서와 문어 프로그램의 저력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공부도 더 열심히, 기간 발굴은 더 열심히, 혹시나 수혜 소외자는 없는지 더 열심히 살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또한 장애인하고 비장애인이 함께 어디서든 언제든 책과 문화를 즐기는 오디오북, 전자책, 전자잡지 등 온라인 정보 서비스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좋은 방송에 초대해 주시고 우리 회관과 프로그램을 소개할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0: 예, 발달장애인들이 그림책을 통해서 세상과 소통하고 문화를 누릴 수 있는 환경 계속 이어지길 응원하겠고요. 기대하겠습니다. 광주 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문헌정복과 김호경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이어서 노래 한 곡 띄워드립니다. 유진아의 무슨 사랑.

0: 행복충전소 조은영 심리학 박사와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오늘은 어떤 이야기로 행복을 찾아주시나요?
1: 네,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나이가 들어도 부모의 품을 떠나지 않고 독립을 미루는 캥거루족이나 성인이 되어서도 삶의 책임을 부담스러워하는 청년들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어요. 치열한 경쟁과 팍팍한 현실 속에서 어른이 된다는 것이 기쁨이나 설렘이라기보다 버거운 짐처럼 느껴지기 때문일 텐데요. 동화 속 피터팬이 살고 있는 네버랜드는 바로 이렇게 독립을 주저하고 성장의 문 앞에서 망설이는 우리들의 마음속 피난처와 닮아 있어요. 오늘은 영원히 아이로 남고 싶어하는 소년의 이야기, 동화 피터팬을 통해 성장의 의미를 살펴볼게요.
0: 네, 피터팬처럼 몸은 자랐지만 마음은 어른이 되기를 거부하는 상태를 심리학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1: 네, 몸은 성인이 되었지만 어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부담스러워하며 아동기적 안전지대에 머물려는 심리를 피터팬 증후군이라고 하죠. 발달심리학자 에릭 에릭스는 청소년기를 정체성을 탐색하는 심리사회적 유예기로 설명했는데요. 현대사회는 이 유예기가 점차 길어지면서 20대, 30대까지 캥거루족으로 남는 현상이 늘어나고 있어요. 캥거루족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홀로 섰다가 실패할까봐 두려워, 내 삶을 스스로 책임지기 버거워라는 심리적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어요. 하지만 피터팬처럼 네버랜드, 즉 엄마의 품 안에 계속해서 머문다면 스스로

0: 삶을 개척해 나가는 자율성과 내적 단단함을 키울 기회는 점점 줄어들고 세상과의 진정한 연결감을 잃게 되죠.
1: 예. 동화 속에서 웬디도 피터팬을 따라서 네버랜드로 가지만 결국 집으로 돌아오는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웬디의 마음엔 어떤 변화가 있었던 걸까요?
0: 네버랜드에서 아이들의 엄마 역할을 해달라는 피터팬의 부탁을 받았던 웬디는 어느 순간 네버랜드가 현실이 아닌 환상일 뿐임을 깨달아요. 나이를 먹지 않고 책임도 지지 않는 삶은 달콤해 보이지만 결국 아무런 진정한 변화도 성숙도 일어나지 않는 정체된 공간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웬디는 자신의 그림자를 되찾고 나이를 먹고 한계를 받아들여야 하는 진짜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해요. 어른이 된다는 것은 내 안의 순수함을 파괴하는 비극이 아니라 자신의 한계와 책임을 받아들이며 더 넓은 세계로 스스로 걸어들어가는 성숙의 과정이에요. 웬디는 자신의 성숙을 기꺼이 받아들인 것이죠.
1: 예. 피터팬이 어른을 그토록 싫어했던 이유는 네버랜드에 있는 유일한 어른인 그 후크 선장의 사악하고 탐욕스러운 모습 때문이지 않을까요?
0: 예. 동화 속 후크 선장은 사악하고 불완전한 모습으로 극단화되어 피터팬이 영원히 아이로 남는 것을 정당화하는 도구가 되었어요. 어른들은 저렇게 환멸스럽고 매력 없는데 내가 왜 어른이 되어야 해? 라는 구실이 되었지요. 하지만 현실의 어른들은 후크 선장처럼 극단적으로 사악하지도 그렇다고 완벽하게 훌륭하지도 않아요. 현실의 어른들은 나름대로 부족하고 흔들리면서도 아이들을 키워내고 문화와 가치를 계승하며 삶을 일구어내는 존재예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완벽히 훌륭한 어른의 모습을 보여줘야만 아이가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른의 세계는 완벽해서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어른들이 잘하든 못하든 누구나 결국 거쳐가고 책임져야 하는 진짜 삶의 무대예요.
1: 예, 실제 삶에서 어른이 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0: 네, 사실 어른이 되는 진짜 과정은 치열한 노동의 현장에 뛰어들고 자신의 삶을 온전히 스스로 책임지며 타인과 관계를 맺고 자신과 가족을 지켜내는 고된 현실로 걸어 들어가는 것이에요. 혼자 살아가든 가정을 이루든 인간은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의 몫을 해내고 타인을 돌보거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노동을 통해 비로소 진정한 성장을 이루지요. 이것이 바로 삶의 본질이에요. 캥거루족으로 머무는 심리의 바탕에는 이러한 삶의 진짜 무게와 책임을 회피하려는 마음이 존재해요. 어른이 된다는 것은 낭만적 자유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고된 본질을 온전히 끌어안겠다는 내적 결단이에요.
1: 예.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어른들은 스스로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야 할까요?
0: 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어른들은 자신의 부족함에 죄책감을 갖지 않고 자신의 최선에 당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가정을 지키는 어른이든 홀로 서서 자신의 삶을 단단히 일구어가는 싱글이든 어른들은 위로는 부모를 살피고 아래로는 다음 세대의 울타리가 되며 치열한 노동으로 이 사회의 생산을 받쳐주는 가장 핵심적이고 위대한 주역이죠. 매일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어른 스스로가 자신의 삶에 당당함과 자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해요. 완벽하지 않아도 삶의 무게를 견뎌내는 어른의 당당한 모습을 보며 자랄 때 아이들은 비로소 나도 빨리 저렇게 멋지고 주체적인 어른이 되고 싶다는 꿈을 품게 되죠. 에릭 에리스는 성인기의 가장 중요한 심리적 과업으로 생산성을 제시했어요. 생산성이란 단지 아이를 낳거나 돈을 버는 것을 넘어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지혜를 나누며 그들이 잘 성장하도록 울타리가 되어주는 마음을 뜻해요. 진짜 어른은 완벽하게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마음껏 방황하다가도 돌아와 쉴 수 있는 안전한 기지가 되어주는 사람이에요. 아이들에게 어른이 되는 건 책임감이 따르지만 그만큼 내 삶을 주도할 수 있어 참 멋지고 가치 있는 일이야 라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어야 하지요.
1: 예, 홀로서기 앞에서 두려워하고 망설이는 청소년과 캥거루족 청년들에게 용기와 조언의 말씀 전해주시죠.
0: 네, 어른이 되는 과정에서 겪는 취업과 홀로서기의 고통, 책임의 무게는 이상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거쳐야 하는 거룩한 통과의례예요. 피터팬처럼 책임이 두려워 부모 품이라는 네버랜드로 도망치는 동안에는 결코 내 삶의 진짜 주인이 될 수 없지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두려우면 두려운 대로 현실의 세계로 걸어가 보세요. 두려움은 마주할 때 작아져요. 스스로 짐을 짊어지고 삶을 일궈낼 때 비로소 내면의 단단한 힘이 생겨나고 비로소 자유롭고 주체적인 진짜 어른으로서의 삶이 열리게 되어요.
1: 예, 오늘도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조은영 심리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노래 한 곡 이어서 듣겠습니다. 김목경의 부르지마.

0: 생생한 장애계 뉴스와 실생활 정보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진행의 김기만 아나운서입니다.
1: 장애인 보조기구 정보 한신대학교 재활상담 전공 남세현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1: 자, 오늘은 어떤 유익한 정보 준비를 하셨나요?
2: 네. 수영장 시리즈 일단 계속 가보겠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수영장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는 일단 물속에 드는 것까지만 말씀을 드렸고 예. 물에서 노는 건 정작 말씀을 안 드렸어요.
1: 그게 가장 중요한 그렇죠. 수영장에 가는 이유잖아요.
2: 네, 저희가 뭐 목욕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일단 물에 들어갔으면 뭔가 물과 관련된 활동을 해야 되는 거죠. 물을 좀 즐겨야 되는데 자,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는 팔이나 다리의 장애, 뭐 예를 들면 절단이나 마비 등으로 인해서 물에서 팔다리를 젓는 걸 잘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물속에 들어가면 소위 맥주병이라고 옛날에 얘기를 했는데 그대로 가라앉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1: 맞아요. 맞아요.
2: 네. 근데 실제로 사람은 이 호흡을 하면서 부력이 기본적으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호흡 조절만 잘해도 어느 정도 물에 뜰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막연한 두려움을 먼저 없애는 게 물놀이에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데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몇 가지 보조기구가 이렇게 물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도록 도와드리는 그런 보조기구들입니다.
1: 그래서 수영장에서 좀
2: 예, 활용하시면 좋아요.
1: 예, 수영을 처음 배울 때 배우게 되는 단계일 텐데요. 수영을 더 쉽고 안전하게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조기구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2: 네, 일단 지금 김기만 아나운서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비장애인들이 수영 처음 배울 때 쓰는 거 먼저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저희가 이제 뭐 킥플레이트라고도 얘기하고 플로터라고도 얘기해서 이렇게 편편한 그 스펀지 모양으로 생겼는데 물에 뜨는 판이 있어서 그거 잡고 이제 뭐 이렇게 발차기 연습도 하고 이런 거 하잖아요. 예. 사실 장애가 경증이신 분들은 그렇게 비장애인들이 사용하는 그런 부력 장치만 사용하시는 걸로도 물에서 이제 처음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다 좀 중증이신 분들, 예를 들면 그런 플로터를 손으로 잡고 계시기가 어렵다거나 그것만으로는 이렇게 안전하게 물에 계시기가 어렵다는 중증 장애를 가진 분들을 위해서 좀 더 물에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나오는 제품들이 있어요.
1: 예.
2: 대표적으로는 헤드 플로터. 그러니까 우리말로 해보면 머리를 떠오르게 해주는 기구, 뭐 머리 부력장치 이런 정도의 기구가 있는데요. 요건
1: 예.
2: 이제 척수장애나 또 신경근육계 마비, 그러니까 근육병 같은 장애 있으신 분들, 또 상지 움직임이 어려운 조금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기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예.
2: 탄력이 있는 네모난 스티로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킥플레이트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 기구를 어깨 위에 얹고 이걸 목에다가 감아서 사용을 합니다.
1: 그래서 머리가 뜨는군요.
2: 그렇죠. 그러니까 목을 가로 세로 30cm 정도에 두께가 한 15cm 정도로 두툼한 스티로폼 판에다가 끼우고 물 위에 떠 있다. 이렇게 연상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이 판 전체가 스티로폼이기 때문에 온몸이 물 안에 잠기더라도 그 위에 있는 머리 부분은 물속에 잠기지를 않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중증 장애 때문에 전체적인 몸의 움직임이 어려운 분들이 물속에 가라앉는 것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제품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또 다른 제품은 방금 말씀드린 거랑 비슷한 제품인데요. 구명조끼 형태로 나오는 제품도 있습니다.
1: 일반 구명조끼와는 어떤 점이 다른 건가요?
2: 네, 일단 일반 구명조끼하고 거의 유사한 제품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장애 특성을 좀 많이 고려해서 특별한 디자인으로 나오는 제품도 있는데요. 제가 좀 특별한 디자인의 제품을 먼저 소개를 드려보면 대표적으로 중증장애인을 위한 PFD-A라고 하는 구명조끼형 제품이 있습니다. 앞서서 소개해드렸던 헤드플로 더하고 그 다음에 구명조끼를 합쳐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예.
2: 그러니까 우리가 입는 구명조끼의 윗부분 그 목을 감는 부분이 둥근 원판처럼 넓게 생겨서 우선 얼굴 부위만큼은 어떤 일이 생겨도 계속 물 위에 떠 있는 상태로 유지가 될 수 있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명조끼의 동 부분도 이렇게 보조장치가 좀 있어서 장애인이 몸을 곧게 펴서 유지할 수 있도록 디자인이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불수의적인 반사나 의도하지 않은 움직임을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안정적으로 물에 떠 있는 그 자세가 유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역시 이제 이 제품들은 사용자의 체형이나 또 사용자의 몸무게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도록 다섯 가지 크기의 다양한 사이즈로 제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1: 예, 수영장에 도착해서 샤워를 하고 물속에서 수영도 하고 물놀이를 했는데요. 자, 그럼 이제 마무리를 해야겠죠.
2: 그렇죠. 이제 마무리가 되는 시간은 수영장에서 나가서 깨끗한 물로 좀 샤워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옷도 갈아입고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해야 되는 시간이 되겠죠. 자, 그때 사용하실 수 있는 제품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샤워를 하거나 옷을 갈아입을 때 겪게 될 불편을 먼저 저희가 좀 머릿속에 떠올려 볼게요. 우선은 샤워를 한다는 게 보통은 서서 샤워를 하시는 경우가 많으니까
1: 그렇죠.
2: 다리가 좀 불편하신 분들 균형을 잡고 있는 게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또 뭐 다리 이렇게 씻다가 한쪽 다리 들면은 미끄러지는 사고 같은 거 생길 가능성도 높죠.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중증 전신마비 장애인들을 생각해 보시면요. 아예 서 있는 게 불가능하니까 어딘가에 앉거나 누워야 되는데 이때 보조기구가 없으면 정말 제일 안 좋은 경우는 차가운 샤워실의 타일 바닥 같은데 그냥 누워있는 상태로 누군가 샤워를 시켜드려야 되는 상황이 생기죠. 이게 아무리 수영장 측에서 관리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그 샤워실의 바닥이 위생상으로 좋지 않을 가능성도 높고요. 또 차갑기도 하고 딱딱하기도 한 바닥에 쉽게 피부가 손상될 수도 있고 뿐만 아니라 서있는 자세에서 사람을 바닥에 눕히고 일으키는 동작이 장애인 본인에게도 위험하지만 도움을 주는 가족이나 보조자에게도 허리 부상 같은 손상의 위험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젖어있는 바닥에서 샤워를 하고 난 다음에 옷 입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사실 우리가 뽀송한 상태로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 젖은 바닥에서 옷을 입게 되면은 옷도 굉장히 축축해지잖아요. 예. 이게 거의 불가능한 일이 되는 거죠.
1: 말씀하신 장면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일상에서 겪는 불편함이 얼마나 클지 느껴지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불편을 덜어주는 제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2: 네, 수영장 샤워실하고 탈의실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제품들은요. 목욕용 보조기구 떠올리시면 됩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던 샤워용 휠체어도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또 목욕용 의자의 경우에도 앉을 수 있고 등받침의 각도를 기울여서 누일 수도 있게 나오는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고요. 아래쪽에 다리를 탈부착할 수 있는 샤워용 보조장치들이 있기 때문에 보조자의 무릎 높이에서 허리 높이까지 이 장애인을 올라와 앉을 수 있게 하는 제품들은 장애인을 눕히거나 앉힐 때 보조자의 부상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역시 이 제품들도 녹슬지 않게 플라스틱 같은 재질 사용하고요. 물이 잘 빠지는 메쉬 망사 소재 같은 거 사용했기 때문에 위생이나 실용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유용합니다. 가정에서 장애인 목욕 도울 때 사용하는 용도인데 샤워장에서도 수영장에서도 역시 간단하게 도우실 수 있고요. 조금 더 간단한 샤워체어 같은 제품도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쉽게 간이 의자가 하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신 이제 손을 짚거나 몸을 기댈 때 미끄러지지 않도록 되어 있는 또 샤워장의 벽면에 부착했다가 내려서 펼쳤다가 접을 수 있는 그런 제품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1: 예. 공공수영장 같은 곳에도 이런 제품들이 준비가 된다면 장애를 가진 분들도 더 편리하게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장애인과 함께하는 통합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수영장을 만드는 쪽에서도 그런 인식 전환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1: 예, 오늘은 더운 여름철 물놀이를 더 즐겁고 편안하게 즐기는 데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한신대학교 재활상담전공 남세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 네, 고맙습니다.
1: 네,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김장훈의 나와 같다면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기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전국적으로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의 온열 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폭염이 이어지면 외출을 자제하고 최대한 실내에 머무르며 물이나 이온음료를 자주 마셔야 합니다. 현기증, 메스꺼움 등 열사병 초기 증상이 있을 땐 시원한 장소로 이동해 차가운 음료를 천천히 마시고 노출된 피부에 물을 뿌려 가능한 빨리 몸을 식혀야 합니다. 건설 현장에서는 기온이 최고에 달하는 한낮엔 되도록 실내외 작업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특히 창문이 닫힌 차 안에 노약자와 어린이를 홀로 남겨둬선 안 됩니다. 부득이 외출을 할 때는 헐렁한 옷차림에 챙 넓은 모자와 양산 그리고 물을 준비합니다. 폭염 피해 예방, 재난방송 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0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0: 홍준구의 세상 보기.
1: 익사 위험 사고처럼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는 얼마나 신속하게 구조하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빠른 판단과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생사를 가르는 일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런 인명구조, 비장애인만 할 수 있는 일일까요? 안녕하세요. 시각장애 방송인 심준구입니다. 얼마 전 대구의 한 목욕탕에서 70대 남성이 갑자기 쓰러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주변에 있던 한 시민이 먼저 달려가 가슴 압박을 시작했고 도움을 요청하는 목소리를 들은 또 다른 60대의 시민이 지체 없이 달려갔습니다. 이분은 손끝 감각을 활용해서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며 정확한 방법으로 심폐소생술을 이어갔습니다. 잠시 뒤 멈췄던 호흡이 돌아오고 환자는 의식을 되찾을 수 있었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 정확하고 침착하게 심폐소생술을 했던 시민은 시각장애인 안마사였습니다. 위급한 순간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것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평소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 AED 사용법을 익혀둔다면 예상치 못한 순간 소중한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큰 힘이 될 수 있는데요. 기회가 있을 때 배워두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조앤의 노래 첫 곡으로 듣습니다. 햇살 좋은 날.

심준구의 세상보기 방송 내용 소개드립니다. 매주 토요일 한국장애인상담협회 김현영 회장과 함께하는 공감하고 응원하고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시각장애인 이웃의 고민을 나눠볼 텐데요. 오늘은 50대 남성 시각장애인의 사연입니다. 맹학교 선배이고 가까운 사이라고 생각한 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본인 험담을 한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됐다고요. 이분의 사연에 대해 공감하고 응원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편안한 팝음악의 세계로 떠나는 원영민의 음악여행입니다. 오늘은 에스토니아 북동부에 위치한 역사도시 라크베레로 떠나봅니다. 이 도시를 여행하게 되면 가장 먼저 시야에 들어오는 게 거대한 청동 들쏘상이라고 합니다. 이 도시의 오래된 이름이 타르반페아인데 이게 들쏘의 머리라는 뜻이라고 하네요. 그래서인지 이 도시의 표어도 힘이 넘치는 이고요. 지역 축구팀과 농구팀의 이름도 모두 타르바스라고 하는데요. 힘찬 기운이 넘치는 도시인 에스토니아의 라크베레에서 음악여행 즐겨봅니다. 볼빨간 사춘기의 노래 먼저 듣죠. 나만 안 되는 연애.

0: 복잡한 세상사와 인간관계 지친 마음을 다정하게 어루만져드립니다. 공감하고 응원하고 시각장애인 심리상담가인 한국장애인상담협회 김현영 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8월이 시작됐습니다. 네. 혹시 이번 달에 꼭 해야 하는 일이 있으세요?
1: 꼭 해야 하는 일 글쎄요. 뭐 그런 건 없고요. 늘 일상이 거의 비슷합니다. 뭐 강의하고 상담하고 원고 쓰고 뭐 그런 거죠.
0: 휴가철이잖아요. 휴가 네. 꼭 가야 되는 뭐 숙제처럼 느껴지지 않으세요?
1: 그렇진 않습니다. 저는 오. 그냥 중간중간 네. 잠시 이렇게 잘 쉬기도 합니다.
0: 네. 저는 꼭 저 숙제 같아요.
1: 아, 그러세요?
0: 가야 되는데.
1: 아, 네? 가야 되는, 떠나야 되는.
0: 저도 좀 저 회장님 같은 저런 느긋한 마음을 가져야 될 텐데 말이죠. 네, 오늘도 많은 도움 부탁드리고요.
1: 네.
0: 자, 공감하고 응원하고 이번 주도 시각장애인의 사연에 공감해 드릴 텐데요. 이 내용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사연 낭독의 강영호 성우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저는 50대 중반이고 자가면역 질환으로 시력을 잃었지만 아직 독립보행은 가능합니다. 경로당 안마의를 한 지 3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전에는 저보다 나이는 비록 한참 어리지만 맹학교 선배가 되는 지인의 안마원에서 일했습니다. 얼마 전 동네 지인이 안마를 잘하는 곳을 소개해달라고 하기에 주저하지 않고 전에 일하던 안마원을 추천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우연히 지인을 다시 만나게 됐는데 문득 제가 소개한 안마원 원장과 어떤 사이냐고 묻는 거예요. 맹학교 선배라고 했죠. 어쩐지 떨떠름한 목소리로 그러냐며 더 이상 얘기하지 않더군요. 뭔가 이상해서 왜 그러시냐고 물었죠.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지나고 생각해보니 제가 그분을 소개해 주었을 때도 원장으로부터 고맙다는 말을 들어본 기억도 없네요. 이런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0: 네, 공감하고 응원하고. 이번 시간은 50대 남성 시각장애인의 사연이에요. 사연 주신 분에게 맹학교 선배이고 그 선배의 안마원에서 일한 적도 있어서 가까운 사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정작 이 선배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연 주신 분에 대한 험담을 하는 걸 뒤늦게 알게 됐다고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셨어요.
1: 참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말이에요.
1: 네, 그리고 그 말씀 들으면서 서운하기도 하고, 그 때로는 조금 배신감도 느껴지고, 이 관계에 있어서 어떤 신뢰감이 깨지는 것 같은, 예, 그런 느낌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0: 네.
1: 참 이런 상황이었으면 정말 얼마나 난감하고, 예, 좀 당황스러우셨을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네.
0: 참. 이 사연 주신 분의 마음은 이해가 갑니다만,
1: 네,
0: 그 선배님이 참 이해가.
1: 그렇죠.
0: 아니, 지금 저 손님을 소개시켜 주시기까지 했잖아요.
1: 네.
0: 그런데 이게 왜 험담이라는 정반대의 결과로 돌아온 걸까요?
1: 지금 이제 이 사연을 들어봤었을 때, 이 원장은 나이로는 한참 어리지만 선배라고 했잖아요.
0: 그 부분이 조금 마음에,
1: 네,
0: 걸리더라고요.
1: 네네. 그리고 지금 이분은 나이가 좀 많지만 후배이죠, 한참.
0: 네.
1: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분이 그 원장님이 이분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이 꽤 컸던 거라고 저는 봅니다.
0: 네.
1: 네. 상당히 이분이 의지할 만한 어떤 그런 나이가 있으면서 좀 의지할 만한 이런 분이 아니셨을까, 이런 마음이 저는 들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이런 기대치가 높다 보니까 오히려 이분이 베푸는 선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은 그 기대에서 자기가 충족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이분은 오히려 그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0: 네.
1: 그 원장께서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런 관계가 조금은 이렇게 멀어진 그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0: 그렇다면 그 선배는,
1: 네,
0: 좀 오래전부터 이분에게 좋지 않은 감정이 있었던 걸까요?
1: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좋지 않은 감정이 있어서 그렇다라기보다는,
0: 네,
1: 지금 이것은 어떤 상황에서, 사건에서 잘못되었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관계에서 뭔가 좀 서로 이런 선배이고 후배이지만 어떤 연령 차이 이런 것들로 인한, 그래서 관계가 조금은 서로 이렇게 잘 맞지 않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관계 설정에서 좀 다소 문제가 있었다라고 봅니다.
0: 네. 누군가가 나를 험담한다는 걸 알게 돼요.
1: 네.
0: 야, 그러면 가장 먼저 저 내가 뭘 잘못했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1: 그렇죠.
0: 이분이 스스로를 탓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1: 그런 생각은 저는 안 하시는 것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1: 왜냐하면 지금 이분이 보면은 전적으로 사연만 들어봤었을 때 상당히 그 원장에게 호의를 베풀었던 것 같고요.
0: 네.
1: 정말 선의로 해온 행동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또 이 선배 이지만 나이가 어리니까 이분은 자기가 나이가 많은 연장자로서 충분히 어떤 선의를 보이고 호의를 베풀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0: 네.
1: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자책하는 것은 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고요. 이 관계에 있어서 관계 설정을 조금은 잘 이렇게 다시 설정을 하시기를 좀 바라겠고, 자신이 베푼 어떤 선의에 대해서 지금 감사함도 받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0: 네.
1: 근데 전에는 그걸 느끼지 못했었는데 지금 이 사건을 비로소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저 사람에게 그 감사하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구나라고 생각을 하신 거라는 거죠. 그런 정도로 이분은 자신이 선의를 베풀고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았던 이런 분으로 보이거든요.
0: 네.
1: 네.
0: 저도 그렇게 느껴져요.
1: 아, 그렇군요.
0: 이분이, 네, 지금

0: 사연 보내주신 분이 네. 아, 조금이라도 그 선배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이 있었다면
1: 그렇죠.
0: 손님을 굳이 소개해 주시겠어요?
1: 네, 맞습니다.
0: 그런 걸로 봐서도 전혀 네. 좋지 않은 감정이 없었는데 본인에 대해서 그것도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뒷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그러고 나서 이렇게 나름의 충격을 받으신 것 같은데 이분 보니까 선배에게 배신감 같은 감정도 느끼시는 것 같아요.
1: 물론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0: 그러면 이 상황에서 네. 어떻게 감정을 다스려요? 할까요?
1: 지금 저는 이분이 선의를 베푸신 거에 대해서는 그 우리가 누구나 다 다른 사람에게 선의를 베푸는 건 좋은 일이잖아요.
0: 네.
1: 그래서 선의를 베풀지 말아라 이런 것이 아니라 선의는 베풀 때 관계 설정에 있어서 관계를 조금은 거리를 두고 어떻게 설정을 해야 할지 이 부분을 경계를 확실하게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1: 네. 그래서 선의는 베풀고 관계는 우리가 이렇게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경계를 이렇게 분명하게 하는 이런 태도가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0: 네. 그게 참 이제 쉽지 않으니까 문제인데 저도 지금 궁금한 게 선배와의 관계를 이거 유지를 해야 될까 이런 생각 계속하게 되거든요.
1: 네. 한번 이런 일이 있다 보면 정말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게 쉽지 않고
0: 네.
1: 그리고 이제 주춤해지게 되고 주저하게 되고 이런 위축이 되게 되게 되거든요.
0: 네.
1: 이런 것을 통해서 정말 다른 사람들까지도 만나기를 꺼려하는 그런 일반화로 이게 진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연을 통해서 지금 여기에 사연을 이렇게 주시면서 이런 것들을 개선해 나가고자 그리고 자신이 좀 마음에서 부담이 되는 이런 부분을 내려놓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신 것 같아서
0: 네.
1: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용기 있으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관계가 어렵다. 이러면 굳이 그런 분 만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좋은 분 만나서 같이 관계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나를 존중해주고 상대 나의 호의에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리고 그거를 존중해주는 이런 사람과 만나서 관계를 맺는 것이 훨씬
0: 네.
1: 더 바람직하지 않겠어요? 네.
0: 그러나 또 어떻게 이렇게 관계를 또 그렇게 예, 선배고 그 아마원에서 일도 같이
1: 네.
0: 하고 했잖아요.
1: 네.
0: 그래서 참 쉽지 않은 건데 혹시 이렇게 혼자만 네. 끙끙 앓고 있을 게 아니라 좀 이 선배와 터놓고 한번 얘기를 해보는 건 어때요? 얘기를 해보고 그다음에 결정을 하더라도.
1: 네. 그 분명히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이 여지가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괜찮은데 이렇게 용기 있게 먼저 다가가서 말씀을 나눠보고 그랬었을 때도 어떤 여지가 보이지 않고 거기에서 어떤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전적으로 그분의 패턴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런 관계에 있어서 전적으로 어떤 계속되는 패턴이 있다. 이런 사람과는 조금 거리를 이렇게 두는 것도 저는 우선 나 자신의 마음 또 나의 어떤 정서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온전하게 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0: 네.
1: 그래서 우선 나 자신의 건강 마음의 건강 상태를 유지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런 유지한 상태에서 그 원장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의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다시 이렇게 다가갈 수도 있겠죠.
0: 네.
1: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조금은 거리를 두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앞서서 잠깐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만은 이 부분 너무 중요한 것 같아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듣고 싶어요.
1: 아, 네.
0: 이렇게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받게 되면 다음번에 관계를 맺을 때 이거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까?
1: 네.
0: 이 부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1: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정말 상처받아가지고 우리 보면은 거의 대부분의 시각장애인분들이 많은 상처를 가지고 계세요. 특히 인간관계에서 많은 상처를 가지고 계시는데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이 됐다 싶어서 사회생활을 하고 있을 때 이런 그 관계로 인해 가지고 다시 또 상처를 받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정말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0: 네.
1: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사회에 나와서 활동하실 때 다시 또 이런 것들로 상처받지 않도록 자기 자신의 마음을 추스리고 자기 자신의 마음을 바로 세우고

0: 하고 또 자기 자신의 어떤 정서 이러한 것들을 나의 경계를 분명하게 해서 이 부분을 내가 다치면 회복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을 누군가 건드린다라고 했었을 때는 일단 거리를 두시는 거 굉장히 네. 중요합니다. 이것이 물론 이제 사회로 나갔었을 때 어떤 대인관계를 더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지만 이러한 것들이 조금 극복하기가 어렵다. 나는 이 부분까지는 조금은 이렇게 나를 보호해야 되겠어라고 하는 그 자기 자신의 어떤 보호가 필요합니다.
1: 네.
0: 그래서 이 부분 분명하게 해주시는 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1: 그 살면서 인간관계만큼 중요한 것도 없다는 생각을 종종 하게 돼요.
0: 네, 맞습니다.
1: 앞으로 복지관에서라든지요, 네. 어떤 모임에서 새로운 사람들 만날 것 아니겠습니까?
0: 그렇죠.
1: 그 관계를 맺을 때 주의할 점이 있을까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저는 이분은 정말 상당히 따뜻한 분이신 것 같아요.
1: 그러니까요.
0: 그리고 네, 다른 사람에게도 이렇게 호의를 베풀고 하는 그런 선의를 베풀고 이렇게 하시는데
1: 네.
0: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좋죠. 하지만 이제는 거기에 관계에 있어서만큼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그리고 내 마음을 보호하고 하는 그 선에서 관계 설정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1: 네.
0: 네.
1: 이 일이 이분에게는 인생에 좋은 교훈이 또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0: 네, 그렇죠.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죠.
1: 네.
0: 네.
1: 이분에게 응원의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0: 네. 저는 이분에게 선의는 베풀되 내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관계를 이렇게 보호하고 그리고 존중받고 그래서 선의를 베풀었을 때 나도 존중받고
1: 네.
0: 상대방도 존중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서로 유지해 줄 수 있는 이런 사람과 만남을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1: 네,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 드네요. 우리가 살면서 나를 보호하는데 너무 열심을 내지 못한 거 아닌가?
0: 네, 맞습니다. 네, 나를 보호해 주세요.
1: 그러니까 이 부분 정말 잘 생각을 해야 되겠다 하는 네. 생각도 들고요. 자, 상담이 필요한 분은 한국장애인상담협회 전화 042-826-625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감하고 응원하고 한국장애인상담협회 김현영 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김한선의 노래 같이 듣죠. 이젠 잊기로 해요.

어떻게 하면 함께 할 수 있을까요? 느린 학습자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인지능력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계선에 있어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말합니다. 저 역시 학창시절 시력이 점차 나빠지면서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아닌 경계에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아픔이 남의 일 같지 않은데요. 경계선에 있다는 것은 결코 낭만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학교와 사회에서는 비장애인과 같은 경쟁을 해야 하지만 장애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필요한 지원은 받기 어렵죠. 몇 년 전부터는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느린 학습자로 인식하고 적절한 지원을 찾는 움직임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최근 저는 느린 학습자 직장 경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만났습니다. 대학 대신 취업을 선택한 이유를 묻자 공부는 저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더군요. 그건 낮은 인지능력 때문에 학습 성과를 내기 어려운 현실을 그 나름대로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다시 저의 학생 시절 이야기를 하자면요. 저는 시력이 나빠지면서 서류를 다루는 일은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장래 희망을 물으면 목장주가 되는 것이라고 답하곤 했죠. 그 기억이 떠올라 그 학생이 대견하면서도 무척 안쓰러웠습니다. 현재 느린 학습자는 약 695만 명으로 지적장애인의 6배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어쩌면 장애인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이들에게도 더 많은 관심과 적절한 지원이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국환의 노래 듣습니다. 배들어온다.

0: 마음이 여유로워지는 토요일에 팝음악의 세계로 떠나는 기분 좋은 여행, 원영민의 음악여행입니다. 음악평론가 원영민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지난 6월 말부터 에스토니아 여행 함께하고 있습니다.
1: 네.
0: 수도 탈린과 지식의 도시 타루투, 그리고 지난주에는 해안 휴양 도시죠. 네, 합살루까지 다녀왔는데 오늘은 라크베레라는 도시라고요.
1: 네,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갔던 합살루는 약간 그 아랍어 같기도 하고 뭐 이런
0: 그러니까요.
1: 느낌이었는데
0: 네.
1: 오늘 가는 곳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느낌이 살짝 프랑스어 같은 느낌이 좀 있죠. 예. 우리가 라크베레라는 그 프랑스어 단어 때문에 이런 것 같은데
0: 네.
1: 네, 이곳은 수도인 탈린에서 동쪽으로 한 10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로 자동차로 가면은 뭐 한 1시간 반 정도 가까운 곳에 있죠. 인구는 한 15,000명 정도 되니까 굉장히 작은 소도시인데 에스토니아에서는 그냥 손꼽히는 역사 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름 꽤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 그런 곳이고요. 이곳의 가장 뭐 대표적인 관광 상품이랄까 상품이라기는 그렇고 지금 뭐 눈에 띄는 랜드마크라고 해야 되겠네요. 이것은 들소상이에요. 청동으로 만들어진 들소상인데 이름이 이제 타르바스라는 이름이 붙어 있다 그래요. 이게 이제 지금은 멸종이 되는데 오록스라는 야생 소가 있는데 그
0: 네.
1: 오록스를 형상화한 거라고 그러고 근데 이게 이제 규모 때문에 거대한 청동상입니다.
0: 그러니까
1: 길이가 무려 7m 정도 되고요.
0: 7m요.
1: 네. 높이가 4m니까 웬만한 그 한 층보다 높죠. 네.
0: 이야.
1: 그렇고 무게는 뭐 굉장히 뭐 7톤 정도 된다 그럽니다. 굉장히 커다란 조각상인데 이 2002년도에 세워졌고요. 이 그 라크베레가 도시로 승격된 그것을 700년이 되는 해였다 그래요. 그래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세워진 상이라 그러고.
0: 네.
1: 근데 왜 하필 들소상일까 좀 궁금해지잖아요. 이 도시 원래 이제 오래전에 알려졌던 도시명이 타르반페아라는 거였다 그래요. 이게 이제 우리말로 하면 뭐 들소의 머리라는 뜻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게 이제 거의 딱 800년 전이네요. 1226년경에 처음 이 명칭이 등장을 한다 그러고요. 그래서 이 도시 자체가 그냥 역동적이고 뭐 이런 느낌인가 봐요.
0: 네.
1: 도시의 슬로건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도 표어가 뭐 힘이 넘치는 뭐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표어가 있다 그러고
0: 저돌적인
1: 네.
0: 뭐 이런 거.
1: 그래서 이제 이 지역의 이제 지역고 연고 뭐 농구팀 축구팀 이름까지 모두 타르바스가 들어가 있다 그러고 네. 그래서 이 조각상 앞에서 사진을 찍는 게 이곳 여행객들의 1차적인 필수 코스가
0: 야,
1: 되겠고요.
0: 이렇게 큰 네. 앞에서 찍으려면 저 그 원근 이런 것도 잘 맞춰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사람이 굉장히 외소해 보이겠죠. 자 그리고 바로 옆에 라크베레 성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이제 서기 3세기에서 5세기경 굉장히 오래됐죠. 이 시기에 이제 인류의 거주 흔적이 남아있는 그런 것이고요.
0: 네.
1: 13세기경에 덴마크인들이 이곳에 성을 쌓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다가 1346년에 이게 이제 요새 형태로 완성이 됐습니다. 독일식의 이름은 베젠베르크라는 곳이었다 그러고요. 이곳이 이제 발트에서는 굉장히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뭐 덴마크, 독일, 스웨덴, 폴란드, 러시아 이런 외세가 번갈아서 이곳을 차지했었고요. 그러다가 1605년경에 이곳이 이제 폭파가 됐습니다. 뭐 전쟁을 겪으면 폭파가 됐고 그래서 오랫동안 폐허로 남았는데 그런데 지금은 이게 이제 굉장히 흥미롭게 재건이 됐어요. 되살아난 거죠. 그 체험형 공간으로 한 16세기 무렵의 생활상을 맛볼 수 있는 체험형 공간으로 이걸 단장을 해서 관광 상품화 했습니다.
0: 네.
1: 그래서 뭐 우리나라도 안국동 뭐 인사도 이런 데 가면 왜 우리 정통 한복은 아니고 뭐 이게 뭐 중국에서 온 거다 말은 맞지만 어쨌든 이렇게 그 한복 입고 돌아다니는 외국인들 상당히 많이 보잖아요.
0: 계량 한복 비슷하게 해서
1: 계량 완전 계량 한복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0: 네.
1: 우리의 어떤 예전에 계량 한복 그러면 좀 입기가 좀 간편하게 만들어놓은
0: 네.
1: 형태는 좀 유지가 돼 있는데 지금 입고 다니는 모습들을 보면 이게 어디서 온 건지 국적이 좀 불분명한 어떤 경우는 약간 두툼한 그 한복 같은 경우는 중국의 예전 뭐 그 청나라는 뭐 이럴 때 전통상 같기도 하고 약간 이상한데 어쨌든 이곳에 가면 기사 복장을 갖춰 입고 이렇게 딱 사진도 찍을 수 있고요. 둘러볼 수 있다라고.
0: 이야.
1: 아, 여기에 이제 뭐 활 속의 공간, 뭐 대장간 체험 이런 식으로 그 당시 생활상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공간 또 프로그램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0: 네. 사진 찍을 때 투구는 들고 찍어야 되겠네요. 네. 얼굴은 나와야죠.
1: 그런가요? 약간 이렇게 뒤로 제쳐서 얼굴만 나오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중세 조리법으로 만든 음식도 맛볼 수 있는 이런 곳도 있고요.
0: 예.
1: 그래서 이 성벽이나 망루에 오르면 또 당연하게도 도시 경관을 볼 수 있는 그런 또 전망대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노래 듣고 라크베르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이제 뭐 한창 휴가 시즌이죠 지금. 그래서 휴가철에 어울리는 그런 노래 골라봤는데 프랭크 시나트라의 여름바람입니다. 서머 윈드고요. 원래는 이제 독일에서 발표됐던 독일어로 이제 여름바람 같은 제목이에요. 그렇게 발표되는데 영어 가사가 붙여지면서 서머 윈드라는 영어

0: 제목으로 드렸습니다. 원래는 1965년에 발표됐던 곡이에요. 여름바람과 함께 찾아왔다 떠나간 사랑을 아주 담담하게 노래하는 내용은 상당히 쓸쓸하네요. 네, 그런 노래입니다.
1: 네, 함께 들어보시죠. 프랭크 시나타라입니다. Summer Wind.

0: 프랭크 시나타라의 Summer Wind 듣고 왔습니다. 멋진 곡이네요.
1: 예, 예전 그 복고풍 분위기를 무시 느낄 수 있는 네. 예, 그런 노래였습니다.
0: 예. 에스토니아 북동부의 역사 도시 라크벨에 예, 네. 여행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어가죠.
1: 뭐 노래 얘기도 잠깐 했는데 이 라크벨에는 음악 도시이기도 합니다. 음악과 연관이 깊고요. 에스토니아의 대표 작곡가인데 우리에게는 좀 생소합니다. 1935년에 태어난 아르보 페르트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네. 바로 이곳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천재였던가 봐요.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뛰어난 연주력. 또 음악적인 작곡력 이런 걸 갖고 있었다고 하고요. 이 도심 광장을 가면 바로 아르보 페르트를 형상화한 소년의 조각상이 있습니다. 오. 자전거를 세워두고 있고 네. 바로 이제 그의 모습을 어린 시절의 모습을 담아냈다 하고요. 라디오를 이렇게 왜 광장 같은 데서 아니면 스피커로 방송이나 뭐 이런 네. 음악 나오잖아요. 그럼 그걸 듣기 위해서 막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달려오는 그런 모습을 형상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참 낭만적인 도시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뭐 우리나라도 대구에 가면 뭐 김광석 거리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예술인들, 음악인들을 도시와 결부시켜서 이미지화하고 또 그걸 관광 상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또 이제 그만큼 예술적인 자산이 갖춰져 있어야 가능한 거겠죠.
0: 자전거를 타고 그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라디오 음악 소리 들으러 네. 이 컨셉 누가 잡았을까요? 너무 낭만적이에요, 정말. 네.
1: 자, 그 아까 이제 들소상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그 상이 놓여져 있는 곳이 이제 발리메기 언덕이라 그래요, 이름이. 근데 그 언덕에는 야외 공연이 매년 여름이면 이렇게 화려하게 펼쳐집니다.
0: 아, 이 언덕에서.
1: 예, 8월에 대단히 커다란 이제 공연들이 열리는데 8월 20일에 이제 독립 회복 기념일인데 이때 전후에는 또 대형 콘서트도 많이 열리고요. 네. 공연 얘기 나온 김에 또 하나 이제 소개하면 라크벨의 극장이 있는데 이게 이제 에스토니아에서도 손꼽히는 지방에 있는 극장 중에서 굉장히 그 시설이 잘 돼 있는 이런 극장으로 유명해서 여기서 축제나 공연들이 많이 열리는 곳입니다. 네. 그리고 이곳에서 이제 서쪽으로 자동차로 한 1시간 남짓 그보다 좀 저기 얼마 멀지 않은 거리인데요. 1시간 정도 운전해서 가면은 라헤마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이제 에스토니아에서 가장 먼저 지정이 된 국립공원이고 또 가장 규모도 크다 그럽니다. 그래서 숲, 소나무 숲, 습지 뭐 이렇게 어촌 마을들 이렇게 쭉 둘러볼 수 있는 평화로운 풍경을 담아내고 있는 곳이고요. 네. 그리고 이곳에 가면 예전에 이곳에 거주했던 귀족들의 저택, 정원 이런 게 잘 보존돼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곳 발트해 연안 독일 귀족들의 어떤 생활상을 잘 엿볼 수 있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그렇고 잠깐씩 이제 뭐 먹거리 소개 제가 해드렸었는데 네. 흑빵하고 청어요리 제가 잠깐 말씀드렸었잖아요.
0: 기억납니다.
1: 여름에 어울리는 음료 쪽으로 좀 소개를 해드리겠는데 국민 음료라 그래요. 여름철마다 에스토니아 사람들이 즐겨 찾는데 칼리라고 부른다 그래요.
0: 칼리.
1: 네, 그래서 이게 짙은 색깔의 그 음료인데 호밀 흑빵을 발효시켜서 만들어내는 그런 음료라 그래요. 네.
0: 흑빵을 발효시켜 만들어요?
1: 네, 그래서 이게 맛이 상당히 저도 궁금해지는데 알코올 성분은 거의 없고요. 네. 그리고 이제 새콤달콤 뭔가 첨가를 했겠죠. 그래서 새콤달콤하고 좀 턱 쏘는. 그래서 이게 그쪽에서는 뭐 에스토니아식 콜라라고 부른다 그러네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더 이제 맛이 궁금해지네요. 우리나라에서
0: 뭔가 턱 쏜다고 하니까.
1: 쏘는 방법이 없는 것 같고. 네. 네. 그리고 이제 성인들이 즐기는 그런 그 약간 리커라고 리큐르 뭐 리커 이렇게 부르는데 그 알코올이 들어가는 거죠. 이런 바나탈린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럼에다가 뭐 여러 오렌지, 레몬 이런 과일류들 또 바닐라, 계피 이런 것들을 섞어서 약간 달달하게 만들어 먹는.
0: 그 럼주가 네. 독한 술 아닙니까?
1: 럼은 40도죠 기준이. 보통 그러니까요. 럼, 보드카, 뭐 위스키 거의 40도가 기준인데 거기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는 되긴 하지만 물론 이제 약간 다크럼 같은 거 가면 70도짜리도 있어요. 큐바 럼 이런 거 가면.
0: 불붙겠네요.
1: 네. 그건 진짜 뭐 불이 붙는 그런 럼도 있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독한 럼에다가 이런 걸 섞어서 만들어내는 그런 음료가 되겠습니다. 네. 그 안주로는 이제 쪽 발트에서 잡은 그 킬루라는 게 있는데 이게 작은 청어라 그래요. 이걸 예. 이제 절여서 빵에 흑빵 위에 얹어 먹는 샌드위치가 이제 뭐 별미라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사실 이제 청어 뭐 이렇게 이런 쪽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예, 와닿지는 않는데 어쨌든 그쪽에 인기 먹거리라고 합니다.
0: 네.
1: 그리고 약간 계피를 이렇게 넣어서 구운 빵에 있다 그러는데 크렘겔이라고 이런 건 좀 맛있을 것 같아요.
0: 그리고
1: 시나몬 빵 이런 거 하는 제과점 한때 좀 유행을 했었는데 그 맛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0: 계피빵 먹고 싶습니다.
1: 네. 자 그리고 이제 뭐 소시지와 훈제고기 이 도시 상징이 들쑤라고 했는데 뭐 거기에 또 관련이 있는 거 아닌가 싶긴 한데요. 어쨌든 소시지와 훈제고기도 이 지역의 특산물이라고 합니다.
0: 네.
1: 자 이제 마무리 곡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홀리데이 뭐 지금 시즌에 딱 어울리는 제목의 노래인 것 같은데 예전 올드스 팬들 그러면은 비지스의 홀리데이가 있을 거고요. 그건 약간 우울한 느낌의 홀리데이죠. 그래서 예전에 왜 우리 지강헌 사건이 있었잖아요.
0: 네.
1: 그때 이제 뭐 마지막에 지강헌이 이 노래를 들려달라 했다는 뭐 설이 있었는데 그때는 저 비지스의 홀리데이였던 것 같고 지금 소개해드리는 버전은 독일 밴드 스콜피언스의 것입니다. 록 발라드고요. 스콜피언스는 뭐 설명이 필요 없는 우리나라에서도 잘 알려진 인기 밴드입니다.
0: 네.
1: 홀리데이에 당신을 당신과 함께 어디론가 가겠다 뭐 이런 딱 어울리는 노래가 아닌가 싶어서 골라봤습니다.
0: 당신과 함께 어디 가고 싶을까요?
1: 당신이 누구냐가 중요하겠죠. 누구냐에 따라 어딘가가 중요하지 않을 수는 있고요.
0: 네. 네, 흑빵 같이 먹고 싶습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여행 정보와 이런 멋진 선곡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도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지금까지 음악평론가 원용민 씨와 함께했습니다. KBS 3라디오에서 방송되는 심준구의 세상보기는 토요일과 일요일 오전 10시, 저녁 6시, 그리고 밤 11시에 방송됩니다. 수도권에서는 FM 104.9MHz로 청취하실 수 있고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앱 콩으로도 청취 가능합니다. 끝곡으로 스콜피언스의 홀리데이 들려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각장애 방송인 심준구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파리의 작은 미술관. 김정화 지음, 성우 오은수 읽음. 화면 대부분을 채운 건장한 남성이 벌거벗은 채 바위산에 걸터앉아 있고 두 손은 뒤로 묶인 채 발목에는 쇠고리가 채워져 있다. 신들의 세계에서 불을 훔쳐 인간에게 건넨 죄로 벌을 받고 있는 프로메테우스다. 독수리가 매일 그의 간을 파먹지만 밤이면 다시 재생되어서 그의 고통은 끊임없이 이어진다. 그러나 모로의 프로메테우스에게서는 이상하게도 고통이 느껴지지 않는다. 신체는 강인하고 옆얼굴에서는 비장함이 얽힌다. 정면을 노려보는 눈매가 매섭다. 그림의 전면을 채우는 바위산의 짙은 흑색과 멀리 연한 파란색과 흰색의 하늘이 강한 대조를 이룬다. 근경에는 검은 바위 동굴이 있고 원경에는 환한 하늘을 그린 구도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1483년에서 1486년에 암굴의 성모를 연상시킨다. 다만 다빈치처럼 대기의 변화를 세밀하고 부드럽게 묘사하지는 않는다. 모로는 붓질 자국이 보일 정도로 넓은 붓을 거칠게 쓰면서 바위는 수직으로, 먼 하늘은 수평으로 대립되게 그림으로써 공간적인 거리감을 표현했다. 이 작품의 제작 연도는 1868년이다. 이미 1850년대에 귀스타브 크루베가 사실주의 미학을 주장했고 1860년대에 들면서 마네가 1863년에 올랭피아 같은 작품으로 실제 생활을 노골적으로 화면에 끌어들이기 시작하였다. 산업화와 함께 성장한 중산층이 누리는 현대사회가 그림의 주제가 된 지 오래였고 초상화가 한창 유행의 중심에 있었다. 이런 변화의 한복판에서 모로는 자칫 구태로 여겨질 수 있는 고대 신화를 주제로 선택했다. 그런데 그의 화면은 아카데미의 원칙과도 딱 맞아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 작가는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던 사람이었을까? 그게 내 첫 번째 궁금증이었다. 로슈푸코가로 접어들면 조용한 언덕길을 걷게 된다. 얼마 걷지 않아 오른쪽에 4층짜리 건물이 나타난다. 눈에 띄는 간판이나 안내물이 없어서 자칫 지나칠 수도 있다. 앞에 서서도 여기가 맞나? 하고 다시 확인하게 된다. 굳게 닫힌 아치형 검은 철문이 방문자를 반기는 것 같지는 않다. 무거운 철문을 밀고 들어서는데 등 뒤로 철커덩 문 닫히는 소리가 제법 커서 살짝 놀랐다. 몇 개의 계단을 올라 작은 매표소에 이르는 짧은 동선이지만 그 사이에 이미 여긴 완전히 다른 세상이겠구나 라는 예감이 스쳐간다. 은둔하는 화가. 집을 미술관.

으로 만들다. 귀스타브 모로는 1826년 건축가 아버지와 음악을 하는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누나를 어린 나이에 병으로 잃은 뒤 부모의 관심은 몸이 약했던 아들에게 집중되었다. 아들에게 학교를 그만두게 하고 가족은 이탈리아로 여행을 떠난다. 어려서부터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던 모로는 이 여행에서 드로잉으로 가득 채운 스케치북을 안고 돌아온다. 18세가 되던 1844년에 국립미술학교에 입학했으나 당시 화가 지망생들에게 최고의 명예이자 성공의 왕도인 로마상에 두 번 낙선한 후로 학교를 자진 퇴학한다. 1852년에 부모는 아들이 집에서 편히 작업할 수 있도록 지금 미술관이 된 이 집을 구입한다. 당시에는 작은 건물이었지만 건축가인 아버지가 직접 설계를 해서 꼭대기에 한 층을 증축해 화실을 만들고 아래층에는 가족이 거주했다. 아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외부에서 화실로 직접 통하는 계단도 만들었다. 당시 이웃에는 모로가 존경하는 거장 외젠 들라크루아가 살고 있었고 모로와 가까운 선배이자 친구인 테오도르 샤세리오도 옆 동네에 작업실을 두고 있었다. 1840년대의 프랑스 미술계는 정확한 소묘를 중시하는 신고전주의와 색채의 표현력을 강조하는 낭만주의가 새로이 등장하여 대립하던 시기였다. 예술원과 살롱전의 주류를 이루는 신고전주의의 앵그르와 낭만주의의 기수 들라크루아의 대립이었다고도 할 수 있다. 샤세리오는 앵그르의 제자였으나 들라크루아의 미술론에 영향을 받으면서 신고전주의적인 예민하고 섬세한 아름다움과 낭만주의의 감성이 풍부한 표현을 융합한 화풍을 발전시켰다. 모로는 신화와 성경을 이국적인 여인의 신비한 모습과 오묘한 색채를 통해 몽환적으로 그려낸 샤세리오의 작품 세계에서 큰 영향을 받았다. 1846년에 미술대학을 그만두고 고민하던 어린 모로가 샤세리오의 영향을 받아 자신의 첫걸음을 시작할 수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1856년 겨우 37세밖에 안 된 샤세리오가 요절하자 모로는 깊은 슬픔에 빠져 붓을 놓고 절망의 시기를 보낸다. 다음에 부모의 권유로 다시 이탈리아로 떠난 그는 여러 도시를 여행하며 르네상스 거장들의 그림을 연구하는 시간을 보낸다. 이 시기 이탈리아에 체류하고 있던 젊은 에드가 드가를 만나 친교를 맺는다. 우피치 미술관에서 드가를 그린 모로의 스케치와 이즈음에 드가가 그린 모로의 초상화가 모로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어 두 사람이 이탈리아에서 함께했던 시간을 상상해보게 해준다. 1859년 9월, 2년 만에 수백 점의 수채화와 드로잉을 갖고 파리로 돌아온 모로는 1864년 살롱전에 오이디푸스와 스핑크스를 발표하여 큰 성공을 거두었다. 이후 앞에서 이야기했던 프로메테우스 등을 몇 차례 살롱전에 출품하지만 그의 대외 활동은 극히 제한되어 있었다. 그는 비평을 극도로 꺼렸고 미술은 느끼고 좋아하고 이해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떠들어대지 않는다 라고 일침을 날렸다니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짐작하게 한다.

0: TBS 오디오북
1: 1층 깨달음과 발견의 순간. 귀스타브 모로와 이 미술관의 배경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매표소 뒤 좁은 복도를 지나 1층 전시실에 들어서는 순간 그 얕은 지식은 아무 소용없다는 걸 깨닫게 됐다. 벽면을 빈틈없이 채운 액자들 앞에서 어디서부터 시선을 두어야 할지 망설이게 된다. 결국 눈길이 닿는 대로 천천히 전체를 보고 다시 하나씩 더듬어가며 나아갈 수밖에 없다. 1층은 1903년 개관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복원해 2015년에 공개되었다. 80제곱미터 정도 되는 작은 공간이 현관, 복도, 식당 등의 원래 구조를 유지하면서 6개의 전시실로 나누어져 있다. 이 작은 공간에만 400점에 가까운 작품이 빽빽하게 걸려 있다. 하얀 벽에 작품 한 점만 걸어두는 현대 전시 방식에 익숙하다면 당황스러울 법하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모로가 의도한 방식이다. 개관 공사를 하던 당시의 영수증까지 보존되어 있어 그 명세서를 참조하면서 원래 사용한 페인트와 벽지의 종류를 확인하며 최대한 동일하게 복원했다고 한다. 액체 디자인, 작품 배치의 위치와 방법 모두 모로가 생전에 직접 구상한 그대로 따랐다. 그런데 전시를 천천히 들여다보면 연대순도 주제별 구분도 찾을 수 없다. 이탈리아 여행 중 미켈란젤로를 모사한 시스티나 경당 수채화가 있는가 하면 말년에 그린 추상에 가까운 유화도 있다. 유화, 수채화, 데생을 구분하지 않고 서로 섞어서 전시하였고 심지어 C실과 F실에는 벽 뒤에 숨겨진 벽장을 만들어 수백 점의 그림을 걸어두었다. 1층은 아마도 모로가 예술가로서 연마해가던 흔적들을 모두 모아놓은 일종의 수장고로 구상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6개의 방을 돌아 마지막 F실에 이르러 중앙벽에 걸린 헤시오도스와 뮤즈들 스케치 앞에서 멈춰섰다. 1층을 구상하던 모로가 관람객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헤시오도스는 기원전 7, 8세기경에 살았던 그리스의 대표적인 시인이다. 산에서 양떼를 치던 목동이 어느 날 천상에서 들려오는 예술의 여신들, 뮤즈들의 아름다운 목소리를 듣고 진리를 노래하는 시인으로서의 사명을 깨달았다고 한다. 모로의 그림은 헤시오도스가 뮤즈들을 만나는 장면을 그리고 있다. 목동으로 대표되는 보통의 인간이 무지함에서 벗어나 세상의 진리를 통찰해야 한다는 사명과 정신적 가치를 깨닫는 순간인 것이다. 모로는 이탈리아 여행에서 돌아온 후 이 주제를 그리기 시작하였다. 뮤즈들을 만나 새롭게 태어난 시인이 곧 자신이었을 수도 있겠다. 1층에 이 그림의 스케치를 전시함으로써 우리 모두에게도 헤시오도스 같은 깨달음과 발견의 순간이 찾아오길 바랐던 것인지도 모르겠다. 2층 센티멘탈 미술관. 이제 좁은 계단을 올라 2층으로 간다. 모로는 이 공간을 부모와 자신의 기억을 담은 센티멘탈 미술관으로 꾸미고자 했다. 1895년 공사 때 증축한 응접실에는 아버지가 수집한 희귀 서적과 고대 유물들을 모아놓았고 벽면은 그가 어린 시절 루브르와 이탈리아에서 보티첼리, 라파엘로, 베첼리오, 벨라스케스 등 옛 거장들의 명작을 모사한 그림들로 채웠다. 어린 시절 아버지의 보호와 영향을 받으며

0: 3층에 오르는 순간 눈앞에 천장이 높고 탁 트인 전시실이 펼쳐지면서 조금 전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의 공간을 만난다. 휘둥그레진 마음으로 몸을 한 바퀴 돌려 전체를 둘러보다가 4층으로 향하는 나선형 계단의 아름다운 곡선에 시선을 사로잡히고 그러고 나서야 전시장 벽면을 가득 채운 작품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 3층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아파트로 임대를 주었다가 1895년 미술관으로 개조공사를 하면서 전체를 하나의 전시장으로 만들었다. 천장을 높이고 북쪽 벽은 통창으로 만들어 자연광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서 오늘의 모습을 갖춘 것이다. 아까 내 시선을 사로잡은 3층과 4층을 연결하는 계단 역시 1895년 미술관 조성공사 때 새로 만든 것이다. 휘돌아가는 우아한 곡선을 따라 발걸음의 감각이 달라진다. 걷는다기보다 빙그르르 회전하는 동작으로 몸이 위로 들어 올려지는 듯하다. 3층 전시실의 첫인상이 감탄의 환호였다면 4층 계단 끝에서는 눈앞의 광경에 숨을 들이쉬며 멈추게 된다. 보물이 가득한 비밀 공간에 들어섰을 때처럼.
1: すいません。
2: 아,
1: 아노, KBS 오디오북과 どこですか?
2: 아, 아노, 아, 최고의 클립.
1: 소소소소소.
0: 4층. 깊고 내밀한 목소리와의 대면. 3층처럼 높은 천장과 북쪽 통창 덕분에 자연광이 전시실을 환하게 비춘다. 길쭉한 공간의 중앙에 가림벽을 세워 두 개의 전시실로 나누어 놓았고 천장까지 작품이 가득 걸려 있다. 어느 한 작품 앞에 멈추기 전에 우선 전체를 훑어보려고 안쪽 방까지 들어가 본다.

여러분은 지금 골목길에서 만나는 예술가들의 삶, 미술 에세이, 파리의 작은 미술관을 들으셨습니다. 이 책의 저자 김정환은 서울대학교 불어불문학과를 졸업하고 프랑스에서 문학과 미술사를 수학했습니다. 고려대학교 문화유산융합연구소 연구교수와 명지대학교 박물관학과 교수,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 교수를 거쳐 서울공예박물관 초대관장으로 개관을 총괄했습니다. 오랜 시간 파리에서 생활하며 연구자이자 기획자로서 전시와 제도를 설계해왔고, 그것은 저자가 예술을 보는 방식 자체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책은 파리의 크고 유명한 미술관이 아닌 한 인물의 삶과 작업이 응축된 작은 미술관들을 따라 걸으며 작품과 공간, 그리고 그 사이에 축적된 시간과 이야기를 함께 풀어냅니다. 작가의 작업실이었던 집, 삶의 흔적이 남아있는 정원, 기억이 켜켜이 쌓인 전시 공간을 통해 미술관을 단순한 관람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의 서사로 읽어내는 새로운 경험을 제안하는 책, 파리의 작은 미술관. 지금까지 성우 오은수였습니다.

0: 제1530편 결사대를 만들어 만리장성을 돌파하겠다. 극본 이상락, 연출 김영조.
1: 안녕하십니까. 역사를 찾아서의 홍진욱입니다. 효종 즉위 초에 송시열이 효종에게 밀봉하여 올린 상소문에서 청나라 정보를 주장했다는 이른바 북벌론의 허실에 대하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효종은 송시열이 주청한 북벌에 대하여 나름대로 준비를 하거나 혹은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까요? 효종 3년 5월 15일에 열린 경연에서 효종이 이런 얘기를 꺼냅니다.
2: 지방 군영에 내려보낼 인재를 구하기가 어렵다고 하였는가? 하지만 나라가 아무리 작다고 어찌 인재가 없겠는가? 우리나라는 둘레가 수천이나 되는 땅이니 인재가 없다고 단정하지는 말라. 과인의 생각으로는 관무제를 다시 시행하고 싶기도 한데 경들이 번거롭다 여기지 않을까 염려가 될 따름이다.
1: 그러자 홍문관 부교리 민정중이 이렇게 봤습니다.
3: 주상 전하, 관무제는 옛 조종조 때부터 이미 시행했다는 기록이 있사옵니다. 지금 다시 시행한다고 하여 특별한 일이라 말할 사항은 아니옵니다. 관무제를 시행해도 번거로움을 주지는 않을 것이옵니다. 마땅히 수시로 관무제를 시행하여 기회를 가진 자를 시험을 보아서 선발하고 군사훈련을 연습시켜서 사기를 도두도록 하시옵소서.
1: 관무제란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과거 시험과는 별도로 임금이 특별히 주관을 해서 치르는 무과시험을 말하죠. 그런데요, 인조 현종대 장렬왕후의 생애와 지위 변화라는 논문의 저자 하여준은 해당 논문에서
0: 효종은 북벌 정책의 일환으로 관무제의 부활을 논의하였다,
1: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효종의 관무제 시행을 북벌에 대한 준비의 일환으로 본 것이죠. 그런가 하면 효종 3년 2월 3일에 열린 경연에서 지경연사 박선은 영장의 복서를 주장합니다.
4: 전하, 요즘 우리나라의 군사방어체제가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어온데 관서와 해서 등 양서 지역은 완전히 포기 상태이고 오직 삼남에서만 군사훈련을 시키고 있사오나 그 또한 중실치 못하옵니다.
2: 잘 안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4: 예, 기존에 있던 영장을 혁파했기 때문이옵니다. 영장이 폐지된 뒤로는 고을 수령이 영장을 겸임하게 되는데 수령이 군사에 관한 일을 충실히 하기가 어렵사옵니다. 하오니 영장을 다시 회복시키시옵소서.
5: 전하, 신 형조 참판 여기 아뢰옵니다. 신이 호서 지역에 근무하면서 여러 고을의 군병을 점검해본 결과 고을 수령이 군사 진영의 영장을 겸임하게 된 이후로는 군정을 수행하는 것이 영장이 지휘하던 때보다 못하기 때문에 여러 고을의 장병의 수가 날이 갈수록 감축되고 있어옵니다.
2: 그렇다면 삼남 지역에 우선적으로 영장을 차출하여 보내도록 계책을 마련하라.
1: 각 고을의 군사 진영에 영장, 즉 군사 지휘관을 두었었는데 병자호란 등을 거치면서 영장이 폐지되는 바람에 고을 행정 업무를 보는 수령이 군사 업무까지 겸하는 실정이었죠. 그런데 이때 그 영장 제도를 부활해서 지방의 군사를 지휘하게 한 것입니다. 이 역시 북벌을 준비하는 절차였다고 볼 수 있을까요? 서강대 계승범 교수의 얘기를 들어볼까요?
6: 실제로 영장 제도를 다시 복설 합니다. 이때 효종이 좀 관심을 많이 보이는데요. 이것은 뭐냐면은 효종이 군사권 장악에 굉장히 예민해요.

0: 어느 왕이 안 그렇겠냐면 효정은 특히 심해요. 왜냐하면 강빈 옥사도 있고 뭐 하여간 우여곡절 끝에 왕위에 앉은 사람이거든요. 자기 신변의 위협도 있고 그래서 관심이 있던 사람이고 이것은 수령권을 좀 약화시키고 어떤 무신의 군사권, 군사 지휘권 이거를 좀더 강화시킨 이런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 문치를 주장하고 있는 양반 사대부 이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미온적이거나 반대 입장이었죠. 근데 효종이 이걸 돌파할 수 있는 명분은 국벌이죠.
1: 각 지방 군영에 영장을 임명하여 파견하는 것을 두고도 그 역시 북벌을 염두에 둔 조처였다. 이런 견해를 표명하기도 합니다. 설령 영장제도의 부활이 북벌하고는 아무런 상관도 없이 이루어진 일이라 해도 앞에서 계승범 교수가 언급한 것처럼 효종이 신하들을 향해서
2: 각 지역의 군영을 지휘할 영장을 비워둔 채로 장차 어떻게 북벌을 감행할 수 있겠는가?
1: 이런 명분으로 불만을 잠재웠을 가능성이 있겠죠. 효종이 국왕의 호위와 궁궐의 수비를 담당했던 금군을 강화했다는 내용은 이전에 방송을 했습니다만, 계승범 교수는 금군 강화를 추진할 때도 북벌 명분을 내걸었다고 말합니다.
0: 효종이 군사정책에 큰 관심을 가진 건 맞아요. 근데 그게 북벌을 하기 위한 군대 양성이 아니고, 지금 왕의 신변과 도성을 방어하기 위한 금군을 강화시키는데 목적이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근데 아무 이유도 없이 왕이 갑자기 도성 주변의 군대를 강화시키면 신하들이 가만 안 있겠죠. 왕이 병권을 너무 강하게 짚는 거는 조선의 양반 사대부들이 참을 수 없는 거거든요. 다 반대합니다. 그렇지만 그 반대를 누를 명분이 필요하죠. 그게 바로 북벌이죠. 내가 지금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합니까? 과인이? 당신들이 북벌하자고 했잖아. 북벌하려면 무슨 뭐 붓으로 합니까? 입으로 합니까? 군대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1: 그렇게 보면 이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대동법의 확대 실시 역시 북벌을 위한 군량 준비의 일환이다. 이런 명분을 갖다 붙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일단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북벌 정책은 실제로는 전란 이후 무너진 국가 체제를 정비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북벌 운동을 통해 효종은 부왕인 인조가 잃어버린 국왕의 위엄을 되찾고자 하였으며, 송시열을 비롯한 서인 살림 세력들은 조정에 나아가서 벼슬을 할 명분을 찾는 데 이용했던 것이다.
1: 그런데요, 그 시기에 명나라가 아주 망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중국 대륙의 남쪽으로 쫓겨간 잔여 세력이 여기저기 옮겨다니며 미미하게나마 황제국의 면모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했죠. 그래서 조선의 신료들 사이에서 이런 논의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4: 지금 청나라군에 밀려서 남쪽으로 내려간 남명은 어찌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남경에 머무르고 있습니까?
5: 응?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요? 오랑캐군에 쫓겨 내려간 처음 2년여 동안만 남경에 머물렀고 거기서도 밀려나 그 다음 2년간은 남명의 황제 일가가 복주해 있었죠.
6: 그것도 다 지난 일입니다. 지난번에 사신으로 다녀온 사람이 전한 바에 따르면 한동안 광동과 광주에 거쳐 있었다는데.
7: 하면 지금은 남명의 황제 일행이 어디에 있다는 것이오?
6: 청나라 군에 밀려서 지금은 곤명으로 옮겼다고 들었습니다.
4: 그럼 다시 청나라 군을 격퇴하고 북경을 회복할 수는 있겠습니까?
7: 아이, 그럼요. 틀림없이 북경을 수복할 것입니다. 아무렴 수복하고 말고요.
5: 아, 당연히 그래야죠. 외놈들이 한때 우리나라로 쳐들어와서 중국을 공격하겠다고 기세가 등등했으나 결국 중국의 신종 황제가 보낸 군사에 밀려서 바다 건너로 도망을 가버렸지 않습니까?
7: 머지않아 남명의 군사들이 청나라 오랑캐들을 물리치고 북경을 수복할 것입니다.
4: 그런데 이 남명의 군사들이 북경으로 진격해 올라가서 청나라 오랑캐들을 쫓아내면 그 오랑캐 군사들은 어디로 갈까요?
6: 어디로 가겠어요? 예전에 여진족이 본거지로 삼았던 만주 땅으로 다시 내려오겠죠.
5: 그렇게 되면 그 오랑캐들이 필연적으로 우리나라와 국경을 사이에 두고 맞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아이고. 그리 되면
8: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사태에 대비해서 미리미리 북벌을 준비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7: 맞아요.
9: 그렇겠네.
10: 국경 수위가 중요한
7: 서울로 대비해야지. 인간께도 주청을 드려야겠네요.

0: 일본이 한때 힘이 세서 중국을 침범하려 했으나 임진왜란 이후에 물러갔던 것처럼 이 청나라 오랑캐들도 당연히 오랑캐이기 때문에 오래지 않아서 물러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러면 조선은 뭘 해야 되느냐? 얘네가 물러가거나 약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미리 준비를 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 청나라가 물러가면 어디로 돌아오느냐? 또 조선 위로 옛날 여진족의 땅으로 돌아오게 될 텐데 연고탑 회기설이라고 나중에 얘기가 나오는데 숙종 때는 어떻게 대비할 것이냐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대비들을 모두 모아놓고 북벌이라고 말한다면 단순한 슬로건은 또 아닙니다.
1: 공군사관학교 남호연 교수의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연고탑 회기설이라는 말이 나왔죠.
2: 연고탑은 지금의 흑룡강성 영안시 일대를 말한다. 조선의 지식인들은 만주족이 세운 청나라가 내외적으로 위기에 봉착하여 멸망할 경우 그들의 발상지이자 근거지인 연고탑으로 되돌아갈 것이라고 믿었는데 이를 역사학계에서는 연고탑 회기설이라 하였다.
1: 물론 조선의 사대부들 사이에 운이 되었던 연고탑 회기설은 허황된 얘기였죠. 앞에서 언급했던 남명은 연고탑으로 돌아오기는커녕 조선 현종 3년인 1662년에 완전히 멸망하여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효종 제위 마지막 해인 1659년 3월 11일 임금의 집무실인 창덕궁 희정당에 대소신료들이 모여 어전회의를 엽니다. 그런데 현안 논의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다고 판단한 효종이 좌중을 향하여 갑자기 이렇게 말합니다.
3: 자, 이제 대소신료들은 모두 퇴장하고 이조 판서만 남아있도록 하라.
4: 예, 주상 전하. 신들 물러가옵니다.
1: 신료들이 퇴장하고 나자 이번에는
3: 중관들도 모두 물러가 있으라.
4: 예, 주상 전하.
1: 가운데 중자, 벼슬관자의 중관은 환관, 곧 내실을 말합니다. 모두가 밖으로 나가고 희정당에 남은 사람은 임금인 효종과 이조판서 둘뿐이었습니다. 이때 이조판서가 바로 효종의 대군 시절 스승이었던 송시열이죠. 효종이 즉위했던 기해년에는 당시 향촌에 거처하던 송시열이 장문의 상소문을 봉함해서 올렸다고 했었죠. 그런데 효종은 임종을 두 달도 채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송시열에게 독대하기를 청한 것입니다. 이때 두 사람이 나눈 대화의 내용을 보면 효종은 자신이 앞으로 두 달도 못 살고 생을 마감하리라는 사실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왜 북벌 관련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효종 제위 10년째로 껑충 건너뛰었느냐고요? 이날의 독대에서 바로 그 북벌에 관한 내용이 등장하기 때문이죠. 특이한 점은 이 독대에서 송시열은 매우 소극적으로 대화에 응하고 있는데 반하여 임금인 효종이 북벌에 대하여 매우 강한 의지를 표명합니다. 이 대화 내용 역시 효종실록에는 실려있지 않고 송시열의

0: 의 문집인 송자대전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때가 1659년 기해년이었기 때문에 이 대화록을 역사학계에서는 기해독대라고 부릅니다.
1: 자, 이쪽으로 와서 맞은편에 편히 앉으시오.
2: 예, 주상전하.
1: 과인이 경과 조용히 대화를 하고 싶어서 여러 달을 기다렸건만 끝내 기회가 없었소. 그래서 오늘은 마음먹고 이 자리를 마련한 것이오. 오늘은 나도 다행히 기운이 좀 회복되었으니 내 뜻을 다 말할 수 있을 것이오.
2: 말씀하시옵소서, 전하.
1: 내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국가적인 대사에 관한 것이오. 저 청나라 오랑캐는 반드시 멸망할 형편에 처해 있어. 현재 오랑캐의 칸은 예전의 칸하고는 다르오.
0: 여기서 말하는 칸은 유목민 사회에서 최고 우두머리를 일컫는 호칭입니다. 징기즈 칸이나 쿠빌라이 칸처럼 말이죠. 제대로 호칭을 하자면 청나라 황제라고 해야 하겠으나 낮추어서 그렇게 칭한 것입니다.
1: 예전의 칸은 그 형제들이 매우 번성했었는데 지금은 점점 줄어들었으며, 예전의 칸은 휘하의 인재가 매우 많았는데 지금은 모두 용렬한 자들 뿐이고, 예전의 칸은 오로지 무예와 전쟁만을 숭상했었는데 지금의 칸은 점점 무예는 멀리하고 자못 옛 중국의 황제를 본받고 있어. 지난번에 경이 과인에게 주자의 말씀을 빌려서 오랑캐가 중원의 인재를 얻어서 중국의 제도를 배우게 되면 점점 국력이 쇠약해진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소? 바로 그런 현상이 진행 중인 것이오. 또한 지금의 칸이 비록 영웅이라고는 하나 추색에 깊이 빠져 있어서 그 형세가 오래가지 못할 것이오. 오랑캐의 일은 내가 심양의 인재로 가 있을 때 겪어봐서 익히 알고 있어. 지금 우리 조정의 신하들은 내가 군사에 관한 일을 직접 통솔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으나 나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오. 그 이유는 하늘의 때인 천시와 사람의 일인 인사를 놓고 볼 때 좋은 기회가 언제 닥쳐올지 모르기 때문이오. 무슨 얘긴지 경은 아시겠소?
2: 주상 전하, 하오면 청나라 오랑캐를 장차 어찌 대응하려 하시옵니까?
1: 우선 정예화된 포병 10만 명을 양성한 다음에 과인이 그 병사들을 자식처럼 사랑하고 위무하여서 적을 만나면 모두 결사적으로 싸우는 용감한 병사들로 만들 것이요. 그런 다음에 기회를 봐서 저들이 예기치 못한 틈을 노려서 곧장 산해관을 돌파하여 만리장성 안으로 쳐들어갈 계획이요.

곧장 산해관을 돌파하여 만리장성 안으로 쳐들어갈 계획이오 라고 지나칠 정도로 강하고 단호한 어조로 말하고 있는 효종의 맞은편에 앉아 놀란 얼굴을 하고 긴장하고 있었을 송시열의 표정이 읽히지 않습니까?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1530편 결사대를 만들어 만리장성을 돌파하겠다. 이상락 극본, 김영중 연출로 보내드렸습니다.

소설 극장 배명은 장편소설 수상한 한의원 31번째

0: 고엽이 된 높다란 수풀이 움직였다. 그는 고개를 들었다. 후들거리는 다리에 힘을 줬다. 짐승? 아니면 귀신? 둘 다 반갑지 않다. 퇴로를 찾아 눈동자를 대굴 굴렸다. 어정쩡하게 일어서는데 흔들리는 숲을 너머에서 손이 튀어나왔다. 화들짝 놀라 그 자리에서 펄쩍 뛰어오르는 승범은 연이어 나타나는 주름진 얼굴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1: 왜 또 자네야? 아유.
0: 수정이 인상을 찌푸렸다. 승범은 참았던 숨을 내쉬었다. 그가 허리에 두 손을 올렸다.
2: 기척 좀 내고 다니세요.
1: 산에서 무슨 기척. 그렇게 간이 작아서야. 아유.
0: 뻔하다는 듯 혀를 차며 수정은 승범을 지나쳤다. 승범은 그녀가 맨 가방에 시선이 갔다. 옆으로 길게 맨 청가방엔 초록빛 잎사귀가 가득했다.
3: 그 사이에 약초를 캤다니 역시 프로다.
0: 승범은 고개를 흔들었다.
2: 헤이! 뭘 인정하는 거야?
0: 승범은 두 다리에 힘을 주고 재빨리 걸어 수정을 앞질렀다. 수정이 그를 째려보더니 걸음을 빨리했다. 그녀가 그를 지나치자 승범은 질 수 없어 뛰다시피 앞으로 나섰다. 한치의 양보 없이 걸음을 옮기는 수정의 가냘픈 어깨가 그의 팔을 쿡쿡 찔렀다. 좁고 가파른 내리막길을 성큼성큼 걸었다. 바람이 불자 우수수 떨어지는 낙엽에 가려진 길은 그 끝을 알 수 없었다. 얼마나 그렇게 걸었을까? 노장의 발걸음을 치고 나아갈 수 없었다. 그만큼 수정은 걸음이 빨랐고 승범은 무리하는 바람에 허벅지가 터져나갈 것 같았다.
2: 갑자기 궁금한 게 있는데요.
0: 어떻게든 걸음을 늦추게 하려고 승범은 말을 걸었다.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렇지만 귀는 막지 않았으니 계속 말했다.
2: 요즘 저한테 왜 그렇게 화를 내세요? 뭐 언제나 그랬지만 소라 일도 그렇고 공실 아줌마 일도 있고 해서 전 좀 인정받았다고 생각했거든요. 역시 귀신 환자를 제가 좀 뺏어서 그런가?
0: 두서없이 하는 말에 힘든 게 좀 가셨다. 내디디는 발에 시선을 두던 승범은 갑자기 멈춰선 수정과 부딪혔다. 놀란 승범이 수정을 바라봤다.
1: 자네는 언제나 제멋대로야. 그깟이 몇 번 해냈다고 자신만만하기는. 돈만 밝히는 놈을 내가 왜 인정하겠어?
2: 아니, 요즘 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돈만 밝히는 건 처음부터 알았잖아요. 근데 유독 요즘 더 돈으로 사람 공격하시는데 세상에 돈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요. 잘 살기 위해서 돈 좀 벌어보겠다는 게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니잖아요. 사장님 그래서 돈 안 벌어요? 귀신 환자 왜 고치고 사람 환자 10명씩 데려오라고 하는데 그거 다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왜 나만 이상한 놈 만들어요?
1: 너 돈 벌겠다고 미친 짓도 하잖아. 사람이 양심 있게 돈 벌어야지 뇌물도 마다하지 않는다며. 너 장영감한테도 돈 갖다 바쳤지? 뇌물이 일상인 게 말이 돼?
2: 뭐야, 그건 또 어디서 들으셨대? 기사 보셨어요? 아니면 소라 데리고 병원 갔을 때?
1: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0: 그 말에 승범의 얼굴이 일순간 굳었다.
2: 고 사장님은 그런 적 없어요? 되게 미워하시는. 어디 하루 이틀일까마는 누가 보면 제가 고 사장님 원수라도 되는 줄 알겠어요.
0: 되묻는 말에 수정은 할 말을 잃었다. 상처 주는 말은 수정이 다 했는데도 갑자기 승범의 질문에 자신의 죄가 모두 까발려진 것처럼 부끄럽고 민망했다. 돈에 미쳤던 게 어디 승범뿐이겠는가. 수정은 대답도 하지 못하고 뒤돌아서 걸었다. 승범은 정말이지 젊었을 때 자신과 같았다. 한치 앞도 보려고 하지 않는 아둔한 면까지. 어디선가 바람이 나뭇잎을 치대는 소리가 아닌 물이 흐르는 소리가 들렸다. 산을 휘돌자 빽빽하게 들어찬 나무 사이로 깊은 골짜기가 보였다. 그곳에 규모가 큰 계곡의 옥빈 물줄기가 눈에 들어왔다. 물을 보니 목이 탔다. 수정만 아니었다면 배낭에서 냉큼 생수를 꺼내 마시고 싶을 정도였으나 여전히 지금은 누가 먼저 앞설 것인지 자존심 싸움 중이었다.
4: 어이!
0: 그때 저편 산비탈에서 박씨가 나타났다. 그가 승범과 수정을 발견하고 손을 흔들었다. 박씨의 표정이 밝았다. 승범의 가슴팍을 들쑤시던 고통이 사라지고 희망의 불씨가 켜졌다.
5: 그렇다면 먼저 가겠습니다.
0: 승범은 뛰기 시작했다. 젊은 게 무엇이 좋은가? 그것은 바로 체력. 박씨의 얼굴을 보자 기운이 났다.
6: 얼마 안 남았다. 저기만 간다면 내가 먼저다.
0: 지친 나체에 수정을 두고 뛰던 승범은 낙엽을 밟았고 발이 주르륵 미끄러졌다. 어 하는 사이에 하늘이 뒤집어지고 땅이 솟아올랐다. 놀란 수정이 거꾸러지고 사라졌다. 새가 회색으로 변하는 하늘 위로 날아올랐다. 그리고

0: 단단한 무언가가 쇠붙이에 부딪히는 소리가 귓가에서 맴돌았다. 머릿속에서 울리는 걸까? 연방 들리는 날카롭고 묵직한 소리가 저 밑바닥에 눌어붙은 정신을 자극했다. 그럴수록 욱신거리는 통증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생생하게 느껴졌다. 누군가가 웃었다. 수정이 그럴 줄 알았다는 듯 자신을 내려다보며 비웃는 걸까? 그렇다고 하기엔 그 목소리가 너무 걸걸했다. 그리고 하나가 아닌 여럿. 박씨와 유시영도 함께 비웃는 걸까? 자기가 생각해도 지금 상태가 꽤 꼴사나워 보일 테니 계속 정신을 잃은 척할까? 너무도 수치스러워 아파도 시름조차 내지 못했다.
1: 그 머리는 무거워서 혼자 들기 어려울 것 같은데? 정말 본국으로 가져가려고?
2: 일본 말? 정말? 여기서 1호가 들린다고?
0: 승범은 귓가에서 들리는 쇳소리가 머릿속에서 들리는 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2: 아, 넘어질 때 머리를 바닥에 호되게 부딪혔나?
0: 그러고 보니 뒤통수가 소리에 맞춰 욱신거렸다.
3: 그렇다고 진짜 사람 머리를 들고 갈 수는 없잖아. 내가 수없이 베었던 사람 머리를 기념하는 장식품으로 생각하기로 했어.

0: 게다가 우리 아내가 불교신자야. 아내한테 생색내기에도 좋지. 난 종교에 대해 잘 모르지만 딱 보기에 위엄마저 서린 네 거라면 남한테 자랑하기에도 좋잖아. 에이, 몸은 두고 간다.
1: 승범은 몸을 움직이려고 했다. 그의 몸이 기우뚱했다. 저 너머에서 우직근하는 소리에 이어 뭔가가 산을 대굴대굴 구르는 둔탁한 소리가 들렸다. 웃음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다. 영문도 모르는 대화와 웃음소리가 사라졌다. 더는 머릿속에서 울리는 소리도 남자들의 웃음도 들리지 않았다. 모든 소리는 없었다는 듯 유유히 흐르는 계곡의 물소리만이 들렸다.
2: 간다고! 안 돼! 이렇게 날 두고 가지 마!
1: 명치 끝에서부터 분노와 슬픔이 차올랐다. 이럴 수는 없었다. 그는 주먹을 꼭 쥐었다. 일어나려고 한껏 굳은 몸을 움직였다. 몸통이 들썩였다. 제대로 움직여지지 않아 답답했다. 마치 몸이 돌덩이처럼 무거웠다. 화가 잔뜩 나서 꼭 쥔 주먹으로 바닥을 연방 내리쳤다. 차가운 물줄기가 튀어올랐다.
2: 날 아무짝에 쓸모없는 돌덩이처럼 두고 가지마! 괴롭다고! 그리고 외롭단 말이야.
1: 그는 두 눈을 부릅떴다.
2: 최소한 119를 불러줘야 할 거 아니야!
1: 소리를 빽 지르다가 바로 옆에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수정과 눈이 마주쳤다.
3: 자네 괜찮은가? 어? 정신이 좀 들어?
4: 안 가셨군요.
1: 수정이 눈살을 찌푸렸다. 눈앞에 손가락을 들이밀었다.
3: 이게 몇 개로 보이나?
4: 세 개가 좌우로 움직입니다.
1: 끙 소리를 내며 승범은 상체를 일으켰다. 어제 다쳐놓고 오늘 또 이렇다니. 뒤통수를 만져보니 어디에 부딪혔는지 부었다. 수정이 손을 뻗어 일어나려는 그의 팔을 부축했다. 선선히 그 도움을 받으며 일어나다가 오른 발목에서 말도 못할 정도로 찌릿한 고통이 느껴져 몸을 웅크렸다. 발목에서 시작한 고통이 몸뚱이를 거쳐 정수리로 도달하는 느낌? 절뚝거리자 그 모습에 수정이 말했다.
3: 부러진 것 같진 않지만 곧 부러질 것도 같고.
4: 어디서부터 재수의 오미 붙었지? 걸레 밤물을 뒤집어 썼을 때부터? 아니지, 해고됐을 때부터? 삼재인가?
3: 곧 죽어도 자기 탓이라고는 안 하는구먼.
4: 내가 뭘 그리 잘못했는데요? 불쌍해서 하늘이 상이라도 줘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서 참 이상하구만.
1: 구시렁거리며 두 팔을 양쪽으로 뻗고 뒤뚱거리며 내리막길을 내려갔다. 발을 디딜 때마다 고통에 머리카락이 곤두섰다. 두 팔이 좌우로 위태롭게 흔들렸다. 금방이라도 다시 뒤로 나자빠질 것 같다.
3: 그 다리로 산을 어떻게 오르려고? 그냥 내려가서 병원에 가게.
4: 내가 미쳤습니까? 박 씨가 저기에서 손을 흔들고 있는데 누구 좋으라고?
3: 쓸데없이 말이 많아. 차라리 입을 다칠 것이지.
1: 혀를 차며 수정이 승범의 오른팔을 잡았다. 오랜 세월로 굽고 앙상하게 뼈만 남은 손이 흔들리지 않게 굳건히 그를 지탱했다. 승범은 그 손을 내려다봤다.
5: 수정냉증 있으신가?
1: 붙든 손이 꽤 차가웠다. 힘겹게 계곡의 돌들을 밟아 이동하고 박 씨가 있는 곳까지 갔다.
6: 아이고, 한의사 선생, 꼴이 말이 아니구먼. 그래,
4: 유시영 씨 찾았어요?
6: 저기서 울고 있더구만. 내가 뭐라고 했나? 나만 믿으라고 하지 않았나?
1: 박 씨가 뒤를 가리키자 승범은 다리가 아픈 것도 있고 수정에 앞을 치고 나가려고 하다가 물밀듯이 밀려오는 고통에 휘청거렸다. 바로 옆은 계곡까지 가파른 산기슭이었고 넘어져 구를 뻔한 걸 간신히 옆에선 나무를 붙들며 면했다.

0: 켜켜이 쌓인 낙엽과 비죽 솟은 수풀을 가로지르면 커다란 돌무더기가 잔뜩이었다. 시야가 흔들려 현기증이 났다. 잘못했으면 저 돌덩이 중 하나에 머리를 처박을 뻔했다.
1: 자네 욕심이 그 끝도 없군 그래.
2: 하루 이틀일까마는 밉다고 저 버리면 안 돼요.
0: 자신을 한심하게 쳐다보는 수정이었다.
2: 살려는 주세요.
0: 박씨는 승범을 돌아봤다. 얼굴은 시뻘개진 채로 가녀린 수정의 두 팔에 의지하면서 절뚝이는데 금방이라도 자기처럼 귀신이 될 것 같은 모습이었다.
3: 에휴, 그래야 쓰나?
0: 박씨는 분홍 장갑을 만졌다. 지금 이 손에 허전한 빈자리를 채워줄 인간이 자기 편이었다.
4: 내가 먼저 가서 상황을 설명하고 안심하라고 일렀네. 그리고 한의사 선생이 생각한 위험 인물은 아직 보지 못했고.
1: 위험 인물?
0: 듣고 있던 수정이 반문했다.
2: 연쇄살인범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 머리를 댕겅 자르는. 최소 이곳엔 두 시신이 묻혀있을 겁니다. 핸드폰도 터지니까 긴급할 시 신고를 할 겁니다. 혹시 몰라 정미 씨에게 밤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라고 해뒀습니다.
0: 승범의 설명을 들은 수정은 다시 한심한 표정을 지었다.
2: 왜요? 조심해서 나쁠 건 없지 않습니까?
1: 지금 자네 발목이 부러지느냐 안 부러지느냐의 긴급 상황이 아닌가? 아니 노인 내가 성인 남성을 언제까지 부축해야 하느냐 말이야.
2: 유시영 씨입니다.
0: 수정이 짜증을 내자 어쩔 줄 모르던 승범이 산기슭에서 옹송그린 머리 없는 몸을 발견하고 소리쳤다.
5: 누구라도 와주세요.
0: 바람을 타고 그의 울음이 들렸다. 오랫동안 들어왔던 것처럼 익숙한 그 울음에 승범은 숨을 삼켰다. 흔들리는 시선으로 승범은 유시영의 몸을 봤다. 푸르른 빛은 사라지고 어찌된 영문인지 머리가 없는 몸이 돌덩이로 보였다. 돌덩이가 팔을 뻗었다. 그 끝에 사가가는 인간의 해골이.
2: 저게 뭐예요?
0: 떨리는 목소리로 수정에게 물었다. 갑자기 멈춰서서 파르르 몸을 떠는 승범을 보며 이 인간이 왜 또 일어나 하는 표정을 짓던 수정은 그가 유시영에게 눈을 떼지 못하는 걸 보고 고개를 갸웃거렸다.
1: 왜? 아 뭐? 귀신 처음 보나?
0: 퉁명스레 말을 내뱉고 자기는 할 만큼 했다는 것처럼 부축하던 손길을 걷었다. 아직 내기 중 아니던가 몸이 기우뚱하자 승범은 손을 허우적거리며 간신히 앞서는 수정을 붙들었다.
1: 왜 이렇게 붙들었어?
2: 아니 귀신이라 하기엔 그 영화 슬리피 할로우처럼 그런 거 안 보셨을 테고 아무튼 몸이
1: 뭐?
2: 그 부처님인데요?
6: 소설 극장 배명은 장편소설 수상한 한의원 텍스티 음악 엄은영 효과 노동걸 기술 김남희 김종찬 연출 김은비 해설 김봄 31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강원래의 노래 선물. 안녕하세요. 클론의 원래 강원래입니다. 유난히 뜨겁게 느꼈던 8월의 달력, 이제 한 장을 넘겼는데요. 이상하게 발걸음은 오히려 더 가벼워지는 것 같습니다. 여름의 피크타임, 가장 멋진 추억은 아직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기분 좋은 기대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푸른 바다와 계곡, 또 그 사이를 스쳐가는 시원한 바람. 생각만 해도 마음속까지 청량한 파도가 밀려올 것 같은데요. 날씨는 무덥지만 아직 우리가 펼쳐보지 못한 숨겨진 여름 이야기가 남아있고, 또 어디선가 새로운 추억 하나가 조용히 시작되고 있을 겁니다. 자, 오늘도 노래 선물과 함께 설레는 8월의 첫 페이지 기분 좋게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첫 곡 박미경입니다. 2부의 경고.

뭐든 처음은 괜히 기억에 더 남습니다. 8월의 첫날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여름에 한가운데서만 누릴 수 있는 햇살도 또 바람도 추억도 지금 아니면 만나기 어려운 선물일 텐데요. 어디 계시든 오늘 하루만큼은 계절이 주는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시고 그 곁엔 좋은 음악도 함께 했으면 좋겠네요. 자, 강원의 노래 선물 토요일엔 팝음악 평론가 박현준 씨와 함께하는 노래와 이야기 만남 팝 주크박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시간 함께 하시면서 그 감미로운 팝의 세계로 함께 떠나보시죠. 또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언제든지 강원래 노래 선물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연과 신청곡 올려주시면요. 사연도 소개해드리고 노래 선물도 전해드릴 테니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0: 낭만이 흐르는 시간 팝 주크박스 팝 음악평론가 박현준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자, 팝 주크박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 노래 나눠볼까요?
1: 예, 7말 8초 아니겠습니까? 본격적인 휴가철.
0: 아, 7말 8초. 예. 7월 말에 8월 초.
1: 예. 하. 푸른 바다와 눈부신 해변, 시원한 바람을 더욱 뜨겁게 달궈줬던 90년대 유로 댄스. 여름과 좀 잘 어울리는 장르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그래서 오늘은 한여름 해변을 거대한 댄스 플로어로 만들어준 유럽발 댄스 히트곡들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해변으로 가요, 유로 댄스와 함께.
0: 해변으로. 근데 90년대 유로 댄스는 네. 해변과 잘 어울리는데 네. 해변으로 가요 하니까 갑자기 예. 우리 고고장.
1: 예, 고고장.
0: 약간 고고장.
1: 아, 고고장 느낌.
0: 예. 우리 선배님들 얘기 들어보면 해변가에 네. 그렇게 고고장이 많이 열렸다고.
1: 아, 진짜요?
0: 네, 약간 이렇게 천막으로 쳐놓고.
1: 천막으로 쳐놓고?
0: 안에서 후레쉬를 왔다 갔다 하면서 불을 껐다 켰다 하면서.
1: 아, 천막 쳐놓고 후레쉬를 왔다 갔다 하면서. 네. 아, 거기 또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그 해변가에 지금처럼 뭔가 유흥 뭐 그런 문화가 좀.
0: 그렇죠.
1: 그거밖에 없었던 시절이었던가 보죠.
0: 그리고 또 야전이란 얘기를
1: 하죠. 야전 많이 있었죠. 예.
0: 야전? 뭐 군대 용어로 쓰는데 예.
1: 야외
0: 전축이라고 해서 예. 들고 다니는
1: 그런 붐박스 게. 같은 거. 예. 이제 지금 시대로 따지면은.
0: 아, 하지만 그래요. 90년대 유로 댄스를 듣는 우리들도 어떻게 보면 그런 야전과 또 뭐 포장마차라든가 그런 고고장 같은 그런 느낌이 지금 MZ 세대들한테는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1: 근데 생각해도. 천막 쳐놓고 거기 안에서 음악 들고 후레쉬로 막 이렇게 사이키 조명 같이 한 거 아닙니까? 그걸 미러볼 같이.
0: 맞아요, 맞아요.
1: 아, 그거 생각만 해도 너무 웃긴 것 같은데요.
0: 네, 아무튼 오늘 유로 댄스를 들으면서 그런 예. 느낌을 낼 수 있다라는 거.
1: 네.
0: 자, 첫 번째로 만나볼 해변으로 가요. 유로 댄스와 함께 어울리는 노래 어떤 곡입니까?
1: 화끈하게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투언리미티드의 트와일라이트 존.
0: 아.
1: 이거 뭐 그 당시 클럽 뭐 락카페 이런 데서 뭐 이 노래 엄청 나왔죠. 예. 많은 분들이 뭐 정말 즐겼던 벨기에 출신 그룹 아니겠습니까? 프로듀서 장폴 드 코스터와 필 와일드가 기획했던 프로젝트 팀이었는데 90년대 초반에 이제 어쨌든 레이브와 테크노 붐을 가져왔던
0: 맞아요.
1: 굉장히 화끈했던 그런 음악이었고
0: 굉장히
1: 호우! 이게 중요하잖아요.
0: 남자 래퍼와 여자 싱어.
1: 예.
0: 근데 이 투언리미트가 나온 이후에 우리나라에서도 약간 좀 흉내내는 팀들이
1: 그런 콘셉트가 많았죠.
0: 철이와 미애라든가.
1: 예. 그렇죠.
0: 또 어스.
1: 어스도 맞아요.
0: 유치원도
1: 예. 그런 팀들도 있었고. 어쨌든 남자 래퍼, 여자 보컬 하나. 이렇게 구성으로 해가지고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가요계에서도 많이 레퍼런스를 삼아서 비슷한 팀들이 또 많이 등장을 하기도 했었고.
0: 네.
1: 그리고 트와일라이트 존이라는 게 이 제목은 동명의 그 미스터리 드라마, SF 드라마에서 이제 영감을 받았다고 하죠. 뭔가 미지의 세계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그런 또 노랫말과 긴장감 넘치는 멜로디, 완전히 제목하고도 정말 환상의 어떤 그 환상 속으로 들어가는 느낌을 트와일라이트 존 이런 것들을 주면서 90년대 초중반 일렉트로닉 댄스 음악, 유로 댄스에
0: 맞아요.
1: 정말 방점을 찍었던
0: 태권호의 시작이지 않았나라는 네.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줬고 또 노래도 노래고 랩도 랩이지만 일단은 전주만

0: 들어도
1: 그냥 머리가 예. 머리가 도리도리 되는
2: 그냥 몸이 자동으로 움직이잖아요. 예. 내가 몸치어도 내 안에 어떤 살아있는 어떤 그 춤의 DNA가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이 될 정도로 가만히 못 두게 만드는
0: 느낌이 예. 갑자기 막 수영복을 입고 예. 모래사장을 뛰어서 바닷속으로 첨벙 뛰어드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2: 저는 이 노래 틀어주면요 예. 그 천막에서 후레쉬 열심히 흔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막 정신없이 막 진짜
0: 그래요. 뭐 제목만 들어도 신이 나는데 자, 이 노래와 함께 만나볼 곡 유로댄스 한 곡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 예, 코로나의 음악입니다. The Rhythm of the Night 준비를 했는데 이탈리아 네. 팀이죠. 이탈리아 유로댄스 가운데서 가장 성공한 트랙 가운데 하나이기도 했는데 이 노래도 유럽을 넘어서 정말 빌보드 차트에서까지 인기를 끌었고 90년대 유로댄스의 어떤 굉장한 인기를 끌었던 그런 곡 가운데 하나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이 노래도 이제 보면은 이제 좀 립싱크의 비하인드가 좀 숨어져 있기도 하죠.
0: 그래요?
2: 뮤직비디오에서 격렬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른 가수가 실제 부른 가수가 아니었다는 점도 이제 나중에 이탈리아 가수 지오바나 메르솔라라는 인물이었다는 게 이제 나중에 밝혀지기도 했지만 어쨌든 뭐 그런 건 둘째치고 코로나라는 이 프로젝트는 이 The Rhythm of the Night는 굉장히 크게 히트해가지고요. 오늘날까지도 재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2020년에 그 블랙 아이드 피스하고 제이 발빈이 리트모라는 곡에서 이 곡을 그 샘플링 해가지고요. 네. 다시 한번 그 클럽 댄스 씬에서 히트를 하면서 이 노래가 여전히 시대를 초월한 유로댄스 90년대 클래식으로 남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0: 맞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후렴구라고 그러죠. 후렴구에서 네. 그 멜로디만 부르는 가수를 노래 잘하는 가수 데려다 쓰고
2: 뮤직비디오는 다른 사람 뮤직비디오는 쓰고
0: 다른 사람이 비주얼적으로
2: 비주얼적으로 괜찮은 뭐 그런 게 많았죠 그 당시에는요. 많았는데 이 노래도 뭐 거기에서 크게 어쨌든 이제 프로듀서가 주도했던 팀들이 대부분 다 이제 스튜디오에서 녹음하는 사람 따로 있고 이제 나가서 뮤직비디오에서 이제 얼굴 비주얼적인 얼굴마담 따로 있고 이런 케이스들이 90년대는 좀 많았기 때문에
0: 그게 또
2: 전략이었죠.
0: 하나 또 유행이었던 것 같아요.
2: 전략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뭐 유럽 댄스 음악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클럽용 댄스 음악이었고 야외 뭐 페스티벌용 연주 음악이 아니었기 때문에 충분히 뭐 그런 것들로도 이렇게 좀 그 당시에는 그런 유행처럼 번져나갔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봐요.
0: 그래요. 바닷가로 떠나가는 느낌일까요? 아니면 바다에 도착해서 해변가로 뛰어가는 느낌일까요? 아니면 첨벙 바닷속으로 뛰어드는 느낌일까요? 어떤 느낌일지 자, 두 곡 만나보겠습니다.
2: 투어 리미티드의 트와일라이트 존하고요. 코로나입니다. The Rhythm of the Night입니다.

0: 매주 토요일에 만나는 팝주크박스 팝음악평론가 박현준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해변으로 가요 유로댄스와 함께라는 주제로 이야기 노래 나누고 있는데요. 막 어깨가 들썩들썩합니다. 자, 이번에 만나볼 곡은 어떤 곡입니까?
1: 예, 그 들썩들썩거림을 계속 좀 유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독일 출신의 유로댄스 그룹 위얼 맥코이의 런어웨이. 런어웨이, 런어웨이. 굉장히 참 그때 당시 히트했던 그래요. 노래 아니겠습니까?
0: 위얼 맥코이 같은 경우는 또 히트곡이 한 곡 더 있죠?
1: 나이트라고. 아, 그것도 좋았고 뭐 커맨게철러브도 있었고.
0: 그 노래 자세히 들으면 RF의 이별 공식이 떠오르는.
1: 아, 저 그 얘기 안 하려고.
0: 따라란 따라란 따라디가 오지.
1: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어렸을 때 RF 이별 공식이 나왔을 때 뭐지? 이거 왜 뭐지? 이러면서
0: 뭐지라는 뜻은 뭡니까?
1: 왜 똑같지? 이거 뭘까? 왜 그랬을까?
0: 들어본 듯한.
1: 예.
0: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코로나에 더 리듬 없던 나이트 들으면서
1: 네.
0: 뭐 노래 부르는 가수 따로 있고 또 뮤직비디오에 출연하는 가수 따로 있고
1: 네.
0: 이렇게 뭔가 그렇게 하나의 유행이었다면 90년대 댄스 뮤직 같은 경우는 외국 팝송의 멜로디를 어떻게 뭐 벤치마킹이라고 해야 될까요? 오마주라고 해야 될까요?
1: 그냥 뭐 레퍼런스라고 하죠. 레퍼런스, 요즘 말로. 그렇죠. 예, 요즘 말로 그냥 레퍼런스라고.
0: 그게 많이
1: 예.
0: 좀 아까 트와일라이트 존 같은 경우도 서태지와 아이들의 환상 속의 그대
1: 예, 예, 예.
0: 리믹스를 또 그렇게 그런 형식으로 했던.
1: 근데 사실 근데 그때 당시 그냥 그런 리믹스 문화가
0: 네.
1: 서태지와 아이들이 그 환상 속의 그대 그렇게 해서 리믹스했던 것들이 공식적으로 어쨌든 이걸 써서 리믹스를 했다. 이렇게 네. 표기를 하고 발표했던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이제 90년대 공식으로 샘플링하면서 그런 문화가 만들어졌던 그쵸.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0: 어떤 음악을 만들고 어떤 음악을 레퍼런스하고 오마주하고 그런 것들이 하나 또 하나의 새로운 유행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1: 문화였으니까요. 네. 지금도 그런 것들은 이제 만연하고 있지만 근데 그 당시 그걸 얘기 안 하고 마치 내가 한 것처럼 그
0: 어나더 나이트 내가 한 거야.
1: 어나더 나이트하고 이별 공식하고 뭐지?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0: 우리가 먼저 했어. 그런 건 좀 약간 배만.
1: 예, 좀 배신, 그럼 약간 좀
0: 배반이야, 배신이야.
1: 가요팬들에게는 좀 약간 좀 아쉬운 그런 데모로도 남아 있지만 어쨌든 독일 출신의 이 유로 댄스 그룹 리얼 맥코이는 그 당시 어나더 나이트와 함께 런어웨이까지 굉장히 130bpm, 그러니까 128bpm이 우리의 심장 박동수와 같아가지고 굉장히 정말 우리가 듣기에 신나는 그런 리듬감을 주는 그런 bpm인데 그런 딱 그 bpm에 맞춰가지고 굉장히 메가히트를 했던 곡이 바로 리얼 맥코이의 히트곡들이 좀 많이 있었죠.
0: 네.
1: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리얼 맥코이도 이제 뭐 그 실제 녹음과 또 앞에서 이제 또 뮤직비디오 나오는 사람들은 역시 또 달랐다. 예. 그 뭐 코로나와 비슷한 그런 케이스의 일도 있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는 워낙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네. 뭐 크게 그 당시에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0: 그래요. 자, 이 노래와 함께 만나볼 곡 한 곡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너무나 유명한 곡이죠. I got the power. 예. 스냅의 The power.
0: The power. 아. 이 노래 역시 목소리 주인공하고 또
1: 다르죠.
0: 비디오 주인공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1: 예, 다른데 어쨌든 그 래퍼 터보 B가 했던 I've got the power 할 때마다 왠지 모르게 배터리 충전되듯이 완속 충전되는 급속 충전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0: 진짜 그런 느낌이네요.
1: 예.
0: 이렇게 휴대폰을 갖다가 100% 완충시켰을 때
1: 네.
0: 얘가 갑자기
1: I've got the power. 아, 여기서 그런 소리가 나오면은
0: 그런 소리가
1: 재밌을 것 같기도 합니다. 예, 휴대폰에서. 예. 예. 어쨌든 그런 그 굉장히 유명한 인트로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고요. 근데 약간 좀 그 분쟁 스토리가 또 있었던 것이 무단으로 보컬을 좀 짜짓게 해가지고 만들었다는 그런 좀 이야기가 있어서 좀 화제를 모았는데 샘플링 무단 도용 스캔들에 휘말렸던 복잡한 배경이 있어요. 최초 버전이 미국의 래퍼 칠 로브지의 랩과 여가수 조슬린 브라운의 목소리를 좀 허가 없이 무단으로 짜집기에서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클럽을 중심으로 이제 메가 히트를 하니까 프로듀서들이 급하게 그들을 정식 멤버로 그래 같이 하자 같이 하자 네.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재녹음해서 재발매해서 그 히트를 시켰던 그런 또 케이스가 있기도 합니다.
0: 그러니까 나이트클럽 DJ들이 그때 당시 뭐 디스코텍이라든가 DJ들이 한 다섯 곡의 노래를 갖다가 자기들이 믹싱을 해서
1: 네.
0: 만들어서 음반을 내고 또 그게 히트라는 보니까
1: 왜 우리 목소리를 써요?
0: 내 목소리를 왜 허가를 네. 없이 썼을까? 그러면 아 이거 그냥 리믹스인데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 있어서 어느 정도 뭐 저작권이라든가 그런 게 좀 나중에 천천히 정리가 됐겠죠.
1: 그런 네. 것들 정리가 좀 하려고 그럼 정식 멤버로 같이 하자.
0: 아.
1: 그래가지고 그럼 같이 수익을 나누면 되는 거 아니겠니? 해가지고 이제 정식 멤버로 들어와서 스냅은 더 파워라는 곡으로 굉장히 이름을 알렸던 그런 적이 있었죠.
0: 그래요. 자, 해변으로 가요. 유로 댄스와 함께라는 주제로 이야기 노래 나누고 있습니다. 두 곡도 만나보겠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1: 네, 리얼 맥코이의 런어웨이하고 스냅의 더 파워입니다.

0: 토요일에 만나는 풍성한 이야기와 노래 만남 팝 주크박스. 팝 음악 평론가 박현준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해변으로 가요 유로 댄스와 함께라는 주제로 이야기 노래 나누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 만나볼 곡은 어떤 곡입니까?
1: 아, 이 노래 참 90년대 초중반에 라디오에서 엄청 나왔습니다. 네. 아, 독일 출신, 예, 트리니다드 토바고에서 태어나서 유럽에서 자란 헤더웨이, What is Love? 예, What is Love? 하는 그 인트로도 굉장히 참 유명했던.
0: 그래요.
1: 예, 독일에서 데뷔해가지고 당시 이제 댄서가이고 또 안무가이던 헤더웨이를 이제 프로듀서들이 이제 발탁을 해가지고 네. 이제 What is Love를 이제 발표를 한 것이었는데 굉장히 참 단순했죠. 노래가 굉장히 직관적이고 사랑이 뭐야? 나 상처 주지 마. 사랑이 뭐길래 그래. 이런 것들을 이제 클럽 댄스곡으로 이제 만들어가지고 뭐 지금까지도 많은 분들이 뭐 헤더웨이 하면은 원히트 원더로 남아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네. 이 What is Love 이거 한 것만큼은 90년대 초반에 정말 클럽 씬에서 크게 인기를 끌었던 독일 출신 헤더웨이의 대표곡이죠.
0: 예. 자, 이 노래와 함께 만나볼 유로댄스 한 곡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예, 보니엠을 만들었던 전설적인 또 독일의 프로듀서죠. 프랭크 파리안이 만들었던 라부시입니다. Be My Lover.
0: 예, 프랭크 파리안이라는 사람이 예.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1: 네, 밀리 바닐리도 만들었고
0: 가짜를 많이 만들어내 특히 또 보니엠도 만들어내고
1: 보니엠도 만들어내고 뭐 팝 코퍼레이션이라는 것도 만들어내고 뭐 밀리 바닐리로 이제 한번 좀 약간 좀 크게 봉변 좀 안타까움을 좀 자아내기도 네.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어쨌든 유로 댄스라는 걸 이야기할 때 이 프로듀서 프랭크 파리안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0: 맞아, 정말 디스코도

0: 유행을 했었고 또 어떻게 보면 뉴잭스윙이라는 그런 장르도 또 유행을 시켰고.
1: 네, 그렇죠. 어쨌든 뭐 유로 댄스의 어떤 그런 스타일을 정말 만들어내면서 유행을 주도했던 프로듀서 가운데 한 명인데 그런 것들이 90년대 중반까지도 이어져요. 라부시라는 그룹을 통해서 Be My Lover 이런 곡들을 통해서 굉장히 여전히 프랭크 파리어는 90년대에도 유로 댄스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좀 네. 보여주게 되는데.
0: 근데 라부시 같은 경우는 또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다고요?
1: 예, 비하인드 스토리가 좀 비극적인 이야기도 좀 있어요. 팀의 마스코트이자 그 폭발력인 가창력을 좀 돋보였던 보컬 멜라니 손트른이 솔로 가수로 이제 전향해서 홀로 서기를 준비하던 중에 2001년 11월 달에 스위스 취리에서 발생한 비행기 추락 사고로 34살의 일기로 좀 세상을 떠났죠. 그래가지고 비 마이 러버가 그녀가 남긴 정말 찬란했던 그 목소리의 전성기의 유산으로 또 유로 댄스의 유산 가운데 하나로 여겨지고 있기도 합니다.
0: 그래요. 자, 오늘은 해변으로 가요 유로댄스와 함께라는 주제로 이야기 노래 나누고 있는데요. 또 두 곡 만나보겠습니다.
1: 헤더웨이의 What is Love 하고요. 라부시입니다. Be My Lover.

0: 추억의 팝송을 다양한 뒷이야기와 함께 전해드리는 팝 주크박스. 팝 음악평론가 박현준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해변으로 가요 유로댄스와 함께 라는 주제로 이야기 노래 나누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 만나볼 곡은 어떤 곡이죠?
1: 네, 이번에 역시 90년대 덴마크발 유로댄스 메가히트 곡이 나오게 되죠. 바로 아쿠아입니다. 바비걸.
2: 바비걸.
1: 네,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죠.
0: 상큼하고 아주 신나죠.
1: 네, 90년대 후반 유럽 댄스를 강타했던 유로팝의 정점과도 같은 그런 음악인데, 근데 이 바비걸이 처음 나왔을 때 이 바비걸을 제조했던 그 마텔사 난리가 났죠. 어, 너네 왜 우리 인형을 가지고 노래를 만들어? 소송을 건 거죠.
0: 바비 인형 회사에서
1: 엄청난 회사거든요. 미국에서 그 네. 마텔사에서 여기 이제 바비걸에 보면은 바비도 나오지만 바비 인형의 남자친구인 켄도 나오고 그러니까. 마텔사에서는 이제 이 노래를 왜 우리 인형을 소재로 해서 너네가 왜 노래를 만들어서 히트를 시키고 이거는 문제가 있다 해서 소송을 겁니다.
0: 네.
1: 그래가지고 치열한 공방 끝에 2002년에 영방 법원이 이거는 대중문화에 대한 패러디이자 표현의 자유 영역에 속한다 라면서 마텔사의 소송을 기각하게 되고요.
0: 네.
1: 판사가 판결문에 자 양측 모두 진정하시고 그냥 휘식일 바란다. 이렇게
0: 없던 일로 합시다.
1: 에이, 네 됐다. 네. 이러고 이제 끝냈는데 네. 근데 또 반전이 일어나요. 마텔사는요 이 바비걸이란 노래의 파급력을 이제 그때서야 깨닫고 그런 기왕에 이렇게 된 거 그거를 이용하자 우리가 역으로 이용하자 해가지고 마텔사의 어떤 광고에 계속해서 사용하기도 하고요. 급기야는 2023년에 전 세계에 신드롬을 불러일으켰던 블록버스터 영화가 있죠. 바비란 영화가 있습니다.
0: 네네네.
1: 그 바비 영화의 메인 사운드트랙으로 이 노래를 아예 그냥 사용을 하면서 이제는 뭐 그냥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우리도 니네 거 이용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시대를 풍자한 곡이 결국 원작 브랜드의 공식 테마곡으로 화려하게 부활한 아주 흥미로운 사례로 남아있기도 합니다.
0: 야, 이런 걸 또 노려가지고 뭔가 하나 만들어 볼 수도 있겠네요.
1: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네, 처음에는 굉장히 마텔사에서 엄청나게 이제 뭐 대규모 소송 들고 막 했지만 이거는 이제 뭐 대놓고 이제 뭐 그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오히려 마텔사도 그럼 이렇게 된 거 우리도 그럼 니네 걸 좀 윈윈하자 이런 느낌으로 이제 된 것이었죠.
0: 그래요. 자, 이 노래와 함께 만나볼 곡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예, 아쿠아와 함께 90년대 후반 이탈리아 유로댄스의 또 인기를 견인했던 팀이죠. FL65의 블루라는 곡을 준비를 했습니다. 밀레니엄 시대 Y2K 시대를 이제 앞두고서 이제 발표가 되었던 그런 유로댄스였고
0: 네.
1: 굉장히 중독성이 강한 그런 또 비트이기도 해요. 약간 좀 노래 그 후렴구가 약간 뭐 외계어 같은 뭐 그런 뭐 가사처럼 들리긴 하는데 이게 즉흥적인 스케치였다고 하죠. 그리고 또 이 곡의 특징이라는 것이 이제 90년대 후반에 그 쉐어가 빌리브라는 곡을 통해서 오토튠을 사용하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목소리를
0: 목소리가 약간 전자음이 나와.
1: 예, 변환 네, 주고 막 네. 전자음이 좀 들어가 있는 그런 오토튠을 사용했던 그런 또 초기 히트곡 가운데 쉐어와 비슷한 시기에 나왔던 곡이 바로 이 FL65의 블루라는 그런 음악이었기 때문에 오토튠의 붐에 또 일조했던 그런 음악이었고 나중에 이 곡이 또 많이 샘플링이 돼요.
0: 네.
1: 특히 2009년에 래퍼 플로라이다가 슈거라는 히트곡에서 이 노래를 또 샘플링을 했고요. 그리고 또 2022년에는 프랑스의 DJ죠. 데이빗 게타하고 비비 렉샤라는 여가수가 함께했던 I'm Good이라는 노래에서도 계속 샘플링이 되면서 이 노래는 앞으로도 워낙에 중독성 있는 후렴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댄스 음악 씬에서는 앞으로도 뭐 계속해서 샘플링 사례가 늘지 않을까
0: 그래요.
1: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 봅니다.
0: 자, 오늘 오랜만에 90년대 유로댄스를 만나다 보니까 타임머신을 타고 그 시절로 돌아가는 느낌도 들고 또 얼마 전에 끝난 월드컵 생각도 나기도 하고 뭐 노르웨이라든가 이렇게
1: 그죠, 뭐
0: 이탈리아라든가 이탈리아. 독일 얘기 막 하다 보니까
1: 근데 이탈리아 예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0: 예선 탈락이었지만
1: 예.
0: 그래요. 아무튼 자 오늘은 해변으로 가요 유로댄스와 함께라는 주제로 이야기 노래 나눠봤습니다. 두 곡 전해드리면서 인사 나눌게요.
1: 예, 아쿠아의 바비걸 하고요. FL65의 블루라는 곡 준비했습니다.
0: 그래요. 노래 전해드리면서 음악평론가 박현준 씨와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재미있는 이야기 기대하겠습니다.
1: 고맙습니다.
3: Hiya, Bobby.
4: Hi, Ken.
3: You want to go for a ride?
4: Sure, Ken.
3: Jump in.

토요일에 함께한 팝주 굿박스 오늘 끝곡으로 모던 토킹의 You're My Heart, You're My Soul 전해드리면서 클론의 원래 강원래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 꿍 때리셔봐라. 힘나는 하루 보내세요.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방송 KBS가 잠시 후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내 이름 푸른 하늘 아나운서 장홍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장애인 보조기기 사업은 한 6개 정도 됩니다. 건강보험의 보조기기 급여, 복지부의 저소득 보조기기 교부 사업,

사업, 지역보조기기센터의 대여와 고용공단의 지원, 그리고 교육청의 특수교육학습기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인데요. 외형적으로 보면 여러 영역의 지원체계가 마련되어 있는 것 같지만 장애인 입장에서는 서로 다른 자격과 목적을 지닌 별개의 사업이기 때문에 이용에 번거로움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가정에서 필요한 기기는 복지부에 신청해야 하고 학교에서 필요한 기기는 교육청을 찾아야 하죠. 그리고 직장에서는 고용지원제도를 통과해야 하고요. 고령이 되면 또 다른 제도로 이동해야 합니다. 이 보조기기는 사업에 속해 있는 행정물품이 아니라 장애인의 신체 기능과 사회 참여를 보완하는 개인적 수단이죠. 사람이 제도에 맞출 게 아니라 제도가 사람의 생애를 따라가야 하고요. 때문에 제품의 개수보다 장애인의 이용 가능성을 보장하는 통합적인 보조기기 제도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내일은 푸른 하늘 첫 곡 박지윤의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난 사랑에 빠졌죠.

내일은 푸른 하늘 첫 곡, 박지윤의 난 사랑에 빠졌죠 였습니다. 오늘 준비한 방송 순서 소개드리죠. 슬기로운 경제생활에서는 연금의 세금 줄이는 전략 배워보고요. 장애공감에서는 장애아동 이야기가 나오는 김혜란 작가의 단편소설 좋은 이웃 소개해드립니다. 그리고 장애청년 DJ쇼에서는 지체장애 아나운서 최욱화 씨가 DJ쇼 준비하고 있다고 하네요.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김광진이 부릅니다. 편지.

0: 내일은 푸른 하늘.
1: 내일은 푸른 하늘. 매주 토요일에는 내 삶에 도움이 되는 소비와 경제 이야기를 나누는 슬기로운 경제생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한국은퇴설계연구소 권도영 대표와 함께하죠.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1: 오늘은 연금 이야기 해볼 텐데요.
2: 네.
1: 연금은 많이 오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진다면서요?
2: 그렇습니다. 연금, 저축과 IRP는 적립할 때 세액공제를 받는 것만큼 수령 전략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같은 금액을 모았더라도 몇 살부터 받는지, 몇 년 얼마씩 받는지, 그리고 몇 년에 걸쳐 나누어 받는지에 따라서 실제 손해 쥐는 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2: 핵심은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연금 개시 연령이 높아질수록 연금 소득세율이 낮아집니다. 두 번째는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에서 나오는 사적연금은 연간 1,500만 원을 기준으로 과세 방식이 달라집니다. 세 번째는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일시금보다 퇴직소득세가 줄어들 수 있고 수령기간이 길어질수록 절세폭이 커집니다. 다만 무조건 늦게, 무조건 적게 받는 것이 정답은 아니에요. 생활비와 건강상태, 국민연금 개시시점, 다른 소득까지 함께 고려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1: 네, 연금을 늦게 받을수록 세율이 낮아진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2: 연금 저축이나 IRP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을 정상적인 연금으로 받으면 나이에 따라 연금 소득세가 적용이 되는데요.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만 70세 미만은 5.5%, 만 70세 이상 80세 미만은 4.4%, 만 80세 이상은 3.3%입니다. 같은 1000만 원을 받더라도 69세에는 55만 원, 70세에는 44만 원, 80세 이후부터는 33만 원이 세금으로 원천 징수가 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당장 연금이 없어도 생활할 수 있다면 개시 시점을 조금 늦추거나 초반 수령액을 줄이고 고령기에 더 받는 방식도 검토해 볼 수 있겠죠. 다만 70세가 되는 해 전체에 4.4%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연금 지급일 현재 나이를 기준으로 원천 징수 세율이 결정이 됩니다.
1: 그렇군요. 자, 그리고 올해부터는 종신계약 연금의 세금도 달라졌다고요?
2: 맞아요. 2020년부터 연금 세제에서 반가운 변화가 하나 생겼는데요. 뭐 모든 종신형 연금이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세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종신계약연금, 즉 사망할 때까지 지급되고 중도 해지가 제한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계약은 2026년 이후 수령분부터 나이에 관계없이 지방소득세를 포함해서 3.3%의 연금소득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기존에는요, 나이에 따라서 5.5, 4.4, 3.3을 적용받았지만, 네. 세법상 종신계약에 해당하면 연령과 관계없이 가장 낮은 세율인 3.3%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1: 예.
2: 다만, 금융상품 이름에 종신형이라고 적혀 있다고 모두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가입한 금융회사에서 세법상 종신계약으로 3.3% 세율이 적용되는 상품인지 한 번쯤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연금은 70세나 80세까지 미루는 게 유리할까요?
2: 세금으로만 보면 늦추는 게 유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은퇴 설계는 세율만으로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1: 예.
2: 예를 들어 60세에 근로소득이 끊겼는데 세금을 아끼겠다며 연금을 받지 않고 생활비를 대출이나 고금리 부채로 충당한다면 엄청난 손해겠죠.
1: 아, 예, 예.
2: 건강할 때 여행이나 여가에 사용할 돈이 필요한데 지나치게 수령을 미루는 것도 좋은 설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개인연금을 활용하시고 국민연금이 나오기 시작하면 개인연금 수령액을 낮추는 소득공백 연결 전략이 현실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2: 연금은 가장 낮은 세율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평생 필요한 연금 흐름을 가장 효율적으로 만드는 것이 목적이 돼야겠죠.
1: 그렇죠. 사적연금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가 연 1,500만 원이라고

0: 인출할 때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체한 뒤에 연금으로 받는 금액도 연금소득 1,500만 원 기준에 합산하지 않고 퇴직소득세 체계로 별도로 과세합니다.
1: 네.
0: 따라서 통장에 들어오는 총 연금액만 보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그 돈이 세액공제 원금인지 운용수익인지 퇴직금인지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인지 재원별로 나누어 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1: 그렇군요. 예를 들어서 총 연금이 연 2,500만 원이어도 1,500만 원 기준을 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인가요?
0: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1년에 연금 계좌에서 2,500만 원을 받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1: 예.
0: 이 가운데서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에서 1,200만 원,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에서 500만 원, 퇴직금 재원에서 800만 원을 받았다면 1,500만 원 기준에 포함되는 금액은 1,200만 원입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 500만 원은 비과세고요. 퇴직금 재원 800만 원은 퇴직소득세로 별도 과세됩니다. 따라서 총 수령액은 2,500만 원이다 하더라도 사적연금 1,500만 원 기준에는 걸리지 않겠죠.
1: 네.
0: 그래서 은퇴자는 단순히 나는 올해 연금을 얼마나 받았나가 아니라 1,500만 원 한도에 포함되는 연금소득이 얼마인가를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1: 예, 그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어떻게 줄어드나요?
0: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계산된 퇴직소득세를 그대로 부담합니다. 반면 퇴직금을 IRP 등 연금 계좌에 이체하고 연금 수령 요건에 맞춰서 나누어 받으면 세부담이 줄어들죠.
1: 네.
0: 연금 실제 수령 연차가 10년 이하인 기간에는 일시금으로 받을 때 계산된 퇴직소득세의 70%만 됩니다.
1: 어허.
0: 다시 말해 30%를 목돈 받을 때보다 절감하는 거죠. 11년차부터 20년차까지는 60%만 내므로 40%가 절감이 되고요. 2026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연금 수령분부터는 실제 수령 연차가 20년을 초과한 경우 퇴직소득세의 50%만 내도록 혜택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즉 21년차 이후 수령하는 연금부터는 일시금 대비 퇴직소득세를 절반만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1: 그렇군요. 연금 세금을 줄이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수령 전략도 궁금합니다.
0: 저는 연금을 세 가지 주머니로 나누어 생각하라고 말씀드리는데요.
1: 예, 예.
0: 첫 번째는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 원금입니다. 이 돈은 이미 세금을 내고 저축한 돈이므로 인출할 때 추가 과세되지 않아요. 두 번째는 퇴직급여를 연금 계좌로 이체한 재원입니다. 이 부분은 연금으로 오래 받을 수 있도록 퇴직소득세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세 번째는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연간 1,500만 원 기준에 포함이 되니까 수령액을 가장 꼼꼼하게 관리해야 되는 그런 구간입니다.
1: 네.
0: 연금을 개시하기 전에 금융회사에서 재원별 잔액과 예상세액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1: 네.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연금은 가입보다 이 수령 전략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0: 맞습니다.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평생 수백만 원 이상의 세금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금 절세는 단순히 늦게 받는 게 기술이 아닙니다. 언제, 얼마씩, 어떤 재원에서 어떻게 받을지를 설계하는 거죠. 첫 번째는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은 70세 미만 5.5%, 70대 4.4%, 80세 이상 3.3%로 나이가 높아질수록 세율이 낮아진다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2026년부터 세법상 요건을 충족한 종신계약연금은 나이와 관계없이 3.3%만 적용이 됩니다. 세 번째는 1,500만 원 기준, 오늘 계속 강조드렸는데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이 아니라 세액공제를 받은, 이미 세금을 공제받았잖아요.
1: 네.
0: 그때 이제 받게 되는 납입액과 운용수익에서 발생한 사적연금소득이 포함이 됩니다. 네 번째는 이 금액이 1,500만 원을 초과하면 전체 사적연금소득에 대해 종합과세가 16.5% 분리과세 중 더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1: 네.
0: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퇴직금은 연금으로 받으면 10년차까지 퇴직소득세의 70%, 11년차부터는 60%, 21년차부터는 50%만 부담하면 되니까 웬만하면 목돈보다는 나누어 받는 게 중요하다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1: 알겠습니다. 연금은 받기 시작하면은 다시 처음으로 돌리기는 좀 어렵죠?
0: 맞아요. 연금 개시 버튼을 누르기 전에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부분 그대로 부부의 계좌, 다른 소득을 한 장에 펼쳐놓고 적어도 20년의 현금 흐름을 먼저 설계해 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0: 연금은 얼마를 모았느냐가 어떻게 받느냐보다 더 중요합니다.
1: 네.
0: 같은 연금이라도 수령 전략에 따라 평생 수백만 원 이상의 세금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연금 수령 전략 잘 세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슬기로운 경제생활 한국은퇴설계연구소 권도형 대표였습니다. 원더걸스의 노래 이어드리죠. Like This.

0: 내일은 푸른 하늘 토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장애인의 마음을 이해해보는 장애 공감 만나볼까요? 장애여성 네트워크 김효진 공동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오늘은 좋은 이웃이라는 제목의 단편 소설을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일단 작가가 어떤 분인가요?
1: 네. 김혜란 작가의 단편 소설이고요. 2025년에 소설집이 출간되었어요. 안녕이라 그랬어라는 제목인데 거기에 수록된 작품 중에 네. 하나입니다. 이 안녕이라 그랬어라는 단편집은 김혜란 작가가 8년 만에 출간한 신작 소설집이에요. 네. 이 소설집에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집 그리고 돈에 대한 단편 소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뭐 집주인이 바뀔 예정이라서 곧 이사를 해야 하는 전셋집 아파트 또는 저렴한 물가의 나라에서 얻은 한 달 살이 주택 그리고 천장이 누수된 빌라 거의 전부를 걸어 열었지만 손님의 발길이 끊긴 책방 같은 다양한 공간이 등장하는데요. 네.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전세 사기라든가 부동산 투자 같은 집에 대한 비애와 욕망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책에는 작가의 사인과 함께

0: 곡에 시절의 안녕과 모두의 안녕을 빌며라는 문구가 담겨 있습니다.
1: 네, 이 김혜란 작가의 좋은 이웃 내용도 좀 들어볼까요?
0: 네, 좋은 이웃은 아파트 층간소음과 경제적 격차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1: 예.
0: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그 속에서 현대인이 느끼는 타인을 향한 선의 또 위선. 사실은 양면성인데요. 그 딜레마를 예리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1: 네.
0: 주인공 부부가 등장하는데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동시대인과 어떤 가치와 속도를 공유한다고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게 틀렸다는 걸 이제 막 깨달은
1: 아,
0: 40대.
1: 예.
0: 예, 직업은 집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독소 지도사인데요. 곧 전세집을 빼주어야 해요.
1: 아이고, 예.
0: 예, 그리고 새로 이사 올 위층의 젊은 부부가 인테리어 공사를 하겠다면서 양해를 구하면서 승강기에 좋은 이웃이 되겠다라고 적었어요.
1: 네.
0: 그런데 약속과는 달리 번번이 소음을 일으켜서 집에서 이제 독서 모임을 하는 거거든요. 거기 이제 수업에 방해를 하는 거죠.
1: 네.
0: 그리고 주인공 나는 전세집을 계약할 때 조금 더 대출받아 집을 샀어야 한다고 후회하는 남편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복잡해지는 거죠.
1: 네.
0: 클라이맥스가 있는데요. 사정이 좋지 않다고 짐작해서 수업료를 올리지도 않았던 시우네 집이 있어요. 근데 그 시우네가 아파트를 샀다는 소식에 굉장한 상실감을 느끼는 것이 이제 클라이맥스에
1: 그렇죠.
0: 해당하는데요.
1: 예.
0: 선의와 위선은 사실 한 끗 차이다. 이것을 어찌 보면 소스라치게 깨닫게 해주는데요.
1: 그렇죠.
0: 예, 이 소설은 위층의 바닥이 곧 내 집의 천장이 되는 아파트 구조가
1: 그렇죠.
0: 그렇잖아요. 이웃과 타인이 더 이상 정겨운 관계가 아니라 언제든 내 안녕을 위협할 수 있는 불안의 근원으로 작용하는 현실을 짚어내고 있는데요.
1: 예.
0: 또 외부적으로는 집값 상승에 따른 자산 격차가 주인공 부부에게 뼈아픈 현실로 다가오고요. 그것 때문에 결국 주변을 살필 여유조차 빼앗기는 그런 문제를 그리고 있습니다.
1: 그런데 이 작품에 장애 아동이 등장한다고요?
0: 네. 지체장애로 휠체어를 타는 시우라는 아이가 등장하는데요. 부모님은 시장 정육점에서 일하시고 또 어려운 환경에서도 똑똑하고 자신을 잘 따르는 그러니까 주인공 여주인공을 따르는 시우라는 주인공이에요.
1: 예.
0: 여주인공은 이 시우에게 각별한 애정을 느끼고 있고요. 몇 년째 시급도 올리지 않고 방문교사를 해오고 있었는데요.
1: 예.
0: 의미부여를 하는 거죠. 단순한 생계활동을 넘어서 나는 사람을 살리는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라는 이제 깊은 도덕적 자부심과 안도감을 느껴온 거예요.
1: 네.
0: 그런데 어느 날 시우 어머니가 옆 동네에 일반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매매로 이사하게 됐다는 소식을 전한 거죠.
1: 네.
0: 그때 이제 주인공은 자신이 아끼던 학생에게 굉장히 좋은 일이잖아요.
1: 네.
0: 아파트라면 휠체어로 접근하고 또 거주하기에도 굉장히 쾌적한
1: 그렇죠.
0: 환경일 텐데 기쁜 마음보다는 왠지 마음이 휑하고 허전해지는 박탈감을 경험해요. 뿐만 아니라 시우는 과거에 수업 도중에 주인공에게 공동체, 이웃, 연대 같은 가치들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 이런
1: 예.
0: 이제 정직하고도
1: 예.
0: 날카로운 질문을 던진 아이거든요. 이로써 주인공의 내면을 흔드는 그런 존재로 등장을 합니다.
1: 그러니까 이제 좋은 이웃이라는 게 진짜 좋다는 의미가 아니라 약간 역설적인 표현이군요.
0: 그렇죠. 먼저 윗집으로 이사 온 젊은 부부가 인테리어 공사로 인해서 소음 문제를 일으키면서 갈등이 시작되잖아요.
1: 네네.
0: 위층 부부는 승강기에 좋은 이웃이 되겠습니다라는 공손한 문구를 남겼어요.
1: 네.
0: 하지만 실제로는 막대한 소음을 일으켜서 주인공 나의 생계를 위협하는 존재거든요. 물론 항의하러 올라가 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인테리어 공사 중이기 때문에 젊은 부부는 볼 수도 없었고요.
1: 네, 그렇죠.
0: 공사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아, 이 집주인들이 허락 받았다는데요. 나는 몰라요. 하라는 대로 하고
1: 그렇죠,
0: 있는 것뿐이에요.
1: 그렇죠,
0: 이런 식으로
1: 네.
0: 이제 모르쇠로 일관하는 거죠. 예, 그런데 이미 전세 자산 격차와 위층의 소음 등으로 흔들리고 있던 주인공은 이제 거기에

0: 시운의 집이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이사를 가게 되었다는 사실 앞에서 사실은 나도 결코 좋은 이웃이 아니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예. 예, 장애 아동 시우와 그의 부모가 어찌 보면 주인공의 위선을 깨닫게 하는 그런 존재로 등장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 네. 그러면은 진짜 어떤 이웃이 좋은 이웃일까요?
0: 네. 이웃이라는 단어를 어른으로 바꿔도 사실은 어른. 굉장히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요. 이상적 이웃 또는 어른이기보다는 하루 또 하루를 살아내는 평범한 누군가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김혜란 작가가 한 인터뷰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좋은 이웃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밝힌 적이 있어요.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요. 좋은 이웃은 나의 이익과 이웃의 생명이나 안전을 저울질해야 하는 순간에 그래도 고민하는 사람 같다. 왜 그 전혀 고민하지 않고 그 나의 안전과 이익만 생각할 수 있잖아요.
1: 그렇죠.
0: 예. 우리는 모두 평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한번 고민하자 그런 뜻이고요.
1: 네.
0: 사실 매번 좋은 선택을 하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는데
1: 네.
0: 그 불안전함 속에도 그래도 고민할 줄 아는 사람이 좋은 이웃 아닐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금언을 우리가 모르는 사람은 없는데
1: 네.
0: 이건 굉장히 멀고 또 이상적으로만 느껴지잖아요.
1: 그렇죠.
0: 그런데 한 사람의 이웃 안에도 여러 욕망과 가미는 있을 수 있지만
1: 네.
0: 나를 돌보는 욕구와 타인을 살피는 시야 사이에 좀 균형이 있었으면 좋겠다.
1: 네.
0: 어찌 보면 지극히 현실적이면서도 또 우리가 정말 성찰해야 되는 대목을 가장 날카롭게 짚어준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1: 그래요. 소설 내용 들어보니까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뭐 우리 자신의 이야기처럼 느껴지네요.
0: 네. 그게 이 소설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좋은 이웃에서 이 화자가 고백을 해요. 젊은 시절 나는 사람을 지키고 싶었는데 요즘은 자꾸 재산을 지키고 싶어진다고요.
1: 네.
0: 어찌 보면 우리도 비슷한 삶을 살고 있지 않나 싶은데요. 대한민국을 사는 40대 이상 어른이라면 참 예외가 되기 힘들 것 같아요. 특히 장애인 복지 현장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일 한다는 칭찬 또 격려가 자주 따라오잖아요.
1: 그렇죠.
0: 그런데 정말 좋은 일을 하고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각자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욕망 또는 위선에 직면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1: 예.
0: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욕망은 누구나 사실 공통적이잖아요. 그런데 그 욕망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자신보다 취약한 점을 갖고 있는 사람을 대상화하기 되게 쉽거든요. 그 점을 이 소설이 잘 짚어내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1: 네.
0: 그것은 진짜 좋은 사람이 아니죠. 내가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누군가의 약점을 그 이용하거나 대상화한다면 가짜인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그리고 좋은 사람인 척하는 위선이기 때문에 진짜 좋은 사람 또는 좋은 어른과 좋은 척하는 사람 네, 또는 좋은 척하는 어른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1: 네.
0: 그 가운데 장애인은 자주 희생양이 되거든요. 네, 그 점을 이 소설이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모두 조금 더 좋아지기 위해서 하루하루 고민하고 또 나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이 소설을 통해서 전해봅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장애 공감 장애여성 네트워크 김효진 공동대표였습니다. KBS 3라디오 내일은 푸른 하늘 함께하고 계신데요. 내일은 푸른 하늘은 매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그리고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이렇게 두 번 수도권 FM 104.9MHz로 들으실 수 있고요. 휴대전화에 KBS 콩 앱을 설치하시면 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순서는 장애청년 DJ쇼입니다. 오늘은 지체장애 아나운서 최욱화 씨가 준비하고 있다고 하네요. 럼블피쉬가 부르는 으라차차 여러분과 함께 들으면서 저는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장웅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내일은 푸른 하늘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의 하루에 따뜻한 쉼표 하나 전해드리는 시간, 장애청년 DJ쇼. 오늘 함께할 저는 아나운서 최국합니다. 요즘 사람들을 만나면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바로 주식 뭐 하세요? 그 종목 아직 안 샀어요? 나 이번에 이렇게 벌었잖아요. 와 같은 이야기들인데요. 예전에는 맛집 이야기나 여행, 가족 이야기가 주를 이뤘다면 이제는 자연스럽게 투자 이야기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뉴스를 틀어도 주식 이야기, SNS를 봐도 온통 투자 이야기들 뿐이죠. 심지어 미용실이나 병원 대기실에서도 들려올 정도예요.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괜히 마음이 조급해지더라고요. 나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건가 싶고, 나만 시대에 뒤처지는 건 아닐까 하는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투자 자체가 나쁘다는 건 절대 아니고요. 오히려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는 누구에게나 꼭 필요한 일이니까요. 그저 이런 변화의 바람 속에서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될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돈을 버는 방법보다 돈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첫 곡부터 듣고 올게요. 오락실 후.

요즘에 포모라는 말이 자주 들리는데요. 나만 좋은 기회를 놓치는 것 같은 불안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친구가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괜히 나도 해야 할것 같고, 누군가는 하루 만에 큰 수익을 냈다는 소식이 들리면 마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때 우리는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만 기억하려고 하죠. 반대로 말없이 손실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잘 들리지 않는데요. SNS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는 성공담을 인증에 올리고, 누군가는 새 차를 사고, 또 누군가는 해외여행 사진을 올립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다 보면 어느새 내 삶이 초라해 보일 때도 있고요.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연 행복도 남과 비교해서 결정되는 걸까? 10억을 가진 사람도 더큰 돈을 가진 사람을 보면 불행할 수 있고, 반대로 평범한 저녁 식탁 앞에서도 가족과 웃으며 밥을 먹는 사람이 더 행복할 수도 있잖아요. 결국 행복의 기준은 통장 잔고보다 마음속에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여기서 잠시 노래 한곡더 들을게요. 박기영, 시작.

저는 요즘 가끔 일부러라도 휴대전화를 내려놓으려고 하는데요. 넘쳐나는 뉴스와 SNS에서 벗어나 잠시 창밖을 바라봅니다. 노을이 예쁜 날이면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기도 하고요. 저녁에 시원한 바람이 불면 조금 천천히 산책을 해보기도 합니다. 지나가는 길에 편의점에 들려 아이스크림을 하나 사서 한 입 베어물면 세상 부러울 것이 없죠. 그러고 보면 우리를 웃게 만드는 것 생각보다 거창하지 않아요. 잠깐이라도 입가에 미소가 번지는 이런 소소한 행복들이 하루를 버티는 힘이 되어주는 건 아닐까요? 또 우리 주변에는 생각보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소중한 것들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잠시 노래 한 곡 더 들려드릴게요. 진영, 왜 사랑?

저는 낭만이라는 말을 참 좋아해요. 목적 없이 이곳저곳을 다니고, 비 오는 날 빗소리를 들으며 커피를 마시고, 기차 타고 훌쩍 어디론가 떠나는 그런 감성 돋는 시간 말인데요. 이 시간이 돈이 되는지, 이 일이 도움이 되는지, 또 손해는 아닌지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물론 현실을 살아가는데 돈은 꼭 필요하죠. 하지만 돈을 벌기 위해 오늘의 행복까지 밀어버린다면 우리는 언제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인생이 통장에 찍힌 숫자만으로 평가되는 건 아니잖아요. 누군가를 사랑했던 기억, 누군가에게 위로를 건넸던 순간, 그런 추억들이 쌓여 우리의 삶이 만들어지듯이 조금 느려도 괜찮아요. 남들과 같은 속도 말고 나만의 속도로 나답게 살아가는 것, 그게 가장 오래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거든요. 오늘은 요즘 관심사인 주식을 통해 돈과 행복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투자는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삶의 목적이 되어버리면 어느새 우리는 돈은 벌었지만 마음의 여유를 잃어버릴지도 모릅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근심은 잠시 내려놓고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한 번 더 바라보면 어떨까요? 행복은 아주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심코 지나친 평범한 하루 속에 숨어 있으니까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웃음으로 가득 채워지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일기예보에 좋아 좋아 들려드리고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행복 비타민 아나운서 최국화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 재단이 시각 청각 장애인을 위해 시각 청각 장애인용 TV를 보급합니다. 유상 보급 대상은 비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 청각 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을 대상으로 보급합니다. 장애 정도와 연령 등을 고려해 신청자 중 우선순위를 정하고 선정된 분께 일부 자부담비 안내 후 유상으로 TV를 보급합니다. 신청은 7월 13일부터 8월 7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부담 비용과 보급 절차 등 자세한 안내는 1688-4596 또는 카카오톡에서 시청각 장애인용 TV를 검색하세요.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2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이지연입니다. 게임을 즐기지 않는 분들도 이런 퍼즐 게임 종류는 접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아래에 블록들이 색깔별로 모양을 이루어 쌓여 있는데 위에서 내려오는 블록을 같은 색깔의 블록들과 틈새 공간의 형태에 맞도록 조정하면 그 순간 같은 색깔의 블록들이 파이름과 함께 순식간에 사라지면서 공간에 여유가 생기죠. 하지만 제대로 조정을 하지 못하면 블록들이 순식간에 화면 끝까지 쌓여 게임이 그대로 종료되고 맙니다. 가만 보면 우리의 삶도 이런 퍼즐 게임과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해야 할 일들을 모두 제때제때 맞춰 처리하지 않으면은 그 블록들처럼 하나둘 쌓여서 어느 순간 감당하기 어려운 벽이 돼버리잖아요. 하지만 틈새를 잘 맞춰서 같은 색깔의 블록을 제자리에 놓듯이 우선수에 맞춰서 일을 하나씩 해나가면은 어느 순간 일거리는 사라지고 마음에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순위에 맞춰 일을 한다는 게 참 중요하죠. 운동이나 취미, 배움 등 매일매일 내가 활기차게 보낼 수 있는 퍼즐들을 정해서 미루지 말고 제때제때 잘 실천하면서 신나고 보람된 하루를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오늘은 시인녀들이 즐길 수 있는 여행 이야기를 나누는 송일봉의 여행 플러스 그리고 임진모의 추억의 음악 여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첫 곡은 송골매예요. 사랑 그 아름답고 소중한 얘기들.

0: 여러분은 지금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1: 송일봉의 여행 플러스입니다. 여행 작가 송일봉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오늘은 어디로 떠나볼까요?
2: 네, 오늘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에 있는 화진포를 찾아갑니다.
1: 네, 네. 네,
2: 화진포는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감성 여행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화진포를 가리켜 아주 오래전의 추억을 소환하는 아날로그 여행지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데요. 제가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요. 화진포라는 이름이 주는 묘한 매력이 있고요. 낭만적인 바다와 호수를 모두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네, 네. 화진포 하면은 화진포 호수도 있고,
2: 네.
1: 화진포 해수욕장도 있는데 어디를 가리키는 건가요?
2: 네, 화진포는 화진포 호수와 화진포 해수욕장을 합쳐서 부르는 지명인데요.
1: 네, 네.
2: 하지만 일반적으로 화진포 하면은 화진포 호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1: 네.
2: 왜냐하면은 화진포라는 이름이 유래가 된 해덩아를 화진포 호수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고요. 욕심 많은 구두쇠인 이화진에 대한 설화 역시 화진포 호수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1: 네, 어떤 전설인데요?
2: 네, 태백시 황지, 그다음에 장군 며느리바위에 관한 전설과 비슷한데요. 먼 옛날 지금의 고성군 현내면에는 이화진이라는 소문난 구두쇠가 살고 있었는데요.
1: 네.
2: 한 번은 탁발하러 온 노숭의 걸망에다 쌀 대신에 소똥을 퍼줬다고 합니다.
1: 네, 네.
2: 그러자 이를 지켜보던 마음씨 착한 며느리가 시아버지 대신 사과를 했지만 갑자기 천둥 소리가 나면서 이화진의 집이 물에 잠겨버렸고요.
1: 네.
2: 노승을 따르던 며느리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는 순간 그만 돌이 되고 말았다는 전설입니다.
1: 아,
2: 이후 착한 며느리는 마을 사람들이 고청 선왕신으로 모셨다고 합니다.
1: 네. 화진포 호수에 대해서 좀 잠깐 소개해 주시죠.
2: 네. 화진포 호수는 본래 내륙으로 깊이 들어와 있는 바다였습니다.
1: 네.
2: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바다와 만나는 부분에 모래톱이 생기며 자연스럽게 호수가 되었는데요.
1: 네.
2: 이 같은 과정을 거쳐 형성된 호수의 정식 명칭은 석호입니다.
1: 네.
2: 경포 호수도 이제 석호이고요.
1: 네.
2: 현재 생태학적으로 매우 가치가 높은 화진포 호수에는 호수를 한 바퀴 돌 수 있는 화진포 둘레길도 조성되어 있는데요.
1: 네, 네.
2: 약 10km 길이의 화진포 둘레길을 걷다 보면은 이승만 대통령 별장도 지나게 됩니다.
1: 네, 네.
2: 역사 안보 전시관으로 활용되고 있는 이승만 대통령 별장은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야트막한 언덕에 있는 자그마한 석조 건물인데요. 이승만 전 대통령은 1960년까지 이곳을 별장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1: 네.
2: 현재 별장 안에는 임시 집무실과 침실, 각종 사진과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1: 네, 네. 이번에는 화진포 호수 근처에 있는 화진포 해수욕장도 찾아가 보죠.
2: 네, 현재 고성군에는 20개가 넘는 크고 작은 해수욕장들이 있는데요.
1: 네.
2: 그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곳이 화진포 해수욕장입니다.
1: 네, 네.
2: 화진포 해수욕장은 지난 1973년에 개장을 했는데요. 올해는 8월 17일까지 해수욕장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1: 네.
2: 화진포 해수욕장은 화진포에서 맺은 사랑이라는 노래의 배경지이기도 합니다.
1: 네, 네.
2: 1965년에 발표한 이 노래는 경쾌한 멜로디와 아름다운 가사 때문에 큰 인기를 끌었고요.
1: 네, 네.
2: 이후 많은 사람들을 화진포 해수욕장으로 불러들이는 효녀 노릇을 톡톡히 했는데요.
1: 네.
2: 저도 이 노래 때문에 고등학교 3학년 때 이 화진포 해수욕장을 처음 찾아갔습니다.
1: 네, 네. 화진포 해수욕장의 볼거리 좀 소개해 주세요.
2: 네, 화진포 해수욕장의 백사장 길이는 1.7km인데요.
1: 네.
2: 백사장에서는 몇몇 볼거리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백사장 중간쯤에 하늘로 향하는 계단이라고 불리는 하얀색 조형물이 있고요. 이 조형물은 직접 계단을 따라 올라갈 수 있도록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2: 그리고 화진포 해수욕장의 북쪽 앞바다에는 자그마한 바위섬도 하나가 있습니다.
1: 네, 네.
2: 그런데 그 생김새가 마치 거북을 닮았다라고 해서 금구도, 즉 황금 거북섬이라고 불리는 바위섬인데요.
1: 네.
2: 이 금구도는 오래전부터 광개토 대왕의 능이 있다라는 전설을 간직하고 있어서 유명합니다.
1: 아, 네, 네.
2: 하지만 아직까지 그 실체를 확인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1: 네. 화진포 해수욕장 남쪽 바닷가에 야트막한 봉우리는 어떤 곳인가요?
2: 네, 저도 수십 년 동안 바라보기만 할 뿐 직접 가볼 생각은 하지도 못했던 봉우리인데요.
1: 네, 네.
2: 우연한 기회에 이 봉우리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었고요.
1: 아.
2: 봉우리의 이름이 응봉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1: 네.
2: 아, 응봉이라는 이름은 봉우리의 모습이 마치 매가 앉아있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해서 붙여졌는데요. 그래서 응봉의 응은 한자로 매응자를 쓰고 있습니다.
1: 아, 응봉까지 올라가는 탐방로는 잘 조성이 돼 있나요?
2: 네, 응봉은 동해안 둘레길인 해파랑길 49

0: 코스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1: 네네.
0: 화진포 해수욕장의 유명세 덕분에 최근 들어 찾는 사람들이 꽤 많아졌습니다.
1: 아.
0: 해파랑길 49코스는 거진항에서 응봉과 화진포를 거쳐 통일전망대 출입사무소까지 이어지는 15.5km의 꽤 긴 탐방로인데요.
1: 네네.
0: 굳이 해파랑길 49코스를 걷지 않더라도 금강 3사라는 작은 사찰까지만 가면은 해발 122m 지점에 있는 응봉 꼭대기까지 쉽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1: 아, 네네.
0: 탐방로 중간쯤에는 관목원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아담한 쉼터가 있고요. 일부 구간에는 나무 데크길도 조성되어 있습니다.
1: 네네.
0: 화진포에서 응봉까지 걸어가려면 약 한 2km 정도는 걸어야 합니다.
1: 아, 그런데 그 화진포 해수욕장도 아니고
0: 네.
1: 응봉을 찾아오는 싱가포르 관광객이 유난히 많다고 하던데 무슨 이유 때문인가요?
0: 네. 싱가포르 관광객들이 응봉을 많이 찾아오는 데는 지난 2024년 5월까지 싱가포르 총리직에 있었던 리센룽 총리 부부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1: 네.
0: 지난 2015년에 리센룽 총리 부부가 개인 휴가를 이용해서 응봉을 다녀갔는데요.
1: 네네.
0: 리센룽 총리는 화진포는 아름다운 해변과 고요한 호수를 간직한 곳이라는 글과 함께 SNS에다 여행 후기를 올렸습니다.
1: 아.
0: 이것을 계기로 싱가포르 관광객들에게 응봉이 널리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1: 네네.
0: 실제로 응봉 꼭대기에서는 화진포 호수와 화진포 해수욕장의 전경을 모두 한눈에 담을 수 있는데요.
1: 네네.
0: 오른쪽으로 보면 해수욕장, 왼쪽으로 보면 호수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1: 화진포 근처에 있는 또 특별한 해수욕장도 한 곳 있다고 하던데 어떤 곳이에요?
0: 네. 화진포에서 북쪽으로 11km쯤 올라가면은 남한 지역 최북단 해수욕장인 명파 해수욕장에 도착하게 됩니다.
1: 명파 해수욕장.
0: 네. 이 명파리가 워낙 유명하지 않습니까?
1: 네.
0: 고성군 현남면 명파리는 동해안의 가장 북쪽에 있는 마을인데요.
1: 네네.
0: 이 마을에 있는 명파 해수욕장은 그 이름만큼이나 바닷물이 맑고 깨끗한 곳으로 유명합니다.
1: 네.
0: 명파 해수욕장 역시 화진포 해수욕장과 마찬가지로 8월 17일까지 운영할 예정입니다.
1: 네. 명파 해수욕장은 언제부터 일반인들에게 개방을 했나요?
0: 네. 명파 해수욕장은 오랫동안 바닷가에 군 작전용 철책선이 설치되어 있었고요.
1: 네네.
0: 여름 피서철에만 제한적으로 해수욕장을 개방을 했습니다.
1: 네.
0: 저녁에는 뭐 개방하지 않았었고요.
1: 아.
0: 군사 분계선을 가까이 두고 있는 곳인 만큼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는데요. 하지만 지난 2021년 여름이 시작될 무렵 명파 해수욕장에서 기쁜 소식이 하나 날아왔습니다.
1: 네.
0: 명파 해수욕장의 애물단지이던 3m 높이의 철책선을 40여 년 만에 철거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1: 네, 네.
0: 이후 철책선 철거와 함께 해수욕장 주변은 아주 깨끗하게 정비가 되었습니다.
1: 네.
0: 그런데 명파 해수욕장이 워낙 북쪽에 있다 보니까 찾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은 편입니다.
1: 네, 네.
0: 하지만 남한 지역 최북단 해수욕장이라는 상징성 하나만으로도
1: 네, 네.
0: 충분히 찾아볼 만한 가치가 있는 명소임에는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1: 네, 실향민 가운데는 일부러 가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0: 그렇습니다. 예.
1: 바다 건너 내 고향 땅이 있구나 하고 가실 거 아니에요.
0: 네. 저도 이제 해수욕장이 개방되기 전에는
1: 네.
0: 사실 명파리를 얘기만 많이 들었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최북단 마을이라는 얘기를 들었었고요.
1: 네, 네.
0: 그런데 이런 해수욕장이 생기면서 화진포에서 자동차로 가면 10분 안에 갈 수가 있거든요.
1: 아, 그렇군요.
0: 그러니까 명파 해수욕장에 가서 최근 네. 들어서는 여기에 이제 호텔, 조그만 호텔이죠. 이제 숙소도 네. 이제 세워져 있고 또 예전에 그 좀 어떻게 보면은 부담을 가졌던 철책선도 없어졌기 때문에
1: 네네.
0: 바닷가에 가서 잠시 쉬었다가 다시 뭐 그 잠을 자는 곳은 뭐 화진포 쪽에다 얻으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네. 그리고 최근 여름 방학과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물놀이 안전사고 위험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강원 동해안에서도 익수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물놀이 할 때는 구명조끼 착용과 지정된 구역 이용을 준수하시면서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송일봉의 여행 플러스 오늘은 강원도 고성군에 있는 화진포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여행작가 송일봉 씨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이어지는 노래 해바라기입니다. 내 마음의 보석상자.

0: 여름밤 은하수는 하늘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흐르고 백조자리 별자리는 그 위를 날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추억의 음악이 은하수처럼 흐르는 마음에 사랑이라는 쪽배를 예쁘게 띄워볼까요? 음악평론가 임진모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근데 우리가 여름에는 네. 아무리 예쁜 옷, 멋진 옷이 있어도 시원한 옷이 최고예요.
1: 네, 그럼요.
0: 네, 요즘 입으면은 오히려 시원한 느낌을 주는 냉감 소재로 된 옷들도 맞습니다. 많아요.
1: 본인들도 시원하고 네. 보기도 시원하고.
0: 네. 네. 거기다 또 냉감 이불도 있어요.
1: 아, 그래요?
0: 냉감 매트도 있고. 그렇죠. 아. 정말 예전 같은 예전에는 정말 예를 네. 들어서 네. 뭐 바닥은 그렇다 쳐도.

0: 위는 뭐 삼베르 만든 이 아주 얇은 이불이라든가 옷도 모시옷들 입으셨잖아요. 그게 바람이 통하니까. 근데 그거를 모시옷 그 푸세하시는 거 어머니가 푸세하시는 거 보셨어요?
1: 아 그럼요.
0: 얼마나 힘드신 풀먹이는 일인데 풀 먹여가지고 그거 다 눌러 밟아서 다듬이떨에 올려서 다듬이질 해가지고 그걸 또 편편하게. 그게 다 일이었거든요.
1: 풀 먹이는 게 얼마나 필요하냐면요.
0: 네.
1: 제가 지금 하얀 와이셔츠 입었잖아요.
0: 네네.
1: 이걸요. 저는 2년 아니 3년 정도 한 번씩은 풀을 먹입니다.
0: 아.
1: 부탁해요.
0: 네.
1: 세탁소에
0: 네.
1: 풀 좀 먹여주세요.
0: 네.
1: 그러면 세상에 이걸 요구하는 사람이 다 있네.
0: 요즘에.
1: 근데 그 한번 풀 먹이잖아요.
0: 네.
1: 그럼 이게 딱 잡힙니다.
0: 아 각이 잡히는.
1: 예, 옷이요.
0: 난방 셔츠.
1: 예, 그냥 사서 입는 거하고 다릅니다.
0: 네, 네. 요즘 젊은 사람들은 풀을 먹이다니 이게 무슨 소리야 할 것 같은데.
1: 아마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거예요.
0: 자, 오늘은 어떤 노래 골라오셨어요?
1: 오늘은 선생님의 취향에 맞춰서.
0: 네. 네.
1: 그리고 또 선생님이 그리워하시는 노래일 것 같아서.
0: 네, 네.
1: 저 옛날 지금 네. 거의 뭐 이제는 한 80년 정도. 70년 전 또는 80년 전 노래인데요.
0: 네.
1: 1950년대, 60년대 정말 오래된
0: 네.
1: 옛날 팝 가수들의 노래를 들어보겠습니다.
0: 네, 좋습니다.
1: 아마 그 지금은 이 여가수의 이름을 알지 못하겠지만
0: 네네.
1: 올드 팝 하면 이분들의 노래가 굉장히 오랫동안 라디오 전파를 탔어요.
0: 네.
1: 아마 조 스태포드나 또는 패길이라든가 브렌다리 이런 이름들
0: 네.
1: 뭐 패티 페이지 패티 페이지 때문에 결국 패티김이 나온 거 아닙니까?
0: 네네.
1: 그런 식으로 그 당시를 주름잡았던 여가수들을 한번 오늘 그 대표곡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네.
1: 반가우시죠?
0: 네. 정말 네. 좋습니다. 도리스 데이도 있어요.
1: 네?
0: 도리스 데이도
1: 있죠.
0: 네네.
1: 네. 하여튼 이거 만약에 반응 좋으면
0: 네.
1: 한번 더
0: 네.
1: 정말 그때 제가 좋아하는 또 가수도 있고 그러니까
0: 네.
1: 케이스타 같은 경우도 오늘 못한 게 너무 속상하거든요.
0: 네네.
1: 그래서 한번 그 팝 여가수
0: 네.
1: 올드 팝 여가수 특집을 한번 하겠습니다. 또
0: 네.
1: 오늘 첫 곡은
0: 네.
1: 사실 이 노래는 이상할 정도로 라디오에서 첫 곡으로 많이 내보내요. 왜냐하면 네. 이게 경쾌해서 그럴 거예요. 그래서
0: 네.
1: 첫 곡으로 많이 내보내는데 아마 그 주인공은 카펜터스로 기억하는데
0: 네.
1: 가장 먼저 취입한 사람은 조 스태포드입니다.
0: 네.
1: 선생님 조 스태포드 기억하시죠?
0: 그럼요.
1: 2차 세계대전 때의
0: 네네.
1: 미군들의 영웅이었어요.
0: 네네.
1: 영웅이라고 하면 뭐라 그럴까요? 하여튼 이 미군들의 그야말로 거의 꽃과 희망
0: 네네.
1: 이게 바로 조 스태포드였는데 잠발라야 이 버전도 굉장히 좋습니다.
0: 네.
1: 물론 카펜터스가 모든 걸 다 결정을 해버렸지만
0: 네.
1: 한번 비교해서 들어보시면
0: 네.
1: 더 좋을 것 같아요.
0: 네.
1: 1952년에 이 곡이 발표가 돼서 그 당시 차트에서 꽤 오랫동안 1위를 했어요.
0: 네.
1: 유명한 그때 당시에 이미 유명해서
0: 네, 네.
1: 그 카펜터스가 잠발라야를 부를 때는 평론가들이 그랬죠. 카펜터스는 너무 옛날 노래를 즐긴다.
0: 아.
1: 너무 옛날 노래를 끄집어내서
0: 네,
1: 그걸
0: 네.
1: 갖다 부른다. 그런 얘기했는데 그 말 들어도 될 그럴 정도로 많이 저기 리메이크했어요.
0: 네네.
1: 오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0: 네.
1: 잠발라야 온 더 바이유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데
0: 네.
1: 조 스태포드입니다.
0: 네.

0: 잼발라야의 카펜터스하고는 또 다른 매력이 있네요.
1: 네, 그렇습니다.
0: 네, 네.
1: 오리지널이 갖는 이상한 신선함이 있어요.
0: 네. 네.
1: 자, 그리고 또 우리 어른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특히 저희 돌아가신 아버님도 이 노래를 참 좋아하셨는데 뜻도 네. 모르시고
0: 네.
1: 아마 영어를 얘기하는데 이 발음이 좋았나 봐요. Johnny Guitar.
0: 편하잖아요. 쉽게 그러니까. 나오잖아요. 발음이.
1: 왠지 좀 멋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 Johnny Guitar.
0: Johnny가 아니고 Johnny Guitar.
1: Johnny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제가 네. Johnny가 사람 이름이고 기타는 아시죠? 그러면 너 나 너무 무시하지 마. Johnny Guitar. 사실 패기리는 Fever라는 곡이 더 히트곡인데
0: 네, 네.
1: 우리 한국 사람한테는 무조건 Johnny Guitar걸요.
0: 네.
1: 이게 빅터 영이 곡을 썼는데 영화 주제가지요.
0: 네, 네.
1: 그래서 이 영화가 국내에서도 상영돼가지고 꽤 반응이 좋았나 봐요.
0: 네.
1: 그래서 이 노래는 사실 저한테는 옛날 노래인데
0: 네, 네.
1: 하도 어른들이 좋아하시니까 저에게도 대물림된 그런 곡입니다.
0: 네, 네.
1: 노래 분위기 정말 이거 따라가기 어려워요.
0: 네.
1: 네. 정말 어느 영화에서 특히 서부 영화 이런 데서도 이 고즈넉한 그런 저녁 때 이 곡이 깔리면 아 갑자기 로맨틱한 분위기
0: 네.
1: 따라갈 수 없습니다.
0: 네네.
1: 네. 자 패기리 노래 듣고요. 하나 더 들을까요?
0: 네.
1: 선생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0: 네.
1: 도리스 데이.
0: 네.
1: 네. 도리스 데이는 뭐 캐세라세라를 들어야죠.
0: 네.
1: 원제는 Whatever Will Be Will Be라는 건데 아마 이 노래는 나중에도요.
0: 네네.
1: 그 뒷세대의 광고에도 너무 많이 삽입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50년대생, 60년대생, 70년대생도 이 노래를 알거든요.
0: 네, 네.
1: 정말 그러니까 노래 생명이 길다는 걸 네.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그런 곡입니다.
0: 네, 네.
1: 네. 1956년에 이 곡이 발표돼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카데미에서 상을 받아요.
0: 네.
1: 그 정도로 이 노래가 평가도 받고 그리고 또 가사도 일품 아니에요.
0: 네, 네.
1: 그리고 또, 노래도 대중적으로 크게 히트했고요.
0: 네. 네.
1: 자, whatever will be, will be. 먼저 패기리 자니 기타 들을까요?
0: 네.

0: 캐슬라세라는 딱 70년 됐네요 지금 나온 지가.
1: 맞습니다.
0: 와, 네. 근데 선생님 우리가 그때 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캐슬라세라를 우리는 될대로 되라라고 네. 표현을 많이 썼었어요.
1: 그거 잘못된 버전입니다.
0: 그러니까요.
1: 이 노래 가사는 네. 어머니가 딸에게 하는 네. 얘기죠. 네. 너가 이렇게 생각하면 네가 이렇게 뜻을 갖고 의지를 갖고 있으면 될 거다.
0: 결국에는.
1: 결국에는 네. 이루어질 거다. 이런 네. 얘기인데 갑자기 그게 캐슬라세라 발음을 따라갔나 봐요.
0: 네.
1: 될 대로 되라가 됐어요. 절대 네. 아닙니다 이거. 오역입니다.
0: 네, 네, 네.
1: 그리고 그 영화 자체를 보신 분들은 더 알 거예요. 원래 네. 이게 우리 국내에서 어떻게 뭐로 번역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이제 영어로는 The Man Who Knew Too Much. 너무나 네. 많은 걸 알았던 사나이. 그 영화에서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인데 그 영화의 주제가예요.
0: 네, 네.
1: 근데 이게 주제가의 힘을 말해주는 게 영화는 기억을 많이 못 하는데. 이 주제가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0: 지금까지도
1: 네,
0: 기억하고요.
1: 그런 사례가 참 많아요.
0: 네, 네.
1: 자, 그리고 또 이번에는 로즈메리 크루니를 갑니다.
0: 네,
1: 제가 제일 좋아했던 여가수 중에 한 사람. 그리고 조지 크루니 정말 잘생긴. 어쩜 그렇게 눈이 잘생겼을까요? 조지 크루니요. 조지 크루니를 생각하면 이분의 외모도 아실 거예요.
0: 그러니까 네. 로즈메리 크루니의 조카죠.
1: 조카죠.
0: 네네.
1: 그러니까 조지 크루니 입장에서 고모가 바로 네. 로즈메리 크루니인데
0: 네.
1: 아이고 이 발음이 이렇게 쉽지 이렇게 잘 되지 않았는데도 어른들 영어 하나도 모르시는 분들도 이거 네. 로즈메리 크루니를 알았어요.
0: 네.
1: 로즈메리 알아? 저 로즈메리 크루니.
0: 네.
1: 근데 진짜 히트곡이 많잖아요.
0: 네네.
1: 그중에 오늘 한 곡만 소개하는 게 너무 아까운데 Come on my house라고
0: 네.
1: 우리 집에는 야, 이 우리 집에 와. 우리 집에는 과일도 있고 사탕도 있고 와인도 있으니까
0: 네.
1: 유혹하는 거죠.
0: 그런데
1: 이런 유혹의 내용을 갖다가 로즈메리 크루니 같은 그런 외모에다 그런 목소리 가진 사람이 유혹하면 그건 이미 게임이 끝난 거 아닐까요? 이걸 거부하기는 진짜 어려울 것 같습니다.
0: 이 노래가 1950년대 팝의 상징적인 곡이었다면서요.
1: 그런 곡으로 남아있죠.
0: 네네.
1: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사랑받은 게요. 빌보드 차트가 55년부터 이제 100위가 되면서 이제 핫100이라고 되잖아요.
0: 네네.
1: 근데 그전에는 핫100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빌보드 차트 이전의 것은 우리가 알기가 어려워요.
0: 네.
1: 별도로 찾아야 되는데.
0: 네네.
1: 근데 그때 당시에 그렇다고 해서 그 전에 활동했던 가수들을 너무 사실은 이제 너무 많이 잊어버렸어요.
0: 네.
1: 그 중에 한 사람이 로즈메리 크루니 같아요.
0: 네네.
1: 이 노래는 51년이군요.
0: 네.
1: 세상의 빌보드 그 당시 차트에서 8주 동안 정상을 차지했던
0: 와,
1: 곡이에요.
0: 그때 8주라면 대단하죠. 네.
1: 그러니까 지금 제 생각에 40년대생들 있죠.
0: 네네.
1: 40년대생들 특히 한 40년대 초중반생들은 모를 리가 없어요.
0: 네네.
1: 이분을.
0: 네네.
1: 그리고 이 노래도요.
0: 네.
1: 네. 자, 이 노래도 듣고요.
0: 네.
1: 또 하나 우리 한국에서도 너무 사랑받았던
0: 네.
1: 브렌다리 네. I'm sorry입니다.
0: I'm sorry.
1: 아유 뭐 사실은 브렌다리는 제가 볼 땐 그래요. 한국에서 코니 프란시스가 없었더라면
0: 네.
1: 인기가 더 오래 가지 않았을까요?
0: 네.
1: 근데 우리 한국은 브렌다리도 엄청 좋아했지만 코니 프란시스를 더 좋아한 것 같아요. 제 느낌에.
0: 네,
1: 맞나요?
0: 네.
1: 그 당시
0: 아마도 노래를 더 많이 경쾌한 노래도 많이 들려줬고
1: 그렇고.
0: 해서 더 끌렸을 거예요.
1: 그래요.
0: 네네.
1: 하여튼 이 I'm Sorry 이 브렌다리의 이 곡은 1960년에 발표돼서
0: 네네.
1: 그 빌보드 싱글 차트 정상에 올랐던 그런 노래인데 브렌다리가 네. 어리면서도 굉장히 그 애절한 보컬이에요.
0: 그때 15세였던
1: 맞습니다.
0: 네. 어떻게 그렇게 애절하게 네 부를 수가 있을까요? 그
1: 그러니까요. 그 타고난
0: 네.
1: 거죠.
0: 네.
1: Rocking Around the Christmas Tree가 지금 다시 캐롤로 살았잖아요.
0: 네네.
1: 세상에 그게 17세 노래 불렀는데 네. 말이 돼요? 지금 들어도 하나도 어리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0: 그러니까 그 당시에 리틀 미스 다이너마이트라는 별명이
1: 맞습니다.
0: 있었다면서요.
1: 그러니까 파괴력이 있고
0: 네네.
1: 힘이 있는 보컬이니까 다이너마이트가 붙는데 너무 어리니까
0: 네.
1: 옛날에 너무 어리면요. 리틀을 붙였어요.
0: 네.
1: 리틀 에바.
0: 네.
1: 리틀 뭐 브렌다리 이런 식으로 리틀을 붙였거든요. 너무
0: 네.
1: 어릴 경우에.
0: 네네.
1: 스티비 원더도 원래 리틀로 시작했어요.
0: 네.
1: 스티비 원더도 오. 리틀 스티비 원더였어요.
0: 오, 네,
1: 너무
0: 네.
1: 어릴 때 시작하니까.
0: 네, 네. 네.
1: 자, 브렌다리의 I'm Sorry 이거 진짜 참 오랜만에 듣습니다.
0: 네.
1: 먼저 로즈메리 크루니 Come on my house.
0: 네.

0: Come on out my house 그리고 I'm sorry 들어봤습니다.
1: 아, 그리고 이 시대의 가수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역시 로큰롤이 등장하기 전 최고의 인기 가수라고 할 수 있는 네. 카니 프란시스입니다.
0: 네, 네.
1: 선생님도 엄청 좋아하시죠?
0: 네.
1: 제가 사실은 커니 프란시스는 뭐 웨딩 케이크도 알고 그렇게 네. 하지만 제 시대가 아니잖아요.
0: 네.
1: 그래서 제가 과거에 방송에 커니 프란시스 얘기하면서 살짝 노래 나가고 있는데 선생님한테 물었어요.
0: 네.
1: 선생님은 커니 프란시스 노래 뭐 좋아하세요? 그랬더니 립스틱 온 요칼라. 제 생각에 이게 그 당시에 굉장히 화제가 됐었나 봐요.
0: 이 노래가 굉장히 화제가 됐었고 일단
1: 네.
0: 이 목소리에서 이 노래 그게 이제
1: 네, 네.
0: 남자가
1: 그 여기 옷깃 저기에다가
0: 옷깃에 칼라에 네. 다른 여자 립스틱이 묻어 있으니까
1: 네.
0: 의심하는 그런 노래잖아요.
1: 그렇죠. 네.
0: 근데 슬프지가 않아요. 멜로디가
1: 굉장히 경쾌하게 부르죠.
0: 경쾌하게 불렀어요.
1: 네, 네.
0: 그게 굉장히 좀 신선했었어요.
1: 아 그래요.
0: 네, 네.
1: 사실은 뭐 막 뒤집고 막 싸우고 그래야 되는 네, 상황인데 네. 경쾌하게. 네. 부르고 그게 아마 어떻게 보면 가부장자 시대의 한 조금 일그러진 양상이라고 볼 수도 있긴 한데
0: 네네.
1: 그 당시에는 또 그걸 갖다 이렇게 또 유쾌하게 또 그 처리한 것 같습니다.
0: 네네.
1: 그런데 이게 사실은요 너무나도 많이 쓰여가지고 우리 국내에서도 제가 결혼했을 때도 제가 여기 여기서 뭘 좀 살짝 묻었거든요.
0: 네네.
1: 그런데도 여기 뭐야 이거 립스틱 아니야? 나 세상에 나.
0: 그만큼 유행했어요 이 노래가.
1: 그러니까 그만큼 유행해서 아 선생님이 그래서 이 노래를 얘기하시는구나
0: 네네.
1: 했습니다.
0: 네네.
1: 그래서 오늘 선곡을
0: 네.
1: 그 많은 히트곡 Where the Boys Are 아 뭐 등등 진짜
0: 네.
1: 많지만
0: 많죠.
1: 네. 오늘은 이 곡을 제가 골랐습니다.
0: 네.
1: 네. 그리고 패티 페이지를 어떻게 빼놓을 수 있겠습니까?
0: 그럼요.
1: 이 당시에 최고 한국이 가장 사랑한 사람은 패티 페이지가 아니었을까?
0: 네.
1: 너무나 위대한 노래 두 곡 있으니까.
0: 네.
1: I went to your wedding.
0: 네.
1: 그리고 changing partners잖아요.
0: 네.
1: 근데 사실 우리가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게 멜로디가
0: 네.
1: 일단 구슬퍼요.
0: 네.
1: 그리고
0: 네.
1: 내용 자체가
0: 네.
1: 공감할 수밖에 없다고요.
0: 영화 한 편이죠.
1: 그러니까요.
0: 네, 네.
1: 나는 네 결혼식에 갔어. 아 이게 이미 끝난 거 아니에요.
0: 네네.
1: 그분하고 결혼 못한 거 아니에요.
0: 네네.
1: 네. 그런 얘기들 정말 많은데 그런 걸 상징하는 게 바로 이 패티 페이지의 52년 이것도 역시 빌보드 싱글 차트 정상에 오른 곡인데
0: 네.
1: I went to your wedding입니다.
0: 네.
1: 이 노래 아마 제가 생각할 때 라디오에서 1990년대까지는 정말 쉴 새 없이 이 노래가 나왔어요.
0: 네, 네.
1: 그렇게 우리가 좋아했던 거죠.
0: 다른 가수들도 많이 또 커버했어요.
1: 아, 그럼요.
0: 네, 네.
1: 그리고 한번 제가 공연에서 그 패티 김이 본인 패티가 패티 페이지 왔다고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 노래를 불렀는데 아, 근사했어요.
0: 네,
1: 네, 네. 하여튼 네네. 우리 옛날 어르신들이
0: 네.
1: 지금 아마 80대시고 70대신 분도 이 노래는 절대 잊을 수가 없을 거예요.
0: 네.
1: 패티 페이지의 I went to your wedding. 먼저 커니 프란시스 립스틱 온 요 칼라입니다.
0: 네.

0: 아유, 너무 아쉬워서 Changing Partners도 들었습니다.
1: 네, 좋습니다.
0: 오늘 마지막 곡은요. 네. 사실 제가 참 좋아하는 가수인데 디나 워싱턴이라고 하는 네네. 가수인데 What a Difference a Day Makes. 하루가 이렇게 다르구나 하는 그런 노래인데 제가 왜 이 곡을 선곡하냐면 중경삼님 영화 있잖아요. 네네. 그 영화 보면은 그냥 오로지 그냥 캘리포니아 드리밍만 기억하실 거예요. 네. 거기에 또 다른 곡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What a Difference a Day Makes예요. 네. 이게 거기 나와요. 오, 네. 그래서 한번 영화 한번 다시 혹시 보실 기회에 이 곡을 들어보세요. 정말 잘 배치됐습니다.
1: 네. 네.
0: 디나 워싱턴의 노래 What a Difference a Day Makes.
1: 네. 끝곡으로 듣고요. 임진모 씨는 다음 주에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저는 내일 오겠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3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입니다. 1년 중에 평균 기온이 가장 높고 일조량도 제일 많습니다. 게다가 소나기까지 자주 퍼붓는 변화무쌍한 달 8월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그 뜨거운 햇살과 바람 덕에 자연의 열매들은 아주 실하게 연그러가겠지요. 아메리카 원주민 가운데 쇼니족은 8월을 가리켜서 다른 모든 것을 잊게 하는 달이라고 불렀습니다. 쇼니족의 한 추장은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당신이 가진 생명과 힘에 대해, 당신이 먹는 음식에 대해, 생활의 즐거움에 대해 감사하라. 만약 당신이 감사해야 할 아무런 이유를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당신의 잘못이다. 네, 더위에 지치기 쉬운 때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은 그만큼 생명력이 넘치는 계절입니다. 필요한 에너지를 잘 보충하고 더 건강하게 여름을 나셨으면 좋겠네요. 박광주와 최혜경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젊은 태양.

0: 세월 따라 노래 따라 매주 토요일 청취자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가수 겸 방송인 도연아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벌써 8월이네요.
1: 아, 정말 시간 빠르죠.
0: 아우. 네. 아까 그 인디언 추장님의 좋은 말씀을 소개해드렸는데
1: 네.
0: 좀 공감이 되었습니까?
1: 네.
0: 네. 그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감사할 일이 참 많은 것 같아요.
1: 그렇죠. 늘 매사에 다 감사한 것 같아요.
0: 예. 현아 씨는 최근에 뭐 감사할 만한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까?
1: 뭐 모두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예. 저희 아버지도 뭐 혹이 있다고 막 그래가지고 막 CT도 몸속에. 찍고 그랬는데 아무 괜찮 괜찮다 그래서 그것도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0: 아, 그럼요. 네. 가장 감사할 일이죠.
1: 네. 예. 그리고 이제 제 노래 네. 저희 팬분들이 엄청 아껴주셔가지고 제가 요즘에 너무 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는 말을 문자로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예. 제 노래를 한번 들으면 신청해 주시는 분이 계시고
0: 네.
1: 저희 팬분들은 신곡에 대해서 엄청 지금 좀 애정을 가져주셔가지고
0: 예.
1: 정말 SNS에 제가 맨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있어요.
0: 자, 오늘 사연들 많이 와 있습니다.
1: 네.
0: 현아 씨가 먼저 소개해 주시죠.
1: 제일 먼저 김정부 님이 콩 게시판으로 보내주셨어요.
0: 네.
1: 여긴 가죽 소파를 만드는 공장이에요.
0: 아, 그렇군요.
1: 매일 재미있게 듣고 있습니다.
0: 아, 짧게 남기셨는데.
1: 네, 콩으로 이제 듣고 계시니까.
0: 일터에서 네. 일하시면서 네. 들으시나 봐요. 가죽
1: 네.
0: 소파.
1: 네.
0: 아유, 요즘 뭐 우리나라 가구 옛날부터 잘 만들었지만
1: 네.
0: 요즘 점점 뭐 디자인도 그렇고 품질도 그렇고
1: 아이고,
0: 정말 훌륭한 네. 회사들이 많더라고요.
1: 가죽도 예전에 하고는 완전 다르죠.
0: 또 가죽도 보니까 등급이 여러 개 있어가지고
1: 네.
0: 가격도 천차만별이고 고를 때 좀 아주 어렵더라고요.
1: 저는 그게 그런 것 같다고 잘 모르겠던데 다르긴 다른가 보더라고요.
0: 예, 좀 뻣뻣한 가죽도 있고 부드러운 가죽도 있고
1: 네.
0: 뭐, 예, 색깔도 다양하고 열심히 일하시면서 저희 방송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1: 네.
0: 다음은 이계현님 사연인데요. 어느덧 올해도 절반이 지나고 하반기가 시작됐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무더위와 높은 습도에 몸도 마음도 쉽게 지치곤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좋은 노래 한 곡이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머니께서 좋아하시는 노래를 오랜만에 신청합니다. 이 노래 들으시고 더운 여름도 건강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시면서 2인권의
1: 네.
0: 귀곡선 청하셨네요. 아주 오래된 노래인데.
1: 아, 정말 좋아하는 노래 듣는다는 게
0: 예.
1: 에이, 왜 덥고 이럴 때 막 짜증나거든요. 은근히 짜증나고
0: 아,
1: 예민해 있는데
0: 예.
1: 제가 요즘에 예전 왜 가요 톱10 나왔던 음악들 여름
0: 네.
1: 음악 뭐 이렇게 모아놨어요. 댄스 음악들 아니면 뭐 발라드 뭐 이런 것들을
0: 네.
1: 들어보면 아 막 기분이 막 이렇게
0: 청량하죠,
1: 힘들었다가도
0: 예.
1: 옛날에 야 정말 푸릇푸릇하다 막 이러면서 좀 힐링이 되더라고요.
0: 예. 예. 뭐 세대마다 다르겠지만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딱 계절성이 느껴지는 여름에 또 힘이 나는 음악들
1: 네.
0: 많이 있잖아요.
1: 네.
0: 뭐 옛날에 뭐 해변으로 가요도 그렇고 뭐 조용필 씨의 여행을 떠나요도 그렇고 또 저희 세대 많이 들었던 게 뭐 콩다리 셔봐라 이런 거. 들으면 신나잖아요.
1: 맞아요.
0: 예, 클렁 거.
1: 저절로. 네. 그러니까 막 스트레스가 없어지는 거죠.
0: 예.
1: 네.
0: 이계현님께서는 그 어머니께서 좋아하시는 귀곡 선청하시면서 어머님의 건강을 또 기원하셨습니다.
1: 네.
0: 잠시 후에 전해드릴게요.
1: 네. 이어서 김은숙님이 홈페이지로 보내주셨는데요.
0: 네.
1: 남편이 전날 술 먹고 늦게 들어왔어요. 차를 회사에 놔두고 와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데려다 주고 왔답니다. 안 그래도 더운데 머리 끝까지 열이 뻗쳤지만 꾹 참았어요.
0: 아, 그러시면서 아내의 노래.
1: 네.
0: 네, 현모양처 같은 그런 선곡을 해주셨네요.
1: 네.
0: 심연옥의 노래죠.
1: 네.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 하면
0: 네.
1: 이 술자리가 없을 순 없잖아요.
0: 아, 그럼요. 이해해 주셔야죠.
1: 네, 이해하시니까 아침에 또 데려다 주고 이렇게 움직이시는 거죠. 속상해도.
0: 차놓고 오면 이제 그 다음날은 대중교통 타고 알아서 가게 하는데 이렇게 또 태워주시는 거 보니까
1: 네.
0: 아 남편에 대한 사랑이
1: 네. 네,
0: 지극하신 것 같습니다.
1: 네.
0: 예. 자, 두 곡 들어보죠. 2인권의 귀곡선 그리고 심연옥의 아내의 노래.
2: 수많은 세월 허구많은 풍상 이역말리 타국당에서 망향에 서러운 꿈을 가슴에 안고 그 얼마나 울었던가 그 얼마나 그렸던가
3: 귀국선 뱃머리에 태극기는 휘날리고 저 산도 저 강도 그리고 갈매기도 파도도

0: 하게 됩니다라고 사연만 주셨습니다.
1: 네.
0: 아, 퇴직하신 지 한 달.
1: 근데 퇴직하시고 나면 네. 진짜 아침에 출근 늘 오랜 시간 동안 하셨잖아요.
0: 수십 년 했잖아요.
1: 네. 그러면은 눈 뜨면 혹시 네. 모르게 그냥 옷을 막 입거나 뭐.
0: 당연하죠. 자기도
1: 아,
0: 모르게.
1: 있죠?
0: 그럼요. 네. 그 루틴 습관대로 또 몸이 계속 움직이고 있겠죠. 그러면서 아
1: 내가 안 퇴직했지.
0: 예. 그 순간이 참 어찌 보면 서글플 네. 수도 있고
1: 네.
0: 어찌 보면 또 해방감을 느끼면서 후련할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1: 그리고 내가 뭔가 이 시간에 해야 되는데 늘 해왔으니까.
0: 불안감.
1: 네, 저는 왜 라디오를 데일리로 쭉 했을 때 그걸 그만두고
0: 네.
1: 내가 매일 이 시간에 뭘 이 시간에
0: 그러니까.
1: 했잖아요.
0: 예, 예, 예.
1: 그래도 이게 뭘 해야 될 것 같은데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시간이 네. 한 두세 달 갔던 것 같아요.
0: 아, 꽤 길었네요.
1: 네.
0: 그걸 빨리 대체할 만한 일을 찾는 게
1: 네.
0: 그 일이든 뭐 취미생활이든 그걸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1: 네.
0: 예. 이렇게 또 김영수님은 아내분과 함께 그 시간을
1: 그렇죠.
0: 알차게
1: 네.
0: 보내시네요.
1: 네.
0: 예. 힘내십시오.
1: 네, 이번에는 장양원 님이 홈페이지로 보내주셨어요.
0: 네.
1: 날씨가 덥다고는 하지만 요즘은 연일 수은주가 내려갈 줄을 모르네요.
0: 네.
1: 앞마당 그늘에 앉아 더위를 식히고 있는데 개미들이 줄을 지어 어디론가 부지런히 이동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0: 예.
1: 이사를 가는 건지 비를 피해 미리 보금자리를 옮기는 건지 영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곧 비가 내린다고 하는데 개미들은 그걸 어떻게 미리 알았을까요?
0: 그러니까요. 개미들 네. 보면 알 수 있다
1: 맞아요. 그랬어요.
0: 네.
1: 예. 어릴 적 어르신들은 개미가 이사를 가면 비가 온다면서 그것을 일기예보처럼 믿으셨습니다.
0: 예.
1: 작은 개미조차 자연의 변화를 먼저 알아채는 모습을 보니 새삼 자연의 오묘한 이치를 생각하게 되죠.
0: 네.
1: 올 여름만큼은 청취자 여러분 모두 시원하고 건강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0: 예. 빗속을 네. 둘이서 오승근의 네. 노래 청하셨네요. 장영원 님. 아, 정말 그 자연계는 위대한 것 같아요.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들을
1: 네.
0: 동물들 하다못해 곤충들은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개미가 비를 피해서
1: 네.
0: 보금자리에 옮기고 이사하고 그게 정말로 맞는 경우가 많다지 않습니까?
1: 어릴 때 많이 들었어요. 개미가 줄 지어서 이렇게 가요. 그러면은 아유 비가 올라나 보다. 막
0: 피난
1: 그러셨거든.
0: 가는 건가?
1: 네.
0: 그런데 또 저런 얘기도 있었어요. 제비가 낮게 날면 비가 온다. 제비. 근데 요즘은 제비가 안 보이네. 옛날에 제비가 많았는데.
1: 아니, 얼마 전에 어느 지인분이 단독주택에 사시는데
0: 또
1: 제비가 집을
0: 네,
1: 집에서 새끼도 막 이렇게 있고 그런 사진을 정말 오래간만에 봤다고 찍어주셨어요.
0: 예. 하긴 옛날 개인주택 많았을 때는 처마 밑에
1: 다 있었어요.
0: 있었는데
1: 집집마다
0: 요즘은
1: 있었어요.
0: 그 가옥 구조가 많이 바뀌어서
1: 맞아요.
0: 그런가.
1: 네.
0: 제비들이 안 보이더라고요.
1: 아니 저는 집을 왜 제주도 있으면서 육지 집을 좀 한동안 왔다 갔다 이렇게 한 번씩만 제가 이제 청소하고 그랬지 비어
0: 예.
1: 있었잖아요. 우체통에
0: 네.
1: 새가 새 집을 만들었더라고요. 우체통에다가.
0: 그 우체통 딱 좋잖아요.
1: 네.
0: 근데 어떻게 들어갔대?
1: 몰라요. 그래갖고 새 알이
0: 네.
1: 진짜 이만큼 작은데 그 밥알보다는 좀 훨씬 좀 크지만
0: 메추리알 정도?
1: 메추리알보다도 훨씬 적었어요.
0: 아 그게 새 알이에요?
1: 이거는 지금 이 볼펜
0: 아 그렇게 작은 새 알도 있었나?
1: 아 예. 그렇고 그거
0: 혹시 그 어떤 새인지 봤어요?
1: 저는 이제 막 노타가 깜짝 놀래가지고
0: 그 알만
1: 뭐
0: 보신 거구나.
1: 예.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날아갔나 봐요. 근데 우체통에
0: 예.
1: 뭐가 왔나 하고 이제 손을 넣었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0: 그거 새알이 아닐 수도 있어요.
1: 그 뭐죠?
0: 곤충이 알이거나.
1: 아, 아니 근데 새가
0: 작은
1: 집을
0: 뱀의 알이거나.
1: 아.
0: 아니 새알이 그렇게 작을 수가 있나?
1: 이게 무슨 새인지 지금 막 저기 했는지 엄청 작아. 그럼 곤충인가?
0: 예.
1: 아니 근데 집은 새알 새집을
0: 제가 새집을 본 제일
1: 지었어요.
0: 작은 새알은 메추리알이거든요.
1: 아 그런가? 아, 근데 너무 작았어요. 그러면 그거는 곤충인가 보다.
0: 아니
1: 새 집에 있으니까 전 새알인 줄 알았죠.
0: 어쨌든 집을 오래 비우니까
1: 네,
0: 또 자연의
1: 그런,
0: 동물들이 찾아와서
1: 네, 맞아요.
0: 집을 좀 침범하고 있네요.
1: 네.
0: 네. 자, 다음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강원도 원주에서 왔는데요. 홍영수님, 얼마 전 시장에 장보러 나왔는데 집에 가는 길에 비가 오더라고요. 마침 가방에 양우산이 네. 있어서 썼는데 이게 양산과 우산 네.

0: 설명할 수 있는 네. 거겠죠. 횡단보도 앞에서 웬 학생이 비를 맞고 있더라고요. 고민하다가 같이 쓰자고 했다. 아, 같이 쓰자고 했더니 고맙다고 하더군요. 요즘은 이런 선의를 베푸는 것도 고민을 하게 됩니다.
1: 아, 아. 맞아요. 저는 제일 고민스러웠던 게 네. 이제 밤에 퇴근하는데도 이제 왜 어떤 분이 네. 그 좀 태워 막 밤에 이제 차가 없으니까 제주는 특히 좀 없잖아요.
0: 예, 아유 인적이 드물죠.
1: 네, 근데 막 그 애조로의 길에 한 번 딱 있었어요. 어떤 분이 막 손을 흔드는데 제가 이거를 예전 같으면 예. 어, 어디 가세요? 막 이랬을 거예요.
0: 일종의 히치하이킹을 하고 계신구나.
1: 네, 근데 아니 저분이 지금 차가 없어서 어디까지 멀리 갈 거 가는 것 같은데 이걸 내가 태워줄 수가 없는 거예요.
0: 그 밤중이잖아요.
1: 네. 그러니까 그렇게 고민이 이 경우에는 고민도 진짜 잠깐 했지만 안 돼 태우면 안 돼 그리고 그냥 지나갔다니까요.
0: 그거는 어찌 보면 어쩔 수 없이 방어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1: 너무 인기
0: 그런 한낮도 아니고
1: 밤이니까 보는데 미안해가지고
0: 또 남자였을 거 아니에요 그분이.
1: 남자였어요.
0: 예, 뭐 그거는 이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예, 이해할 네. 수 있습니다.
1: 네.
0: 아, 홍영수님이 청하신 곡은 빗속의 연인들 정훈이의 노래인데요. 그러면은 장양원님이 청하신 오승근의 빗속을 둘이서 그리고 정훈이의 빗속의 연인들 두 곡 이어서 들어보죠.

0: 네, 장양원님과 홍영수님의 신청곡 전해드렸습니다. 오승근의 빗속을 돌이서, 그리고 정훈이의 빗속의 연인들, 비슷한 네, 제목의 노래들이었죠. 이번에는 대구 중구에서 강재숙님이 보내신 사연인데요. 우리 집 체중계가 고장났나 봐요.
1: 왜요?
0: 다이어트 하느라고 매일 운동하고 저녁도 최대한 간단하게 먹고 있는데 체중계 숫자는 그대로입니다. 몇 번을 재도 그대로예요. 이를 어찌하면 좋지요?
1: 고장 난 건 아니고 안 빠지는 거예요.
0: 아니에요. 고장이 났을 수도 있지요.
1: 아니 네. 근데 저도 갱년기라 그러잖아요. 네네. 여자가. 그러니까 쪄도 왜 그냥 이렇게 예전처럼 그렇게 찌는 게 아니라 답답하면서 이게 두꺼워요.
0: 아, 살이 두꺼워져.
1: 뭔가 벽이 있잖아요. 만들어지는 느낌.
0: 아, 본인에게 느끼는구나.
1: 네. 옷을 입어도 너무 불편한 거예요. 다른 데가 아니라 바로 가슴 밑, 바로 밑에서부터.
0: 배, 그러니까 배 말하는 거죠?
1: 네. 예, 예. 거기가 제일 먼저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으면 다 그쪽에서 막 있잖아요. 힘이 들어지더라고요.
0: 근데 가수들은 특히나 네. 또 그 무대 오르려면 네. 슬림한 옷을 많이 입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관리를 더 신경 쓰셔야 돼요.
1: 신경 써야 돼요. 근데 예. 제가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번 안 먹어봤거든요.
0: 예. 어지럽죠.
1: 안 먹어봤는데 이게 막 귀에서 소리가 나더라고요.
0: 아,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1: 그건 안 돼요.
0: 예. 근데 정말 뭐
1: 근데 힘들어요 진짜.
0: 운동과 식습관까지 다 조절하는데 살이 안 빠질 이유는 없거든요.
1: 그래서 이제 조금씩 있잖아요. 예, 예. 이제 정말 먹고 싶어도 조금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기를 한 공기 먹었으면 반 공기만 먹는 거죠.
0: 그거 효과가 있더라고요.
1: 네, 그게 효과가 있어요. 예, 예. 네, 갱년기여도 효과는 있더라고요.
0: 탄수화물 양부터 반 줄여보는 거. 네, 그거
1: 저 그렇게 추천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있거든요.
0: 아, 네. 그러시군요.
1: 네, 그러니까 많이 지금 속이 편해졌어요.
0: 요즘 얼굴도 좋아 보이시고.
1: 네, 감사합니다.
0: 다음 네. 사연 만나보죠.
1: 박영숙 님이 홈페이지로 보내주셨는데요. 저희 엄마 생신은 음력 6월 23일, 양력으로 8월 5일입니다.
0: 아, 며칠 뒤네요.
1: 네. 평생 가족을 위해 일하시느라 허리가 굽은 꼬부랑 할머니가 되셨지만 저희에겐 언제나 든든한 엄마예요. 반임생 어머니의 85번째 생신을 맞아 예. 원석현 아나운서님 멋진 목소리로 축하를 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0: 아, 그러니까 어머님 네. 조남이 네. 반 임자생자.
1: 네.
0: 예.
1: 네. 엄마 오래오래 건강하시고 만수무강하세요.
0: 네.
1: 돌이켜보니 생신이 한여름이라서 덥다 덥다 하며 제대로 챙겨드린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더욱 죄송한 마음과 함께 축하를 전하고 싶습니다. 엄마는 늘 말씀하십니다. 5월에 말띠로 태어나서 그런지 평생 일만 하며 살았네. 이제는 일보다 웃는 날이 더 많으셨으면 좋겠어요.
0: 네.
1: 엄마 생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사랑합니다.
0: 예. 아, 제 목소리로.
1: 목소리로 아유, 다 좀
0: 당연히 축하해드려야죠. 네. 예. 반임생 어르신 네, 85번째 생신 며칠 뒤에 찾아오는데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따님도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잖아요. 자제분들과 함께 또 네. 행복한 시간, 건강한 시간 오래오래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신청곡으로 여자의 일생 네. 이미자의 노래 네. 따님께서 청하셨어요.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손민광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림 그리는 손작가 손민광입니다.
1: 네, 알아요,
0: 기억하고
1: 알아요.
0: 있습니다.
1: 네.
0: 예전에 두 번이나 제 신청곡을 들려주셨는데 그때마다 아버지께서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올해 7월 29일은 아버지 생신입니다. 음력을 챙기고 있어서 날짜는 해마다 조금씩 달라지네요. 올해도 아버지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노래를 신청합니다. 생신날 날이 밝기 전 새벽에 이 노래를 들으신다면 기쁨이 몇 배는 더 커지실 것 같습니다. 그림을 그린다는 핑계로 자신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 같아 늘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하루빨리 더 많이 효도할 수 있도록 열심히 살겠습니다. 아버지 생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제 곁에 계셔주세요 하면서
1: 네.
0: 이동원 박인수의 향수 청하셨는데 이 곡도 네. 아버님께서 좋아하는 곡이시겠죠?
1: 네. 네.
0: 아, 미리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저희가 아, 때마춰 이 사연을 챙기지 못하고 네. 조금 지나고 나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게 됐습니다. 아유 죄송하고요. 지났지만은 아버님 생신 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 축하드립니다.
0: 네. 자, 그러면은 생일 축하곡 두 곡이 되겠네요.
1: 네.
0: 이미자의 여자의 일생 그리고 이동원 박인수의 향수 전해드리겠습니다.

0: 네, 이미자의 여자의 일생, 이동원과 박인수의 향수 듣고 왔습니다. 박영수님과 손민광님이 네, 어머님과 아버님의 생신 축하곡으로 청하신 곡이었습니다. 서울 도봉구의 김은선님, 남편이 아이스크림 할인점에서 하드를 사왔어요. 그런데 죄다 단팥 아이스크림을 사왔네요. 저는 초코맛을 좋아하는데 말이죠.
1: 네.
0: 그 얘기를 했더니 남편이 나이값 못한다고 합니다.
1: 아니
0: 하면서.
1: 왜 초코를 좋아하는데 나이값 못한다 이런 거예요?
0: 무슨 상관이죠?
1: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0: 애들처럼 단 것만 좋아한다.
1: 네, 애들이 이제 초코를 많이 좋아하니까. 아,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0: 뭐 저도 못하고 있는 거네요. 초콜릿 뭐. 엄청 좋아하는데.
1: 예. 웃자고 그런 거 아닐까 예, 싶어요.
0: 그렇겠죠. 임병수의 네. 아이스크림 사랑 청해봤습니다.
1: 네. 경북 김천시에서 오미숙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시골 우리 집으로 외손주 친손주 죄다 내려올 계획이랍니다. 보면 이쁜데 걱정이 태산이네요. 남편은 벌써부터 집 주변 위험물 치우느라 매일 땀 흘리고 있어요.
0: 다치면 안 되니까.
1: 아휴, 정말 애들 돌보려면 지금부터 몸보신 해야겠죠. 그래도 이쁜 강아지들 기다려집니다. 예. 하시면서 신청곡 올려주셨어요.
0: 나미의 빙글빙글.
1: 빙글빙글 어지럽다니.
0: 오. 네. 또 애들이 막 그 네. 할머니 할아버지 주위를 막 뛰어놀 거 아니에요.
1: 그럼요.
0: 빙글빙글 돌면서. 아유, 외손주 친손주가 같이 내려오면 정말. 아, 맞다 싶어 하겠네요.
1: 그렇죠.
0: 어.
1: 보고만 있어도 어지럽지 않지.
0: 근데 아이들한테 정말 오래오래 가는 평생의 추억이 될 거예요. 네, 네. 사촌들하고 뛰어놀고 또 외갓집에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서 네. 그건 평생 잊지 못합니다. 자, 임병수의 아이스크림 사랑, 나미의 빙글빙글 두 곡입니다.

0: 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함께하고 있습니다. 임병수의 아이스크림 사랑, 나미의 빙글빙글, 김은선님, 오미숙님 잘 들으셨죠?
1: 네.
0: 자, 마지막 사연 두 개 남아있는데요.
1: 네.
0: 안창호님, 옛 노래를 좋아하는 저에게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은 바로 세월 따라 노래 따라입니다. 좋은 노래와 추억을 들려주시는 두 분께 늘 고맙습니다. 오늘도 반가운 마음으로 희망곡 청합니다 하시면서
1: 네.
0: 황정자의 꽃꽁꽁 신세라는 곡을 청하셨어요. 아, 처음 들어보는 노래인데요.
1: 저도 처음 들어봐요.
0: 덕분에 네, 오늘
1: 한번
0: 들어봐야죠.
1: 네.
0: 안창호님.
1: 자, 이어서 이동숙 님이 서울 성동구에 사시는데
0: 네.
1: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4살, 5살 손주들이 왔는데 아래층에서 시끄럽다고 두 번이나 올라오네요.
0: 아, 아파트니까.
1: 네. 예. 미안하기도 하고 속도 상하고 마음대로 놀 수도 없는 환경 때문에 안쓰러워요. 우리 귀여운 손주들 현승아, 강민아 사랑한다 하셨어요.
0: 예, 4살, 5살이니까 얼마나 한참 그 뛰어놀 때입니까.
1: 그러니까
0: 말도
1: 시골이 아니고 아파트에 사시니까 그죠?
0: 예, 예. 네. 아유 참. 그러니까 그 할머니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참 그 난감할 거예요.
1: 그럼요.
0: 예, 이웃간의

0: 또 문제도 있고 네. 해서 어쨌든 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네. 네. 이웃들께 좀 잘 좀 이해해 주셔야 되는데
1: 그러니까요.
0: 자 오늘 그러면 황정자의 꽃꽁꽁 신세 그리고 이동숙님이 청하신 송가인의 서울의 달 두 곡을 마지막 곡으로 전하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도연아 씨 수고하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스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4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우리 가곡 아나운서 김태규입니다. 오늘 들으실 곡은 김한서 씨 김성태 곡 동심초입니다. 테너 엄정행의 노래로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손발이 저린 증상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시적일 수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증상이 계속되면 일상이 참 힘들죠. 손발이 저리다 못해 시린 것 같기도 하고 화끈거린다는 느낌도 받고요. 주무르고 찜질에 마사지까지 해도 증상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인을 찾아야 할 텐데요. 혈액순환의 문제를 생각해서 방치할수록 증상은 더 심해지지 않을까요? 오늘은 손발 저림의 원인과 증상, 또 한의학에서는 손발 저림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건강365 데일리 스파이스의 고백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손발 저림 증상이 계속될 때 신경에 문제가 있나 의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손발이 저린 증상에는 신경뿐 아니라 여러 원인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경희대 한의대 한방부인과 황덕상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손발 저림에서 특히 손저림이 심하다는 분도 있고 발이 저리다 못해 시린 증상까지 심하다는 말도 합니다. 손발이 저린 증상은 비교적 흔한가요?
1: 그렇죠. 아무래도 외래에서 여성 환자분들이 많이 이제 손발 저림 호소를 하시는데요.

0: 네.
1: 물론 이제 수족냉증도 호소를 하시지만 그것이 좀 더 심해지면 이제 저리다고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특히 이제 갱년기 때 폐경 이후에 오는 여성들에게는 또 이러한 다른 질환이 없어도 손발저림이 또 많이 오실 수도 있고 또 이제 유방암이나 다른 이제 항암 치료를 하고 나서 손발이 저려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뭐 감각이 없다, 뭐 남의 살 같다 또는 뭔가 발에 뭔가 이제 모래 같은 게 꺼끌꺼끌한 게 뭐 낀 것 같다 하는 것처럼 어린 증상으로 많이 나타나는데 물론 이런 것이 이제 어떤 질환 때문에도 오지만 나이가 점점 들면서 말초 신경 섬유들의 기능들이 좀 저하되면서 오는 경우들이 있어서 특히 이제 노인들 같은 경우 뭐 70대에서는 뭐 4명 중 1명 정도 이런 증상들이 있다고 할 정도로 보통 뭐 한 10%에서 20% 정도까지 이런 증상들이 있고 어떤 질환과 연관되는 경우들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어떤 노화의 과정으로서 이제 나타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0: 그럼 많은 분들이 짐작하는 것처럼 신경의 문제가 가장 큰가요?
1: 그렇죠. 이제 가장 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말초신경 손상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가장 흔한 원인이기도 하고 말 그대로 우리가 어떤 감각이나 떨어지거나 온도나 이런 변화에 대해서 예민해질 때에는 흔하게 생각하면 당뇨병성 신경병증이라 그래서 우리가 당뇨병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랬을 때 당뇨 조절이 안 되거나 하면은 이제 말초에 있는 신경들이 좀 조절이 안 돼서 오는 경우들이 또 있고요. 또 이제 우리가 목 디스크나 허리 디스크나 이런 증상들이 있으면은 말 그대로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는 그 신경이 압박돼서 그런 증상들 그래서 다리 쪽으로 오히려 가거나 손 쪽으로 가는 저림 증상이 좀 많이 나타나거나 발가락이 이제 특징적으로 저린 것도 나타나는 경우들도 있고 또 우리가 뭐 우리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수은관 증후군 뭐 이런 식으로 손목에 있는 그런 신경들 정중신경들이 늘리면서 손끝이 찌릿찌릿하면 저린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또 우리 혈액순환이 좀 잘 안 돼서 말초 혈관 순환이 잘 안 됐을 때도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또 더 심한 경우는 어떤 뭐 뇌졸중이나 중추신경계 문제가 생겨서도 이러한 수족 저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0: 일단 신경에 이상이 있다는 건 신경이 눌리는 압박 때문이네요.
1: 그렇죠. 가장 이제 흔하게 신경이 눌린다고 하면은 그 물리적으로 신경이 눌리는데 신경은 항상 이렇게 전기적인 전달이 돼서 어떤 신호가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게 물리적으로 눌리는 게 이제 가장 흔한 게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가 되는 거죠. 말 그대로 이제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증상들은 그쪽에 수액이 튀어나오면서 이제 목이나 척추 뒤쪽에 있는 신경을 압박하게 되면서 뭐 염증이 생기거나 다른 변화 때문에 그 라인 따라서 그 신경이 흐르는 라인 따라서 저리는 경우들이 나타났죠. 그래서 만약에 뭐 허리 디스크가 있으면은 발가락이 어느 쪽 몇 번째 발가락이 저리냐 뭐 바깥쪽이 저리냐 뭐 안쪽이 저리냐 이런 것이 몇 번 허리 신경이 눌리느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고 또 목 디스크인 경우도 뭐 이제 손가락이 뭐 몇 번째 손가락이 오는 저리냐에 따라서 몇 번째 신경이 좀 눌렸을 때 그런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게 되고요. 또 이제 우리 정중신경이라 그래서 손목에 있는 그런 터널이 좁아지면서 생기면은 손가락 전체적으로 찌릿찌릿하거나 그런 증상들이 또 나타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또 우리 전체적인 그런 당뇨병성으로 오는 경우들은 하나의 신경이 아니라 전체적인 신경세포나 뭐 신경을 싸고 있는 막들이 좀 전체적으로 되기 때문에 양쪽이 다 좀 저리고 나타나는 식으로 나타나서 또는 그 외에도 뭐 다른 뭐 갑상선 이상이라든지 자가 면역질환이라든지 또는 어떤 약물 부작용으로 인해서도 그런 것들이 좀 나타날 수 있습니다.
0: 어디가 문제냐에 따라서 저린 증상의 어떤 특징적인 부분이 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거네요.
1: 그렇죠.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한쪽만 나타나느냐 어떤 특정 손만 나타나느냐 이런 것들이 크게 보면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 뭐 당뇨는 어떻게 보면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은 전신질환으로 볼 수 있어서 양쪽이 좀 대칭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도 있지만 만약에 허리디스크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왼쪽으로 튀어나왔냐 오른쪽으로 튀어나왔냐 이런 거에 따라서는 한쪽 왼쪽만 좀 발가락 끝이 저린다든지 몇 번 신경을 누르느냐에 따라서 뭐 나는 새끼 발가락 쪽이 뭔가 좀 감각이 이상하다든지 뭐 저린 것들이 좀 나타난다든지 뭐 종아리 쪽으로 저린다고 나타나든지 이런 신경의 그런 부위나 이런 것이 또 나설 수도 있고요. 또 수근관 증후군은 당연히 손가락 발바닥 쪽으로 이제 손가락 안쪽으로 해서 그 신경이 흐르는 부위에 따라서 또는 이제 심해지면은 그런 쪽에 좀 힘이 안 들어가.

0: 검지 손가락도 좀 힘이 빠지는 것 같고 할 정도로 나타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뭐 30에서 60세 사이에 또 많이 나타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압박되는 그랬을 때 많이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1: 말초 신경병증도 말씀하셨는데요. 이 질환은 어떻습니까? 역시 신경이 문제인 건가요?
0: 그렇죠. 말 그대로 말초신경이라고 하면은 우리 이제 손끝 발끝으로 가는, 그러니까 뇌척수의 중추신경, 예를 들면 뭐 뇌졸중이 왔다든지 뭐 다른 그런 머리 쪽에 있는 혈관들이 손상이 돼서 나타나면은 전체적으로 그런 그 아래로 가는 문제들이 생긴다면은 말초신경은 말 그대로 이제 손끝 발끝으로 가는 그런 말초에 있는 신경 부분들이 뭐 눌리거나 또는 어떤 손상을 받거나 해서 이제 나타나는 것이 이제 말초신경병증인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당뇨병이나 또는 뭐 비타민 결핍이나 또는 뭐 알코올이나 뭐 자가 면역 질환이나 또는 뭐 갑상선이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이제 유방암 환자라든지 또는 뭐 다른 여성암이나 뭐 암 종류에 따라서 쓰는 항암제 종류에 따라서는 어떤 약물 부작용으로 인해서 손발이 저린 그런 말초 신경병증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그런 오히려 그런 말초 신경 자체에 좀 손상이 와서 그런 저리거나 뭐 이상 감각이 오거나 시리거나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1: 네. 당뇨병이나 뭐 비타민 결핍, 항암제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말초신경병증이 올 수도 있는 거군요.
0: 그렇죠. 특히 이제 우리 여러 가지 질환들, 뭐 당뇨병은 이제 가장 흔하게 오는 말초신경병증을 유발하는 거고 또 당뇨병의 유병률이 요즘에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올 수 있게 되고요. 또 이제 갑상선 기능 이상이라든지 뭐 자가 면역 질환으로 뭐 류마티스나든지 뭐 길리앙바레증후라든지 이런 것도 좀 나타나거나 뭐 어떤 감염, 뭐 대상포진이 왔는데 그 이후로 뭐 신경통이 오거나 또 말초신경병증이 올 수도 있고 또 우리 암 환자들이 이제 말초신경병증이 항암제를 쓰면은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런 그 어쩔 수 없이 쓰는 약이죠. 치료를 위해서 써야 되지만 특히 이제 뭐 그 시스플라틴이나 탁솔 계열 그런 약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쪽의 약을 쓰면은 오히려 이제 그런 백금류가 들어가거나 그런 욕으로 쓰면은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데 이럴 때는 이제 우리 유방암 환자분들 오셨을 때도 기본적으로 침이나 다른 치료를 같이 병행을 하거나 해서 저희 외래에서도 많이 오시는 분들로 볼 수 있습니다.
1: 항암제의 경우도 그렇고요. 또 암을 비롯해서 다른 질환의 합병증으로도 말초신경병증은 생길 수 있는 건가요?
0: 그렇죠. 기본적으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게 뭐 당뇨병이 오래돼가지고 그 당뇨병이 어떻게 보면 혈당 조절이 좀 잘 안 되는 분들, 물론 혈당 조절이 잘 되고 관리도 잘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좀 괜찮지만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는 분들은 이제 말초에 있는 그런 혈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손상되면서 좀 올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갑상선 기능증이나 뭐 자가 면역 질환이나 이럴 때도 오히려 이제 말초에 있는 신경계들이 좀 손상이 되면서 뭐 남의 발처럼 느껴진다든지 오히려 뭐 저리거나 뭐 화끈거린다. 뭐 이런 심지어 이제 통증이나 또는 뭐 어떤 이제 물건을 잡거나 할 때도 좀 감각이 떨어지거나 하는 것처럼 이제 나타나실 수도 있고 또 밤만 되면 좀 더 심해지거나 이런 쪽으로 나타나실 수 있습니다.
1: 뭐 저리거나 화끈거릴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 말초신경병증으로 인한 손발 저림은 구체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0: 네, 기본적으로는 이제 양쪽으로 대칭으로 좀 나타나는 분들이 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발가락 끝 에서부터 발바닥이나 뭐 종아리 쪽 이렇게 조금 더 뭐 이동을 하면서 좀 심해지는 경우들이 있고 뭐 우리 양말을 안 신고 있는데도 뭔가 발에 낀 것 같다, 뭐 장갑을 낀 것 같다, 또는 뭐 밑에 뭐 모래가 깔린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고 심한 경우는 이제 뭐 화끈거리는 것처럼 좀 심하고 또 이제 밤에 이제 좀 더 심해지는 그런 양상들을 보일 수도 있고 아주 심하면은 이제 뭐 어떤 근육이 좀 위축되는 것처럼 근력도 좀 약해지고 뭐 걸을 때마다 조금 불편해서 그런 부분들도 좀 호소하시는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1: 증상이 서서히 진행되면서 심하게 나타나는 건가요? 어느 날 갑자기 저린 증상이 생기는 건가요?
0: 네, 뭐 가장 흔하게 뭐 당뇨병이나 뭐 다른 말초신경병증들은 서서히 진행이 되죠. 뭐 갑자기 나타나는 것보다는 당뇨병도 좀 오래되고 잘 관리가 안 되고 뭐 혈당 조절이 안 될 때 서서히 이제 뭐 수년에 따라서 이제 좀 나타나게 되는데요. 물론 이제 갑자기 나타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0: 갑자기 뭐 이제 항암 치료를 했다든지 아니면 뭐 대상포진이 갑자기 걸렸다든지 갑자기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가 갑자기 또 악화되는 경우들도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들은 이제 급성적으로 이제 좀 갑자기 말초 신경병증을 해서 손발저림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경우들도 있고 또는 이제 뭐 그런 그 뇌혈관계통 중풍 뇌졸중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도 갑자기 뭐 한쪽이 저리거나 뭐 한쪽 팔이 저리거나 하는 것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은 이제 물론 이제 갑자기 나타나거나 할 때에는 그냥 하루 이틀 그냥 보는 것보다는 만약에 이게 왜 그랬는지 이제 원인들도 좀 찾아보고 적극적으로 병원을 방문해서 검사를 받고 확인을 하는 것이 좋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1: 특히 밤에 심해지는 양상을 보인다고 하셨는데요.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0: 네, 뭐 여러 가지 뭐 특징적으로 이제 손발 저린 게 밤에 좀 더 심해지는 양상들이 있는 거는 좀 분명하고요. 근데 보면은 아무래도 낮에는 뭐 움직이거나 뭔가 손을 쓰거나 그랬을 때는 좀 덜 예민했다가 밤에 조용히 눕거나 그래서 또 그러면 이제 신경들이 좀 눌릴 수가 있죠. 뭐 우리가 목 디스크가 있거나 허리 디스크가 있어도 어떻게 보면 낮에 활동하면은 조금 덜 뭐 일할 때는 잘 모르다가 오히려 누우면은 이제 그런 부분들 더 신경이 좀 눌려져서 아픈 경우들은 좀 더 심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좀 잠을 좀 못 잤을 때 오히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예민해지는 부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뭐 호르몬 변화가 있는 경우들도 좀 그럴 수가 있어서 뭐 한의학에서도 이제 음이 손상이 되거나 했으면 밤에 좀 더 심해지는 그런 양상들을 보인다고 하는데 어떤 이제 그런 수족냉증이나 이런 게 때문에 혈액순환과 관련돼서도 저녁에 조금 더 심하게 느끼는 분들이 계십니다.
1: 또 그런 문제들뿐 아니라 이제 말씀 주신 당뇨병이나 갑상선 기능 저하증, 만성 신부전도 그렇고요. 저린 증상을 유발하는 여러 요인들이 있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0: 그렇죠. 우리가 뭐 신경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눌리고 신경적으로도 보지만 어쨌든 우리 몸은 전체적으로 혈액순환도 잘 되고 영양도 되고 또 뭐 호르몬의 변화들이나 이런 것도 항상 신경과는 또 연결이 되거든요. 결국 이제 뭐 당뇨병이 있거나 그러면은 당연히 혈당 조절이 안 되면서 혈관들이 좀 손상을 받는 경우도 있고 또 갑상선 기능 저하라고 하면은 우리가 갑상선이 주로 우리 몸에서 열대사, 신진대사나 이런 것들을 좀 주관을 하기 때문에 체온 조절이 잘 안 되거나 했을 때도 오히려 좀 잘 저리다고 할 수도 있고 당연히 뭐 이제 신부전이나 할 때도 항상 이제 그런 이렇게 해독이 되는 또 소변이 좀 걸러지는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는 부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당연히 우리가 뭐 과로를 하거나 뭐 또는 이삿짐을 날르고 뭐 팔을 많이 썼는데 밥도 잘 먹고 잘 못 먹고 오히려 끼니를 거르고 영양이 잘 안 됐을 때는 뭐 저리거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잖아요. 결국 이제 우리 몸 전체적인 이게 국소적인 하나의 신경이나 뭐 혈관이나 이럴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몸이 힘들어서 또는 체력이 떨어져서 저린다고 하는 그런 분들도 충분히 나타날 수가 있어서 어떤 이제 한 가지 원인을 찾으실 때에는 어떤 질환도 보지만 전체적인 그런 기능들이나 순환되는 것들도 좀 종합적으로 보셔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1: 혈액순환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흔히 말하는 혈액순환의 문제가 저린 증상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0: 그렇죠. 우리가 보통 말초 혈액순환 문제들 가장 얘기할 때는 저린 것들이 있지만 또 수족냉증과도 연관이 많이 되거든요. 근데 손발이 찬 분들이 느낄 때 감각이 단순히 차다고 느끼기도 하지만 이게 차면서도 저리다는 것들을 같이 느끼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뭐 신경적인 부분들이 냉온에 대해서 그러니까 차갑고 추운 거에 대해서 느끼는 신경들도 있지만 혈액이 뭔가 잘 가지 않아서 이제 차다고 느끼는 것이 저리다고 느끼는 것처럼 좀 명확하게 구별을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런 말초 혈관 관련돼서 문제는 뭐 한의학에서는 이제 수족냉증이라고도 얘기하지만 뭐 레이노이드병 같은 경우도 말초 혈관이 수축하면서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도 않고 색깔이 좀 변하고 굉장히 시리고 저리고 하는 것들을 좀 많이 호소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신경과 혈관이 완전히 이제 분리된 것보다는 좀 같이 그런 통증이 느껴지거나 시리거나 저린 것도 나타날 수도 있고 또 말 그대로 우리가 동맥경화증이 있어서 혈류가 말초로 좀 줄어들 때는 당연히 또 손발 저리거나 손발이 시리거나 또는 손가락에 힘이 잘 안 들어가는 것처럼 있어서 물론 이제 혈관 혈액순환만으로 되거나 또는 그런 신경 쪽으로 되는 건 아닌데 같이 나타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1: 참 원인이 다양한 만큼 증상에 대한 표현도 여러 가지일 텐데요. 환자들은 주로 어떤 말씀을 하세요?
0: 네, 기본적으로 뭐 남의 살 같다 이런 네. 표현도 얘기를 하고 어떤 뭐 모래가 낀 것 같다, 뭐 양말을 벗었는데 양말을 신은 느낌이다, 뭐 이런 표현도 하고 거의 이제 뭐 그냥 평지에 신발을 그냥 맨바닥에 닿았을 때 발가락이 뭐 아파서 꼭 뭐 덧신을 신어야 되거나 아니면 뭐 거실 실내화를 신어야 된다고 하는 것처럼 또 다양한 그런 표현을 하시고 심하면은 단순히 저린 게 아니라 뭐 얼음창처럼 시리다 뭐 굉장히 시린 것 같다 또는 뭐 거꾸로 불에 데인 것처럼 화끈거린다 하는 어떤 감각 이상적인 그런 표현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1: 참 어떤 이유로든 이런 저린 증상을 방치하면 점점 심해지겠죠?
0: 네, 기본적으로 손발 저리다고 하는 증상이 그것들 관련되는 질환이 없이 어떻게 보면 노화 열정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또 많은 부분들은 이제 그렇게 나타나는 증상의 원인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2주 이상이 지속이 되거나 좀 장기간 개선이 없이 될 때에는 꼭 진료를 받으셔서 오히려 손발 저림 자체를 치료를 하는 것들도 있지만 그 원인이 되는 예를 들면 뭐 당뇨병이 있는데 나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는 걸 몰랐는데 이런 저린 증상으로도 나타나서 당뇨 조절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든지 뭐 허리 디스크나 목 디스크가 허리가 아프고 다 목이 아프지도 않는데 오히려 이렇게 저린 것부터 나타나는데 굉장히 좀 심한 상태로 가는 경우들도 있고 여러 가지 대사 질환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오히려 이제 그런 이런 증상들로 먼저 나타나는 경우들은 꼭 그런 원인 질환들을 잘 관리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1: 한방에서는 이런 손발 저림을 어떻게 설명을 하나요?
0: 네, 기본적으로 한방에서는 이제 뭐 불통즉통이라고 해서 뭔가 통하지 않으면은 이런 게 나타난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 그냥 기혈이 불통한다 이럴 수도 있고 또 기혈이 허약해져서 뭔가 순환되지 않거나 또는 우리가 피 돌지 않는 피를 이제 뭐 어혈이라고도 하고 담음이라고 하는 노폐물들이 자꾸 끼는 그런 상태의 원인으로 봐서 오히려 이제 저리다고 하면 이제 빗증이라고 해서 뭔가 저릴 빗자 손끝 발끝이 저린 그런 증상들을 표현하는 그런 병명을 사용하고 그런 원인들을 볼 때 요즘에 이제 다양한 그런 검사들이나 원인들도 같이 파악을 해서 양방 진단도 같이 해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1: 저린 증상이 오래된 분들은 걷는 일에도 불편을 느낀다고 하던데요. 증상에도 단계가 있는 걸까요?
0: 그렇죠. 기본적으로 뭐 가볍게 저리거나 하면은 뭐 손을 잠깐 초기에 털거나 뭐 밤에만 조금 저리다가 뭐 괜찮아지는데 오히려 이제 만성적으로 오래되고 심해지는 경우들은 당연히 감각도 줄어들고 우리가 뭐 수근관중후군이나 이런 거 있을 때도 뭐 엄지손가락에 있는 그런 살도 빠지는 것 같고 오히려 근력도 떨어지는 것처럼 당연히 이제 뭐 당뇨병성 말초 신경변증이 있어서 뭐 다리 쪽으로 좀 떨어지면은 발의 감각 떨어지고 균형 잡는 것도 얼어져서 오히려 뭐 상처도 나게 되고 오히려 넘어질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상태가 되면은 당연히 이제 오래 걷거나 이제 운동하는 거에 좀 불편한 것들이 좀 생기기도 할 수 있습니다.
1: 침 치료가 도움이 될까요?
0: 그렇죠. 기본적으로 손발 저림이나 이런 것들이 순환이 안 되거나 뭐가 신경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침 치료는 이제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부분들도 있지만 목 디스크나 허리 디스크의 어떤 뭐 비침습적인 요법으로 해서 이렇게 침 치료를 하면 오히려 통증도 줄고 저린 것도 좀 많이 편해졌다고 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 우리 유방암 환자분들이 이제 그런 항암 치료하면서 생기는 그런 손발 저리는 것들을 침 치료를 하면서 꾸준히 하면은 오히려 굉장히 저린 것도 줄고 통증도 줄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바로 이런 침 치료의 효능들이 어떤 신경에 좀 자극을 줘서 혈액 순환도 좀 촉진하고 어떤 그런 뭐 항염증 물질이라든지 뭐 내인성 물질들이나 이런 것들도 저기 촉진을 해서 오히려 이런 저린 것들을 좀 치료하는 그런 효과들도 침 치료에는 반드시 효과가 있습니다.
1: 그런 침 치료 외에 또 저린 증상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치료가 뭘까요?
0: 그렇죠. 뭐 한약에서는 뭐 한약 치료를 당연히 뭐 열도 풀어주고 기혈도 보호해주고 순환이 잘 되게 하는 그런 약들을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린데 만약에 시리다고 하는 것까지 같이 오면은 뜸 치료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이제 뭐 그 신경이 압박이 돼서 생기는 목 디스크나 허리 디스크는 우리가 뭐 추나요법이라고 해가지고 약간 그런 뼈의 위치나 근육들을 좀 이완시키는 거를 조금 더 늘려놓거나 하면은 오히려 그런 증상들을 조금 완화하는 것 것들을 또 볼 수 있습니다.
1: 손발을 따뜻하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까요?
0: 네, 아무

0: 아무래도 뭐 우리 손발 저린 게 신경적인 부분도 있지만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같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손발을 따뜻하게 해주거나 이제 핫팩을 대거나 하는 것들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너무 뜨겁게 하거나 너무 땀을 빼거나 막 그냥 원인을 잘 모르는데 이제 그렇게 너무 강한 자극을 주는 건 좀 피해야 될 수도 있고요.
1: 네.
0: 그리고 손끝 발끝만 하는 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는 오히려 어깨를 풀어줘서 어깨에 핫팩을 줘서 좀 이완을 한다든지 허리에 좀 핫팩을 대서 좀 이완을 시킨다든지 오히려 그런 말초보다는 조금 더 위쪽에 있는 관절 부분들을 좀 풀어줘야 되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요.
1: 네.
0: 그리고 이제 혹시라도 뭐 당뇨병이 심하거나 한 분들은 당연히 이제 말초 쪽에 이제 감각이 좀 떨어져서 오히려 화상이 오거나 뭐 다른 염증들이 생기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너무 오래 하거나 너무 뜨겁게 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좀 주의를 오히려 하셔야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1: 절인데 시림까지 오는 경우도 있다고 하셨는데요. 절인 증상이 생기면 시린 증상도 동반되는 경우가 많은가요? 특히 발 저림을 겪는 분들 중에 시리고 아프다는 말도 하던데요.
0: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제 같이 증상들이 심해지면은 단순히 그냥 저리는 것들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시림과 이제 혈액순환이 같이 안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럴 때는 꼭 이제 뭐 그런 당뇨병이나 또는 말초 동맥질환이나 디스크들이나 이런 원인 질환들을 꼭 찾아봐야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단순히 이제 증상만으로 내가 나아지는 게 아니라 원인 질환들을 좀 개선을 하고 치료를 해야지 그런 증상들이 좋아지기 때문에 당뇨병도 체크를 해야 되고 뭐 허리 디스크나 목 디스크나 이런 것들은 또 정확한 이제 뭐 방사 그런 영상의학을 또 검사를 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고 뭐 갑상선은 또 뭐 혈액 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고 또 말초 동맥 질환들은 또 이제 동맥경화 검사들이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1: 손발 저린 증상이 이어질 때 가장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질환이라면 뭘까요?
0: 기본적으로 전신적인 양쪽이 대칭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면 이제 당뇨와 같은 그런 증상들이나 뭐 갑상선 질환들이 있거나 뭐 말초 혈관 질환, 동맥 질환이 있는지도 살펴봐야 되고요.
1: 네.
0: 만약에 이제 한쪽이 좀 아프거나 특정 손가락이나 특정 발가락 이러면은 뭐 목 디스크나 허리 디스크나 이런 부분들도 또 나타날 수도 있고요.
1: 네.
0: 또는 기본적으로 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건강 검진과 관련되는 문제들이 있는지 없는지도 보고 만약에 이런 것도 다 정상이라 그러면 특히 이제 그 고령 노인에게는 뭐 영양이라든지 또는 뭐 체중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1: 네. 오늘은 손발 저림을 증상으로 하는 질환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경희대 한의대 한방부인과 황덕상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0: 건강한 하루의 시작. KBS 라디오 건강 365.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건강 책 정보 북 컬럼니스트 홍순철 씨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오늘은 마음 건강과 관련한 책인가요? 몸이 마음을 만든다. 제목에서 느낌이 오는데요.
1: 그렇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서로 연결돼 있는데요. 네. 요즘 우리가 무기력이란 단어를 자주 듣는 것 같습니다. 네. 무기력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무기력이 왜 생길까? 실패되는 반복과 좌절 여기서 생기거든요. 열심히 노력하면 될 줄 알았는데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도전해도 구조적인 이유 때문에 어떤 성취감을 맛보지 못한다면 무기력이 싹트기 시작하는 거죠.
0: 그렇죠.
1: 지난해 정부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은둔 청년이 무려 54만 명에 육박했다고 그럽니다. 이게 전체 청년 가운데 5.2%에 해당하는 비율인데요. 청년 100명 가운데 5명꼴로 집에 은둔하고 있다란 이야기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이죠. 그렇죠. 청년들에게 왜 집에만 있습니까? 은둔 이유를 물었다고 그럽니다. 그러자 취업의 어려움이 32.8%로 가장 높았다고 그래요. 구직 기간이 길어질수록 은둔의 가능성도 함께 커졌고요. 네. 구직 1개월 차에는 15.1%였던 은둔 확률이 14개월이 지나면 24.1%로

0: 그리고 3년 반이 지나면 50%로 올라가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그럽니다. 네. 그래서 정부가 집계하는 은둔 청년의 비율이 2022년에 2.4%에서 2024년에는 5.2%로 두 배 이상 급증했다라는 겁니다. 네. 이게 바로 은둔 청년의 증가야말로 우리가 지금 무기력의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대표적인 지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오늘 소개해드리는 몸이 마음을 만든다 이 책은 서울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윤대현 교수가 쓴 책입니다. 35년간의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무기력과 불안을 근본부터 바로잡는 일종의 회복 솔루션을 책을 통해 제시하고 있습니다.
1: 언제부턴가 은둔 청년이라는 단어가 낯설지 않게 여겨지는데요. 국내 은둔 청년이 54만 명에 육박한다는 게 참 안타깝고 왜 그럴까 이유를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일단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윤대현 교수의 임상 경험을 통한 내용이라는 점에서도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어요.
0: 그렇습니다. 더 이상 이 문제를 그냥 개인의 문제로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네. 청년들이 의욕을 잃고 무기력해지면 사회에 활력 자체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청년 100명 가운데 5명이 집에 은둔하고 있다. 이거 심각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보통 예를 들어 집에서도 만약에 그 자녀가 이렇게 집에만 있다면 부모님들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1: 안타깝죠.
0: 그리고 할 수 있는 게 그냥 이제 잔소리 정도입니다. 예를 들자면 마음을 고쳐 먹어라. 마음 바로 잡아라.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마음 먹은 대로 된다. 좀 움직여 봐라. 이런 이야기들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격려의 말만으로는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자는 사회적 각성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책을 쓰게 됐다고 그럽니다.
1: 실패와 좌절의 경험이 없는 인생이 얼마나 될까 싶기도 하지만 참 청년층의 무기력은 정말 심각하네요. 의욕을 잃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을 어떻게 들여다봐야 할까요?
0: 사실 실패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회복 탄력성이 중요한 거거든요. 실패해도 좌절해도 다시 딛고 일어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다라는 거죠. 저자는 그 이유를 몸에서 찾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반복되는 무기력 그리고 우울과 불안의 원인은 우리 몸의 대사에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건데요. 윤대현 교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이시잖아요. 그런데 진료를 볼 때 혈액검사 수치를 중요하게 본다고 그럽니다. 윤 교수는 뇌과 외래와 건강증진센터가 연계한 멘탈 클리닉에서 20년 넘게 진료하면서 환자들의 마음 상태와 더불어서 혈액검사의 수치를 함께 살펴왔다고 그래요. 이 과정을 통해서 몸과 마음이 결코 따로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울이나 불안이나 공황이나 겉으로 볼 때는 이건 분명히 심리 문제거든요. 근데 이 증상 뒤에는 반드시 혈액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혈당 불안정, 고지혈증, 내장지방, 염증 반응 같은 몸의 변화가 숨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자는 마음의 문제가 마음의 문제만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요. 마음의 문제가 몸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진단 방식은 윤대현 교수만의 것이 아니라고 그래요. 최근 들어서 미국의 스탠퍼드 의대와 하버드 의대 부속 맥린 병원 이렇게 주요 의과 대학에서도 마음의 문제를 혈당, 염증, 호르몬, 장 건강, 그리고 대사 건강, 이러한 몸 전체의 변화와 함께 이해하려는 일종의 대사 정신 의학이라고 하는 게 주목을 받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제는 몸과 마음을 따로 떨어뜨려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 통합적으로 이해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것이죠.
1: 무기력의 원인이 우리 몸의 대사와도 연관이 있다는 게 참 신기하네요. 일단은 혈액검사 수치를 확인한다는 것도 의외인데요.
0: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무기력과 번아웃 속에서 명상을 하거나 마음 챙김을 하거나 어쨌든 다양한 방법을 찾고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마음을 다잡으려고 하면 할수록

0: 오히려 마음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불안한 상황에서 불안을 느끼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히려 조금만 불안감을 느껴도 아 내가 왜 이래? 긍정적으로 마음 먹어야지. 자꾸 오히려 몰아붙이는 거죠. 그러면 현실의 감정과 이상적인 감정 사이의 간극이 커진다고 그럽니다.
1: 아, 그렇군요.
0: 이러면 이제 몸과 마음 상태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네. 인지 부조화의 상태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더구나 요즘 인공지능 때문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일자리, 삶의 방식까지 변화하고 있거든요. 극심한 변화가 일상이 된 지금 저자는 이제 더 이상 마음의 힘만으로는 견디기 어려운 상황들이 오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 네.
0: 그래서 저자는 이제 마음을 다잡고 마음을 굳게 먹고 이런 마음의 힘만을 의존하지 말아라라고 제안합니다.
1: 네.
0: 뜻밖의 처방을 내리는데요. 예를 들자면 마음만 다잡지 말고 몸이 불안하고 우울하면 따뜻한 미역국 한 그릇을 먹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싶으시죠. 그런데 마음이 무너질 것 같을 때 억지로 막 마음의 의지를 다지는 대신에 영양가 있는 식단으로 속을 편안하게 해주는 일이 오히려 더 현실적인 마음 관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1: 그렇군요.
0: 따뜻한 국물이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몸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1: 네.
0: 그리고 마음이 어수선할 때 숲이나 공원에서 20분 걷기를 하면서 코르티솔 스트레스 호르몬을 감소시키고 무기력한 날에도 곰탕 한 그릇으로 단백질을 보충하는 등 이걸 저자는 즉각적인 신체 개입이라고 이야기해요.
1: 네.
0: 마음이 아플 때 즉각적인 신체 개입을 통해서 마음을 위로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몸이 마음을 만든다. 이 책은 마음 관리에 번번이 실패하는 사람들에게 몸과 마음의 통합 시스템이라고 하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1: 네.
0: 그러니까 무기력을 포함해서 우울이나 불안이나 이런 것들이 반복된다면 마음만 들여다볼 게 아니라 몸도 챙겨보자. 몸이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에도 귀를 한번 기울여보자라고 제안하고 있는 겁니다.
1: 몸과 마음의 통합 시스템이라고 하셨는데요. 새롭네요. 힘들고 지칠 때 마음만 들여다볼 게 아니라 몸이 보내는 신호에 민감하라는 얘기가 좀 와닿습니다.
0: 그렇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1: 네.
0: 우리 뇌는 몸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쓰는 기관이거든요. 그런데 혈당이 불안정하고 염증 수치가 높아지고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떨어지면 우리 뇌는 필요한 에너지를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1: 네.
0: 이렇게 되면 피로감을 느끼죠. 집중력이 저하되죠. 무기력해집니다. 감정 기복 같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피로, 집중력 저하, 무기력 이게 다 멘탈이 약해졌다라고 느낄 때 경험되는 증상들이거든요.
1: 그렇죠.
0: 이럴 때는 마음만 자꾸만 다잡으려고 하지 말고 에너지 대사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1: 네.
0: 그래서 저자는 마음이 힘들 때 무엇을 먹으면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몸이 어떤 신호를 보내는지 그리고 몸을 통해서 어떤 행동을 하면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몸의 대사를 회복함으로써 마음의 문제를 회복할 수 있다는 건데요. 마음이 어수선하고 진정이 안 될 때 숲이나 공원에서 20분 동안 걸으면 실제로 도움이 된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숲의 평화로움, 자연광 그리고 여러 가지 시청각적인 자극들이 코르티솔을 낮추고 우리 뇌의 전두엽 회복을 돕기 때문입니다. 오후 회의를 할 때 왠지 멍하고 집중이 되지 않는다면 밖으로 나가서 햇빛을 받으면서 5분 동안 산책하기를 권합니다.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야외 빛 자극과 신체 활동이 결합이 되면 우리 뇌의 전두엽의 집중 기능이 회복된다고 그럽니다. 집중력이 회복되는 거죠. 그리고 가만히 있는데 자꾸만 불안감이 커질 때가 있죠. 이걸 요즘은 이제 오버씽킹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자꾸만 생각이 꼬리를 무는 겁니다. 그럴 때는 내가 이번 한 주 잠을 얼마나 잤나 한번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그럽니다. 평균 수면 시간이 7시간 미만이라면 불안에

0: 원인이 수면 부족 때문에 생긴 것일 수 있다라는 거죠. 아하. 그리고 자꾸 가슴이 두근거리고 불안 증세, 공황 증세가 온다면 네. 1분 동안 4, 2, 6 호흡법을 기억하고 이렇게 호흡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1: 네.
0: 4, 2, 6 호흡법은 4초 동안 숨을 들이마시는 겁니다.
1: 네.
0: 한번 해보시죠.
1: 네.
0: 2초간 멈추는 겁니다.
1: 네.
0: 그리고 6초간 천천히 내쉬는 겁니다. 근데 이 과정을 통해서 네. 우리 미주신경이 활성화되고 심박 안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그럽니다. 몸의 움직임을 통해서 마음의 안정을 꾀할 수 있다는 것이죠.
1: 뭐 그렇게 어려운 방법들은 아닌데요. 좀 어떻게 보면 이런 단순한 방법들이 마음을 살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0: 그렇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문제는 이런 감정들이 지속될 때예요. 반복될 때입니다.
1: 네.
0: 그리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면 부정적인 감정들이 우리 몸에 쌓이면 이게 스트레스인 거죠. 그리고 이게 우리 몸에 부정적인 반응들을 만들어냅니다. 호르몬 변화, 네. 염증 반응, 대사 이상을 거쳐서 몸 전체 시스템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1: 네.
0: 마음에서 느껴지는 고통이 기분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이게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 같은 혈액 수치에 흔적을 남기고 세포의 노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1: 네.
0: 저자는 이렇게 우리 몸에 축적돼서 몸의 시스템을 흔드는 부정적인 감정들을 일컬어서 감정 독소라고까지 표현합니다. 감정 독소 가운데 가장 끈질긴 놈이 있다고 그래요.
1: 어떤 건가요?
0: 반추라고 하는 겁니다. 반추.
1: 네.
0: 과거의 경험과 생각을 계속 되짚는 거죠. 내가 왜 그랬지?
1: 네.
0: 내가 그때 왜 그 사람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지?
1: 네.
0: 그 안에 머무는 사고 네. 패턴입니다. 나는 왜 이럴까? 왜 또 이렇게 됐을까? 사실 이거 지난 일이잖아요.
1: 그렇죠.
0: 의미 없는 질문의 반복이거든요. 네. 그러는 동안 몸이 반응하고 있다는 겁니다. 몸이 자꾸만 그때의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1: 네.
0: 스트레스를 기억하는 겁니다. 감정이 지나가야 회복이 시작이 되는데 반추는 지나가게 두지 않는 거죠. 붙잡아 두는 겁니다. 이미 끝난 일을 다시 불러오고 아직 오지 않은 불안을 앞당겨서 몸 안에 계속 머물게 만드는 게 반추라고 하는 건데
1: 네.
0: 이때부터 이 감정이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몸의 문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생각의 반복이 뇌의 에너지 소모를 증가시키고 몸의 긴장 반응을 지속시키고 결국 혈당, 염증, 호르몬, 면역체계까지 뒤흔드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건데요.
1: 네.
0: 그러니까 반추, 반복되는 부정적인 생각이 몸의 염증과 노화 속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책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1: 예를 들면 자려고 누웠는데 계속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게 이제 감정 독소, 반추라는 건데요. 근데 이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꾸 생각이 나니까 힘든 건데요.
0: 그렇죠. 반추는 이제 그만 생각해야지 라고 마음 먹는다고 멈출 수 있는 게 아닙니다.
1: 그러니까요.
0: 왜 우리가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네. 이거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계속 코끼리가 머릿속으로 왔다 갔다 네. 하거든요. 이게 바로 우리의 뇌라는 겁니다. 뇌가 위협과 불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이거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1: 네.
0: 그래서 책은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행동으로 옮겨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그만 생각해야지 라고 마음먹지 말고요.
1: 네.
0: 그냥 어디론가 나가서 걷는 겁니다. 행동으로 옮기면 자연스럽게 그 생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내가 스스로 나의 생각을 선택할 수 있다는 감각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럽니다.
1: 네.
0: 그리고 내가 언제 어떤 상태에서 자꾸만 그런 부정적인 패턴으로 빨려 들어가지라는 걸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반추 하나만 제대로 다뤄도 우리 마음은 물론이고 혈당이나 혈관이나 염증이나 대사 시스템까지 흔드는 몸의 반응까지 바꿀 수 있다는 건데요.
1: 네.
0: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까지 몸이 마음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걸 배웠지 않습니까? 마음도 몸에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우울증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치매 발병 위험이 2.41배 높게 나타났다고 그럽니다.
1: 네.
0: 그러니까 우울은요, 그냥 단지 마음이 힘든 상태뿐만

0: 아니라 뇌의 변화 과정에 직접 관여하는 생물학적인 물리학적인 반응이라는 겁니다.
1: 네.
0: 그래서 감정은 그냥 느끼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반복될수록 우리 몸과 뇌를 바꾸는 힘이 된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몸 상태를 우리가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마음 상태를 바꿀 수 있고 마찬가지로 마음 상태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몸 상태와 뇌 상태를 바꿀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된다는 점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1: 몸과 마음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또 몸이 힘들 때 마음을 돌보고 마음이 힘들 때는 몸을 돌보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건데요. 이런 부분도 훈련은 필요하겠어요.
0: 그렇습니다. 책은 지금 필요한 마음 관리의 목표가 완벽하게 평온해지는 것 이것이 아니라
1: 네.
0: 변화가 있어서 흔들려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회복 탄력성. 몸과 마음의 시스템 회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 네.
0: 저자는 특히 인공지능의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는데요. 이게 우리를 불안하게 하거든요. 인공지능이 일과 삶의 방식을 빠르게 바꾸면서 우리 뇌가 지금 과부하 상태에 놓이고 있습니다.
1: 네.
0: 실제로 많은 분들이 머릿속이 윙윙거린다.
1: 아하.
0: 집중이 안 된다.
1: 네.
0: 판단이 느려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걸 일컫는 현상이 있어요. 브레인 프라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말 그대로
1: 네.
0: 뇌가 튀겨지는 피로감이거든요.
1: 아이고.
0: 땀을 많이 흘린 사람이 눈물을 적게 흘린다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은 몸을 많이 움직이는 사람의 마음이 회복 탄력성이 강하다라는 의미일 텐데요.
1: 네.
0: 무너진 몸은 마음의 문제를 악화시키고 회복 탄력성을 떨어뜨린다고 그럽니다. 회복 탄력성은 거창한 결심, 마음먹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1: 네.
0: 일상의 작은 행동에서부터 생겨난다고 그러고요. 몸을 움직이면 의욕이 생겨납니다. 몸을 움직이면 근육을 활성화하고 혈당을 안정시킬 수 있고 염증 수치를 낮출 수 있고 신체 회복 시스템을 작동시켜서 우리의 마음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이것이 이 책의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 지점을 기억하고 몸을 움직여보는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 무기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일단 몸을 움직이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걸 기억해야 되겠네요. 쉽진 않겠지만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책 몸이 마음을 만든다. 잘 들었습니다. 북컬럼니스트 홍순철 씨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1: 신해철의 길 위에서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방송은 KBS 콩 유튜브 채널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5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문화공감 윤지영입니다. 어린 시절 잠자리나 매미 잡으러 다니고 개울에서 미꾸라지 잡으며 놀던 중년 세대는 추억 부자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책 이야기, 곤충과 동물에 대한 이야기를 만날 수 있는 두 권의 책, 곤충 인문학과 18세기의 동물 만나봅니다. 위즈더마우스 출판본부장 박태근 씨가 준비하고 있고요. 이어지는 인터넷 콘텐츠 이야기, 미디어오늘의 금준경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첫 곡 먼저 보내드릴게요. BTS의 스윔.

0: 라디오로 만나는 문화일기 KBS 라디오 문화공감 윤지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1: 책 이야기 오늘은 곤충과 동물 이야기에 대한 책 두 권입니다. 곤충 인문학과 18세기의 동물 만나볼게요. 위즈더마우스 출판본부장 박태근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한여름이라 곤충 하면은 모기나 매미 떠올리면서 좀 아 피곤하다 싫다 하실 것 같은데 오늘 용감하게 곤충과 동물 이야기를 들고 오셨어요.
2: 네, 아, 딱 모기랑 매미 말씀해 주시니까 저도 스트레스가 확 올라오는데 네. 제가 오래된 집에 살아서 모기가 창틀 사이로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침대 위에 방충망을 설치했고요.
1: 그렇군요.
2: 그리고 요즘 매미가 새벽에 한 4시 반부터 옵니다.
1: 매미가 그러고 요즘에 그 고층 건물 방충망까지 날라와서 붙어서 울더라고요.
2: 하여튼 뭐 곤충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방해꾼이긴 할 텐데.
1: 그럴 수 있죠.
2: 오늘 제가 가져온 첫 번째 책은 곤충 사진을 전문으로 찍는 사진 작가입니다. 그 이상원 작가의 책이고요. 제목은 곤충 인문학인데요. 뭐 곤충 책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과학이나 도감을 떠올리잖아요.
1: 네.
2: 그런데 이 책은 곤충하고 인문학이라는 조합으로 이야기를 풀어내는데 그래서 막 곤충의 생태를 과학적으로 풀어내기보다는 곤충과 인간이 어떻게 관계 맺고 살아왔는지 그 태고적부터 함께 살아온 인간과 곤충의 여러 관계들을 탐구하는 그런 책입니다.
1: 그렇군요. 예, 곤충의 세계는 정말 넓을 것 같은데 어떤 곤충으로 어떤 인문학 이야기를 들려줄지 기대되는데요.
2: 그런 각각의 곤충 이야기를 우리가 하려면 그 곤충의 습성이나 생태를 탐구한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1: 그렇죠.
2: 그래야 그 곤충이 어떻게 사는지를 알 거잖아요. 바로 그 이야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미국의 풀벌레 마니아였던 허먼 스트레커라는 사람 이야기가 나오는데
1: 네.
2: 이 사람이 정말 평생을 나비에 몰두해서 살았대요. 그래서 맨날 나비 채집하고 나비 따라다니다 보니까 이웃들이 버터플라이 맨이라는 별명을 붙여줬고 그렇게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1: 네.
2: 이 사람이 취미로만 한 게 아니라 30대에 접어들어서는 나비 연구 어떤 개간지 같은 것도 냈고 평생 나비를 한 20만 점 정도. 와, 전 20만이라는 숫자가
1: 예.
2: 우리가 어떤 하나의 물건이나 어떤 분류를 그 정도 수요를 갖고 있는 게 없잖아요.
1: 할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데요. 그렇죠. 20만 종.
2: 그 예. 20만 점 중에 300여 종은 이 사람이 처음 발견한 신종입니다.
1: 와.
2: 그 이 사람이 이런 평생에 쓴 돈이 지금 기준으로 따지면 한 15억 원? 어마어마한 돈을 썼고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런 연구에 탁월한 측면도 있었지만 무언가를 집착하고 좋아한다는 게 양면성이 있잖아요.
1: 그렇죠.
2: 얼마나 집착을 했냐면 이 사람이 내가 처음 발견한 걸로 해서 내 이름 붙이고 싶어서 자기 논문의 날짜를 앞당겨서 가짜로 속이기도 하고요.
1: 네.
2: 뭐 그 정도 뭐 이것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긴 한데 더 이제 저열한 네. 이런 일들도 있는데 이제 수집품 많이 모이는 사람들끼리 만날 거잖아요.
1: 네.
2: 아, 또 새로 찾은 거 뭐 있어요?
1: 그렇죠.
2: 그렇게 만날 때 그 사람들의 집에서 또는 박물관에서 표본을 네. 훔쳐옵니다.
1: 아.
2: 몰래 훔쳐가지고 자기
1: 집착이 엄청 났네.
2: 중절모에다 네. 숨겨서 나와서 이런 악명이 높아지면서 몇몇 박물관에서는 출입 금지, 블랙리스트에 오르기도 했대요.
1: 네.
2: 그 이런 이상한 사람이지만 이런 사람 덕분에 우리가 나비 300여 종의 이름을 새롭게 알게 된 거죠.
1: 그렇군요. 곤충 이야기를 먼저 기대했는데 사람이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네요.
2: 이 곤충과 우리가 얼마나 여기저기 얽혀 있는지를 알려주는 곳곳의 이야기들이 등장하는데 그 보이저호 있잖아요.
1: 네.
2: 보이저 1호, 2호가 내년이면 출발한 지 만 50년.
1: 오, 그런가요?
2: 반세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 보이저호에 골든 레코드라는 그러니까 우리 지구의 어떤 사진, 또 음악, 뭐 모습 이런 것들 담아낸 기록물이 들어있는데
1: 네.
2: 여기 사진이 한 118장인가 들어간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중에 한 컷이 곤충입니다. 근데 곤충이 어마하게 많잖아요.
1: 네.
2: 그중에 무슨 곤충 사진이 들어가 있느냐. 저도 이 책에서 처음 알았거든요.
1: 네.
2: 기생벌이 들어가 있대요. 네. 그 사진을 찍은 사람은 영국의 야생동물 사진가 스티브 돌튼인데 이
1: 네.
2: 사람이 어떤 사진을 찍었냐면 고출력의 플래시를 활용해서 여러 곤충이나 동물이 비행하는 모습을 찍어서 초고속 사진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했대요. 이 사람이 찍은 그 기생벌 사진 한 컷이
1: 네.
2: 골든 레코드에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1: 그렇군요.
2: 아마 수억 년 후에 어떤 우주의 지적 생명체가 이 골든 레코드를 발견하고는 아, 지구에는 기생벌이라는 어마어마한 곤충이 있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1: 와, 50년 전에 실은 사진인데 그게 더 버려졌다고 하니까 와 진짜 이 사람 미래를 내려다보는 눈이 있었나. 요즘에 벌이 없어지는 것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쵸? 걱정 많이 하잖아요. 네.
2: 아마 네. 그런 생태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갑자기 점핑을 해서 이 책에 읽는 재미가 그거거든요.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올지 짐작이 어렵습니다. 겸재 정선과 그 제자인 심사정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들이 초충도를 그렸기 때문이죠. 왜 신사임당 그림 병풍에 네. 이렇게 있는 거 있잖아요.
1: 맞아요.
2: 그런 것들을 떠올려 보시면 되는데 이 현재 심사정 즉 겸재 정선의 제자였던 사람은 할아버지가 역정 모의를 해서 본인이 관직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관념산수와 이런 것들에 집중했는데 그러다가 불혹이 넘어서 평생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영조의 초상화를 그릴 기회를 얻게 돼요.
1: 네.
2: 그런데 사람들이 또 잊혔던 역적의 자손이라는 얘기를 꺼내면서 이 기회가 물거품이 되고 그 이후에는 더 그림에 집착했는데 그때 그린 게 사람도 싫었을 거잖아요.
1: 그렇죠. 바로 떨어지죠.
2: 동식물, 이 곤충 그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장이가 이슬을 마시는 모습 뭐 이런 걸 많이 그렸다고 하더라고요.
1: 그래서 오히려 더 귀하겠네요.
2: 그렇죠.
1: 예.
2: 그리고 그 그림과 함께 스승의 그림인 겸재정선의 추일한요 그림이 나오는데 이 추일하면 되게 유명한 그림인데 국화꽃 아래 검은 고양이가 있는데 보통 거기까지만 많이 보거든요.
1: 맞아요.
2: 그런데 자세히 보면 공중에는 꿀벌이 날고 있고 땅에는 방앗개비 암놈이 암수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1: 그 정도로 정교하게 그렸나 보네요. 네.
2: 긴 다리를 뻗으면서 우쭐대고 있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림을 보면 예. 요즘 같으면 고양이가 인기니까 그쵸. 고양이가 들어올 텐데
1: 맞아요.
2: 이 저자한테는 모든 그림을 보면 사진을 보면 곤충이 먼저 들어오는 거죠.
1: 네, 사실 곤충하면 굉장히 우리하고 멀게 느껴지는 존재였는데 뭐 여러 에피소드 들으니까 꽤 가까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2: 그렇죠.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멀지 않게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는 본격적으로 과학적인 곤충 생태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거미들이 거미줄 친다는 건 다 알고 있잖아요.
1: 네.
2: 그런데 호랑거미라는 거미는 거미줄 위에다가 다시 흰 띠로 X자 모양의 표시를 한대요. 이게 너무 신기했는데 이유가 네. 여러 개래요. 첫째는 곤충들을 유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곤충들이 이 X자를 보면 꽃이 빛을 반사하는 자외선 같은 걸로 착각한대요. 이게 꽃인 줄 알고 여기에 와서 거미줄이 잡히는 거죠.
1: 네.
2: 또 하나는 빛을 흐트러뜨려서 거미의 천적들이 거미의 이 윤곽을 흐릿하게 보게 만들도록. 그래서 사냥을 덜 당하도록.
1: 네.
2: 또 마지막으로는 이건 정말 우리 모습과 비슷한데 새들이 충돌하는 걸 방지하려고. 그러니까 새들도 거미줄을 일부러 부딪힐 필요는 없잖아요.
1: 그렇죠.
2: 그런데 그런 X 표시가 있으면 피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고층 건물 창문에다가
1: 네.
2: 그런 거 붙여놓잖아요. 이거랑 똑같은 기능을 거미는 이미 하고 있더라고요.
1: 그렇군요. 이제 거미줄 만나게 되면 혹시 호랑거미 X자가 있는지 좀 찾아보게 될 것 같은데.
2: 자세히 보면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1: 네. 또 쉽게 만날 수 있는 곤충 어떤 게 있을까요?
2: 요즘 여름에 계곡 많이 가시잖아요.
1: 네.
2: 저자가 큰 그물 강도래라는 이름은 익숙하지 않은데
1: 물고기 이름 같네요.
2: 네. 계곡의 난타꾼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이게 여름 4월에서 7월에 굉장히 많이 볼 수 있고
1: 네.
2: 물거나 쏘지 않기 때문에 그 계곡에 가시면 쉽게 찾아볼 수 있고 가까이 가서도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왜 계곡의 난타꾼이라고 했냐면 이 큰 그물 강도래가 배 끝에 두 가닥의 꼬리털이 있는데 그 꼬리털을 가지고 북채처럼 자기 배를 친다는 거예요.
1: 네.
2: 왜 치느냐. 암컷을 유인하기 위해서 진동으로 구애를 하는 거죠.
1: 네.
2: 그러면 암컷이 그 앞다리에 그런 떨림 진동을 측정할 수 있는 고막이 있대요. 우리 귀의 고막처럼.
1: 허허, 신기하네요.
2: 그럼 그게 울리면 어떤 수컷이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구나
1: 이런 거네요.
2: 그렇죠. 그리고 나면 자기도 그 배로

0: 또 두들겨가지고 위치를 화답한다라는 거예요. 아마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배를 두들기고 있는 네. 이 큰 그물 강도래 여름 계곡에서 만나보실 수 있을 겁니다.
1: 네, 지금 이제 피크죠, 휴가철. 예, 계곡 가시는 분들 많을 텐데 또 찾아보시면 좋겠네요.
0: 그렇죠. 이 주변에 곤충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많더라고요. 우리 산에 가면 참나무 진짜 많잖아요.
1: 맞아요.
0: 그 수액을 채취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 수액을 사람만 먹는 게 아니라 온갖 곤충이 와서 다 먹더라고요.
1: 그렇겠죠.
0: 그 제일 먼저 와서 먹는 게 일단 나비래요.
1: 아.
0: 그래서 대롱 입으로 진액을 빨아먹는데요, 나비가.
1: 아, 그렇군요.
0: 그리고 나면 풍뎅이들이 와서 주둥이를 그 나무 껍질에다가 박고 단물, 설탕물을 흡입을 하고요. 장수 말벌은 다른 곤충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주위에서 막 텃세를 엄청 부리고 마지막으로 납작하게 생겨서 나무 껍데기 사이를 파고드는 나무쑤시개라는 또 곤충이 와서 남아있는 진액을 또 빨아먹는다고 해요.
1: 아.
0: 그 이거를 이렇게 순차적으로 참나무 하나에
1: 아낌없이 내어주는 나무네요.
0: 그렇네.
1: 정말 곤충 이야기는 하다 보면 끝이 없을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만나볼까요?
0: 이 우리 생명의 끝에 자리한 곤충이라서 마지막에 골라봤는데 곤충계의 하이에나라고 불리는
1: 네.
0: 송장벌레가 있습니다.
1: 아, 시체에 붙어있는 건가요?
0: 그렇죠.
1: 예.
0: 어떻게 하냐면 동물이 죽으면 이 넉점박이 송장벌레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게 금방 나타난대요.
1: 아.
0: 그래서 사체 밑에 땅을 파서 흙으로 이렇게 덮고 그리고 송장이 썩지 않도록 하는 거죠.
1: 네.
0: 자기 입과 꽁무니에서 방부액을 뿌린대요.
1: 오.
0: 그리고 나서 그 사체의 일부를 경단처럼 돌돌 말아가지고
1: 아.
0: 식량처럼 보관을 하는 거죠.
1: 천천히 먹으려고.
0: 그렇죠.
1: 아.
0: 너무 신기하죠.
1: 네.
0: 그런데 이런 생태계의 분해자 역할이 마지막에 있어야 되잖아요.
1: 네.
0: 근데 이게 꼭 곤충의 얘기만은 아니고 동물들도 있고 그런 역할을 많이 하죠. 독수리도 있고. 근데 이게 잘 안 돌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를 저자가 알려주는데 충격적이었는데 인도에서 이제 소들이 많이 키우니까 그 소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어떤 소염 진통제를 투여하기 시작했는데 이 진통제 때문에 불과 15년 만에 인도 독수리의 99%가 신부전증으로 사라졌대요. 그 독수리가 사라지기 시작하니까
1: 네.
0: 소들이 죽어 있을 때 그냥 방치된 거예요.
1: 아.
0: 물론 곤충은 역할을 하지만 곤충마다는 부족하죠. 너무 큰 동물이니까.
1: 너무 크니까. 예.
0: 그러다 보니까 들깨 수가 급증을 했고 광견병이 폭증을 해서 인도 사람 5만 명이 목숨을 잃었대요.
1: 어머, 그렇군요.
0: 이게 우리가 모르는 사이 이런 송장벌레 같은 생태계 순환을 하는 역할들이 굉장히 크게 역할을 하고 있었고
1: 그렇죠.
0: 그게 빠졌을 때 끊겼을 때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1: 아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기가 우린 다 사라지면 좋겠잖아요. 모기를 사라지게 할 방법이 있대요.
0: 오.
1: 근데 그게 사라지게 했을 때 이렇게 어떤 후폭풍이 올지
0: 그렇죠.
1: 우리가 짐작을 못해서 다 못 죽인다는.
0: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1: 그러니까요. 곤충 사진 전문 작가 이상원 저자가 펼쳐보이는 흥미로운 곤충 이야기 곤충 인문학 만나봤고요. 이어서 만나볼 책은 동물입니다.
0: 맞습니다. 동물인데.
1: 네.
0: 18세기에 대한 동물 이야기예요. 제목이 18세기의 동물인데 재미난 건 이 책이 시리즈라는 겁니다. 어떤 시리즈냐. 앞에 나온 책들이 이런 게 있어요. 18세기의 맛, 18세기에 유행했던 음식 얘기겠죠?
1: 네.
0: 18세기의 방, 18세기의 사랑 이런 시리즈들로 18세기를 탐구하는데 이번에 주제가 동물인 겁니다.
1: 그렇군요. 그 18세기만의 매력이 있기 때문이겠죠?
0: 그렇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18세기는 실학이 떠올랐던 시기잖아요.
1: 그렇네요.
0: 그러니까 모든 이제 것들에 대한 관심, 열정 이런 것들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한 시기죠. 서구권에서도 박물학자라든지
1: 네.
0: 탐험가라든지 이런 사람이 등장했던 때니까 막 지식이 엄청나게 확장되고 매력이 넘치는 시대였던 거예요. 그렇기
1: 네.
0: 때문에 그 시대의 새로운 것들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동물 이야기도 뻔하지 않게 들려주는 건데 그 당시 동물을 우리가 만나볼 수 있는 게 대부분 그림일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그리고 그림을 생각해보면 뭐 왕권의 어떤 권위를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뭐 이제 장수를 기원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떠오르잖아요. 십장생도 동물 그림이니까.
1: 맞아요.
0: 그런데 이 책에서는 그런 당시에 구체적인 동물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과 이해를 바탕으로 지금 우리가 예를 들면 애완동물이라고 하지 않고 요즘은 반려동물이라고 하잖아요.
1: 네.
0: 이런 인식의 변화들이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그 2, 300년의 공백을 연결해 보려는 시도 그런 것들을 이으려고 하는 노력이 재미난 책입니다.
1: 네. 18세기라고 하면은 지금과 왠지 다른 동물들이 살고 있었을 것 같은데.
0: 그런 동물도 있고
1: 네.
0: 동물의 이미지가 좀 달라졌을 수도 있고
1: 아,
0: 여러 측면이 있더라고요.
1: 그렇군요.
0: 예를 들면 그때 소랑 지금 소는 느낌이 아예 다르겠죠.
1: 다르죠.
0: 그렇죠.
1: 네.
0: 우리는 지금 소라고 하면 고기를 먼저 떠올릴 텐데
1: 그때는 재산이죠. 예.

0: 유일한 동물이래요. 우리도 떠올려보면 어릴 때 그런 얘기 들었던 기억 나실 거예요. 효자가. 뭐 아버지가 겨울에 뭐 어떤 과일이 먹고 싶다고 해서 거기 갔는데 못 구했어요. 그리고 집 앞에 왔더니 연못에서 마침 잉어 두 마리가 이렇게 머리로 연못을 깨고 그 위에 올라와서 그걸 잡아와서 아버지께 고아드렸더니 병을 나으셨더라. 이제 이런 얘기.
1: 그렇죠. 그렇죠.
0: 이런 얘기가 수십 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멀리 떨어져 지내는 그 연인과의 인연. 이거를 연결해 주려고 잉어가 뱃속에다가 그 연인의 편지를 품고 와서 전달해 주는 얘기.
1: 맞아요. 잉어가 뭐 입에 보석 물고 있고 뭐 이런 얘기 되게 그쵸?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0: 하나하나 들으니까 네. 아 맞아. 그런 얘기 비슷한 거 있었지. 네. 이런 생각이 나는데.
1: 요즘 왜 이렇게 사라졌죠?
0: 또 하나는 용이 되는 관문. 마치 이무기처럼 잉어도 그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점차 18세기 후반에 와서는 잉어도 상업적 가치로 바뀝니다. 포획의 대상. 네. 낚시의 대상. 이러면서 이제 의미가 변화돼서 지금까지 온 거죠.
1: 그렇군요. 근데 예나 지금이나 비슷한 이미지의 동물이 또 있을까요?
0: 아, 그렇죠. 그 대표적인 동물은 쥐입니다.
1: 싫은 건 똑같으니까.
0: 이미 표정이 찡그리시는데요.
1: 그때는 근데 쥐 때문에 막 죽기도 했잖아요.
0: 그렇죠. 네. 그리고 맨날 먹을 거 가져가고. 느낌은 이유는 좀 다르지만 느낌은 비슷한 건데 또 한편으로 다른 측면에 쥐가 영악한 이미지도 있잖아요.
1: 아, 맞아요. 쥐띠 며느리 막 이런 말 있잖아요.
0: 통과 제 그 조선 후기에 유행했던 소설의 장르가 있는데 우화 소설이 되게 유행을 했고 그중에서도 법정을 배경으로 하는 송사소설이 많았는데 여기에 쥐가 진짜 많이 등장했대요.
1: 네.
0: 어떤 이제 캐릭터로 등장하느냐.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간사한 계략으로 내가 아니다. 난 이러저러해서 무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무능한 재판관들에게 자기의 간계로 속이는 이런 양자 대립구도가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1: 그렇군요.
0: 이 쥐가 민화 그림에서는 그렇지 않았대요. 다산, 번영, 탐욕. 이런 거의 상징이었는데 이 우화소설에서는 탐욕스럽고 교활한 도둑으로 그려졌던 거죠.
1: 정말 그 쥐 하면 좀 영악하다라는 느낌 예나 지금이나 비슷하군요.
0: 그리고 쥐가 영악하니까 또 이렇게 궁지에 몰렸을 때는 엄청 막 싹싹 빌면서 피해갈 것 같잖아요.
1: 네.
0: 그런 묘사도 막 등장을 하는데 오물오물 발죽발죽 깜작깜작 이런 이제 의성어태어로
1: 네.
0: 쥐가 이 어려운 국면을 어떻게 피해가려고 하는지 이런 장면을 보여주고 진짜 웃긴 이야기가 있었는데 서대주전이란 이야기가 있는데 쥐랑 다람쥐랑 소송이 걸린 거예요. 다람쥐의 겨울 양식을 쥐가 훔쳐가서 이제 소송이 걸린 거죠. 쥐가 가서 어떤 식으로 자기 변론을 펴냐면 그러니까 요즘 막 그 법을 기술로 활용하는 이런 식의 전략을 펴요.
1: 네.
0: 아, 내가 좀 가져와서 먹은 거 맞는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얘도 가져와서 먹었고 저 동물도 가져와서 먹었고 얘도 이렇게 수십 건의 무고를 걸어서 소송을 지연하는 전략을 펼칩니다.
1: 네.
0: 다람쥐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해서 죽을 지경인 거죠. 이런 식의 아주 디테일한 얘기들이 쥐를 배경으로 펼쳐집니다.
1: 그렇군요. 사실 쥐하면은 정말 그 찡그리는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워낙에 예전부터 늘 근처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여기저기 등장
0: 그렇죠.
1: 시켰네요.
0: 자주 등장할 수밖에 네. 없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쥐가 되게 드문데 제 아버지 세대 때만 해도 제가 들은 이야기가 무슨 새마을운동 이럴 때는
1: 예전에 천장 위에서 쥐가 많이 왔다 갔다 했던 발자국 그 소리가
0: 학교에서 과제로 네. 쥐를 몇 마리 잡아서 꼬리를 가져와야 되는 수업 숙제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1: 진짜 잔인하다. 예.
0: 불과 뭐 반세기 전 얘기인 거죠.
1: 그러니까요.
0: 네. 네.
1: 그리고 동행했던 거죠 그때는. 예.
0: 마지막으로 좀 동물 관련된 얘기를 하나 더 들려드리고 싶은 게 이거는 시대와 무관한 얘기입니다. 지옥에 대한 얘기입니다.
1: 네.
0: 네. 지옥을 그림으로 남긴 건 뭐 동양이나 서양이나 다 많이 남겼잖아요.
1: 네.
0: 그런데 그 지옥의 여러 가지 그림들 중에 사람의 얼굴을 한 말과 소가 등장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 동아시아 문화에서는 평생 노동에 시달리는 그 가축의 몸으로 인간이 환생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게 형벌인 거예요. 이걸 축생도라고 하는데 왜 불교에서 왜 우리가 환생하잖아요. 윤회하잖아요. 그 여러 가지 이제 지경과 단계가 있는데 제일 이제 우리가 많은 죄를 지었을 때 저는 여기가 아니길 바라는데
1: 네.
0: 지옥도 그다음에 아귀도 그다음 세 번째가 축생도인 거예요.
1: 네.
0: 네. 그 축생도는 소나 말처럼 당시에는 이제 평생 일을 해야 되는 동물이었으니까 그런 형벌을 받아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을 그려놓는 거죠. 그러면서 너 이런 벌 받지 않으려면 지금 생겨서 잘 살아야 돼? 이런 식으로 그린 건데 이게 요즘 관점에서 보면 여전히 동물에 대해서 좀 편견? 선입견 그리고 인간과 좀 동등한 존재를 보지 않는 이런 측면이 남아있는 그림이긴 하지만

0: 하지만 네. 그것과 무관하게 시대적 한계를 우리가 감안해서 본다면 이번 인생 인간이든 동물이든 내가 태어났다면 좋은 삶으로 좋은 생으로 살아가야겠다는 다짐을 한번쯤 해보게 하는 네. 경고를 전하는 그림입니다.
1: 그렇군요. 300년 전 인간과 동물의 관계를 담아낸 책 18세기의 동물까지 만나봤습니다. 각자의 호불호를 떠나서 어쨌든 생태계를 함께 이루고 살아가는 존재니까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위즈더마우스 출판본 부장 박태근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나오미 앤 고로의 탑 오브 더 월드 이어드릴게요.

0: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문화를 즐기는 여유를 만납니다. KBS 라디오 문화 공감 윤지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1: 인터넷 콘텐츠 이야기 미디어 오늘 금준경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네, 오늘은 어떤 콘텐츠를 만나볼까요?
2: 네, 오늘은 극장에서 가장 뜨거운 상영작과 함께 BTV 이동진의 파이야키아를 비롯해서 영화 리뷰 채널들을 함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1: 네, 가장 뜨거운 상영장은 좀 예상이 되네요. 네,
2: 뜨거워요. 이게 뜨거운 네. 게 관객 수가 많아서 뜨겁기도 하지만 네. 그냥 논쟁이 되게 많아요.
1: 맞아요.
2: 전 국민 토론회가 이걸로 열리고
1: 어느
2: 있는데
1: 어느 자리가나 다 얘기하더라고요. 네,
2: 뭐 예. 저도 막 어제 저녁에 술자리 가고 하니까 딴 테이블도 다 이 영화가 뭐 잘 만들었니 못 만들었니 뭐 이런 논쟁을 하던데 네. 바로 호프라는 작품입니다. 네. 나홍진 감독의 10년 만에 복귀 작이라는 점에서 화제를 모았고요.
1: 그렇죠.
2: 전작 곡성이 워낙 또 큰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졌고 제작비가 국내 영화 최대 규모 500억 설도 있고 700억 설도 있는데 그 정도 규모이기 때문에 또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미 해외 영화제에서 공개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을 궁금하게 만들었던 작품이고 이게 또 홍보를 엄청 했어요. 지하철이나 혹은 뭐 식당 갔는데 키오스크에도 예고편이 나오더라고요.
1: 그렇죠.
2: 그래서 굉장히 크게 준비가 됐던 작품입니다. 내용은 호포항이라는 가상의 공간에서 1980년대나 70년대를 연상시키게 하는 그 배경을 벌어지는 이야기인데요. 이 시골에서 시골 사람들이 외계인과 사투를 벌이는 그런 이야기로 등장을 합니다.
1: 네.
2: 뭐 이 작품이 호불호가 엄청나잖아요.
1: 그렇죠.
2: 1점 주신 분과 최고점 주신 분들이 이제 상당히 많습니다.
1: 중간이 그래서. 없더라고요.
2: 네. 그래서 정말 인생 최악의 영화다라고 욕하는 분이거나
1: 네.
2: 와, 이 정도면 장난 아닌데 이제 한국 영화 발전했는데 라고 하는 분이 너무너무 아니어서 굉장히 논쟁적인 작품입니다. 그래서 전 국민 대상으로 토론장을 만들어주고 저는 페이스북을 하는데
1: 네.
2: 페이스북에서 이 얘기 안 하는 사람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다 이 얘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1: 뭔가 좀 다들 걱정되더라도 일단 보고 나서 욕하겠다 약간 그런 분위기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금준경 기자는 어떻게 보셨나요?
2: 저는 사실 잘 본 쪽에 가까운 것 같아요. 일단은 이 영화에서 나오는 추격전 장면이나 이런 것들이 제가 봤던 그 어떤 한국 영화보다도 이제 스케일, 뭐 영상미, 공간감, 구성 이런 게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이야기도 뭐 몰입을 잘할 수 있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1: 네.
2: 또 어설픈 심파 같은 게 없어서 좋긴 했어요. 근데 다만 다들 이 얘기를 하는데 마지막 대목에서 갑자기 장르가 바뀌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당황을 해서 제가 극장에서 영화 끝나고 나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1: 끝났다고?
2: 내가 뭘 본 거지? 뭐 이런 네. 반응을 많이 하고 있었고요. 또 등장인물의 대사가 유머 코드가 자기랑 맞지 않다라고 평가하는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1: 네.
2: 제가 보기에는 호불호 요소가 강한 영화인 건 맞지만 이게 장점이 단점을 덮을 정도냐 아니면 단점이 장점을 덮을 정도냐에서 갈리는데
1: 그렇겠네요.
2: 저는 그래도 장점이 단점을 덮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네. 저는 재밌었던 게 뭐 많은 부분들에 대해 다 각자 토론들이 있지만
2: 네.
1: 여성분들이 조인성 배우 너무 멋있다고
2: 멋있게 나오죠.
1: 막 이러니까 남성분들은 아니 그렇게 지저분하고 그동안의 최악의 캐릭터인데 여자들은 그냥 무조건 조인성이 멋있는 거냐 하면서 막 싸우더라고요.
2: 맞아요. 개연성이 되게 없긴 한데
1: 네.
2: 또 액션은 또 멋있는
1: 네.
2: 그런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1: 맞아요. 많은 영화 리뷰어들이
2: 네.
1: 호프를 리뷰했죠.
2: 맞습니다. 이런 작품들이 사실 저는 그런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리뷰를 보는 재미?
1: 그렇죠.
2: 리뷰를 보고 내가 모자란 걸 채워가는 재미? 이제 그런 맛이 또 있어서.
1: 맞아요.
2: 근데 이런 영화는 그 어느 때보다 이제 호황기가 되는 거죠.
1: 네, 앞다투어 리뷰죠. 네,
2: 영화나 콘텐츠를 리뷰하는 유튜브 채널들이 큰 주목을 받고 있고 가장 큰 주목을 받는 채널은 아무래도 BTV 이동진의 파이야키아 채널인 것 같습니다.
1: 네.
2: 영화 좋아하는 분들은 아마 지나가다가 한 번이라도 안 본 적이
1: 맞아요.
2: 없을 수 없는 네, 그런 채널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채널에서 심지어 그 개봉 당일날 영상을 올렸어요.
1: 그렇군요.
2: 가볍게 봐도 곱씹어 봐도 흥미로운 호프 가이드 리뷰 영상을 올렸는데 조회수가 60만 회를 넘었습니다.
1: 그렇군요.
2: 그래서 이동진 평론가의 영상이 뭐 조회수가 잘 나온 것도 의미가 있지만 제가 가장 강력한 팬덤을 갖고 있는 평론가이기도 하잖아요.
1: 맞아요.
2: 그리고 이동진 평론가 유튜브의 콘텐츠의 특징은 해석을 해준다는 점이 또 강점이면서 이 채널만의 차별성인 것 같습니다.
1: 어떨 때는 감독들이 그걸 봐도 저렇게 내가 저렇게까지 했다고 그럴 것 같아요.
2: 거기에 따른 호불호도 있죠. 그래서 네. 막 그렇게까지 해석한다고 네. 막 이런 호불호도 있는데 그래서 이 해석을 해준다는 게 상당히 좀 이 채널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를 보고 나면 아 뭐지? 뭐 의아한데?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는데 싶은 것들을 이 채널을 보면은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메타포나 맥락이나 뭐 거기서 인용되는 고전의 의미나 이런 것들을 알려주기 때문에 아 이게 그런 의미였구나 라고 해서 저는 사실 호프를 처음에는 좀 애매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동진 리뷰를 보고 나니까 호로 바뀌게 되는 그래서 영화 바깥에 있는 그 맥락의 콘텍스트가 네. 영화의 퀄리티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1: 보고 나서 영화를 보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되겠네요.
2: 맞아요. 예. 사실 제가 그래서 예. 처음 3분 정도는 보고 먼저 영화를 보려고 그랬는데 스포일러를 너무 세게 해가지고 갑자기 꺼버리고 영화 보고 다시 봤거든요.
1: 아 그렇군요. 네.
2: 근데 아무튼 그런 점에서 굉장히 좀 전에 봐도 좋고 후에 봐도 좋은 그런 영상들이 많이 좀 올리는 것 같습니다.
1: 이동진 평론가는 어떤 해설을 했나요?
2: 사실 호프는 어떻게 보면 이게 사람마다 되게 갈려요. 이 영화는 아무 내용이 없다. 아무 분석할 의미가 없다고 하는 사람이 적지 않은데 이동진 평론가는 그렇게 네. 볼 수도 있지만 이 영화가 가진 여러 메시지가 있다라고 분석을 하는데요. 호프는 사실 나홍진 감독의 전작 곡성이랑 상당히 다른 작품이라는 평가가 많아요. 이야기 구조가 단순하고 액션만 보는 영화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저 곡성을 좋아해서 나홍진의 팬이 된 사람들이 이번 작품을 유난히 실망하는 경우도 이제 많았는데요. 네. 이동진 평론가는 자기는 그 해석에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이 작품은 오히려 곡성과 되게 유사한 작품이다 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핵심은 미지의 존재가 침입하는 그 구조를 보면 곡성에서는 외지인이 굉장히 고립되어 있는 작은 시골 마을의 평화를 깨뜨리게 되고요. 호프에서는 외딴 포구 마을의 정체불명의 미지 생명체. 처음에는 괴물인 그 호랑이나 곰인 줄 알고 이후에는 괴물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외계인으로 나오게 되는 이 내용은 이제 예고편에도 등장하지만 이제 그런 미지의 존재가 나타나면서 인간이 뭔가 통제할 수 없는 미지에 대한 공포 그로 인해 사람들이 무너지는 모습 또 공동체의 변화 이런 걸 다룬다는 점에서는 연출적으로 굉장히 유사한 작품이다라고 이동진 평론가는 평가를 했습니다.
1: 네. 그 이동진 평론가의 평론에서 좀 인상적인 점은 어떤 거였나요?
2: 저는 이 영화를 봤을 때 이제 전혀 이해를 못했던 것들 또 다소 의아했던 점들이 나올 때만 해도 평가가 애매했는데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평론을 듣고 나니까 아 이런 의미구나 하면서 그러니까 마음속의 별점이 조금 올라갔어요. 그래서 바로 어떤 거냐면 이 작품이 선과 악의 경계의 모호성을 약간 낚시하듯이 다루는 면이 있다고 지적을 하는데요.
1: 네.
2: 처음에는 철저하게 사람의 입장에서 외계인으로부터 피해를 받고 외계인과 사투를 벌이는 저항에 초점을 맞추는데 이게 계속 보다 보니까 야만적인 줄 알았던 외계인들이 엄청 고등 지능과 문명을 갖고 있는 존재였고
1: 네.
2: 또 우리 인간들은 공동체를 지키려고 하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외계인한테 먼저 좀 공격적인 행동을 한 게 밝혀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시간이 흐를수록 인간이 나빠지고 외계인이 좋아지는 이제 그런 변화를 노리고 만든 것 같다. 뭐 그렇게 좀 지적을 하거든요.
1: 네.
2: 근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적응이 안 된 것 같아요. 뭔가 사람이 이입을 할 대상을 정해놓으면
1: 그쵸.
2: 이게 중간에 바뀌는 게 되게 위험한 시도잖아요. 근데 정반대 상대에게 그 시선을 바뀌게 만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실험적이긴 한데 그런 이입하게 되는 시도 자체는 굉장히 좀 호불호를 낳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아 내가 이 영화에서 싫었던 부분이 왜 싫은지 정확히 이해가 안 갔는데 이렇게 사람이 이입할 수 있는 대상을 중간에 바꿔버리니까 거기서 이제
1: 일관성이 없었던 거군요. 어떻게
2: 맞아요.
1: 보면.
2: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1: 네. 이 유튜브 채널은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2: 네, 이 BTV 이동진의 파이아키아는 SK브로드밴드 BTV의 후원으로 시작된 채널인데
1: 네.
2: 이 채널의 가장 큰 특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해설을 한다는 점이 특징인 것 같고요. 그래서 호프만 그런 게 아니라 영화를 보고 나서 이제 보통의 리뷰어들은 감상평을 전달을 하잖아요.
1: 네.
2: 근데 이동진 평론가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를 제시하기 때문에
1: 인문학 강의 되는 것 같아요.
2: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예. 의미가 있고 말씀 주신 것처럼 그 가이드를 해주는 과정에서 역사 얘기도 하고요, 뭐 책에 대한 얘기도 하고 음악, 미술, 철학에 대한 얘기를 하는 인문학 주제로까지 넓혀지기 때문에 지식 콘텐츠를 좋아하면서 영화 콘텐츠를 좋아하면 이동진 평론가를 이제 딱
1: 진짜 네. 박학다식 하시더라고요.
2: 대단한 것 예. 같아요. 예. 근데 그리고 이거 이 채널의 약간 특징을 보면 이동진 평론가가 저는 혼자 말하는 채널이면 좀 지루했을 것
1: 있죠.
2: 같아요.
1: 예.
2: 네. 근데 이게 현호준이라는 진행자가 일반 관객의 입장에서 본인의 평가도 얘기를 하고 이동진 평론가가 해설을 해주면 이제 무릎을 탁 치면서 감탄하기도 하고 리액션이나 이제 질문을 하는 게 정말 일반 관객의 입장에서 물어보기 때문에 이동진 네. 평론가와 케미가 되게 잘 맞는
1: 맞아요.
2: 그 이 채널 자체가 좀 어쩌면 되게 지루할 수 있는 채널인데 정말 궁금한 걸 잘 물어보는 사람이 있다는 점에서 대중성을 또 키우게 되는 그런 채널인 것 같습니다.
1: 네, 이 파이아키아는 어떤 의미인가요?
2: 네, 저도 이제 대본 준비하다가 처음 알았는데 이동진 평론가가 그 본인의 개인 서재와 작업실을 갖고 있잖아요. 동시에 이제 쓰고 있는 이런 그게 있는데
1: 네.
2: 여기에 이름이 파이아키아라고 합니다. 근데 파이아키아가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호메로스의 서사시 오디세이에서 주인공 오디세우스가 방랑 끝에 고향 이타카로 돌아가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들른 섬의 이름이 이제 파이아키아라고 합니다. 이게
1: 네.
2: 어떤 의미냐면 표류하던 여행자를 따뜻하게 맞아주고 식사와 휴식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갈 배를 제공해주는 환대와 안식의 공간으로서 그려지거든요. 이동진 평론가는 자신의 작업실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이 이런 지친 사람들한테 마음의 휴식 지적 영감을 주는 환대의 공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1: 네.
2: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1: 와, 진짜 이름조차도
2: 다르죠.
1: 참 생각 많이 하셨네요.
2: 네.
1: 이 채널에서 좀 인상적인 콘텐츠들 있을까요?
2: 사실 신작이 나올 때마다 저는 이동진 평론가가 해주는 해설을 듣는 걸 꼭 하거든요.
1: 네.
2: 영화를 보는 걸 더 풍부하게 만들어줘서 이 콘텐츠가 다 밀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리뷰 영상도 좋지만 이제 특집성 영상들을 만들기도 하는데 그중에서 가장 반응이 좋았던 영상은 이동진을 괴롭힌 논란의 한국 영화 탑10이라는 제목의 영상입니다. 영화가 어떻게 이동진을 괴롭히냐면
1: 네.
2: 관객 반응은 너무 좋아요. 막 천만 영화예요. 근데 이동진 평론가가 아주 혹평을 했거나 근데 반대로 관객의 반응은 너무 혹평인데
1: 네.
2: 이동진 평론가가 너무 좋은 점수를 줘서 그런 갭이 발생하는 영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 네, 장항준 감독도 이제 그 인터넷 콘텐츠 나와서
2: 네.
1: 늘 그 친구인가 봐요. 이동진 기자
2: 맞아요,
1: 아무리
2: 맞아요.
1: 친구여도 굉장히 무섭게 얘기한다고 그 평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모든 감독들이 정말 귀를 쫑긋하고 있을 것 같아요.
2: 맞아요,
1: 네.
2: 맞아요.
1: 어떤 영화들이 있었나요?
2: 대표적인 게 7번 방의 선물입니다. 천만 영화였죠.
1: 그렇죠.
2: 대중적으로 큰 흥행과 감동을 끌어냈고 유승룡이라는 배우를 이제 알리긴 작품인데
1: 네.
2: 이게 호불호가 많이 갈릴 수가 있는 게 심파 연출과 개연성 측면에서 평론가들한테 상당한 비판을 받았던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동진 평론가가 한 줄평으로 캐릭터 확대를 통해 얻어낸 눈물의 의미는 뭘까라고 이제 엄청난 혹평을 해서 2점을 주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이게 천만 영화가 되면서 야 이동진 그 평가가 뭐야 이렇게
1: 네.
2: 하는 건데
1: 네.
2: 너무 억지 심파라는 거죠. 극한의 상황으로 몰고
1: 네.
2: 가는. 그래서 그 지적을 한 자기 썰을 풀기도 하고요. 또 귀향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1: 네.
2: 전 사실 이런 작품에 대한 얘기도 하면 좋은 게 이게 그 위안부를 다루는 소재와 또 역사적인 소재, 진정성은 굉장히 좋은 작품입니다. 근데 꼭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해서 그 영화가 완성도가 좋느냐? 그건 별개의 문제잖아요. 근데
1: 네.
2: 우리는 이 작품은 역사적으로 의미를 담고 있으니까 좋게 평가해야 돼라고 이거를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동진 평론가는 아 그거는 그거고 이 영화는 완성도는 떨어진다 라고
1: 네.
2: 좀 지적을 해서 또 많은 비판을 받았던 그런 작품이 있고요.
1: 네.
2: 그 외에도 버닝 곡성, 반도, 악마를 보았다, 내부자들, 우상, 국가부도의 날이 관객과 평론가 사이의 온도차가 굉장히 컸었던 작품들이라고 합니다.
1: 네, 왜 이렇게 평가가 엇갈렸을까요?
2: 우리는 단순히 전문가와 일반인의 시선이 다르다. 또 때로는 전문가들이 너무 깐깐하게 본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동진 평론가는 이것마저도 여러 가지 개념을 제시하더라고요. 첫 번째 개념은 감정적 체험과 연출의 개연성 중에 어디에 집중하느냐에 대한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영화를 볼 때 어떤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내가 깊게 몰입하거나 억울하거나 슬픈 상황이거나 분노하는 상황에 공감해서 눈물을 흘리는 식으로 내가 이 영화를 통해 얻어낸 감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이동진 평론가는 관객을 울리거나 웃기기보다는 그 영화가 감정을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캐릭터나 상황을 다루는 방식이 어땠나 이걸 보는 거죠. 그래서 F랑 T의 차이겠죠.
1: 네.
2: 그래서 전형적으로 이동진 평론가는 그 과정의 개연성을 보기 때문에 그런 평가가 있고, 그래서 7번 방의 선물은 캐릭터를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넣어서 감정을 쥐어짜내는 그 심파적인 연출이 있었기 때문에 혹평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1: 네.
2: 두 번째는 명확한 답과 해답을 원하는 사람과 영화가 던지는 질문을 곱씹는 사람의 차이라고 합니다.
1: 네.
2: 일반적으로 관객들은 영화의 서사가 깔끔하게 정리되고 명확한 메시지나 답을 던져줄 때 만족감을 크게 느끼고요.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친절하면 답답하거나 거부감을 느낍니다. 이게 대표적인 영화가 호프거든요.
1: 아, 그렇죠.
2: 네, 그래서 예. 답답하거나 거부감을 느낀 사람이 많은데 반면 이동진 평론가 시선에서는 질문을 친절하게 해결해주는 영화보다는 관객에게 거대한 질문과 해석의 여지를 던져주는 영화를 더 높게 평가하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발생한다. 사실 곡성이 평가가 처음에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1: 네.
2: 어렵다 난해하다인데 이동진 평론가 같은 평론가들이 되게 좋게 평가를 하면서 재조명받게 되는 그런 면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곡성 네. 같은 영화가 사실 전형적으로 이런 일을 해 답을 찾아나가게 해주는 이제 그런 영화라고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1: 네. 관객의 성향에 따라서 어쨌든 평가가
2: 맞아요.
1: 갈리겠네요.
2: 네.
1: 이외에 어떤 콘텐츠가 또 주목받았나요?
2: 이동진의 만점 외국 영화 64강 월드컵이라는 영상이 있습니다.
1: 네.
2: 이거를 이제 보면은 이동진 평론가가 별점 5점 만점을 부여했던 해외 명작 영화 64편을 대진표에 올려서 토너먼트를 랜덤으로 붙이는 거예요.
1: 그렇군요.
2: 뭐 대 뭐 이렇게 붙여서 1편을 뽑는 콘텐츠인데
1: 네.
2: 아무래도 도대체 이동진은 어떤 작품을 만점을 줬을까? 그리고 그중에 1등은 뭘까?를 주목하게 보는 작품이었고요.
1: 네.
2: 또 64작품을 한 영상 안에 다 평가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압축적으로 평가가 들어가서 중에 한 줄 평에 향연이 되는 이제 그런 영상이 된 것 같습니다. 참고로 결승에 올라간 작품이 화양연화와 마스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외에도 이동진 평론가의 유튜브 채널을 보면 거장들이 인터뷰를 해요.
1: 네.
2: 박찬욱, 봉준호, 제임스 카메론 이런 분들이 이동진 평론가와 인터뷰를 했는데 물론 인터뷰라는 게
1: 네.
2: 신작 영화가 나와서 홍보 차원에서 하는 측면도 있지만 이동진 평론가는 단순히 홍보를 해주는 인터뷰는 이제 원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깊게 파고든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영화 개봉을 앞두고 감독이 했던 인터뷰들과는 좀 깊이에서 차이가 있다라고
1: 네.
2: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감독들도 바짝 긴장하고 인터뷰에 임하겠네요.
2: 맞아요. 그래서 뭐 제임스 카메론 이런 분들은 어차피 이동진 씨는 모르겠지만
1: 네.
2: 박찬욱이나 봉준호 이런 분들마저도 이동진 평론가가 내 걸
1: 그렇죠.
2: 어떻게 봤을까? 이걸 어떻게 해석했을까? 이 여기 있는 은유를 어떻게 알고 있을까? 뭐 그런 분들을 굉장히 그 부분들을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1: 네. 이외에 다른 채널들에서도 호프 리뷰 정말 많이 했죠?
2: 네, 맞습니다. 일반 시청자 입장에서 리뷰를 해주는 단군이라는 채널을 제가 예전에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1: 네.
2: 이 채널은 호프를 두 번 보고 리뷰를 두 번 남겼어요. 왜냐하면 평 자체가 좋긴 했는데 워낙 아리송한 작품이다 보니까 하도 싸움이 붙으니까 다시 두 번째 보고 다시 평가를 하겠다라고 해서
1: 그렇군요.
2: 이제 두 번 봤습니다. 그래서 그 점이 되게 인상적이었고요. 그래서 첫 번째 리뷰 영상이 60만회, 두 번째 리뷰 영상이 35만회를 기록할 정도로 이 리뷰 자체를 두 번 하는 것도 되게 좀 재밌는 포인트였던 것 같고요.
1: 네.
2: 또 웹툰 작가 출신인 이종범 씨가 콘텐츠의 구조를 해부하는 그 스토리 캠프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1: 네.
2: 여기서 나온 리뷰 영상도 29만회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또 여기만의 포인트가 있는 게
1: 네.
2: 호프의 CG 퀄리티에 대한 지적을 해요. CG가
1: CG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2: 네, 그래서 어떤 점에서 아쉽다고 느껴지는 게 저희는 그냥 CG가 좀 어설프던데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서는 음영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이제 액션이나 모션에 들어갔을 때 해상도가 좀 깨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는 게 작가 출신이기 때문에 차이가 좀 있기도 하고요. 또 만화나 게임을 연상시키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그런 모티브로 연상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해 해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KBS 영화 프로그램인 인생의 영화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에서 패널로 나오는 영화 유튜버 겸 평론가인 라이너랑 거의 없다라는 유튜버 분들이 계세요.
1: 네.
2: 이 두 분도 각각 자기 유튜브 채널에 리뷰 영상을 올렸는데 조회수가 29만 20만을 기록했습니다. 이 둘은 공통적으로 아주 혹평했어요.
1: 그렇군요.
2: 안 좋게 평가를 했는데 그 이유는 대사가 유치하고 메시지에 공감이 가지 않고 이거는 영화를 사람들한테 뭔가 메시지를 주기 위해 만든 게 아니라 그냥 잘 못 만든 거다. 이거는 설득이 실패한 영화다. 스토리를 이렇게 짜면 안 된다.
1: 네.
2: 라고 아주 혹평을 해서 굉장히 나는 이 영화를 마음에 안 들어서 좀 센 리뷰를 보고 싶다.
1: 네.
2: 하면은 이제 라이너나 거의 없다를 보면 되고요. 그냥 시청자 입장에서 반응을 보고 싶으면 단군 채널을 보시면 되고 뭔가 이제 웹툰 작가의 시선에서 이제 콘텐츠 캐릭터, CG 이런 거에 대한 평가를 듣고 싶으면 이종범 씨가 운영하는 채널을 보면 될 것 같고요.

0: 거에게 제작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들도 또 많은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영화평론가 이동진 씨가 영화에 대한 해설 해주는 채널 BTV 이동진의 파이아키아까지 함께 만나봤습니다. 미디어오늘의 금중경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5반의 플라워 이어드릴게요.

8월처럼 살고 싶다네. 고은영. 친구여, 메마른 인생의 우울한 사랑도 별 의미 없이 스쳐 지나는 길목, 화염 같은 더위 속에 약동하는 푸른 생명체들. 나는 초록의 숲을 응시한다네. 세상은 온통 초록, 이름도 없는 모든 것들이 한껏 푸른 숲을 이루고 환희에 젖어 떨리는 가슴으로 8월의 정수리에 여름은 생명의 파장으로 흘러가고 있다네. 무성한 초록의 파고 영산홍 줄지어 피었다. 친구여, 나의 운명이 거지 발사계 같아도 지금은 살고 싶다네. 허물을 지향하는 시간도 8월엔 사심 없는 꿈으로 피어 행복하나니. 저 하늘과 땡볕에 울어젖히는 매미 소리와 새들의 지저귐 속에 나의 명패는 8월의 초록에서 한없이 펄럭인다네. 사랑이 내게 상처가 되어 견고하게 닫아건 가슴이 절로 풀리고 8월의 실록에 나는 값없이 누리는 순수와 더불어 잔잔한 위안을 얻나니. 희망의 울창한 노래도

사람들은 거덜난 청춘에 어떤 고통이나 아픔의 사유도 새로운 수혈로 희망을 써내리고 의미를 더하나니. 친구여, 나는 오직 8월처럼 살고 싶다네. 아스팔트가 녹아내릴 것처럼 태양은 뜨겁지만 이 더위에 지치지 말고 8월을 잘 보내보기로 하죠. 고은영 시인의 8월처럼 살고 싶다네 보내드렸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문화공감 윤지영이었습니다.

이은선의 영화관, 안녕하세요. 인생을 담은 영화를 탐색하는 시간, 이은선의 영화관입니다. 이번 주는 이준익 감독의 자산어보와 함께합니다. 내가 섬 사람들을 두루 만나보았다. 어보를 만들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사람들의 말이 제각기 달라 이를 정리하여 표현할 수 없었다. 섬 안에 창대라는 젊은이가 있었다. 어려서부터 배우기를 좋아하였으나 집안이 가난하여 책이 많지 않은 탓에 식견을 넓히지 못하였다. 그러나 성품이 진실하고 정밀하여 물고기와 해초, 바다새 등을 모두 세밀히 관찰하고 깊이 생각하여 그 성질을 터득하고 있었으므로 그의 말은 믿을 만하였다. 그리하여 나는 오랜 시간 그의 도움을 받아 책을 완성하였는데 이름지어 자산어보라 한다. 우리나라 최초의 해양생물 백과사전이라는 자산어보의 서문에 나오는 저자의 말입니다. 한 길 사람 속은 알 수 없으니 차라리 열 길 물 속을 들여다보고자 했던 조선시대 학자 정약전. 자산어보는 순조 1년, 정약전이 흑산도로 유배된 후 집필한 책 중 하나입니다. 이준익 감독은 동명의 영화를 통해 정약전과 청년어부 창대가 서로에게 스승과 벗이 되며 책을 완성해가는 과정을 그립니다. 2020년대에 왜 조선시대의 학자 이야기가 필요할까요? 영화를 들여다보면 그 길이 보입니다. 정약전의 유배 이유는 그가 서학, 즉 천주교를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선왕의 말이 그의 귀에 맴돕니다. 사방에서 칼이 들어오고 우물을 뒤집어 씌워도 무슨 일이 있어도 버텨야 하네. 천주교도 박해 사건인 신유박해 당시 우애가 좋았던 동생 정약용 역시 강진으로 유배를 떠났습니다. 이것이 형제의 생전 마지막 만남이었죠. 두 사람은 남은 생에 서신을 통해 애틋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유배지에서 학자 정약전의 눈은 바다로 향했습니다. 영화에서 그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 애매하고 끝모를 사람 공부 대신 자명하고 명징한 사물 공부를 해볼 생각이네. 사물로 나를 잊어볼 생각이지. 이은선의 영화관이었습니다.

0: 지난 날 그때 그 거리를 거닐어 보고도 싶다면 모든 날 모든 순간을 음악으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 인기가요 FM 104.9MHz 매일 오전 6시와 자정에 함께합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에서 모두 드릴게요 나 그대에게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6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0: 김용구의 세상 보기.
1: 익사 위험 사고처럼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는 얼마나 신속하게 구조하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빠른 판단과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생사를 가르는 일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런 인명구조, 비장애인만 할 수 있는 일일까요? 안녕하세요. 시각장애 방송인 심지은고입니다. 얼마 전 대구의 한 목욕탕에서 70대 남성이 갑자기 쓰러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주변에 있던 한 시민이 먼저 달려가 가슴 압박을 시작했고 도움을 요청하는 목소리를 들은 또 다른 60대의 시민이 지체 없이 달려갔습니다. 이분은 손끝 감각을 활용해서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며 정확한 방법으로 심폐소생술을 이어갔습니다. 잠시 뒤 멈췄던 호흡이 돌아오고 환자는 의식을 되찾을 수 있었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 정확하고 침착하게 심폐소생술을 했던 시민은 시각장애인 안마사였습니다. 위급한 순간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것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평소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 AED 사용법을 익혀둔다면 예상치 못한 순간 소중한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큰 힘이 될 수 있는데요. 기회가 있을 때 배워두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조앤의 노래 첫 곡으로 듣습니다. 햇살 좋은 날.

심준구의 세상보기 방송 내용 소개드립니다. 매주 토요일 한국장애인상담협회 김현영 회장과 함께하는 공감하고 응원하고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시각장애인 이웃의 고민을 나눠볼 텐데요. 오늘은 50대 남성 시각장애인의 사연입니다. 맹학교 선배이고 가까운 사이라고 생각한 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본인 험담을 한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됐다고요. 이분의 사연에 대해 공감하고 응원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편안한 팝음악의 세계로 떠나는 원영민의 음악여행입니다. 오늘은 에스토니아 북동부에 위치한 역사도시 라크베레로 떠나봅니다. 이 도시를 여행하게 되면 가장 먼저 시야에 들어오는 게 거대한 청동 들쏘상이라고 합니다. 이 도시의 오래된 이름이 타르반페아인데 이게 들쏘의 머리라는 뜻이라고 하네요. 그래서인지 이 도시의 표어도 힘이 넘치는 이고요. 지역 축구팀과 농구팀의 이름도 모두 타르바스라고 하는데요. 힘찬 기운이 넘치는 도시인 에스토니아의 라크베레에서 음악여행 즐겨봅니다. 볼빨간 사춘기의 노래 먼저 듣죠. 나만 안 되는 연애.

0: 복잡한 세상사와 인간관계 지체 마음을 다정하게 어루만져 드립니다. 공감하고 응원하고 시각장애인 심리상담가인 한국장애인상담협회 김현영 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8월이 시작됐습니다.
1: 네.
0: 혹시 이번 달에 꼭 해야 하는 일이 있으세요?
1: 꼭 해야 하는 일 글쎄요. 뭐 그런 건 없고요. 늘 일상이 거의 비슷합니다. 뭐 강의하고 상담하고 원고 쓰고 뭐 그런 거죠.
0: 휴가철이잖아요. 휴가 네. 꼭 가야 되는 뭐 숙제처럼 느껴지지 않으세요?
1: 그렇진 않습니다. 저는 오. 그냥 중간중간 네. 잠시 이렇게 잘 쉬기도 합니다.
0: 네. 저는 꼭 저 숙제 같아요.
1: 아, 그러세요?
0: 가야 되는데.
1: 아, 네? 어디로 가야 되는, 떠나야 되는.
0: 저도 좀 저 회장님 같은 저런 느긋한 마음을 가져야 될 텐데 말이죠. 네, 오늘도 많은 도움 부탁드리고요.
1: 네.
0: 자, 공감하고 응원하고 이번 주도 시각장애인의 사연에 공감해 드릴 텐데요. 이 내용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사연 낭독의 강영호 성우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저는 50대 중반이고 자가면역 질환으로 시력을 잃었지만 아직 독립보행은 가능합니다. 경로당 안마 일을 한 지 3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전에는 저보다 나이는 비록 한참 어리지만 맹학교 선배가 되는 지인의 안마원에서 일했습니다. 얼마 전 동네 지인이 안마를 잘하는 곳을 소개해달라고 하기에 주저하지 않고 전에 일하던 안마원을 추천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우연히 지인을 다시 만나게 됐는데 문득 제가 소개한 안마원 원장과 어떤 사이냐고

묻는 거예요. 맹학교 선배라고 했죠. 어쩐지 떨떠름한 목소리로 그러냐며 더 이상 얘기하지 않더군요. 뭔가 이상해서 왜 그러시냐고 물었더니 그 안마원에 갈 때마다 원장이 저에 대해 험담을 한다는 거예요. 처음엔 원장과 제가 막역한 사이라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답니다. 이제는 원장의 말을 듣고 있기 거북한 지경이 돼서 다른 안마원을 알아보고 있다는데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지나고 생각해보니 제가 그분을 소개해 주었을 때도 원장으로부터 고맙다는 말을 들어본 기억도 없네요. 이런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0: 네, 공감하고 응원하고. 이번 시간은 50대 남성 시각장애인의 사연이에요. 사연 주신 분에게 맹학교 선배이고 그 선배의 안마원에서 일한 적도 있어서 가까운 사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정작 이 선배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연 주신 분에 대한 험담을 하는 걸 뒤늦게 알게 됐다고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셨어요.
1: 참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말이에요.
1: 네, 그리고 그 말씀 들으면서 서운하기도 하고, 그 때로는 조금 배신감도 느껴지고, 이 관계에 있어서 어떤 신뢰감이 깨지는 것 같은, 예, 그런 느낌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0: 네.
1: 참 이런 상황이었으면 정말 얼마나 난감하고, 예, 좀 당황스러우셨을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네.
0: 참. 이 사연 주신 분의 마음은 이해가 갑니다만,
1: 네,
0: 그 선배님이 참 이해가.
1: 아, 그렇죠.
0: 아니, 지금 저 손님을 소개시켜 주시기까지 했잖아요.
1: 네.
0: 그런데 이게 왜 험담이라는 정반대의 결과로 돌아온 걸까요?
1: 지금 이제 이 사연을 들어봤었을 때 이 원장은 나이로는 한참 어리지만 선배라고 했잖아요.
0: 그 부분이 조금 마음에, 네, 걸리더라고요.
1: 네네. 그리고 지금 이분은 나이가 좀 많지만 후배이죠, 한참.
0: 네.
1: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분이 그 원장님이 이분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이 꽤 컸던 거라고 저는 봅니다.
0: 네.
1: 예, 상당히 이분이 의지할 만한 어떤 그런 나이가 있으면서 좀 의지할 만한 이런 분이 아니셨을까 이런 마음이 저는 들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이런 기대치가 높다 보니까 오히려 이분이 베푸는 선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은 그 기대에서 자기가 충족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이분은 오히려 그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0: 네.
1: 그 원장께서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런 관계가 조금은 이렇게 멀어진 그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0: 그렇다면 그 선배는,
1: 네,
0: 좀 오래전부터 이분에게 좋지 않은 감정이 있었던 걸까요?
1: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좋지 않은 감정이 있어서 그렇다라기보다는,
0: 네,
1: 지금 이것은 어떤 상황에서 사건에서 잘못되었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관계에서 뭔가 좀 서로 이런 선배이고 후배이지만 어떤 연령 차이 이런 것들로 인한, 그래서 관계가 조금은 서로 이렇게 잘 맞지 않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관계 설정에서 좀 다소 문제가 있었다라고 봅니다.
0: 네. 누군가가 나를 험담한다는 걸 알게 돼요.
1: 네.
0: 야, 그럼 가장 먼저 저 내가 뭘 잘못했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1: 그렇지.
0: 이분이 스스로를 탓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1: 그런 생각은 저는 안 하시는 것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1: 왜냐하면 지금 이분이 보면은 전적으로 사연만 들어봤었을 때 상당히 그 원장에게 호의를 베풀었던 것 같고요.
0: 네.
1: 정말 선의로 해온 행동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또 이 선배 이지만 나이가 어리니까 이분은 자기가 나이가 많은 연장자로서 충분히 어떤 선의를 보이고 호의를 베풀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0: 네.
1: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자책하는 것

0: 아, 내가 저 사람에게 그 감사하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하신 거라는 거죠. 그런 정도로 이분은 자신이 선의를 베풀고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았던 이런 분으로 보이거든요.
1: 네. 네. 저도 그렇게 느껴져요.
0: 아, 그렇군요.
1: 이분이 네. 지금 사연 보내주신 분이 네. 조금이라도 그 선배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이 있었다면
0: 그렇죠.
1: 손님을 굳이 소개해 주시겠어요?
0: 네, 맞습니다.
1: 그런 걸로 봐서도 전혀 네. 좋지 않은 감정이 없었는데 본인에 대해서 그것도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뒷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잖아요.
0: 네, 맞습니다.
1: 그러고 나서 이렇게 나름의 충격을 받으신 것 같은데 이분 보니까 선배에게 배신감 같은 감정도 느끼시는 것 같아요.
0: 물론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1: 그러면 이 상황에서 네. 어떻게 감정을 다스려요? 할까요?
0: 지금 저는 이분이 선의를 베푸신 거에 대해서는 그 우리가 누구나 다 다른 사람에게 선의를 베푸는 건 좋은 일이잖아요.
1: 네.
0: 그래서 선의를 베풀지 말아라 이런 것이 아니라 선의는 베풀 때 관계 설정에 있어서 관계를 조금은 거리를 두고 어떻게 설정을 해야 할지 이 부분을 경계를 확실하게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0: 네. 그래서 선의는 베풀고 관계는 우리가 이렇게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경계를 이렇게 분명하게 하는 이런 태도가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1: 네. 그게 참 이제 쉽지 않으니까 문제인데 저도 지금 궁금한 게 선배와의 관계를 이거 유지를 해야 될까 이런 생각 계속하게 되거든요.
0: 네. 한번 이런 일이 있다 보면 정말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게 쉽지 않고
1: 네.
0: 그리고 이제 주춤해지게 되고 주저하게 되고 이런 위축이 되게 되게 되거든요.
1: 네.
0: 이런 것을 통해서 정말 다른 사람들까지도 만나기를 꺼려하는 그런 일반화로 이게 진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연을 통해서 지금 여기에 사연을 이렇게 주시면서 이런 것들을 개선해 나가고자 그리고 자신이 좀 마음에서 부담이 되는 이런 부분을 내려놓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신 것 같아서
1: 네.
0: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용기 있으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관계가 어렵다. 이러면 굳이 그런 분 만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좋은 분 만나서 같이 관계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나를 존중해주고 상대 나의 호의에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리고 그거를 존중해주는 이런 사람과 만나서 관계를 맺는 것이 훨씬
1: 네.
0: 더 바람직하지 않겠어요? 네.
1: 그러나 또 어떻게 이렇게 관계를 또 그렇게 예, 선배고 그 안마원에서 일도 같이 네. 하고 했잖아요.
0: 네.
1: 그래서 참 쉽지 않은 건데 혹시 이렇게 혼자만 네. 끙끙 앓고 있을 게 아니라 좀 이 선배와 터놓고 한번 얘기를 해보는 건 어때요? 얘기를 해보고 그다음에 결정을 하더라도.
0: 네. 그 분명히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이 여지가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괜찮은데 이렇게 용기 있게 먼저 다가가서 말씀을 나눠보고 그랬었을 때도 어떤 여지가 보이지 않고 거기에서 어떤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전적으로 그분의 패턴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런 관계에 있어서 전적으로 어떤 계속되는 패턴이 있다. 이런 사람과는 조금 거리를 이렇게 두는 것도 저는 우선 나 자신의 마음 또 나의 어떤 정서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온전하게 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1: 네.
0: 그래서 우선 나 자신의 건강 마음의 건강 상태를 유지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런 유지한 상태에서 그 원장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의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다시 이렇게 다가갈 수도 있겠죠.
1: 네.
0: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조금은 거리를 두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앞서서 잠깐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만은 이 부분 너무 중요한 것 같아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듣고 싶어요.
0: 아, 네.
1: 이렇게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받게 되면 다음번에 관계를 맺을 때 이거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까?
0: 네.
1: 이 부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0: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정말 상처받아가지고 우리 보면은 거의 대부분의 시각장애인분들이 많은 상처를 가지고 계세요. 특히 인간관계에서 많은 상처를 가지고 계시는데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이 됐다 싶어서 사회생활을 하고 있을 때 이런

0: 관계로 인해 가지고 다시 또 상처를 받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정말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1: 네.
0: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사회에 나와서 활동하실 때 다시 또 이런 것들로 상처받지 않도록 자기 자신의 마음을 추스리고 자기 자신의 마음을 바로 세우고 또 자기 자신의 어떤 정서 이러한 것들을 나의 경계를 분명하게 해서 이 부분을 내가 다치면 회복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을 누군가 건드린다라고 했었을 때는 일단 거리를 두시는 거 굉장히 네. 중요합니다. 이것이 물론 이제 사회로 나갔었을 때 어떤 대인관계를 더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지만 이러한 것들이 조금 극복하기가 어렵다. 나는 이 부분까지는 조금은 이렇게 나를 보호해야 되겠어라고 하는 그 자기 자신의 어떤 보호가 필요합니다.
1: 네.
0: 그래서 이 부분 분명하게 해주시는 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1: 그 살면서 인간관계만큼 중요한 것도 없다는 생각을 종종 하게 돼요.
0: 네, 맞습니다.
1: 그 앞으로 복지관에서라든지요, 네. 어떤 모임에서 이 새로운 사람들 만날 것 아니겠습니까?
0: 그렇죠.
1: 그 관계를 맺을 때 주의할 점이 있을까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저는 이분은 정말 상당히 따뜻한 분이신 것 같아요.
1: 그러니까요.
0: 그리고 네, 다른 사람에게도 이렇게 호의를 베풀고 하는 그런 선의를 베풀고 이렇게 하시는데
1: 네.
0: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좋죠. 하지만 이제는 거기에 관계에 있어서만큼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그리고 내 마음을 보호하고 하는 그 선에서 관계 설정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1: 네.
0: 네.
1: 이 일이 이분에게는 인생에 좋은 교훈이 또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0: 네, 그렇죠.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죠.
1: 네.
0: 네.
1: 이분에게 응원의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0: 네. 저는 이분에게 선의는 베풀되 내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관계를 이렇게 보호하고 그리고 존중받고 그래서 선의를 베풀었을 때 나도 존중받고
1: 네.
0: 상대방도 존중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서로 유지해 줄 수 있는 이런 사람과 만남을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1: 네,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 드네요. 우리가 살면서 나를 보호하는데 너무 열심을 내지 못한 거 아닌가?
0: 네, 맞습니다. 네, 나를 보호해 주세요.
1: 그러니까 이 부분 정말 잘 생각을 해야 되겠다 하는 네. 생각도 들고요. 자, 상담이 필요한 분은 한국장애인상담협회 전화 042-826-625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감하고 응원하고 한국장애인상담협회 김현영 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김한선의 노래 같이 듣죠. 이젠 잊기로 해요.

어떻게 하면 함께 할 수 있을까요? 느린 학습자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인지능력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계선에 있어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말합니다. 저 역시 학창시절 시력이 점차 나빠지면서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아닌 경계에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아픔이 남의 일 같지 않은데요. 경계선에 있다는 것은 결코 낭만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학교와 사회에서는 비장애인과 같은 경쟁을 해야 하지만 장애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필요한 지원은 받기 어렵죠. 몇 년 전부터는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느린 학습자로 인식하고 적절한 지원을 찾는 움직임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최근 저는 느린 학습자 직장 경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만났습니다. 대학 대신 취업을 선택한 이유를 묻자 공부는 저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더군요. 그건 낮은 인지능력 때문에 학습 성과를 내기 어려운 현실을 그 나름대로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다시 저의 학생 시절 이야기를 하자면요. 저는 시력이 나빠지면서 서류를 다루는 일은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장래 희망을 물으면 목장주가 되는 것이라고 답하곤 했죠. 그 기억이 떠올라 그 학생이 대견하면서도 무척 안쓰러웠습니다. 현재 느린 학습자는 약 695만 명으로 지적장애인의 6배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어쩌면 장애인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이들에게도 더 많은 관심과 적절한 지원이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국환의 노래 듣습니다. 배들어 온다.

0: 마음이 여유로워지는 토요일에 팝음악의 세계로 떠나는 기분 좋은 여행, 원영민의 음악여행입니다. 음악평론가 원영민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지난 6월 말부터 에스토니아 여행 함께하고 있습니다.
1: 네.
0: 수도 탈린과 지식의 도시 타르투, 그리고 지난주에는 해안 휴양 도시죠. 네, 합살루까지 다녀왔는데 오늘은 라크베레라는 도시라고요.
1: 네,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갔던 합살루는 약간 그 아랍어 같기도 하고 뭐 이런
0: 그러니까요.
1: 느낌이었는데
0: 네.
1: 오늘 가는 곳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느낌이 살짝 프랑스어 같은 느낌이 좀 있죠. 예. 우리가 라크베레라는 그 프랑스어 단어 때문에 이런 것 같은데
0: 네.
1: 네, 이곳은 수도인 탈린에서 동쪽으로 한 10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로 자동차로 가면은 뭐 한 1시간 반 정도 가까운 곳에 있죠. 인구는 한 15,000명 정도 되니까 굉장히 작은 소도시인데 에스토니아에서는 그냥 손꼽히는 역사 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름 꽤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 그런 곳이고요. 이곳의 가장 뭐 대표적인 관광 상품이랄까 상품이라기는 그렇고 지금 뭐 눈에 띄는 랜드마크라고 해야 되겠네요. 이것은 들쏘상이에요. 청동으로 만들어진 들쏘상인데 이름이 이제 타르바스라는 이름이 붙어 있다 그래요. 이게 이제 지금은 멸종이 되는데 오록스라는 야생 소가 있는데 그
0: 네.
1: 오록스를 형상화한 거라고 그러고 근데 이게 이제 규모 때문에 거대한 청동상입니다.
0: 그러니까
1: 길이가 무려 7m 정도 되고요.
0: 7m요. 네.
1: 높이가 4m니까 웬만한 그 한 층보다 높죠. 네.
0: 이야.
1: 그렇고 무게는 뭐 굉장히 뭐 7톤 정도 된다 그럽니다. 굉장히 커다란 조각상인데 이 2002년도에 세워졌고요. 이 그 라크베레가 도시로 승격된 그것을 700년이 되는 해였다 그래요. 그래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세워진 상이라 그러고.
0: 네.
1: 근데 왜 하필 들쏘상일까 좀 궁금해지잖아요. 이 도시 원래 이제 오래전에 알려졌던 도시명이 타르반페아라는 거였다 그래요. 이게 이제 우리말로 하면 뭐 들쇠의 머리라는 뜻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게 이제 거의 딱 800년 전이네요. 1226년경에 처음 이 명칭이 등장을 한다 그러고요. 그래서 이 도시 자체가 그냥 역동적이고 뭐 이런 느낌인가 봐요.
0: 네.
1: 도시의 슬로건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도 표어가 뭐 힘이 넘치는 뭐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표어가 있다 그러고
0: 저돌적인
1: 네.
0: 뭐 이런 거.
1: 그래서 이제 이 지역의 이제 지역고 연고 뭐 농구팀 축구팀 이름까지 모두 타르바스가 들어가 있다 그러고 네. 그래서 이 조각상 앞에서 사진을 찍는 게 이곳 여행객들의 1차적인 필수 코스가
0: 야,
1: 되겠고요.
0: 이렇게 큰 네. 앞에서 찍으려면 저 그 원근 이런 것도 잘 맞춰야 되지 않을까
1: 싶습니다. 사람이 굉장히 외소해 보이겠죠. 자 그리고 바로 옆에 라크베레 성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이제 서기 3세기에서 5세기경 굉장히 오래됐죠. 이 시기에 이제 인류의 거주 흔적이 남아있는 그런 것이고요.
0: 네.
1: 13세기경에 덴마크인들이 이곳에 성을 쌓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다가 1346년에 이게 이제 요새 형태로 완성이 됐습니다. 독일식의 이름은 베젠베르크라는 곳이었다 그러고요. 이곳이 이제 발트에서는 굉장히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뭐 덴마크, 독일, 스웨덴, 폴란드, 러시아 이런 외세가 번갈아서 이곳을 차지했었고요. 그러다가 1605년경에 이곳이 이제 폭파가 됐습니다. 뭐 전쟁을 겪으면 폭파가 됐고 그래서 오랫동안 폐허로 남았는데 그런데 지금은 이게 이제 굉장히 흥미롭게 재건이 됐어요. 되살아난 거죠. 그 체험형 공간으로 한 16세기 무렵의 생활상을 맛볼 수 있는 체험형 공간으로 이걸 단장을 해서 관광 상품화 했습니다.
0: 네.
1: 그래서 뭐 우리나라도 안국동 뭐 인사도 이런 데 가면 왜 우리 정통 한복은 아니고 뭐 이게 뭐 중국에서 온 거다 말은 맞지만 어쨌든 이렇게 그 한복 입고 돌아다니는 외국인들 상당히 많이 보잖아요.
0: 계량 한복 비슷하게 해서
1: 계량 완전 계량 한복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0: 네.
1: 우리의 어떤 예전에 계량 한복 그러면 좀 입기가 좀 간편하게 만들어놓은
0: 네. 것뿐이지
1: 형태는 좀 유지가 돼 있는데 지금 입고 다니는 모습들을 보면 이게 어디서 온 건지 국적이 좀 불분명한 어떤 경우는 약간 두툼한 그 한복 같은 경우는 중국의 예전 뭐 그 청나라는 뭐 이럴 때 전통상 같기도 하고 약간 이상한데 어쨌든 이곳에 가면 기사 복장을 갖춰 입고 이렇게 딱 사진도 찍을 수 있고요. 둘러볼 수 있다라고.
0: 이야.
1: 아, 여기에 이제 뭐 활쏘기 공간, 뭐 대장간 체험 이런 식으로 그 당시 생활상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공간 또 프로그램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0: 네. 사진 찍을 때 투구는 들고 찍어야 되겠네요. 네. 얼굴은 나와야죠.
1: 그런가요? 약간 이렇게 뒤로 제쳐서 얼굴만 나오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중세 조리법으로 만든 음식도 맛볼 수 있는 이런 곳도 있고요.
0: 예.
1: 그래서 이 성벽이나 망루에 오르면 또 당연하게도 도시 경관을 볼 수 있는 그런 또 전망대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노래 듣고 라크베르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이제 뭐 한창 휴가 시즌이죠 지금. 그래서 휴가철에 어울리는 그런 노래 골라봤는데 프랭크 시나트라의 여름바람입니다. 서머윈드고요. 원래는 이제 독일에서 발표됐던 독일어로 이제 여름바람 같은 제목이에요. 그렇게 발표됐는데 영어 가사가 붙여지면서 서머윈드라는 영어 제목으로 들었습니다. 원래는 1965년에 발표됐던 곡이에요. 여름바람과 함께 찾아왔다 떠나간 사랑을 아주 담담하게 노래하는 내용은 상당히 쓸쓸하네요. 네, 그런 노래입니다.
0: 네, 함께 들어보시죠. 프랭크 시나트라입니다. Summer Wind.

0: 프랭크 시나타라의 Summer Wind 듣고 왔습니다. 멋진 곡이네요.
1: 예, 예전 그 복고풍 분위기를 무신 느낄 수 있는 네. 예, 그런 노래였습니다.
0: 예. 에스토니아 북동부의 역사 도시 라크벨에 네. 예, 여행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어가죠.
1: 뭐 노래 얘기도 잠깐 했는데 이 라크벨에는 음악 도시이기도 합니다. 음악과 연관이 깊고요. 에스토니아의 대표 작곡가인데 우리에게는 좀 생소합니다. 1935년에 태어난 아르보 페르트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네. 바로 이곳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천재였던가 봐요.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뛰어난 연주력. 또 음악적인 작곡력 이런 걸 갖고 있었다고 하고요. 이 도심 광장을 가면 바로 아르보 페르트를 형상화한 소년의 조각상이 있습니다. 오. 자전거를 세워두고 있고 네. 바로 이제 그의 모습을 어린 시절의 모습을 담아냈다 하고요. 라디오를 이렇게 왜 광장 같은 데서 아니면 스피커로 방송이나 뭐 이런 네. 음악 나오잖아요. 그럼 그걸 듣기 위해서 막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달려오는 그런 모습을 형상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참 낭만적인 도시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도 대구에 가면 뭐 김광석 거리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예술인들, 음악인들을 도시와 결부시켜서 이미지화하고 또 그걸 관광 상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또 이제 그만큼 예술적인 자산이 갖춰져 있어야 가능한 거.

0: 거겠죠.
1: 자전거를 타고 그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라디오 음악 소리 들으러. 네. 이 컨셉 누가 잡았을까요? 너무나 낭만적이에요, 정말. 네.
0: 자, 그 아까 이제 들소상 말씀드렸었잖아요. 그 네. 상이 놓여져 있는 곳이 이제 발리메기 언덕이라고 그래요, 이름이. 근데 그 언덕에는 야외 공연이 매년 여름이면 이렇게 화려하게 펼쳐집니다.
1: 아, 이 언덕에서.
0: 예, 8월에 대단히 커다란 이제 공연들이 열리는데 8월 20일에 이제 독립회복 기념일인데 이때 정로에서는 또 대형 콘서트도 많이 열리고요.
1: 네.
0: 공연 얘기 나온 김에 또 하나 이제 소개하면 라크벨의 극장이 있는데 이게 이제 에스토니아에서도 손꼽히는 지방에 있는 극장 중에서 굉장히 그 시설이 잘 돼 있는 이런 극장으로 유명해서 여기서 축제나 공연들이 많이 열리는 곳입니다.
1: 네.
0: 그리고 이곳에서 이제 서쪽으로 자동차로 한 1시간 남짓 고대 좀 저기 얼마 멀지 않은 거리인데요. 1시간 정도 운전해서 가면은 라헬마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이제 에스토니아에서 가장 먼저 지정이 된 국립공원이고 또 가장 규모도 크다 그럽니다. 그래서 숲, 소나무 숲, 습지 뭐 이렇게 어촌 마을들 이렇게 쭉 둘러볼 수 있는 평화로운 풍경을 담아내고 있는 곳이고요.
1: 네.
0: 그리고 이곳에 가면 예전에 이곳에 거주했던 귀족들의 저택, 정원 이런 게 잘 보존돼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곳 발트해 연안 독일 귀족들의 어떤 생활상을 잘 엿볼 수 있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그렇고 잠깐씩 이제 뭐 먹거리 소개 제가 해드렸었는데
1: 네.
0: 흑빵하고 청어요리 제가 잠깐 말씀드렸었잖아요.
1: 기억납니다.
0: 여름에 어울리는 음료 쪽으로 좀 소개를 해드리겠는데 국민 음료라 그래요. 여름철마다 에스토니아 사람들이 즐겨 찾는데 칼리라고 부른다 그래요.
1: 칼리.
0: 네. 그래서 이게 짙은 색깔의 그 음료인데 호밀 흑빵을 발효시켜서 만들어내는 그런 음료라 그래요. 네.
1: 흑빵을 발효시켜 만들어요?
0: 네. 그래서 이게 맛이 상당히 저도 궁금해지는데 알코올 성분은 거의 없고요.
1: 네.
0: 그리고 이제 새콤달콤 뭔가 첨가를 했겠죠. 그래서 새콤달콤하고 좀 턱 쏘는. 그래서 이게 그쪽에서는 뭐 에스토니아식 콜라라고 부른다 그러네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더 이제 맛이 궁금해지네요. 우리나라에서
1: 뭔가 턱 쏜다고
0: 하니까. 는 방법이 없는 것 같고.
1: 네. 네.
0: 그리고 이제 성인들이 즐기는 그런 그 약간 리커라고 리큐어, 리큐르, 뭐 리커 이렇게 부르는데 그 알코올이 들어가는 거죠. 이런 바나탈린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럼에다가 뭐 여러 오렌지, 레몬 이런 과일류들 또 바닐라, 계피 이런 것들을 섞어서 약간 달달하게 만들어 먹는.
1: 그 럼주가 네. 독한 술 아닙니까?
0: 럼은 40도죠 기준이. 보통
1: 그러니까요.
0: 럼, 보드카, 뭐 위스키 거의 40도가 기준인데 거기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는 되긴 하지만 물론 이제 약간 다크럼 같은 거 가면 70도짜리도 있어요. 발럼 이런 거
1: 불 붙겠네요.
0: 네, 그건 진짜 뭐 불이 붙는 그런 럼도 있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독한 럼에다가 이런 걸 섞어서 만들어내는 그런 음료가 되겠습니다.
1: 네.
0: 안주로는 이제 쪽 발트에서 잡은 그 킬루라는 게 있는데 이게 작은 청어라 그래요.
1: 예.
0: 이걸 이제 절여서 빵에 흑빵 위에 얹어 먹는 샌드위치가 이제 뭐 별미라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사실 이제 청어 뭐 이렇게 이런 쪽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예, 와닿지는 않는데 어쨌든 그쪽에 인기 먹거리라고 합니다.
1: 네.
0: 그리고 약간 계피를 이렇게 넣어서 구운 빵에 있다 그러는데 크렘겔이라고 이런 건 좀 맛있을 것 같아요.
1: 우리도
0: 시나몬 빵 이런 거 하는 제과점 한때 좀 유행을 했었는데 맛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1: 계피빵 먹고 싶습니다.
0: 네. 자 그리고 이제 뭐 소시지와 훈제고기 이 도시 상징이 들소라고 했는데 뭐 거기에 또 관련이 있는 거 아닌가 싶긴 한데요. 어쨌든 소시지와 훈제고기도 이 지역의 특산물이라고 합니다.
1: 네.
0: 자 이제 마무리 곡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홀리데이 뭐 지금 시즌에 딱 어울리는 제목의 노래인 것 같은데 예전 올드스 팬들 그러면은 비지스의 홀리데이가 있을 거고요. 그건 약간 우울한 느낌의 홀리데이죠. 그래서 예전에 왜 우리 지강헌 사건이 있었잖아요.
1: 네.
0: 그때 이제 뭐 마지막에 지강헌이 이 노래를 들려달라 했다는 뭐 설이 있었는데 그때는 저 비지스의 홀리데이였던 것 같고 지금 소개해드리는 버전은 독일 밴드 스콜피언스의 것입니다. 록발라드고요. 스콜피언스는 뭐 설명이 필요 없는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진 인기 밴드입니다.
1: 네.
0: 홀리데이에 당신을 당신과 함께 어디론가 가겠다 뭐 이런 딱 어울리는 노래가 아닌가 싶어서 골라봤습니다.
1: 당신과 함께 어디 가고 싶을까요?
0: 당신이 누구냐가 중요하겠죠. 누구냐가 어디인가가 중요하지 않을 수는 있고요.
1: 네. 네, 흑빵 같이 먹고 싶습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여행 정보와 이런 멋진 선곡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도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지금까지 음악평론가 원용민 씨와 함께했습니다. KBS 3라디오에서 방송되는 심준구의 세상보기는 토요일과 일요일 오전 10시, 저녁 6시, 그리고 밤 11시에 방송됩니다. 수도권에서는 FM 104.9MHz로 청취하실 수 있고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앱 콩으로도 청취 가능합니다. 끝곡으로 스콜피언스의 홀리데이 들려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각장애 방송인 심준구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7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내일은 푸른 하늘 아나운서 장홍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장애인 보조기기 사업은 한 6개 정도 됩니다. 건강보험의 보조기기 급여, 복지부의 저소득 보조기기 교부 사업, 지역보조기기센터의 대여와 고용공단의 지원, 그리고 교육청의 특수교육학습기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인데요. 외형적으로 보면 여러 영역의 지원체계가 마련되어 있는 것 같지만 장애인 입장에서는 서로 다른 자격과 목적을 지닌 별개의 사업이기 때문에 이용에 번거로움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가정에서 필요한 기기는 복지부에 신청해야 하고 학교에서 필요한 기기는 교육청을 찾아야 하죠. 그리고 직장에서는 고용지원제도를 통과해야 하고요. 고령이 되면 또 다른 제도로 이동해야 합니다. 이 보조기기는 사업에 속해 있는 행정물품이 아니라 장애인의 신체 기능과 사회 참여를 보완하는 개인적 수단이죠. 사람이 제도에 맞출 게 아니라 제도가 사람의 생애를 따라가야 하고요. 때문에 제품의 개수보다 장애인의 이용 가능성을 보장하는 통합적인 보조기기 제도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내일은 푸른 하늘 첫 곡 박지윤의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난 사랑에 빠졌죠.

내일은 푸른 하늘 첫 곡, 박지윤의 난 사랑에 빠졌죠 였습니다. 오늘 준비한 방송 순서 소개드리죠. 슬기로운 경제생활에서는 연금의 세금 줄이는 전략 배워보고요. 장애공감에서는 장애아동 이야기가 나오는 김혜란 작가의 단편소설 좋은 이웃 소개해드립니다. 그리고 장애청년 DJ쇼에서는 지체장애 아나운서 최국화 씨가 DJ쇼 준비하고 있다고 하네요.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김광진이 부릅니다. 편지.

0: 내일은 푸른 하늘.
1: 내일은 푸른 하늘. 매주 토요일에는 내 삶에 도움이 되는 소비와 경제 이야기를 나누는 슬기로운 경제생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한국은퇴설계연구소 권도영 대표와 함께하죠.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1: 오늘은 연금 이야기 해볼 텐데요.
2: 네.
1: 연금은 많이 오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진다면서요?
2: 그렇습니다. 연금, 저축과 IRP는 적립할 때 세액공제를 받는 것만큼 수령 전략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같은 금액을 모았더라도 몇 살부터 받는지, 몇 년 얼마씩 받는지, 그리고 몇 년에 걸쳐 나누어 받는지에 따라서 실제 손해 주는 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예.
2: 핵심은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연금 개시 연령이 높아질수록 연금 소득세율이 낮아집니다. 두 번째는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에서 나오는 사적연금은 연간 1,500만 원을 기준으로 과세 방식이 달라집니다. 세 번째는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일시금보다 퇴직소득세가 줄어들 수 있고 수령기간이 길어질수록 절세폭이 커집니다. 다만 무조건 늦게, 무조건 적게 받는 것이 정답은 아니에요. 생활비와 건강상태, 국민연금 개시시점, 다른 소득까지 함께 고려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1: 네, 연금을 늦게 받을수록 세율이 낮아진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2: 연금 저축이나 IRP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을 정상적인 연금으로 받으면 나이에 따라 연금 소득세가 적용이 되는데요.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만 70세 미만은 5.5%, 만 70세 이상 80세 미만은 4.4%, 만 80세 이상은 3.3%입니다. 같은 1000만 원을 받더라도 69세에는 55만 원, 70세에는 44만 원, 80세 이후부터는 33만 원이 세금으로 원천 징수가 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당장 연금이 없어도 생활할 수 있다면 개시 시점을 조금 늦추거나 초반 수령액을 줄이고 고령기에 더 받는 방식도 검토해볼 수 있겠죠. 다만 70세가 되는 해 전체에 4.4%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연금 지급일 현재 나이를 기준으로 원천 징수 세율이 결정이 됩니다.
1: 그렇군요. 자, 그리고 올해부터는 종신계약 연금의 세금도 달라졌다고요?
2: 맞아요. 2020년부터 연금 세제에서 반가운 변화가 하나 생겼는데요. 뭐 모든 종신형 연금이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세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종신계약연금, 즉 사망할 때까지 지급되고 중도 해지가 제한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계약은 2026년 이후 수령

0: 세금부터 나이에 관계없이 지방소득세를 포함해서 3.3%의 연금소득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기존에는요, 나이에 따라서 5.5, 4.4, 3.3을 적용받았지만, 네. 세법상 종신계약에 해당하면 연령과 관계없이 가장 낮은 세율인 3.3%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1: 예.
0: 다만, 금융상품이래 종신형이라고 적혀 있다고 모두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가입한 금융회사에서 세법상 종신계약으로 3.3% 세율이 적용되는 상품인지 한 번쯤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연금은 70세나 80세까지 미루는 게 유리할까요?
0: 세금으로만 보면 늦추는 게 유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은퇴 설계는 세율만으로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1: 예.
0: 예를 들어 60세에 근로소득이 끊겼는데 세금을 아끼겠다며 연금을 받지 않고 생활비를 대출이나 고금리 부채로 충당한다면 엄청난 손해겠죠.
1: 아, 예, 예.
0: 건강할 때 여행이나 여가에 사용할 돈이 필요한데 지나치게 수령을 미루는 것도 좋은 설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개인연금을 활용하시고 국민연금이 나오기 시작하면 개인연금 수령액을 낮추는 소득공백 연결 전략이 현실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0: 연금은 가장 낮은 세율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평생 필요한 연금 흐름을 가장 효율적으로 만드는 것이 목적이 돼야겠죠.
1: 그렇죠. 사적연금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가 연 1,500만 원이라고 하는데 어떤 연금이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까?
0: 여기에서 말하는 1,500만 원은 국민연금 또는 공무원연금까지 모두 합친 금액은 아닙니다. 연금저축과 IRP에서 받은 돈 가운데 과거에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계좌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을 재원으로 정상적인 연금 수령을 한 금액이 이 기준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반면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원금은 인출할 때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체한 뒤에 연금으로 받는 금액도 연금소득 1,500만 원 기준에 합산하지 않고 퇴직소득세 체계로 별도로 과세합니다.
1: 네.
0: 따라서 통장에 들어오는 총 연금액만 보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그 돈이 세액공제 원금인지 운용수익인지 퇴직금인지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인지 재원별로 나누어 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1: 그렇군요. 예를 들어서 총 연금이 연 2,500만 원이어도 1,500만 원 기준을 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인가요?
0: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1년에 연금 계좌에서 2,500만 원을 받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1: 예.
0: 이 가운데서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에서 1,200만 원,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에서 500만 원, 퇴직금 재원에서 800만 원을 받았다면 1,500만 원 기준에 포함되는 금액은 1,200만 원입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 500만 원은 비과세고요. 퇴직금 재원 800만 원은 퇴직소득세로 별도 과세됩니다. 따라서 총 수령액은 2,500만 원이다 하더라도 사적연금 1,500만 원 기준에는 걸리지 않겠죠.
1: 네.
0: 그래서 은퇴자는 단순히 나는 올해 연금을 얼마나 받았나가 아니라 1,500만 원 한도에 포함되는 연금소득이 얼마인가를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1: 예, 그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어떻게 줄어드나요?
0: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계산된 퇴직소득세를 그대로 부담합니다. 반면 퇴직금을 IRP 등 연금 계좌에 이체하고 연금 수령 요건에 맞춰서 나누어 받으면 세부담이 줄어들죠.
1: 네.
0: 연금 실제 수령 연차가 10년 이하인 기간에는 일시금으로 받을 때 계산된 퇴직소득세의 70%만 됩니다. 다시 말해 30%를 목돈 받을 때보다 절감하는 거죠. 11년차부터 20년차까지는 60%만 내므로 40%가 절감이 되고요. 2026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연금 수령분부터는 실제 수령 연차가 20년을 초과한 경우 퇴직소득세의 50%만 내도록 혜택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즉 21년차 이후 수령하는 연금부터는 일시금 대비 퇴직소득세를 절반만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1: 그렇군요. 연금 세금을 줄이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수령 전략도 궁금합니다.
0: 저는 연금을 세 가지 주머니로 나누어 생각하라고 말씀드리는데요.
1: 예, 예.
0: 첫 번째는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 원금입니다. 이 돈은 이미 세금을 내고 저축한 돈이므로 인출할 때 추가 과세되지 않아요. 두 번째는 퇴직급여를 연금 계좌로 이체한 재원입니다. 이 부분은 연금으로 오래 받을 수 있도록 퇴직 소득세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세 번째는 세액 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 수익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연간 1,500만 원 기준에 포함이 되니까

0: 늦게 받는 게 기술이 아닙니다. 언제, 얼마씩, 어떤 재원에서 어떻게 받을지를 설계하는 거죠. 첫 번째는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은 70세 미만 5.5%, 70대 4.4%, 80세 이상 3.3%로 나이가 높아질수록 세율이 낮아진다고 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2026년부터 세법상 요건을 충족한 종신계약연금은 나이와 관계없이 3.3%만 적용이 됩니다. 세 번째는 1,500만 원 기준, 오늘 계속 강조되었는데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이 아니라 세액공제를 받은, 이미 세금을 공제받았잖아요.
1: 네.
0: 그때 이제 받게 되는 납입액과 운용수익에서 발생한 사적연금소득이 포함이 됩니다. 네 번째는 이 금액이 1,500만 원을 초과하면 전체 사적연금소득에 대해 종합과세가 16.5% 분리과세 중 더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1: 네.
0: 다섯 번째는요. 퇴직금은 연금으로 받으면 10년차까지 퇴직소득세의 70%, 11년차부터는 60%, 21년차부터는 50%만 부담하면 되니까 웬만하면 목돈보다는 나누어 받는 게 중요하다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1: 알겠습니다. 연금은 받기 시작하면은 다시 처음으로 돌리기는 좀 어렵죠?
0: 맞아요. 연금 개시 버튼을 누르기 전에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부분 그대로 부부의 계좌, 다른 소득을 한 장에 펼쳐놓고 적어도 20년의 현금 흐름을 먼저 설계해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연금은 얼마를 모았느냐가 어떻게 받느냐보다 더 중요합니다.
1: 네.
0: 같은 연금이라도 수령 전략에 따라 평생 수백만 원 이상의 세금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연금 수령 전략 잘 세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슬기로운 경제생활 한국은퇴설계연구소 권도형 대표였습니다. 원더걸스의 노래 이어드리죠. Like This.

0: 내일은 푸른 하늘 토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장애인의 마음을 이해해보는 장애의 공감 만나볼까요? 장애여성 네트워크 김효진 공동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오늘은 좋은 이웃이라는 제목의 단편 소설을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일단 작가가 어떤 분인가요?
1: 네. 김혜란 작가의 단편 소설이고요. 2025년에 소설집이 출간되었어요. 안녕이라 그랬어라는 제목인데 거기에 수록된 작품 중에 네. 하나입니다. 이 안녕이라 그랬어라는 단편집은 김혜란 작가가 8년 만에 출간한 신작 소설집이에요. 네. 이 소설집에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집 그리고 돈에 대한 단편 소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뭐 집주인이 바뀔 예정이라서 곧 이사를 해야 하는 전셋집 아파트 또는 저렴한 물가의 나라에서 얻은 한 달 살이 주택 그리고 천장이 누수된 빌라 거의 전부를 걸어 열었지만 손님의 발길이 끊긴 책방 같은 다양한 공간이 등장하는데요. 네.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전세 사기라든가 부동산 투자 같은 집에 대한 비애와 욕망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책에는 작가의 사인과 함께 시절의 안녕과 모두의 안녕을 빌며라는 문구가 담겨 있습니다.
0: 네. 이 김혜란 작가의 좋은 이웃. 내용도 좀 들어볼까요?
1: 네. 좋은 이웃은 아파트 층간소음과 경제적 격차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그 속에서 현대인이 느끼는 타인을 향한 선의 또 위선 사실은 양면성인데요. 그 딜레마를 예리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네. 주인공 부부가 등장하는데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동시대인과 어떤 가치와 속도를 공유한다고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게 틀렸다는 걸 이제 막 깨달은 40대. 예. 예. 직업은 집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독서 지도사인데요. 곧 전세집을 빼주어야 해요.
0: 아이고, 예. 예.
1: 그리고 새로 이사 올 위층의 젊은 부부가 인테리어 공사를 하겠다면서 양해를 구하면서 승강기에 좋은 이웃이 되겠다라고 적었어요.
0: 네.
1: 그런데 약속과는 달리 번번이 소음을 일으켜서 집에서 이제 독서 모임을 하는 거거든요. 거기 이제 수업에 방해를 하는 거죠.
0: 네.
1: 그리고 주인공 나는 전세집을 계약할 때 조금 더 대출받아 집을 샀어야 한다. 꼭 후회하는 남편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복잡해지는 거죠.
0: 네.
1: 클라이맥스가 있는데요. 사정이 좋지 않다고 짐작해서 수업료를 올리지도 않았던 시우네 집이 있어요. 근데 그 시우네가 아파트를 샀다는 소식에 굉장한 상실감을 느끼는 것이 이제 클라이맥스에 그렇죠. 해당하는데요.
0: 예.
1: 선의와 위선은 사실 한 끗 차이다. 이것을 어찌 보면 소스라치게 깨닫게 해주는데요.
0: 그렇죠.
1: 예, 이 소설은 위층의 바닥이 곧 내 집의 천장이 되는 아파트 그렇죠. 구조가
0: 그렇죠.
1: 그렇잖아요. 이웃과 타인이 더 이상 정겨운 관계가 아니라 언제든 내 안녕을 위협할 수 있는 불안의 근원으로 작용하는 현실을 짚어내고 있는데요.
0: 예.
1: 또 외부적으로는 집값 상승에 따른 자산 격차가 주인공 부부에게 뼈아픈 현실로 다가오고요. 그것 때문에 결국 주변을 살필 여유조차 빼앗기는 그런 문제를 그리고 있습니다.
0: 그런데 이 작품에 장애 아동이 등장한다고요?
1: 네. 지체 장애로 휠체어를 타는 시우라는 아이가 등장하는데요. 부모님은 시장 정육점에서 일하시고 또 어려운 환경에서도 똑똑하고 자신을 잘 따르는 그러니까 주인공 여주인공을 따르는 시우라는 주인공이에요.
0: 예.
1: 여주인공은 이 시우에게 각별한 애정을 느끼고 있고요. 몇 년째 시급도 올리지 않고 방문교사를 해오고 있었는데요.
0: 예.
1: 의미부여를 하는 거죠. 단순한 생계활동을 넘어서 나는 사람을 살리는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라는 이제 깊은 도덕적 자부심과 안도감을 느껴온 거예요.
0: 네.
1: 그런데 어느 날 시우 어머니가 옆 동네에 일반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매매로 이사하게 됐다는 소식을 전한 거죠.
0: 네.
1: 그때 이제 주인공은 자신이 아끼던 학생에게 굉장히 좋은 일이잖아요.

0: 네. 아파트라면 휠체어로 접근하고 또 거주하기에도 굉장히 쾌적한 편하죠. 환경일 텐데 기쁜 마음보다는 왠지 마음이 휑하고 허전해지는 박탈감을 경험해요. 뿐만 아니라 시우는 과거에 수업 도중에 주인공에게 공동체, 이웃, 연대 같은 가치들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 이런 이제 정직하고도 날카로운 질문을 던진 아이거든요. 이로써 주인공의 내면을 흔드는 그런 존재로 등장을 합니다.
1: 그러니까 이제 좋은 이웃이라는 게 진짜 좋다는 의미가 아니라 약간 역설적인 표현이군요.
0: 그렇죠. 먼저 윗집으로 이사 온 젊은 부부가 인테리어 공사로 인해서 소음 문제를 일으키면서 갈등이 시작되잖아요. 네네. 위층 부부는 승강기에 좋은 이웃이 되겠습니다라는 공손한 문구를 남겼어요. 네. 하지만 실제로는 막대한 소음을 일으켜서 주인공 나의 생계를 위협하는 존재거든요. 물론 항의하러 올라가 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인테리어 공사 중이기 때문에 젊은 부부는 볼 수도 없었고요. 네, 그렇죠. 공사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아, 이 집주인들이 허락 받았다는데요. 나는 몰라요. 하라는 대로 하고 그렇죠, 있는 것뿐이에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모르쇠로 일관하는 거죠. 예, 그런데 이미 전세 자산 격차와 위층의 소음 등으로 흔들리고 있던 주인공은 이제 거기에 시운의 집이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이사를 가게 되었다는 사실 앞에서 사실은 나도 결코 좋은 이웃이 아니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예, 장애 아동 시우와 그의 부모가 어찌 보면 주인공의 위선을 깨닫게 하는 그런 존재로 등장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 네. 그러면은 진짜 어떤 이웃이 좋은 이웃일까요?
0: 네. 이웃이라는 단어를 어른으로 바꿔도 사실은 어른. 굉장히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요. 이상적 이웃 또는 어른이기보다는 하루 또 하루를 살아내는 평범한 누군가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김혜란 작가가 한 인터뷰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좋은 이웃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밝힌 적이 있어요.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요. 좋은 이웃은 나의 이익과 이웃의 생명이나 안전을 저울질 해야 하는 순간에 그래도 고민하는 사람 같다. 왜 그 전혀 고민하지 않고 그 나의 안전과 이익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는 모두 평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한번 고민하자 그런 뜻이고요. 네. 사실 매번 좋은 선택을 하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는데 네. 그 불안전함 속에도 그래도 고민할 줄 아는 사람이 좋은 이웃 아닐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금언을 우리가 모르는 사람은 없는데 네. 이건 굉장히 멀고 또 이상적으로만 느껴지잖아요.
1: 그렇죠.
0: 그런데 한 사람의 이웃 안에도 여러 욕망과 가미는 있을 수 있지만 네. 나를 돌보는 욕구와 타인을 살피는 시야 사이에 좀 균형이 있었으면 좋겠다. 네. 어찌 보면 지극히 현실적이면서도 또 우리가 정말 성찰해야 되는 대목을 가장 날카롭게 짚어준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1: 그래요. 소설 내용 들어보니까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뭐 우리 자신의 이야기처럼 느껴지네요.
0: 네. 그게 이 소설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좋은 이웃에서 이 화자가 고백을 해요. 젊은 시절 나는 사람을 지키고 싶었는데 요즘은 자꾸 재산을 지키고 싶어진다고요. 네. 어찌 보면 우리도 비슷한 삶을 살고 있지 않나 싶은데요. 대한민국을 사는 40대 이상 어른이라면 참 예외가 되기 힘들 것 같아요. 특히 장애인 복지 현장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일 한다는 칭찬 또 격려가 자주 따라오잖아요.
1: 그렇죠.
0: 그런데 정말 좋은 일을 하고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각자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욕망 또는 위선에 직면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1: 예.
0: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욕망은 누구나 사실 공통적이잖아요. 그런데 그 욕망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자신보다 취약한 점을 갖고 있는 사람을 대상화하기 되게 쉽거든요. 그 점을 이 소설이 잘 짚어내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1: 네.
0: 그것은 진짜 좋은 사람이 아니죠. 내가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누군가의 약점을 그 이용하거나 대상화한다면 가짜인 거잖아요.

0: 그렇죠. 그리고 좋은 사람인 척하는 위선이기 때문에 진짜 좋은 사람 또는 좋은 어른과 좋은 척하는 사람 네, 또는 좋은 척하는 어른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 가운데 장애인은 자주 희생양이 되거든요. 네, 그 점을 이 소설이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모두 조금 더 좋아지기 위해서 하루하루 고민하고 또 나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이 소설을 통해서 전해봅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장애 공감 장애여성 네트워크 김효진 공동대표였습니다. KBS 3라디오 내일은 푸른 하늘 함께하고 계신데요. 내일은 푸른 하늘은 매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그리고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이렇게 두 번 수도권 FM 104.9MHz로 들으실 수 있고요. 휴대전화에 KBS 콩 앱을 설치하시면 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순서는 장애청년 DJ쇼입니다. 오늘은 지체장애 아나운서 최국화 씨가 준비하고 있다고 하네요. 럼블피쉬가 부르는 으라차차 여러분과 함께 들으면서 저는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장웅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내일은 푸른 하늘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의 하루에 따뜻한 쉼표 하나 전해드리는 시간, 장애청년 DJ쇼. 오늘 함께할 저는 아나운서 최국합니다. 요즘 사람들을 만나면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바로 주식 뭐 하세요? 그 종목 아직 안 샀어요? 나 이번에 이렇게 벌었잖아요, 와 같은 이야기들인데요. 예전에는 맛집 이야기나 여행, 가족 이야기가 주를 이뤘다면 이제는 자연스럽게 투자 이야기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뉴스를 틀어도 주식 이야기, SNS를 봐도 온통 투자 이야기들 뿐이죠. 심지어 미용실이나 병원 대기실에서도 들려올 정도예요.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괜히 마음이 조급해지더라고요. 나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건가 싶고, 나만 시대에 뒤처지는 건 아닐까 하는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투자 자체가 나쁘다는 건 절대 아니고요. 오히려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는 누구에게나 꼭 필요한 일이니까요. 그저 이런 변화의 바람 속에서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돈을 버는 방법보다 돈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첫 곡부터 듣고 올게요. 오락실 후

요즘에 포모라는 말이 자주 들리는데요. 나만 좋은 기회를 놓치는 것 같은 불안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친구가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괜히 나도 해야 할것 같고, 누군가는 하루 만에 큰 수익을 냈다는 소식이 들리면 마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때 우리는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만 기억하려고 하죠. 반대로 말없이 손실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잘 들리지 않는데요. SNS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는 성공담을 인증에 올리고, 누군가는 새 차를 사고, 또 누군가는 해외여행 사진을 올립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다 보면 어느새 내 삶이 초라해 보일 때도 있고요.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연 행복도 남과 비교해서 결정되는 걸까? 10억을 가진 사람도 더 큰 돈을 가진 사람을 보면 불행할 수 있고, 반대로 평범한 저녁 식탁 앞에서도 가족과 웃으며 밥을 먹는 사람이 더 행복할 수도 있잖아요. 결국 행복의 기준은 통장 잔고보다 마음속에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여기서 잠시 노래 한 곡 더 들을게요. 박기영, 시작.

저는 요즘 가끔 일부러라도 휴대전화를 내려놓으려고 하는데요. 넘쳐나는 뉴스와 SNS에서 벗어나 잠시 창밖을 바라봅니다. 노을이 예쁜 날이면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기도 하고요. 저녁에 시원한 바람이 불면 조금 천천히 산책을 해보기도 합니다. 지나가는 길에 편의점에 들려 아이스크림을 하나 사서 한입 베어 물면 세상 부러울 것이 없죠. 그러고 보면 우리를 웃게 만드는 것 생각보다 거창하지 않아요. 잠깐이라도 입가에 미소가 번지는 이런 소소한 행복들이 하루를 버티는 힘이 되어주는 건 아닐까요? 또 우리 주변에는 생각보다 돈으로는 살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소중한 것들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잠시 노래 한곡더 들려드릴게요. 진영, 왜 사랑?

저는 낭만이라는 말을 참 좋아해요. 목적 없이 이곳저곳을 다니고 비 오는 날 빗소리를 들으며 커피를 마시고 기차 타고 훌쩍 어디론가 떠나는 그런 감성 돋는 시간 말인데요. 이 시간이 돈이 되는지, 이 일이 도움이 되는지, 또 손해는 아닌지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물론 현실을 살아가는데 돈은 꼭 필요하죠. 하지만 돈을 벌기 위해 오늘의 행복까지 밀어버린다면 우리는 언제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인생이 통장에 찍힌 숫자만으로 평가되는 건 아니잖아요. 누군가를 사랑했던 기억, 누군가에게 위로를 건넸던 순간, 그런 추억들이 쌓여 우리의 삶이 만들어지듯이 조금 느려도 괜찮아요. 남들과 같은 속도 말고 나만의 속도로 나답게 살아가는 것, 그게 가장 오래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거든요. 오늘은 요즘 관심사인 주식을 통해 돈과 행복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투자는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삶의 목적이 되어버리면 어느새 우리는 돈은 벌었지만 마음의 여유를 잃어버릴지도 모릅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근심은 잠시 내려놓고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한 번 더 바라보면 어떨까요? 행복은 아주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심코 지나친 평범한 하루 속에 숨어 있으니까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웃음으로 가득 채워지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일기예보에 좋아 좋아 들려드리고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행복 비타민 아나운서 최국화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재단이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해 시각청각장애인형 TV를 보급합니다. 유상보급 대상은 비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을 대상으로 보급합니다. 장애 정도와 연령 등을 고려해 신청자 중 우선순위를 정하고 선정된 분께 일부 자부담비 안내 후 유상으로 TV를 보급합니다. 신청은 7월 13일부터 8월 7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부담 비용과 보급 절차 등 자세한 안내는 1688-4596 또는 카카오톡에서 시청각 장애인용 TV를 검색하세요.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8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2: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파리의 작은 미술관. 김정화 지음, 성우 오은수 읽음. 화면 대부분을 채운 건장한 남성이 벌거벗은 채 바위산에 걸터앉아 있고 두 손은 뒤로 묶인 채 발목에는 쇠고리가 채워져 있다. 신들의 세계에서 불을 훔쳐 인간에게 건넨 죄로 벌을 받고 있는 프로메테우스다. 독수리가 매일 그의 간을 파먹지만 밤이면 다시 재생되어서 그의 고통은 끊임없이 이어진다. 그러나 모로의 프로메테우스에게서는 이상하게도 고통이 느껴지지 않는다. 신체는 강인하고 여벌굴에서는 비장함이 얽힌다. 정면을 노려보는 눈매가 매섭다. 그림의 전면을 채우는 바위산의 짙은 흑색과 멀리 연한 파란색과 흰색의 하늘이 강한 대조를 이룬다. 근경에는 검은 바위 동굴이 있고 원경에는 환한 하늘을 그린 구도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1483년에서 1486년의 암굴의 성모를 연상시킨다. 다만 다빈치처럼 대기의 변화를 세밀하고 부드럽게 묘사하지는 않는다. 모로는 붓질 자국이 보일 정도로 넓은 붓을 거칠게 쓰면서 바위는 수직으로, 먼 하늘은 수평으로 대립되게 그림으로써 공간적인 거리감을 표현했다. 이 작품의 제작 연도는 1868년이다. 이미 1850년대에 귀스타브 크루베가 사실주의 미학을 주장했고 1860년대에 들면서 마네가 1863년에 올랭피아 같은 작품으로 실제 생활을 노골적으로 화면에 끌어들이기 시작하였다. 산업화와 함께 성장한 중산층이 누리는 현대사회가 그림의 주제가 된 지 오래였고 초상화가 한창 유행의 중심에 있었다. 이런 변화의 한복판에서 모로는 자칫 구태로 여겨질 수 있는 고대 신화를 주제로 선택했다. 그런데 그의 화면은 아카데미의 원칙과도 딱 맞아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 작가는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던 사람이었을까? 그게 내 첫 번째 궁금증이었다. 로슈푸코가로 접어들면 조용한 언덕길을 걷게 된다. 얼마 걷지 않아 오른쪽에 4층짜리 건물이 나타난다. 눈에 띄는 간판이나 안내물이 없어서 자칫 지나칠 수도 있다. 앞에 서서도 여기가 맞나? 하고 다시 확인하게 된다. 굳게 닫힌 아치형 검은 철문이 방문자를 반기는 것 같지는 않다. 무거운 철문을 밀고 들어서는데 등 뒤로 철커덩 문 닫히는 소리가 제법 커서 살짝 놀랐다. 몇 개의 계단을 올라 작은 매표소에 이르는 짧은 동선이지만 그 사이에 이미 여긴 완전히 다른 세상이겠구나 라는 예감이 스쳐간다. 은둔하는 화가, 집을 미술관으로 만들다. 귀스타브 모로는 1826년 건축가 아버지와 음악을 하는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누나를 어린 나이에 병으로 잃은 뒤 부모의 관심은 몸이 약했던 아들에게 집중되었다. 아들에게 학교를 그만두게 하고 가족은 이탈리아로 여행을 떠난다. 어려서부터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던 모로는 이 여행에서 드로잉으로 가득 채운 스케치북을 안고 돌아온다. 18세가 되던 1844년에 국립미술학교에 입학했으나 당시 화가 지망생들에게 최고의 명예이자 성공의 왕도인 로마상에 두 번 낙선한 후로 학교를 자진 퇴학한다.
1852년에 부모는 아들이 집에서 편히 작업할 수 있도록 지금 미술관이 된 이 집을 구입한다. 당시에는 작은 건물이었지만 건축가인 아버지가 직접 설계를 해서 꼭대기에 한 층을 증축해 화실을 만들고 아래층에는 가족이 거주했다. 아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외부에서 화실로 직접 통하는 계단도 만들었다. 당시 이웃에는 모로가 존경하는 거장 외젠 들라크루아가 살고 있었고 모로와 가까운 선배이자 친구인 테오도르 샤세리오도 옆 동네에 작업실을 두고 있었다. 1840년대의 프랑스 미술계는 정확한 소묘를 중시하는 신고전주의와 색채의 표현력을 강조하는 낭만주의가 새로이 등장하여 대립하던 시기였다. 예술원과 살롱전의 주류를 이루는 신고전주의의 앵그르와 낭만주의의 기수 들라크루아의 대립이었다고도 할 수 있다. 샤세리오는 앵그르의 제자였으나 들라크루아의 미술론에 영향을 받으면서 신고전주의적인 예민하고 섬세한 아름다움과 낭만주의의 감성이 풍부한 표현을 융합한 화풍을 발전시켰다. 모로는 신화와 성경을 이국적인 여인의 신비한 모습과 오묘한 색채를 통해 몽환적으로 그려낸 샤세리오의 작품 세계에서 큰 영향을 받았다. 1846년에 미술대학을 그만두고 고민하던 어린 모로가 샤세리오의 영향을 받아 자신의 첫걸음을 시작할 수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1856년, 겨우 37세밖에 안 된 샤세리오가 요절하자 모로는 깊은 슬픔에 빠져 붓을 놓고 절망의 시기를 보낸다. 다음에 부모의 권유로 다시 이탈리아로 떠난 그는 여러 도시를 여행하며 르네상스 거장들의 그림을 연구하는 시간을 보낸다. 이 시기 이탈리아에 체류하고 있던 젊은 에드가 드가를 만나 친교를 맺는다. 우피치 미술관에서 드가를 그린 모로의 스케치와 이즈음에 드가가 그린 모로의 초상화가 모로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어 두 사람이 이탈리아에서 함께했던 시간을 상상해보게 해준다. 1859년 9월 2년 만에 수백 점의 수채화와 드로잉을 갖고 파리로 돌아온 모로는 1864년 살롱전에 오이디푸스와 스핑크스를 발표하여 큰 성공을 거두었다. 이후 앞에서 이야기했던 프로메테우스 등을 몇 차례 살롱전에 출품하지만 그의 대외 활동은 극히 제한되어 있었다. 그는 비평을 극도로 꺼렸고 미술은 느끼고 좋아하고 이해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떠들어대지 않는다 라고 일침을 날렸다니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짐작하게 한다.

TBS 오디오북 1층 깨달음과 발견의 순간. 귀스타브 모로와 이 미술관의 배경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매표소 뒤 좁은 복도를 지나 1층 전시실에 들어서는 순간 그 얕은 지식은 아무 소용없다는 걸 깨닫게 됐다. 벽면을 빈틈없이 채운 액자들 앞에서 어디서부터 시선을 두어야 할지 망설이게 된다. 결국 눈길이 닿는 대로 천천히 전체를 보고 다시 하나씩 더듬어가며 나아갈 수밖에 없다. 1층은 1903년 개관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복원해 2015년에 공개되었다. 80제곱미터 정도 되는 작은 공간이 현관, 복도, 식당 등의 원래 구조를 유지하면서 6개의 전시실로 나누어져 있다. 이 작은 공간에만 400점에 가까운 작품이 빽빽하게 걸려 있다. 하얀 벽에 작품 한 점만 걸어두는 현대 전시 방식에 익숙하다면 당황스러울 법하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모로가 의도한 방식이다. 개관 공사를 하던 당시의 영수증까지 보존되어 있어 그 명세서를 참조하면서 원래 사용한 페인트와 벽지의 종류를 확인하며 최대한 동일하게 복원했다고 한다. 액체 디자인, 작품 배치의 위치와 방법 모두 모로가 생전에 직접 구상한 그대로 따랐다. 그런데 전시를 천천히 들여다보면 연대순도 주제별 구분도 찾을 수 없다. 이탈리아 여행 중 미켈란젤로를 모사한 시스티나 경당 수채화가 있는가 하면 말년에 그린 추상에 가까운 유화도 있다. 유화, 수채화, 대생을 구분하지 않고 서로 섞어서 전시하였고 심지어 C실과 F실에는 벽 뒤에 숨겨진 벽장을 만들어 수백 점의 그림을 걸어두었다. 1층은 아마도 모로가 예술가로서 연마해 가던 흔적들을 모두 모아놓은 일종의 수장고로 구상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6개의 방을 돌아 마지막 F실에 이르러 중앙벽에 걸린 헤시오도스와 뮤즈들 스케치 앞에서 멈춰섰다. 1층을 구상하던 모로가 관람객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헤시오도스는 기원전 7, 8세기경에 살았던 그리스의 대표적인 시인이다. 산에서 양떼를 치던 목동이 어느 날 천상에서 들려오는 예술의 여신들, 뮤즈들의 아름다운 목소리를 듣고 진리를 노래하는 시인으로서의 사명을 깨달았다고 한다. 모로의 그림은 헤시오도스가 뮤즈들을 만나는 장면을 그리고 있다. 목동으로 대표되는 보통의 인간이 무지함에서 벗어나 세상의 진리를 통찰해야 한다는 사명과 정신적 가치를 깨닫는 순간인 것이다. 모로는 이탈리아 여행에서 돌아온 후 이 주제를 그리기 시작하였다. 뮤즈들을 만나 새롭게 태어난 시인이 곧 자신이었을 수도 있겠다. 1층에 이 그림의 스케치를 전시함으로써 우리 모두에게도 헤시오도스 같은 깨달음과 발견의 순간이 찾아오길 바랐던 것인지도 모르겠다. 2층 센티멘털 미술관. 이제 좁은 계단을 올라 2층으로 간다. 모로는 이 공간을 부모와 자신의 기억을 담은 센티멘털 미술관으로 꾸미고자 했다. 1895년 공사 때 증축한 응접실에는 아버지가 수집한 희귀 서적과 고대 유물들을 모아놓았고 벽면은
그가 어린 시절 루브르와 이탈리아에서 보티첼리, 라파엘로, 베첼리오, 벨라스케스 등 옛 거장들의 명작을 모사한 그림들로 채웠다. 어린 시절 아버지의 보호와 영향을 받으며 어떤 공부를 했는지 볼 수 있고, 무엇보다 아버지에 대한 존경과 사랑이 그대로 배어난다.

0: 3층. 상징주의자가 탄생하기 이전의 상징주의자. 3층과 4층은 모로의 작업실을 개조하여 새로 만든 전시실이다. 3층에 오르는 순간 눈앞에 천장이 높고 탁 트인 전시실이 펼쳐지면서 조금 전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의 공간을 만난다. 휘둥그레진 마음으로 몸을 한 바퀴 돌려 전체를 둘러보다가 4층으로 향하는 나선형 계단의 아름다운 곡선에 시선을 사로잡히고 그러고 나서야 전시장 벽면을 가득 채운 작품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 3층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아파트로 임대를 주었다가 1895년 미술관으로 개조공사를 하면서 전체를 하나의 전시장으로 만들었다. 천장을 높이고 북쪽 벽은 통창으로 만들어 자연광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서 오늘의 모습을 갖춘 것이다. 아까 내 시선을 사로잡은 3층과 4층을 연결하는 계단 역시 1895년 미술관 조성공사 때 새로 만든 것이다. 휘돌아가는 우아한 곡선을 따라 발걸음의 감각이 달라진다. 걷는다기보다 빙그르르 회전하는 동작으로 몸이 위로 들어 올려지는 듯하다. 3층 전시실의 첫인상이 감탄의 환호였다면 4층 계단 끝에서는 눈앞의 광경에 숨을 들이쉬며 멈추게 된다. 보물이 가득한 비밀 공간에 들어섰을 때처럼.
1: すいません。
2: 아,
1: 아노, KBS 오디오북과 どこですか?
2: 아, 아, 아노, 아, 최고의 클립.
1: 소소소소소.
0: 4층. 깊고 내밀한 목소리와의 대면. 3층처럼 높은 천장과 북쪽 통창 덕분에 자연광이 전시실을 환하게 비춘다. 길쭉한 공간의 중앙에 가림벽을 세워 두 개의 전시실로 나누어 놓았고 천장까지 작품이 가득 걸려 있다. 어느 한 작품 앞에 멈추기 전에 우선 전체를 훑어보려고 안쪽 방까지 들어가 본다.

여러분은 지금 골목길에서 만나는 예술가들의 삶, 미술 에세이, 파리의 작은 미술관을 들으셨습니다. 이 책의 저자 김정환은 서울대학교 불어불문학과를 졸업하고 프랑스에서 문학과 미술사를 수학했습니다. 고려대학교 문화유산융합연구소 연구교수와 명지대학교 박물관학과 교수,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 교수를 거쳐 서울공예박물관 초대관장으로 개관을 총괄했습니다. 오랜 시간 파리에서 생활하며 연구자이자 기획자로서 전시와 제도를 설계해왔고, 그것은 저자가 예술을 보는 방식 자체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책은 파리의 크고 유명한 미술관이 아닌 한 인물의 삶과 작업이 응축된 작은 미술관들을 따라 걸으며 작품과 공간, 그리고 그 사이에 축적된 시간과 이야기를 함께 풀어냅니다. 작가의 작업실이었던 집, 삶의 흔적이 남아있는 정원, 기억이 켜켜이 쌓인 전시 공간을 통해 미술관을 단순한 관람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의 서사로 읽어내는 새로운 경험을 제안하는 책, 파리의 작은 미술관. 지금까지 성우 오은수였습니다.

소설 극장 배명은 장편소설 수상한 한의원 31번째

0: 고엽이 된 높다란 수풀이 움직였다. 그는 고개를 들었다. 후들거리는 다리에 힘을 줬다. 짐승? 아니면 귀신? 둘 다 반갑지 않다. 퇴로를 찾아 눈동자를 대굴 굴렸다. 어정쩡하게 일어서는데 흔들리는 숲을 넘어에서 손이 튀어나왔다. 화들짝 놀라 그 자리에서 펄쩍 뛰어오르는 승범은 연이어 나타나는 주름진 얼굴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1: 왜 또 자네야? 아유.
0: 수정이 인상을 찌푸렸다. 승범은 참았던 숨을 내쉬었다. 그가 허리에 두 손을 올렸다.
2: 기척 좀 내고 다니세요.
1: 산에서 무슨 기척. 그렇게 간이 작아서야. 아유.
0: 뻔하다는 듯 혀를 차며 수정은 승범을 지나쳤다. 승범은 그녀가 맨 가방에 시선이 갔다. 옆으로 길게 맨 청가방엔 초록빛 잎사귀가 가득했다.
3: 그 사이에 약초를 캤다니 역시 프로다.
0: 승범은 고개를 흔들었다.
2: 헤이! 뭘 인정하는 거야?
0: 승범은 두 다리에 힘을 주고 재빨리 걸어 수정을 앞질렀다. 수정이 그를 째려보더니 걸음을 빨리했다. 그녀가 그를 지나치자 승범은 질 수 없어 뛰다시피 앞으로 나섰다. 한치의 양보 없이 걸음을 옮기는 수정의 가냘픈 어깨가 그의 팔을 쿡쿡 찔렀다. 좁고 가파른 내리막길을 성큼성큼 걸었다. 바람이 불자 우수수 떨어지는 낙엽에 가려진 길은 그 끝을 알 수 없었다. 얼마나 그렇게 걸었을까? 노장의 발걸음을 치고 나아갈 수 없었다. 그만큼 수정은 걸음이 빨랐고 승범은 무리하는 바람에 허벅지가 터져나갈 것 같았다.
2: 갑자기 궁금한 게 있는데요.
0: 어떻게든 걸음을 늦추게 하려고 승범은 말 걸었다.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렇지만 귀는 막지 않았으니 계속 말했다.
2: 요즘 저한테 왜 그렇게 화를 내세요? 뭐 언제나 그랬지만 소라일도 그렇고 공실아줌마 일도 있고 해서 전 좀 인정받았다고 생각했거든요. 역시 귀신 환자를 제가 좀 뺏어서 그런가?
0: 두서없이 하는 말에 힘든 게 좀 가셨다. 내디디는 발에 시선을 두던 승범은 갑자기 멈춰선 수정과 부딪혔다. 놀란 승범이 수정을 바라봤다.
1: 자네는 언제나 제멋대로야. 그깟이 몇 번 해냈다고 자신만만 하기는. 돈만 밝히는 놈을 내가 왜 인정하겠어?
2: 아니, 요즘 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돈만 밝히는 건 처음부터 알았잖아요. 근데 유독 요즘 더 돈으로 사람 공격하시는데 세상에 돈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요. 잘 살기 위해서 돈 좀 벌어보겠다는 게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니잖아요. 사장님, 그래서 돈 안 벌어요? 귀신 환자 왜 고치고 사람 환자 10명씩 데려오라고 하는데 그거 다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왜 나만 이상한 놈 만들어요?
1: 너 돈 벌겠다고 미친 짓도 하잖아. 사람이 양심 있게 돈 벌어야지 뇌물도 마다하지 않는다며. 너 장영감한테도 돈 갖다 바쳤지? 뇌물이 일상인 게 말이 돼?
2: 뭐야, 그건 또 어디서 들으셨대? 기사 보셨어요? 아니면 소라 데리고 병원 갔을 때?
1: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0: 그 말에 승범의 얼굴이 일순간 굳었다.
2: 고 사장님은 그런 적 없어요?

0: 되게 미워하시는. 어디 하루 이틀일까마는 누가 보면 제가 고사장님 원수라도 되는 줄 알겠어요.
1: 되묻는 말에 수정은 할 말을 잃었다. 상처 주는 말은 수정이 다 했는데도 갑자기 승범의 질문에 자신의 죄가 모두 까발려진 것처럼 부끄럽고 민망했다. 돈에 미쳤던 게 어디 승범뿐이겠는가. 수정은 대답도 하지 못하고 뒤돌아서 걸었다. 승범은 정말이지 젊었을 때 자신과 같았다. 한치 앞도 보려고 하지 않는 아둔한 면까지. 어디선가 바람이 나뭇잎을 치대는 소리가 아닌 물이 흐르는 소리가 들렸다. 산을 휘돌자 빽빽하게 들어찬 나무 사이로 깊은 골짜기가 보였다. 그곳에 규모가 큰 계곡의 옥빈 물줄기가 눈에 들어왔다. 물을 보니 목이 탔다. 수정만 아니었다면 배낭에서 냉큼 생수를 꺼내 마시고 싶을 정도였으나 여전히 지금은 누가 먼저 앞설 것인지 자존심 싸움 중이었다.
2: 어이!
1: 그때 저편 산비탈에서 박씨가 나타났다. 그가 승범과 수정을 발견하고 손을 흔들었다. 박씨의 표정이 밝았다. 승범의 가슴팍을 들쑤시던 고통이 사라지고 희망의 불씨가 켜졌다.
0: 그렇다면 먼저 가겠습니다.
1: 승범은 뛰기 시작했다. 젊은 게 무엇이 좋은가? 그것은 바로 체력. 박씨의 얼굴을 보자 기운이 났다.
3: 얼마 안 남았다. 저기만 간다면 내가 먼저다.
1: 지친 나체에 수정을 두고 뛰던 승범은 낙엽을 밟았고 발이 주르륵 미끄러졌다. 어 하는 사이에 하늘이 뒤집어지고 땅이 솟아올랐다. 놀란 수정이 거꾸러지고 사라졌다. 새가 회색으로 변하는 하늘 위로 날아올랐다. 그리고 암전.

0: 단단한 무언가가 쇠붙이에 부딪히는 소리가 귓가에서 맴돌았다. 머릿속에서 울리는 걸까? 연방 들리는 날카롭고 묵직한 소리가 저 밑바닥에 눌어붙은 정신을 자극했다. 그럴수록 욱신거리는 통증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생생하게 느껴졌다. 누군가가 웃었다. 수정이 그럴 줄 알았다는 듯 자신을 내려다보며 비웃는 걸까? 그렇다고 하기엔 그 목소리가 너무 걸걸했다. 그리고 하나가 아닌 여럿. 박씨와 유씨 형도 함께 비웃는 걸까? 자기가 생각해도 지금 상태가 꽤 꼴사나워 보일 테니 계속 정신을 잃은 척할까? 너무도 수치스러워 아파도 시름조차 내지 못했다.
1: 그 머리는 무거워서 혼자 들기 어려울 것 같은데? 정말 본국으로 가져가려고?
2: 일본 말? 정말? 여기서 1어가 들린다고?
0: 승범은 귓가에서 들리는 쇳소리가 머릿속에서 들리는 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2: 아, 넘어질 때 머리를 바닥에 호되게 부딪혔나?
0: 그러고 보니 뒤통수가 소리에 맞춰 욱신거렸다.
3: 그렇다고 진짜 사람 머리를 들고 갈 수는 없잖아. 내가 수없이 베었던 사람 머리를 기념하는 장식품으로 생각하기로 했어. 게다가 우리 아내가 불교신자야. 아내한테 생색내기에도 좋지. 난 종교에 대해 잘 모르지만 딱 보기에 위엄마저 서린 이거라면 남한테 자랑하기에도 좋잖아. 에이, 몸은 두고 간다.
0: 승범은 몸을 움직이려고 했다. 그의 몸이 기우뚱했다. 저 너머에서 우직근하는 소리에 이어 뭔가가 산을 대굴대굴 구르는 둔탁한 소리가 들렸다. 웃음소리가 점점 멀어져갔다. 영문도 모르는 대화와 웃음소리가 사라졌다. 더는 머릿속에서 울리는 소리도 남자들의 웃음도 들리지 않았다. 모든 소리는 없었다는 듯 유유히 흐르는 계곡의 물소리만이 들렸다.
2: 간다고! 안 돼! 이렇게 날 두고 가지 마!
0: 명치 끝에서부터 분노와 슬픔이 차올랐다. 이럴 수는 없었다. 그는 주먹을 꼭 쥐었다. 일어나려고 한껏 굳은 몸을 움직였다. 몸통이 들썩였다. 제대로 움직여지지 않아 답답했다. 마치 몸이 돌덩이처럼 무거웠다. 화가 잔뜩 나서 꼭 쥔 주먹으로 바닥을 연방 내리쳤다. 차가운 물줄기가 튀어올랐다.
2: 날 아무짝에 쓸모없는 돌덩이처럼 두고 가지 마! 괴롭다고! 그리고 외롭단 말이야.
0: 그는 두 눈을 부릅떴다.
2: 최소한 119를 불러줘야 할 거 아니야!
0: 소리를 빽 지르다가 바로 옆에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수정과 눈이 마주쳤다.
4: 자네 괜찮은가? 어? 정신이 좀 들어?
2: 안 가셨군요.
0: 수정이 눈살을 찌푸렸다. 눈앞에 손가락을 들이밀었다.
4: 이게 몇 개로 보이나?
2: 세 개가 좌우로 움직입니다.
0: 끙 소리를 내며 승범은 상체를 일으켰다. 어제 다쳐놓고 오늘 또 이렇다니. 뒤통수를 만져보니 어디에 부딪혔는지 부었다. 수정이 손을 뻗어 일어나려는 그의 팔을 부축했다. 선선히 그 도움을 받으며 일어나다가 오른 발목에서 말도 못할 정도로 찌릿한 고통이 느껴져 몸을 웅크렸다. 발목에서 시작한 고통이 몸뚱이를 거쳐 정수리로 도달하는 느낌? 절뚝거리자 그 모습에 수정이 말했다.
4: 부러진 것 같진 않지만 곧 부러질 것도 같고.
2: 어디서부터 재수의 오미 붙었지? 걸레 밤물을 뒤집어 썼을 때부터? 아니지, 해고됐을 때부터? 아, 삼재인가?
4: 곧 죽어도 자기 탓이라고는 안 하는구만.
2: 아, 내가 뭘 그리 잘못했는데요? 불쌍해서 하늘이 상이라도 줘야 하는데, 아, 그러지 않아서 참 이상하구만.
0: 구시렁거리며 두 팔을 양쪽으로 뻗고 뒤뚱거리며 내리막길을 내려갔다. 발을 디딜 때마다 고통에 머리카락이 곤두섰다. 두 팔이 좌우로 위태롭게 흔들렸다. 금방이라도 다시 뒤로 나자빠질 것 같다.
4: 아이, 그 다리로 산을 어떻게 오르려고? 그냥 내려가서 병원에 가게.
2: 아니, 내가 미쳤습니까? 박씨가 저기에서 손을 흔들고 있는데 누구 좋으라고?
4: 쓸데없이 말이 많아. 나 차라리 입을 다칠 것이지.
0: 혀를 차며 수정이 승범의 오른팔을 잡았다. 오랜 세월로 굽고 앙상하게 뼈만 남은 손이 흔들리지 않게 굳건히 그를 지탱했다. 승범은 그 손을 내려다봤다.
3: 수정냉증 있으신가?
0: 붙든 손이 꽤 차가웠다. 힘겹게 계곡의 돌들을 밟아 이동하고 박 씨가 있는 곳까지 갔다.
5: 아이고, 한의사 선생, 꼴이 말이 아니구먼. 그래,
2: 유시영 씨 찾았어요?
5: 저기서 울고 있더구만. 내가 뭐라고 했나? 나만 믿으라고 하지 않았나?
0: 박 씨가 뒤를 가리키자 승범은 다리가 아픈 것도 있고 수정의 앞을 치고 나가려고 하다가 물밀듯이 밀려오는 고통에 휘청거렸다. 바로 옆은 계곡까지 가파른 산기슭이었고 넘어져 구를 뻔한 걸 간신히 옆에선 나무를 붙들며 면했다. 켜켜이 쌓인 낙엽과 비죽 솟은 수풀을 가로지르면 커다란 돌무더기가 잔뜩이었다. 시야가 흔들려 현기증이 났다.

0: 잘못했으면 저 돌덩이 중 하나에 머리를 처박을 뻔했다.
1: 자네 욕심이 그 끝도 없군 그래.
2: 하루 이틀일까만은 밉다고 저 버리면 안 돼요.
0: 자신을 한심하게 쳐다보는 수정이었다.
2: 살려는 주세요.
0: 박씨는 승범을 돌아봤다. 얼굴은 시뻘개진 채로 가녀린 수정의 두 팔에 의지하면서 절뚝이는데 금방이라도 자기처럼 귀신이 될 것 같은 모습이었다.
3: 아휴, 그래야 쓰나?
0: 박씨는 분홍 장갑을 만졌다. 지금 이 손에 허전한 빈자리를 채워줄 인간이 자기 편이었다.
4: 내가 먼저 가서 상황을 설명하고 안심하라고 일렀네. 그리고 한의사 선생이 생각한 위험 인물은 아직 보지 못했고.
1: 위험 인물?
0: 듣고 있던 수정이 반문했다.
2: 연쇄살인범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 머리를 댕겅 자르는. 최소 이곳엔 두 시신이 묻혀있을 겁니다. 핸드폰도 터지니까 긴급할 시 신고를 할 겁니다. 혹시 몰라 정미 씨에게 밤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라고 해뒀습니다.
0: 승범의 설명을 들은 수정은 다시 한심한 표정을 지었다.
2: 왜요? 조심해서 나쁠 건 없지 않습니까?
1: 지금 자네 발목이 부러지느냐 안 부러지느냐의 긴급 상황이 아닌가? 아니 노인네가 성인 남성을 언제까지 부축해야 하느냐 말이야.
2: 유시영 씨입니다.
0: 수정이 짜증을 내자 어쩔 줄 모르던 승범이 산기슭에서 옹송그린 머리 없는 몸을 발견하고 소리쳤다.
5: 누구라도 와주세요.
0: 바람을 타고 그의 울음이 들렸다. 오랫동안 들어왔던 것처럼 익숙한 그 울음에 승범은 숨을 삼켰다. 흔들리는 시선으로 승범은 유시영의 몸을 봤다. 푸르른 빛은 사라지고 어찌된 영문인지 머리가 없는 몸이 돌덩이로 보였다. 돌덩이가 팔을 뻗었다. 그 끝에 사가가는 인간의 해골이.
2: 저게 뭐예요?
0: 떨리는 목소리로 수정에게 물었다. 갑자기 멈춰서서 파르르 몸을 떠는 승범을 보며 이 인간이 왜 또 일어나 하는 표정을 짓던 수정은 그가 유시영에게 눈을 떼지 못하는 걸 보고 고개를 갸웃거렸다.
1: 왜? 아 뭐? 귀신 처음 보나?
0: 퉁명스레 말을 내뱉고 자기는 할 만큼 했다는 것처럼 부축하던 손길을 걷었다. 아직 내기 중 아니던가 몸이 기우뚱하자 승범은 손을 허우적거리며 간신히 앞서는 수정을 붙들었다.
1: 왜 이렇게 붙들었어?
2: 아니 귀신이라 하기엔 그 영화 슬리피 할로우처럼 아니 그런 거 안 보셨을 테고 아무튼 몸이
1: 뭐?
2: 그 부처님인데요?

소설 극장 배명은 장편 소설 수상한 한의원 텍스티 음악 엄은영 효과 노동걸 기술 김남희 김종찬 연출 김은비 해설 김봄 31번째 시간이었습니다.

0: 춘추궁이 헛걸음을 하게 된다면 아마도 우리 신라는 남은 인생.
1: 김춘추 올려줬어요. 김효신, 김효신 슛! 아, 어림없는 볼.
2: 한 번만 더 그 배를 놓쳤다가는.
3: 사람의 탈을 쓰고 왜 으르렁거려? 쟤들이 뭐 호랑이야? 사자야? 늑대야?
4: 수기가 되고 싶습니다. 받아주십시오, 배야.
5: 너를 이곳에 남겨두는 일이 과연 옳은 일인지.

0: 당나라가 신라의 손을 잡아주겠습니까?
1: 당태종의 꿈은 세계 정복이야. 그러려면 옆에 있는 고구려부터 정리를 해야지.
0: 당나라가 세계 최강이라고는 하나 오랜 세월 고구려를 무찌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당나라 혼자만의 힘으론 고구려를 무찌르기 어렵단 얘기지.
0: 지난번처럼 우리 신라나 백제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1: 당나라는 신라와 백제 둘 중 한 나라와 반드시 연합해야 한다.
0: 하면 당나라가 우리 신라를?
1: 우리 신라가 살 수 있는 방법은 그것뿐이다.

0: 그 신라는 우리를 위해 병사를 파병했어요.
1: 백제도 위문품을 보냈는데.
2: 아 그럼요. 물병도 주고 방독면도 주고 위장 그림에다가 저 전투식량
1: 거기에다가 참깨가 설설설설 비벼진 김치볶음밥도 얼마나 맛있어.
0: 아이 김치볶음밥과 용병이 비교가 됩니까?
3: 조용해. 그 보내라는 병사는 안 보내고 전쟁터에 꼴랑 위문품만 그리고. 땅 따먹겠다고 신라를 공격했던 놈들이야. 어? 그게 백제야.
2: 백제는 조강지처입니다, 배야.
1: 예.
2: 조강지처를 버리면
4: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3: 에헤, 양다리야, 양다리. 백제가 고구려하고 우리 당나라에 양다리를 갖다가 쳐크니 내가 대국의 아량으로 다른 건 다 용서해도 양다리는 용서 못해.
1: 아, 양다리 나도 싫은데.
5: 이미 김춘추에게 마음이 기울어진 당태종은
3: 백제 그놈들은.

0: 내가 그 백전놈들 때문에 자네가 해준 얼마나 맛있게요 양꼬치도 끊었어 내가.
1: 예예. 아, 이번 문제는요 일개 외교관과 단판을 치은 일이 아닌데요, 이 백제랑도 정상회담을 하고 필요하다면 신라랑도 얼마나
2: 일개 외교관이라니요. 진덕여왕은 무늬만 왕이고 신라의 실질적인 1인자는 김춘추입니다.
0: 됐어 다들 그만해. 아니 주방 올만한 신라하고 백제하고 무슨 놈의 정상회담이야. 자 회의 끝이야. 밥 내와.
1: 아, 예예.
2: 지당하십니다.
0: 형님 아우가 된다는 말인데.
3: 속국이겠죠.
0: 속국? 어디서 뻐국이고. 그 형님과 아우 나라가 연호를 달리 사용하면 역사를 기록하는 데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한 집안이면 한 집안답게.
3: 원하신다면 기꺼이 신라의 연호를 포기하고 당나라의 연호를 따르겠습니다.
4: 신라가 독자적인 연호를 포기하고 당나라의 연호를 사용한다는 건 공식적으로다가 신라가 당나라의 속국임을 인정하는 행위였다.
0: 그리고 그 자네가 입고 있는 그 옷 말이야.
3: 이거요. 아, 조상의 빛나는 얼이 담긴 우리 신라의 관복입니다.
0: 근데 부족해. 뭔가 11%가 부족해.
3: 아, 그 이거 나름 유명 디자이너가 지난 SS 컬렉션 때
0: 됐고. 바꿔. 아, 우리 패션 좋잖아.
3: 아니, 신라의 관복을 당나라의 관복으로 바꾸란 말씀입니까? 아, 그게 당나라 사람과 신라 사람은요, 이게 체형이 달라서.
0: 아, 체형 다르지. 우리 당나라 의복의 장점이 바로 그거야. 체형 커버. 여봐라.
5: 춘추공에게 연락이 왔네.
6: 어찌 되었습니까?
5: 앞으로 당나라가 우리 신라의 아이언맨이 되기로 했다네.
6: 감축드립니다, 폐하.
5: 이제야 두 다리를 뻗고 잘 수 있게 됐구만.
6: 춘추공이 우리 신라를 위해 참으로 큰 일을 해냈습니다.
5: 우리가 당나라와 동맹을 맺었으니 고구려와 백제가 더 이상 우리 신라를 못 살게 굴 수는 없겠지.
6: 당나라가 우리의 아이언맨이 되어주는 대가 우리는 무엇을 내놓았다고 합니까?
5: 어머, 받았으면 줘야 되나?
6: 응?
5: 나 평생 받기만 했는데?
6: 받은 게 있으니까 반드시 준 것이 있을 겁니다.
5: 이해가 안 되네. 주는 놈은 주기만 하고 받는 놈은 받기만 하는 게 계산도 쉬울 텐데.
6: 아마 속세의 셈법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5: 아무튼 춘추공이 오면 알게 되겠지.
3: 내가 너를 남겨두고 돌아서려니 발길이 떨어지질 않는구나.
4: 김춘추는 당나라의 볼모로 자신의 12남 3녀 중 셋째 아들 문왕을 남겨둔다.
7: 모쪼록 무사히 돌아가세요, 아버지.
3: 외로울 땐 언제나 영상통화하고.
7: 네.
3: 그리고 당당하게 살아. 너 신라의 로열 패밀리야. 동시에 이곳 당나라의 좌무위 장군. 네 아버지가 당나라 정 이품 관직을 가진 사람이다 이 말이야.
4: 당태종은 김춘추를 특별 대우하는 차원에서 김춘추와 그의 아들에게 당나라 관직을 내린다. 개인적으로 당나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게 된 김춘추.
3: 그리고 여기 사정을 잘 살펴서 따따따 모수부, 기생충 봤지,
7: 그럼요. 저도 신라 스카우트 출신인데 모수부어 알죠.
3: 그래, 장하다 내 아들. 아빠 간다.
7: 네.
3: 나오지 마. 바닷바람에 피부 상할라.
7: 네, 아버지. 아빠, 저기 아버지. 전으로 가시는 거예요?
3: 아, 이거 황제 폐하께서 원하셔서 나름 환기는 잘 되는 편인데 말이다.
7: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3: 그래, 그래, 들어가.
7: 안 어울려.

0: 가자 신라로.
1: 벅찬, 응, 나름 벅찬 마음으로. 신라로 향하는 김춘추. 그러나
2: 무슨 일이야?

0: 산동에서 캐리비안 해적선 같은 배가 출발했습니다.
1: 뭐라고? 아니, 캐리비안 해적선이 왜 산동에서 나와?
0: 그래서 보고 드립니다.
1: 아니, 뜬금없이 당나라 산동에서 캐리비안 해적선이...
0: 네.
1: 확실해?
0: 네. 해골 뼈다귀를 돛 주변에 잔뜩 걸어놓고 캐리비안 해적 OST를 계속 틀어대는데...
1: 잠깐! 지난번 당나라에 들어간 신라의 배가 확실해. 당나라 수역을 벗어나는 그 순간 발사해버려.
0: 네, 장군.

0: 신라로 향하는 백기를 막고 기다리고 있던 고구려의 해군은 멀리 캐리비안 해적선이 등장하자.
1: 멈춰라! 멈추지 않으면 발사한다!
2: 항공! 항공! 항공!
1: 너희 신라 놈들이 죄!
2: 아, 이태리에서 왔어요!
0: 선장이 고구려 해군을 상대로 시간을 버는 동안 선박 한쪽으로 구명보트가 바다에 떨어지고
3: 자, 어서 가십시오.
4: 온 군에
0: 김춘추의 신라 관복을 입고 있는 김춘추의 보디가드 온 군에
3: 사나이는 자신을 인정해주는 주군을 위해 목숨을 바친다고 했습니다.
5: 우와, 큰일이야. 우와, 놈들이 막 배로 와. 올라오는데 어떡하냐, 어떡하냐.
3: 어서 내려가십시오.
4: 미안하다.
0: 바다로 내려진 구명보트로 내려가는 김춘추. 곧바로
6: 김춘추 나와! 김춘추!
3: 감히 그 하찮은 입에 내 고귀한 이름을 올리다니.
6: 아, 뭐야, 김춘추야? 아, 키가 188이라고 돼 있던데.
3: 그건 신검 때 얘기고 지금은 줄었다.
6: 많이 줄었네. 네가 김춘추라면 이쯤에서 안녕!
3: 내가 김춘추다.

0: 받기를 바라고 주는 마음은 진정한 마음이 아니라지만 주는 것만 너무 당연해지면 서운하겠죠?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과 마음을 주고받아 보세요. 김자연.
1: 베베베베베베베베베 사랑의 목적지는 어떻게 찾나요, 지민 씨? 온군의 일명호.
2: 그 뭔가 11% 부족해 보이죠? 노린 겁니다. 당 대동력의 박영재였습니다.
3: 와이파이 한국인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0: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1: 안녕하세요. 여행작가 송일봉입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은 충청남도 보령시에 있는 대천해수욕장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지금 대천해수욕장에서 열리고 있는 제29회 보령머드축제에 대해서도 소개를 하겠습니다. 보령시는 예전에 대천시라고 불리던 고장인데요. 지난 1995년에 대천시와 보령군이 합쳐지면서 보령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해수욕장의 이름은 바뀌지 않고 본래 이름인 대천해수욕장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자, 먼저 대천해수욕장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대천해수욕장은 백사장의 경사도가 완만하고 수심이 얕아서 가족 단위의 피서객들이 많이 찾는 명소인데요. 197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서해안 해수욕장 하면 을의 만리포 해수욕장과 대천 해수욕장을 가장 먼저 떠올릴 정도로 유명했습니다. 저 역시 고등학교에 다니던 시절에 친구들과 함께 대천 해수욕장에서 며칠 동안 신나게 놀았던 추억이 있습니다. 그때 보았던 대천 해수욕장의 붉은 노을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약 3.5km 길이의 대천 해수욕장은 바닷가 풍경도 아름답지만 주변에 둘러볼 만한 곳이 많아서 아주 좋은 해수욕장입니다. 그래서 1930년대부터 외국인들을 위한 휴양지로 개발이 되었는데요. 이후 1970년대를 전후해서 큰 인기를 끌다가 잠시 침체기를 겪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스카이바이크를 설치하는 등 새로운 변신을 시도하면서 사계절 휴양지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대천 해수욕장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보령시청에서는 해수욕장 경영과라는 부서를 따로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다소 생소한 용어인 스카이바이크는 최근 들어 대천 해수욕장의 새로운 명물로 등장했는데요. 폐철로를 따라 페달을 밟아서 움직이는 레일바이크와 그 원리는 같지만 일부 백사장 지역을 빼고는 대부분 바다 위에 레일이 설치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레일 사이에 노란색 라인이 있는 오르막 구간은 페달을 밟지 않아도 자동으로 움직이도록 설계되어 있기도 합니다. 대천 스카이바이크는 대천타워 앞에서 대천항 사이에 2.3km 구간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대천 해수욕장에서는 가볍게 섬여행도 즐길 수 있습니다. 대천 해수욕장 앞바다에는 다보도라고 불리는 무인도가 외롭게 떠 있는데요. 기암괴석과 차돌해변이 인상적인 다보도까지 직접 가볼 수도 있습니다. 여름 피서철이 되면 대천 해수욕장에서 다보도까지 가는 유람선을 운항하고 있습니다. 대천 해수욕장에서 다보도까지는 약 20분이 소요됩니다. 보령 머드축제에 대해서도 소개를 하겠습니다. 보령 머드축제는 대천 해수욕장과 보령시를 세계 여러 나라에 널리 알린 효자이기도 한데요. 올해는 7월 24일에 축제가 시작되었고요. 오는 8월 9일까지 열릴 예정입니다. 보령 머드축제의 주 행사장은 대천 해수욕장 중간쯤에 있는 머드광장과 엑스포광장 일원인데요. 일반존, 패밀리존, 워터파크존이 있는 곳은 엑스포광장이고요. 셀프 머드 마사지를 즐길 수 있는 머드 캐스크존은 머드광장에 있습니다. 아울러 보령 머드축제의 운영시간은 주중과 주말이 조금 다른데요. 주중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그리고 주말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머드 체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은 충청남도 보령시에 있는 대천 해수욕장과 보령 머드축제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지금까지 여행작가 송일봉이었습니다.

0: 아픈 사람을 만나면 의사가 되고 위험에 빠진 사람을 만나면 구조대가 됩니다. 장애인에겐 친구가 되고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1: 장애에 대한 정보나 뉴스가 접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제 다양한 장애 이슈를 들을 수 있어서 듣다 보면 평소에 잘 몰랐던 새로 알게 되는 것들도 많아요.
2: 사회적인 약자 이분들의 삶에 소중하게 잘 다뤄주시고 잘 이야기를 전달을 해주시고
0: 언제나 KBS 당신 곁에 라디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9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입니다. 8월의 첫날 정치권 시선은 한 곳으로 모였습니다. 검사의 수사권을 없앤 형사소송법 개정안. 민주당은 국회 통과에 이어 후속 조치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형사사법체계를 무너뜨린 폭거로 규정하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습니다. 첫 소식 김경진 기자입니다.
1: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에 민주당은 해냈다며 성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고위원 후보들도 검찰개혁 완수를 주장했습니다.
2: 우리는 해냈습니다. 70년 만에 검찰개혁을 해냈습니다.
3: 최고위원 후보입니다.
4: 검찰개혁을 끝까지 하지 않으면
3: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입니다.
4: 윤석열과 같은 자가 또다시 나올 수 있습니다.
1: 다만 신중론도 나왔습니다. 어제 본회의에 불참했던 이현주 의원은 다수의 반대 여론을 감안해 더 신중했어야 했다며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국민의힘은 거센 반발을 이어갔습니다. 형사사법체계를 정권의 안위를 위해 훼손한 폭거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 행사를 촉구했습니다.
5: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으로 범죄 대응 역량을 무력화하여 국민을 범죄자로부터 무방비하게 만드는 국민 포기 법안입니다.
1: 경찰이 무소속 강선 의원 보좌진 갑질 사건을 불송치한 걸 두고는 우리가 마주할 부작용을 미리 본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권한쟁의 심판과 헌법 소원 등을 추진하고 모레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같은 날 민주당은 대국민 설명회를 열고 이달 안에 후속 입법과 제도 정비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어서 여야 대치 속 여론전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0: 민주당은 당 대표를 뽑는 순회 경선을 충청에서 시작했습니다. 어느 때보다 치열한 이번 경선, 새 후보 간 신경전은 여기서도 거셌습니다. 오늘 나온 첫 권리당원 투표 결과는 김민석 후보, 박빙의 승리였습니다. 박효빈 기자입니다.
6: 더불어민주당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첫 순회 경선. 충청권 권리당원 투표 결과 김민석 후보가 45%를 얻어 1위를 차지했습니다. 매우 군소한 차이로 정청래 후보 그리고 송영길 후보가 뒤를 이었습니다. 충청권 합동연설회에서 송영길 후보는 민생을, 정청래 후보는 통합을, 김민석 후보는 당정일치를 각각 내세웠습니다.
7: 세종 행정수도 특별법,
3: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입니다.
7: 송영길이 당론으로 추진하겠습니다.
8: 낙인 찍고 분열해서
3: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8: 후보입니다. 총선 승리 대선 승리 할 수 있겠습니까?
7: 대통령과 정부의 입장을
3: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7: 지키는 것
3: 후보입니다.
7: 이것이 맞는 거 아닙니까?
6: 신경전도 거세졌습니다. 송영길, 김민석 후보, 6.3 지방선거를 패배로 규정하며 당시 당대표였던 정청래 후보를 겨냥했습니다.
7: 대통령도 잘못됐다고 반성을 하는데 당대표를 하겠다고 하니 이 지도부가 이재명 정부랑 같이 갈 수 있겠습니까?
9: 그러한 리더십으로 그 선거를 치러낼 것이라고 다시 맡길 수 있겠습니까?
6: 정 후보는 다른 후보들의 탈당 전력을 거론하며 맞섰습니다.
8: 2002년 노무현을 배신하고 정몽준에게 날아간 그것이 최악의 자기 정치 아니겠습니까?
6: 최고위원 경선에서는 친 정청래계로 꼽히는 최민희 후보가 충청권 1위를 기록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부산, 울산, 경남에서 두 번째 순회 경선을 이어갑니다. KBS 뉴스 박효빈입니다.
0: 내년부터는 아르헨티나산 원유가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중동 지역에 의존해왔던 원유 수입선이 남미로 넓혀지게 됐습니다. 한국과 아르헨티나 정상회담 소식 손상현 기자입니다.
10: 22년 만에 이뤄진 대한민국 대통령의 아르헨티나 방문.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정상회담이 시작됐습니다. 1시간 가까이 진행된 회담의 핵심 의제는 에너지와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 강화였습니다. 기업 차원에서 올해 아르헨티나산 원유 88만 배럴을 시범 도입한 데 이어 내년부터 원유 수입을 본격 개시합니다. 중동 지역에 집중된 원유 수입선을 넓히고 지정학적 불확실성을 줄여 에너지 수급 대응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거로 기대됩니다.
11: 원유뿐 아니라 천연가스와 원자력 등으로 에너지 협력의 범위를 확대하고 구체적인 협력 사업을 발굴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10: 밀레이 대통령도 에너지 수출을 현재의 5배가량 늘리겠다고 공언하며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번

0: 남미 순방 주요 목표인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도 구체적 성과를 냈습니다. 양국은 배터리 등 첨단 산업에 필수적인 리튬 채굴을 위한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중 과세 방지 협정도 최종 타결됐습니다. 정상 간 만남을 계기로 논의에 탄력이 붙었다는 설명입니다.
1: 효율과 속도를 중시하는 양국 정상의 공통의 강점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신속히 만들어 나가자는 데 뜻을 함께 하였습니다.
0: 미국에 이어 남미 3개국 순방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들러 동포들을 만난 뒤 귀국합니다. 부에노스아일레스에서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2: 태어나서 처음 느껴본 더위였습니다. 41.6도, 경남 양산은 나흘 연속 낮 최고 기온 40도를 넘기며 전국에서 가장 뜨거운 지역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다음 주는 수도권이 걱정입니다. 먼저 신방실 기상전문 기자입니다.
3: 날 연속 40도 이상 극한 폭염이 이어진 경남 양산. 지면과 가까운 곳의 온도계는 45도 위를 가리키고 후덥지근한 열기 탓에 양산과 손 선풍기가 필수품이 됐습니다. 물놀이장을 찾은 시민들은 시원한 물줄기에 몸을 맡겨보지만 금세 다시 몰려오는 더위에 지쳐갑니다.
4: 올해도 좀 물놀이 할까 해서 왔는데 그래도 날씨가 너무 더워서 쉽지가 않네요. 너무 힘듭니다.
3: 양산의 최고 기온은 어제 41.4도에서 오늘은 41.6도까지 올라가 하루 만에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오늘도 꺾이지 않은 40도 안팎의 폭염. 지난밤 강릉에선 최저 기온이 30도를 넘어 올해 첫 초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내일도 양산 41도 등 오늘만큼 무덥겠지만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폭염의 양상이 급변합니다. 이번 주 내내 서풍이 소백산맥을 넘으며 열기를 불어넣는 영남형 폭염이 계속됐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주풍이 동풍으로 바뀌며 태백산맥 넘어 서쪽 지역에 영서형 폭염을 몰고 옵니다. 영남지방은 극단적인 더위가 다소 주춤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역을 중심으로 기온이 이번 주보다 크게 뛰어올라 월요일은 모레부터 수은주를 37도까지 끌어올리겠습니다. 인구 밀집 지역인 수도권에도 극한 더위가 예고된 만큼 취약계층의 피해가 없도록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KBS 뉴스 신방실입니다.
2: 문을 여는 순간 훅 들어오는 뜨거운 열기, 여러분은 어디로 피하고 싶으신가요? 휴가철 대표적인 피서지들조차 역대급 더위 앞에 이름값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강예슬 기자입니다.
5: 뜨겁고 강렬한 햇살이 백사장 위로 쏟아집니다. 튜브를 탄 피서객들은 밀려오는 파도에 몸을 맡기며 달아오는 몸을 식혀봅니다. 하지만 물 밖에 발을 내딛는 순간 불볕더위가 바로 전해집니다.
6: 지금 너무 덥고 물속 아니면 걸어 다니지도 못할 정도로 맨발로 걸어 다닐 수가 없어요. 모래도 너무 뜨겁고.
5: 서둘러 파라솔 아래로 몸을 피해 찬 음료를 마시는데도 몸의 열기는 좀처럼 식지 않습니다.
7: 더위 좀 해소하려고 서울에서 이제 부산까지 운전해서 왔는데 땀이 지금 너무 나가지고 눈을 못 뜨겠어요. 부산이 너무 덥네요, 진짜.
5: 한창 해루질로 붐벼야 할 갯벌이 한산합니다. 한낮 폭염에 물놀이를 나온 피서객이 크게 줄었습니다.
8: 점심쯤에는 물이 이제 따뜻할 정도로 이렇게 약간 밖에가 오히려 더 시원하고 물이 더 따뜻한 그런 느낌도 있긴 했습니다.
5: 도심 물놀이장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물길을 따라 헤엄치고 쏟아지는 물줄기를 맞아봐도 뜨거운 열기에 물마저 미지근하게 느껴집니다.
9: 물놀이장 왔는데 약간 온천같이 물이 따뜻할 정도로 날씨가 너무 더운 것 같습니다.
5: 바다와 물놀이장을 찾아도 피하기 힘든 기록적인 폭염. 극심한 더위가 피서지 물놀이 풍경마저 바꿔놓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
2: 네, 이 더위를 잊으려면 이 정도는 돼야겠습니다. 너무 추워서 두꺼운 외투가 필수인 곳, 실내 아이스링크로 가겠습니다. 진선민 기자입니다.
10: 무더위를 잊은 듯한 긴팔에 긴바지, 딴 세상에 온 듯한 이곳은 빙상장. 뜨거운 바깥에서 달리지 못한 하늘 불듯 빙판 위를 내달립니다.
11: 너 조심해.
10: 난간을 잡고 조심조심, 넘어질까 무서워도 더위를 피하니 신날 뿐입니다.
11: 원래 여기까지 걸어왔거든요. 너무 더워.

0: 폐지쯤 된 줄 알았는데 시원해져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1: 피겨 꽃나무들은 빙판 위에 그림을 그립니다.
2: 너무 덥고 숨도 쉬기가 힘든데 여기 링크 딱 들어오니까 아, 피서지가 따로 없구나.
1: 빙상장 실내는 10도, 한여름 늦가을을 만끽했습니다.
3: 지금 서울 전역엔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지만 이곳은 외투를 입지 않으면 소름이 돋을 정도로 서늘합니다.
1: 하늘은 뜨거워도 시원한 물에 푹 몸을 담그니 잠시 있는 더위. 어른들도 어린이가 된 듯 물장구를 칩니다.
4: 누가 오늘 제일 수영 잘했어요?
5: 이 언니요. 키가 커서 아무래도 수영을 더 잘하게 되는 것 같아요.
6: 잠수는 제가 했어요.
1: 더위도 친구, 가족과 함께라면 추억에 남는 날씨일 뿐.
7: First time here in Hangang, and it's really nice.
8: 한강 수영장을 처음 와봤는데 정말 좋았어요. 오늘 어땠어? 재밌어요.
1: 저마다 폭염을 이겨내며 8월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진선민입니다.
9: 다음 소식입니다. 밧줄에 꽁꽁 묶여버린 이건 거북입니다. 무심코 버린 해양 쓰레기들이 멸종 위기 바다 거북들에겐 죽음의 덫이 되고 있습니다. 민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0: 제주공항에서 차로 15분 거리의 한 바닷가. 갯바위 사이로 폭염에 말라 등딱지가 벌어진 거북이 보입니다. 길이 50cm가량의 어린 거북으로 이미 죽은 상태. 밧줄이 목을 올가매고 있습니다.
11: 새벽 4시 반 정도쯤에 낚시를 하다가 이제 돌아오면서 보니까 거북이가 폐어구의 목에 걸려서 죽어 있었습니다. 정말 불쌍했고.
12: 멸종 위기종 푸른 바다거북으로 추정되는 이 개체는 밀물대 갯바위 안으로 밀려 들어왔다가 폐어구에 목이 감겨 폐사한 걸로 추정됩니다.
10: 2021년부터 최근까지 제주 바다에서 발견된 바다거북 폐사체는 191마리로 43마리는 폐어구에 걸려 죽은 상태였습니다. 5마리 중 1마리꼴로 어선 등에서 버린 폐어구에 희생된 겁니다. 특히 최근 한 달간 폐어구에 걸려 있거나 죽은 채 발견된 바다거북은 10마리에 이릅니다.
13: 주변에서 이런 어업 활동이 이제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 어구를 봐보면 대부분 끌어구류, 트롤이나 뭐 이렇게 저인망이나 중국 불법 하는 이제 범장망 또 이런 색깔이거든요.
10: 버려진 어구에 감겨 죽는 해양 생물들이 하루가 멀다고 발견되고 있어 폐어구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민소영입니다.
9: 일본 구마모토의 강진 사망자는 36명으로 늘었습니다. 폭발 사고가 일어난 이온몰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80대 남성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구마모토에서 황진우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14: 규모 7.1 지진의 진앙과 불과 200m 떨어진 도로의 당시 모습. 전선이 심하게 출렁이고 달리던 대형 트레일러까지 요동칩니다. 이 도로 바로 옆에 있는 이온몰입니다. 폭발 사고가 일어났던 이온몰과는 다른 곳인데 역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영업이 중단된 상태였는데 골든타임이 지난 73시간 50분 만에 80대 남성이 잔해에 깔려 숨진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어제 저녁 새로운 시신이 수습된 이온몰 앞입니다. 이렇게 갈라진 보도블록이 지진 당시의 충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남성의 시신이 수습되고 구마모토현은 지진 사망자가 36명으로 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실종 신고는 돼 있었지만 어디에 있었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어 발견이 늦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폭발 사고가 일어났던 이온몰에선 수색 작업이 계속 이어졌지만 새로운 구조 소식은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살인적인 더위 속에 여진도 계속 이어져 주민들은 더욱 불안합니다.
15: 요나카니 겪고 지신 좀도 그런데
16: 밤중에 여진이 오고 있어서 잘 못 자고 있네요. 소리가 심해서
14: 수돗물 공급도 여전히 재개되지 않으면서 7만 2천 가구 주민들은 무더위 속에 견디기 힘든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구마모토에서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9: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종합특검에 소환됐습니다. 피의자 신분입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 관저공사 특혜 의혹과 관련한 혐의입니다. 관저공사와 자신은 무관하다고 주장했지만 특검은 윤 의원이 공사 현장까지 갔던 구체적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영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17: 윤석열 정부 인수위에서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 팀장을 맡았던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 무자격 업체인 21

0: 1g의 관저 공사를 맡기게 한 혐의로 2차 종합특검에 피의자 조사를 받았습니다.
1: 인수위 끝나고 그 취임 이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저하고 관련이 없어요.
0: 하지만 특검팀은 윤 의원 주장과 다른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인수위가 해산하고 21g이 관저 공사를 시작한 뒤인 2022년 6월과 7월 15일 윤 의원이 관저 공사 현장을 방문했다는 진술과 기록을 포착한 겁니다. 공사 종료를 보름 정도 남긴 때였습니다. 압수수색에서 윤 의원 수행원이 당시 공사 현장을 방문한 내비게이션 기록이 나온 것. 특검팀은 수행원으로부터 나 혼자 개인적으로 그곳에 갈 이유는 없다는 취지의 답을 확보했습니다. 또 당시 공사 관계자도 현장에 윤 의원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거로 전해집니다. 특히 특검팀은 기존 적법한 업체가 공사를 맡기로 했는데도 윤 의원이 21g을 챙긴 배경에 김건희 여사가 있는 거로 보고 있습니다. 2022년 4월 윤 의원, 김 여사, 21g 대표 김모 씨가 세 차례에 걸쳐 관저 후보지를 둘러봤는데 두 번째 답사 뒤 윤 의원이 김호진 전 국토부 차관에게 21g으로 공사 업체를 바꾸라고 했던 겁니다. 기존 업체 설계가 김 여사 콘셉트에 안 맞으니 여사가 찍은 업체로 변경하라는 취지였던 거로 전해집니다. 특검팀은 윤 의원 조사 뒤 곧바로 재판에 넘길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영훈입니다.

0: 우리 일상에서 요즘 누구보다 의지가 되는 이 생성형 AI. 하지만 이 대부분 외국어 기반이다 보니 한국인들의 가려운 곳을 100% 긁어주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런 아쉬움을 달래줄 한국형 독자 AI. 국가대표 선발 경쟁이 본격화됐습니다. 박대기 기자입니다.
1: 안전모를 벗은 작업자가 CCTV에 포착되자 화면에 경고가 뜹니다. 관리자가 순찰 로봇을 투입해 확인합니다. AI에게 무슨 일인지 물었더니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알려줍니다. 미국산 AI를 쓰던 이 업체는 최근 국내에서 개발 중인 AI로 바꿨습니다. 우리말을 훨씬 자연스럽게 쓰기 때문입니다.
2: 글로벌 탑티어 수준의 모델들은 특정 부분에서 잘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한국의 맥락과 한국의 상황과 한국의 문화와 한국이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이해도가 부족합니다.
1: 한국형 AI가 단순 채팅을 넘어 로봇과 연계한 현장에까지 쓰이는 겁니다. 독자 AI 개발에 스타트업도 뛰어들었습니다.
3: 네,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보시다시피 사무실은 한 칸이고 직원은 25명에 불과합니다.
1: 이 업체의 인공지능으로 수능 시험을 풀게 했습니다. 350점 만점에 344점으로 챗GPT 최신 모델보다는 점수가 낮았지만 중국 딥시크보다는 높았습니다. 앞서 한 평가기관의 성능평가에서는 공동 11위를 차지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기업을 제외하면 1등입니다.
4: 중국, 미국 말고 불가능하다고 믿었었던 건데 중국이랑 미국만 더 이상 이 게임의 참여자가 아니다. 누구든지 그 참여자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줬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1: 또 다른 개발사인 SKT도 중국 대표 모델들과 비슷한 수준까지 따라잡았다고 자평했습니다. 업스테이지는 실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기능 구현이 강점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국가대표 AI에 도전하는 내 팀은 이달 전문가와 국민이 참여하는 2차 심사를 받게 됩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5: 지금까지 이윤희 앵커가 진행한 KBS 9시 뉴스를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지금 시각 9시 19분입니다. KBS.

0: 스포츠 스포츠.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오늘 이창진 아나운서가 휴가를 가서요. 제가 대신 진행하게 됐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자, 극심한 폭염으로 프로야구 두 경기가 취소가 됐습니다. KBO 규정상 1일 최고 기온 35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이 지속이 되면 경기 취소를 검토할 수 있는데요. 오늘 영남지방의 날씨가 여기에 해당돼서 창원의 기아 NC전 또 부산의 삼성 롯데전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0: 김민호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자, 뚜르드 프랑스 사이클 대회 우승, 슬로베니아의 포가차르 선수가 차지했네요.
1: 네, 통산 다섯 번째 우승을 차지하면서 역대 최다 우승 타이 기록도 세웠는데요.
0: 네.
1: 포가차르가 지난달 4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시작해 지난 주말 프랑스 파리에서 마무리된 약 3,000km에 걸친 레이스에서 시상대 가장 높은 곳에 섰습니다. 이 선수가 2020년 첫 우승한 이후에 21년, 24년 또 지난해 이어 올해도 우승했고요. 약 3주간 진행되는 전체 구간의 달린 시간을 모두 더해서 총 누적 시간이 가장 짧은 선수가 우승을 차지하는 방식인데요.
0: 네.
1: 포가차르가 이 중 총 5번 1위 레이스 1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특히 대회의 19일 차에는 험난하고 가파른 오르막 코스에서 역대 산악등반 최고 기록도 세웠는데요.
0: 네.
1: 심지어 이 선수가 사실 이 경쟁자들과 격차가 너무 벌어져서 대회 긴장감을 떨어뜨린다고 관중들로부터 야유까지 받기도 했습니다.
0: 세상에 얼마나 잘하면. 대단합니다. 자, 남자 테니스의 전설 조코비치가 여자 단식 세계 1위 사발렌카와 팀을 이뤄서 US 오픈 혼합복식에 출전한다고요?
1: 네, 미국 테니스 협회가 지난 27일 발표한 이 US 오픈 혼합복식 출전 신청 16개 팀 중에 이 조코비치와 사발렌카 조가 포함이 됐는데요.
0: 네.
1: 출전 신청이 이제 8월 17일 마감되고요. 이 출전 신청 마감 당시 남녀 단식 세계 랭킹 합산 순위가 높은 6개 팀이 본선에 직행을 하게 됩니다. 남자 단식 세계 5위에 올라 있는 조코비치와 여자 1위 사발렌카는 일단 뭐 무난히 본선 출전권을 확보할 전망이고요. 또 이 명단에는 이가 시비옹텍과 카르스페른 루드, 또 엘레나 리바키나 테일러 프리치 등 이름을 올렸는데 다만 팬들이 기대했던 남자 1위 야니크 신네르와 3위 카를로스 알카라스는 혼합 복싱에는 나가지 않습니다. 나머지 본선 출전권 가운데 8장은 와일드카드로 배분이 되고요.
0: 네.
1: 2장은 8월 24일 열리는 예선을 통해서 주인이 가려지게 됩니다.
0: 네. 자, 또 우크라이나가 IOC에 러시아 징계 해제 결정 조치를 스포츠 중재 재판소에 제소했다고요.
1: 네, 지난 30일 외신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측이 지난 8일 IOC가 러시아의 징계를 임시로 해제한 것은 시기상조이며 올림픽 헌장을 위반한 조치라고 하면서 이 스포츠 중재재판소 카스에 제소를 했습니다. 앞서 IOC가 2023년 10월 러시아 올림픽위원회의 자격을 정지했지만 7월 8일 이를 해제하고 러시아 선수들에 대한 제한 조치를 대폭 완화한 바 있는데요.
0: 네.
1: 우크라이나는 징계의 근거가 된 러시아 영토 보전 침해 문제가 전혀 시정되지 않았음에도 IOC가 성급하게 권리를 복원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서 우크라이나 스포츠의 권리를 방어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이번 징계 해제로 러시아 선수들이 2028년 로스앤젤레스 하계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긴 했는데요. 다만 이 러시아 선수들이 자국 국기를 달고 국가를 연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IOC도 아직 명확한 입장을 밝히진 않았습니다.
0: 네. 자, 근데 국제 아이스하키 연맹은 내년에도 러시아 제재를 유지한다고요?
1: 네, 연맹이 지난 목요일 내년에 예정된 4개의 국제 대회에 러시아가 참가할 수 없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최근 총회에서 징계 해제 검토 끝에 이같이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연맹은 참가 선수단의 안전 등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드렸는데요. 앞서 5월에는 러시아의 경기 출전 여부는 앞으로 각 대회별로 검토하겠다고 선언한 바가 있습니다. 이로써 내년 이 세계 주니어 선수권, 세계 성인 선수권, 또 남녀 18세 이하 세계 선수권에 러시아가 나갈 수가 없는데요. 다만 러시아의 이 여자 성인 세계 선수권 출전 여부 경우는 올해 11월에 결정할 예정입니다.
0: 네. 자, 지난해 F1 드라이버 챔피언 영국의 노리스가 올 시즌에 첫 우승을 따냈어요.
1: 네, 노리스가 지난 27일 열린 올 시즌 11번째 대회 헝가리 그랑프리에서 1위를 차지하면서 마수거리 우승을 따냈죠. 지난 시즌에는 7승을 거두면서 F1 데뷔 7년 만에 생애 첫 드라이버 챔피언에 올랐던 노리스인데요. 올 시즌에는 2위와 3위를 한 번씩 기록한 끝에 이번에 드디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시즌 랭킹 포인트 1위를 달리는 키미 안토넬리는 이 대회 3위에 올랐고요. 막스 페르스타펀이 2위를 차지했는데요.
0: 네.
1: 포인트 순위에서는 노리스가 128점으로 5위까지 올라섰는데 안토넬리에는 아직 91점이 뒤져 있습니다. 예선 1위로 결승에서 폴 포지션을 잡은 노리스는 레이스 중반까지 2위를 달리다가 46번째 랩에서 선두로 나섰고요. 막판에 페르스타펀을 따돌리고 첫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0: 네. 자, 미국의 수영 스타죠. 드렉슬 자국 대회 자유형 100m에서 우승을 했어요.
1: 네, 드렉슬이 캘리포니아주 어바인에서 열린 이 미국 수영 선수권 첫날 지난 화요일 남자 100m 자유형에서 47초 70의 기록으로 우승했는데요. 미국 선수권 이 종목에서 4년 만에 우승이고요. 또 2024년 올림픽 대표 선발전 50m 자유형에서 우승한 이후 개인 종목에서 1위를 한 것이 이번이 처음입니다.
0: 네.
1: 드레스는 2020

0: 2011년 도쿄올림픽 자유형 100m 금메달리스트이기도 하고요. 당시 대회 5관왕에 오른 뒤에는 좀 슬럼프를 겪다가 파리올림픽에선 개형 종목에서만 금메달 2개, 은메달 1개를 따고 복귀를 한 선수입니다. 드레스는 경기를 마친 후에 전광판에서 내 이름 앞에 숫자 1을 본 게 굉장히 오랜만이라면서 자신은 여전히 수영을 사랑하고 또 대학 신입생 때로 돌아간 기분이 들 정도로 수영이 즐겁다고 말했습니다.
1: 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월드스포츠 연합뉴스의 유지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네, 스포츠 스포츠 생방송으로 전해드리고 있고요. 지금 시각은 9시 26분 38초 9초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스포츠의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스포츠 토크박스 정수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네, 2026 아시안게임에서 첫 정식 종목이 된 신생 스포츠 테크볼 이야기를 준비해 주셨어요.
2: 네, 맞습니다. 네.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이 오는 9월 19일부터 10월 4일까지 열리는데요. 이제 개막이 50일 정도 남았습니다. 네, 아시아 45개국 15,0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해서 43개 종목, 71개 세부 종목에서 열전을 펼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번 대회에 신설된 종목이 있거든요. 네. 이제 그중에 하나가 말씀하신 대로 테크볼입니다.
1: 네. 사실 저 테크볼이 뭔지 모릅니다.
2: 이거 아마 어떤... 많은 분들이 모르실 거예요.
1: 그러니까요. 네. 이름도 생소한데 이거 어떤 스포츠인가요?
2: 이게 그러니까 축구와 탁구를 결합한 종목인데요.
1: 잠깐만요. 축구랑 탁구. 축구는 발로 하고 탁구는 손으로 채로
2: 그렇죠.
1: 하는데.
2: 그러니까 네. 축구공으로 탁구를 하는 것 같아서 탁구 축구 혹은 테이블 족구가 언급되기도 합니다.
1: 테이블 족구.
2: 네. 네. 그러니까 쉽게 생각을 하면 탁구 테이블처럼 생긴 테이블에서 하는 축구인 건데요. 사실 이 테크볼 테이블은 평평한 탁구대와는 다른 곡선형 테이블이에요. 네.
1: 야, 잠깐만요. 이게
2: 상상이 잘 안 되시는 거죠.
1: 제가 머릿속에 네. 그리고 있었거든요.
2: 네, 족구를 그 가운데에 그 곡선형 테이블을 두고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근데 거기서 지금 변수가 곡선형 테이블입니다. 네. 족구 비슷하다고 생각했는데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2: 네.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손을 네. 쓰지 않고 공을 발이나 가슴 또 머리로 차서 상대팀 진영으로 넘기고요. 근데 이 공의 바운드가 네. 그 탁구공을 떠올리시면 되는데 네. 그 테이블 위에서만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족구를 탁구화한 종목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테크볼이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정식 메달 종목으로 첫 선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종목이니까 주요 경기 규칙을 대한테크볼협회 동영상 채널에서 들어보시죠.
3: 4득점마다 서브권이 교체됩니다. 상대편과 저희 팀의 그 점수를 합산해서 4의 배수가 나오면 되는 거 맞죠?
4: 그렇죠. 자, 이번 규칙은 여러분들이 탁구에서도 많이 보셨을 규칙인데요. 경기 진행 시에 이 테이블 끝부분, 이 모서리에 맞고 엣지로 방향이 꺾이게 될 경우에는 노플레이로 간주돼서 처음부터 다시 진행이 됩니다.
3: 자, 다음 설명드릴 규칙은 공은 총 3번 터치가 가능합니다.
4: 간단하게 보여드리면은 발, 무릎, 헤딩 네, 이런 식으로
3: 최대 3번까지 터치가 가능하고요. 자, 다음 규칙은 같은 부위로 2번 연속 터치를 하면 안 되는 건데요.
4: 이것도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 똑같은 부위로 연속해서 2번 넘길 수도 없어요. 제가 오른발로 마지막 터치를 해서 넘겼어요. 그리고 네. 랠리가 계속 진행이 되면서 다시 아하. 넘어왔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오른발로 또 넘기게 되면 실점이에요. 제가 이전에 오른발로 넘겼기 때문에 오른발을 제외한 나머지 부위로 넘기셔야 돼요. 대신 한 포인트가 끝나고 다음 랠리 때는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니까
3: 그럼 거기서 이제 점수가 나면 네. 이제 다시 리셋이 되는 거죠?
2: 네, 이해가 되셨나요?
1: 휴! 쉽지 않아요. 근데 아, 네. 제 생각엔 보면 바로 알 것 같아요.
2: 그렇죠.
1: 특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보면 네. 바로 알 것 같아요.
2: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를 이렇게 보면 그 손과 팔을 제외한 신체 부위로 공을 다루고요. 아이고. 그 공을 상대 진영으로 넘기기 때문에 이 축구의 볼 컨트롤과 탁구의 빠른 경기 전개를 동시에 요구합니다. 그리고 좁은 공간에서 하지만 이 공의 움직임이 빠르고요. 또 공격과 수비가 빨리 이루어지면서 박진감이 넘치는데 그 대한체육회 동영상 채널에 이 족구팀과 세팍타크로팀이 테크볼을 겨루는 영상이 있거든요.
1: 와, 이거 네. 재밌겠네요.
2: 그 영상도 함께 해보시죠.
5: 각 팀 에이스 2명씩 나와 경기에 임했는데요. 그래, 좋아, 좋아, 좋아. 오.
4: 여기 진행 되고 있습니다.
5: 자, 찬스 못 차, 못 차.
6: 족구팀의 실수로 스파크타크로 팀이 선취점을 가져갑니다. 하지만 이내 세팍타크로 팀도 실수하며 한 점 내어주고 마는데요. 분위기가 오른 족구팀, 경기까지 적응을 마친 건가요? 과감한 공격으로 반격에 나섭니다. 이에 질세라 세팍타크로 팀도 반격에 나섰습니다.
5: 와, 좋다.
6: 간단해 보이지만 확실한 공격을 성공시킨 박철희 선수. 어느덧 경기는 매치 포인트.
5: 오케이.
6: 팀의 연이은 실책으로 세팍타크로 팀이 경기에서 승리합니다.
1: 이게 근데 어쨌든 이번 아시안 게임에 처음 채택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2: 네, 그렇죠. 정식 종목으로요.
1: 예, 네. 그러면 첫 금메달리스트가 초대 챔피언.
2: 그렇죠.
1: 영광인데요, 이거.
2: 네. 한국도 그런 기록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이용섭 감독 그리고 남자 3명과 여자 1명의 선수들이 단식, 복식, 혼합복식 이렇게 3개의 메달에 도전합니다. 일단 단식에서는 이 넓은 공간을 혼자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볼 컨트롤과 체력이 중요하고요.
1: 엄청 힘들 것 같은데.
2: 그렇죠. 계속 네. 움직이는 거니까요. 그렇죠. 네. 또 복식에서는 두 선수의 움직임을 정교하게 맞춰야 하는 거고 또 혼합복식은 남녀 선수가 호흡을 맞추는 거니까 상대 조합에 따라 전술을 빠르게 바꾸는 능력이 핵심입니다.
1: 네. 어떻게 뭐 청취자분들도 네.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게 제일 궁금하죠. 우리 대표팀에서 메달 기대해 볼 수 있나요?
2: 네. 네. 대한태크볼협회는 한국 대표팀의 기량을 아시아 최정상급으로 평가하고 있는데요. 네. 네. 남은 기간 실전 감각과 조직력을 끌어올린다면 출전하는 세부 종목 모두에서 메달을 노릴 수 있다는 그런 전망입니다.
1: 와, 이거 굉장히 좋은 네. 소식 아닙니까?
2: 맞아요. 네. 태크볼이 또 첫선을 보이는 아시안 게임인 만큼 메달 소식이 들리면 좋겠습니다. 네.
1: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스포츠 토크박스 지금까지 정수진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2: 네, 고맙습니다.
7: 따뜻한 비판이 있습니다. 냉철한 분석이 있습니다. 스포츠, 스포츠.
1: 네, 이어서 축구 소식 함께 해 주시죠. 중앙일보의 박민 기자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8: 네, 안녕하세요.
1: 자, K리그 1 오늘 세 경기가 열렸네요. 그죠? 프로축구 전북과 서울 일명 전설 매치를 치렀죠.
8: 네, 그 전북과 서울의 악보자를 딴 전설 매치가 그 전주에서 열렸고요. 선두 서울과 2위 전북의 맞대결이었는데 사실 오늘 결과에 따라서 1, 2위 간 승점 차가 12점으로 벌어지거나 6점으로 좁혀질 수 있었는데요.
1: 네.
8: 방금 전에 경기가 무승부로 끝나면서 양팀의 격차는 그대로 9점 차가 유지가 됐습니다.
1: 네, 참고로 서울이 지금 1위입니다. 전북이 2위를 달리고 있고요. 자, 강원과 부천 어땠습니까?
8: 네, 오늘 그 부천이 원정에서 강원을 3대0으로 제압을 했습니다. 부천은 그 10위를 기록 중이지만 그래도 5승째를 따냈고요. 강원은 좀 홈에서 완패를 당하면서 3위에 그쳤습니다.
1: 네, 경기 내용은 어땠나요?
8: 네, 부천이 그 외국인 선수를 앞세워서 강원의 수비 뒷공간을 그 잘 노렸습니다.
1: 네.
8: 전반 19분에는 그 부천의 갈레고 선수가 왼발 중거리 포로 선제골을 터뜨렸고요. 또 후반 15분에는 성혜건 선수가 한 골을 보탰고 후반 24분에는 또 부천의 가브리엘 선수가 코너킥을 헤딩 세기골로 연결을 했습니다.
1: 네. 자, 그리고 포항과 김천의 경기도 살펴볼까요?
8: 네, 김천이 그 포항의 1대0으로 앞서 있고요. 후반 21분에 김천의 이정택 선수가 코너킥을 헤딩골로 연결을 했는데 또 이정택 선수의 K리그 데뷔골이었습니다.
1: 네. 자, K리그2는 4경기가 치러졌는데 수원 삼성은 충북 청주를 상대를 했어요.
8: 네, 사실 수원 삼성이 오늘 0대2로 끌려가면서 오늘은 좀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것으로 보였는데요.
1: 네.
8: 막판에 3골을 몰아치면서 이제 3대2로 경기를 뒤집었습니다. 수원 삼성의 헤이스 선수가 만회골과 동점골을 뽑아냈고요. 두비츠 카스 선수가 또 한 골을 보태면서 수원이 그 이대로 경기가 마무리되면 12승째를 따내면서 그 K리그2 선두로 또 올라서게 됩니다.
1: 네, 짜릿한 게임이었겠고요. 자, 그리고 차두리 감독이 이끄는 화성과 대구의 경기, 화성 홈에서 치러졌는데 결과 어떻게 됐나요?
8: 네, 화성이 대구를 5-1로 대파를 했고요. 화성의 플라나 선수가 혼자서 4골을 몰아쳤습니다. 특히 전반 40분에는 정말 현란한 드리블로 상대 3명을 제치면서 그 또 득점을 올렸고요.
1: 네.
8: 화성의 최근에 성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10승 3무 5패로 3위까지 올라섰는데요. 특히 화성의 감독이 또 그 차범근 감독의 아들인 그 차두리 감독인데요. 사실 뭐 오삼고 감독부터 시작해서 대표팀 코치를 지내면서 밑바닥부터 올라왔고요. 뭐 특유의 형님 리더십도 발휘하고 뭐 상대를 강하게 압박하면서 또 우당탕탕 골을 넣으면서 네. K리그 2에서 굉장히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1: 네. 자, 그리고 K리그 2 남은 두 경기 소식도 정리해 주세요.
8: 네, 천안과 용인은 그 2-2로 맞서 있는 상황이고요. 충남 아산은 성남의 그 2-0으로 또 리드를 잡고 있습니다.
1: 네. 자, 프로야구는 오늘 폭염으로 두 경기가 취소가 됐는데 혹시 K리그도 폭염 대책이 있나요?
8: 네, 규정상으로 존재합니다. 일단은 여름철 하절기이기 때문에 오늘 경기도 마찬가지로 야간 경기로 치러졌고요. 그리고 경기 중에도 그 선수들이 물을 마실 수 있는 쿨링 브레이크도 실시가 됐습니다. 규정상으로 폭염 같은 악천 후에는 경기를 중지하거나 연기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없었고요. 다만 오늘 경기가 열린 그 포항과 강릉 전주는 기온이 32도가 넘었거든요. 선수들도 경기를 뛰는데 정말 숨이 턱턱 좀 막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좀 유럽 축구처럼 가을에 시작해서 여름이 오기 전에 마치는 추춘제로 전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또 무더위 때문에 다시 또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네. 자, 그리고 K리그 경기장에서 이 무더위를 식힐 어떤 이벤트를 준비했다는데 어떤 거였나요?
8: 네, 아무래도 뭐 폭염이 연일 또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네. 뭐 각 구단들이 좀 말씀하신 대로 팬들을 위한 또 이런 이벤트도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뭐 전북과 포항 같은 경우에는 홈 경기 서포터석을 향해서 시원한 워터 캐논을 또 쐈고요.
1: 아, 물을 그냥 네.
8: 네, 맞습니다. 워낙 네. 뭐 굉장히 덥다 보니까
1: 그렇죠.
8: 그 오늘 상의를 탈의하고 응원하는 팬들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열기가 뜨거웠는데 뭐 기분 좋게 워터캐논을 쓰니까 뭐 팬들도 굉장히 기분 좋은 모습이었고요.
1: 네.
8: 그리고 포항과 울산 구단 같은 경우에는 DJ 공연까지 또 개최를 하면서 팬들의 또 무더위를 식혀주기 위한 또 많은 노력을 또 기울이고 있습니다.
1: DJ 공연님은 굉장히 신났을 것 같은데 그냥 더운 김에 아예 그냥 화끈하게 놀자 이런 거였군요.
8: 네, 맞습니다.
1: 네.
8: 뭐 울산 같은 경우에도 내일 뭐 워터캐논과 DJ 파티도 또 결합을 한 페스티벌을 야. 개최한다고 하니까요. 또 팬들이 무더위에도 경기장을 찾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제가 근처에 있었으면 바로 갔습니다. 자, 좀 아쉽고요. 자, 이번에 해외 축구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국제축구연맹 FIFA가 이 월드컵 지분 민간 투자자에게 매각할 이 계획을 철회를 했어요.
8: 아, 네, 맞습니다. 그 인판티노 FIFA 회장이 FIFA 주관 대회를 운영할 그 자회사를 만들어서 그 $200짜리를 또 회사를 설립을 해가지고 일부 지분을 민간에 매각하려는 시도를 했는데요. 전 세계 축구계가 그 굉장히 반발이 거세자 또 결국에는 계획을 철회하게 됐습니다. 인판티노 회장이 직접 프로젝트가 분열을 철회함에 따라 이번 매각 계획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 또 이렇게 성명서를 내면서 스스로 또 백기를 들었습니다.
1: 굉장히 많은 이제 민심을 잃게 된 것 같은데 이 프로젝트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연관이 있었다면서요?
8: 네, 뭐 정확히 짚어주셨는데요. 인판티노 회장이 추진한 거래가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의 그 동생이 이끄는 사모펀드가 또 주도를 했습니다.
1: 아, 네.
8: 네, 북중미 월드컵 기간에도 인판티노와 트럼프 간의 그런 각별한 친분이 또 과시하기도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프로젝트를 바라보는 시선도 굉장히 좀 곱지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 축구연맹이 그 월드컵을 보이콧하겠다 이렇게 또 초강수를 뒀고 또 아시아와 북중미 연맹 또 반대에 동참을 했습니다. 여기에 그 핵심 투자자들까지 또 등을 돌리게 되자 결국에는 인판티노 회장이 두 손을 든 겁니다.
1: 네. 어쨌든 인판티노 회장이 입지에 굉장히 타격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8: 네, 뭐 정확히 짚어주셨고요. 그 피파 내부는 물론 측근에게서도 인판티노 회장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내년 3월에 FIFA 회장 그 선거가 있거든요. 인판티노 회장은 재선에 도전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프로젝트를 좀 잘못 추진하다 보니까 입지가 굉장히 좀 크게 흔들리게 됐고요. 네. 유럽 축구 연맹은 또 다른 후보를 앞세워서 또 강력하게 또 지지를 보내고 있는데 파리 생제르맹 회장인 그 알켈라이피 회장이거든요. 네. 유럽 축구 연맹이 아무래도 인판티노 회장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기 때문에 회장 선거의 결과는 그 이번 사태로 인해서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1: 네. 자, 그리고 동남아 월드컵이라고

0: 불리는 아세안 현대컵, 여기에 김상식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대표팀이 참가 중이죠.
1: 네, 베트남이 홈에서 열린 그 대회 조별리그 A조 2차전에서 싱가포르와 득점 없이 비겼습니다. 베트남은 축구 사상 최다 연속 무패죠. 20경기 연속 무패를 이어가긴 했지만 네. 그래도 싱가포르와 비기면서 1승 1무에 그치면서 조 3위로 내려앉았고요. 그래도 김상식 감독이 굉장히 또 좋은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고 베트남은 이번 대회 2연패이자 또 네 번째 우승에 도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 네. 이 밖에 축구 소식이 있으면 또 전해주시죠.
1: 네, 그 북중미 월드컵에서 우리 축구대표팀에게 그 뼈아픈 패배를 안긴 감독이죠. 그 남아공의 휴고 브로스 감독이 지도자 은퇴를 또 선언을 했습니다. 브로스 감독은 남아공을 그 월드컵 32강 토너먼트에 그 올려놓았고요. 네. 사실 기존 계약이 월드컵까지였는데, 내년 아프리카 네이션스컵까지 연장 계약 제의를 받았거든요. 하지만 올해 그 74살이기 때문에 또 가족과 더 시간을 보내고 본인의 축구 인생은 또 완벽하게 완성 됐다 또 이렇게 밝히면서 박수 칠 때 그 떠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0: 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드릴게요. 지금까지 축구 소식 중앙일보의 박민 기자와 정리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자, 이어서 프로야구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스포츠 서울의 김동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앞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극심한 폭염으로 경기 진행에 어려움이 좀 있죠.
2: 네, 하늘이 하는 일을 인간의 힘으로 막기가 참 어렵습니다.
0: 네.
2: 폭염이 계속되면서 팬들도 선수들도 지금 모두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도 KBO 리그 두 경기가 폭염으로 취소가 됐고요.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는 상황이다 보니 선수들도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등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0: 네. 자, 그 KBO 경기가 어쨌든 오늘 폭염으로 두 경기가 취소가 됐어요. 근데 아까 네네. 축구는 물어봤는데 그 규정은 있지만 실행이 된 적은 없는데 그러면 메이저리그나 일본 프로야구의 경우에는 폭염 취소 규정이 있나요?
2: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는 미국이 워낙 이제 땅이 넓다 보니까 네. 사무국이 동일하게 규정을 적용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일단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는 기상 관련 뭐 경기 지연이나 순연 결정 권한은 홈팀에게 있습니다.
0: 홈팀에게.
2: 네네네. 그리고 정규 시즌 마지막 맞대결인 경우에는 경기 일정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네. 사무국에서 관여를 하긴 합니다만 이를 제외하면 구단이 홈팀이 결정을 하고요. 양 팀의 타순표가 교환된 후에는 심판 조장에게 권한이 또 넘어가게 됩니다. 요렇게만 지금 정해져 있는 상황이고
0: 네네.
2: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도 우리나라처럼 폭염 취소 규정 자체는 없습니다. 없는데 지난달에 이제 2군 경기 도중에 39도까지 기온이 올라간 적이 있어서
0: 네.
2: 이때 심판 재량으로 취소를 결정한 적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수들 같은 경우는 특히 일본 프로야구 선수회에서는 안전을 위해서 여름에는 동구장에서 경기를 좀 하게 해달라 이런 식으로 약간 로비 아닌 로비를 벌이기도 합니다.
0: 네, 그렇군요. 자, 어쨌든 오늘 프로야구 세 경기가 열렸습니다. 수원부터 가볼게요. 이 와중에 관중이 10,000이었다고요. 2위 KT와 네. 6위 한화가 맞붙었습니다.
2: 네네. 만원 관중 속에서 홈팀 KT가 한화를 7-4로 잡고 파죽의 5연승을 달립니다. 9연승 기록하고 1패 당했고 다시 5연승 KT가 무섭습니다.
0: 네네.
2: 순위도 마침내 1위로 올라섰고요. 삼성의 승차 없이 승률에서 앞선 1위가 됐습니다. 5월 23일 이후로 70일 만에 다시 순위표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갔습니다. 선발 배재성이 5이닝 4실점으로 뭐 아주 빼어난 피칭까지는 아니었습니다만 타선이 3회 말에만 안타 7개 치면서 7득점, 순식간에 승부를 결정지었고
0: 네.
2: 하나도 노시환, 허인서의 홈런으로 추격을 했습니다만 더 붙지는 못했습니다.
0: 네, 여기서 좀 봐야 되는 게 이제 한화의 새 외국인 투수 진머맨 3회 7실점을 한 거예요.
2: 네네. 첫 등판은 4이닝 무실점으로 괜찮았는데 이번에는 4이닝 8안타 2볼넷 3삼진 7실점으로 패전 투수가 됐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3회 말에만 안타 7개 볼넷 하나 주면서 뭔가 던지는 족족 맞아나가는 모양새가 됐고요.
0: 네.
2: 아주 빠른 공을 던지는 투수는 아니에요. 오늘도 최고 구속이 145km 정도였고 투심이 147까지 나왔는데 다양한 변화구를 바탕으로 상대를 이제 맞춰 잡는 유형의 투수라고 봐야 되는데 이쪽 그 현장에서는 베테랑 정도 타자들이라면 한번 타순 한번 돌면 금방 적응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실제로도 네. 그런 모양새가 됐고요. KT 타자들이 초구 2구 혹은 3구 이내에 빠른 카운트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스윙을 하면서 진범맨을 잡은 그런 경기가 됐습니다.
0: 네. 자, 한화 입장에서는 좀 생각할 거리가 생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잠실에서는 네네. 3위 LG가 4위 두산과 라이벌 매치를 펼쳤네요.
2: 네. 잠실 라이벌전답게 팽팽한 경기가 나왔습니다. 연장 11회 승부 끝에 2대2 무승부. 일단 양팀 선발이 잘 던졌습니다. 두산 선발 곽빈은 6이닝 동안 삼진 10개 잡으면서 2실점 퀄리티 스타트 기록했고 LG 선발 카라스코는 이날 데뷔전인데 7이닝 무실점으로 퀄리티 스타트 플러스 만들었습니다. 타선에서는 LG가 5회 초 이주원의 적시 2루타, 홍창기 적시타 등으로 2대0으로 먼저 앞섰습니다만 두산이 8회 말 김대한과 박지훈의 연속 적시 2루타가 터지면서 2대2가 됐습니다. 이후 어느 팀도 점수를 뽑지 못하면서 무승부로 경기가 끝났네요.
0: 네. 자, 아까 중간에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LG의 새 외국인 투수 이름이 카라스코입니다.
2: 네네.
0: 데뷔전을 아주 성공적으로 치렀네요.
2: 네, 빅리그 다승왕 출신에 통산 112승 올렸고 한때 메이저리그에서도 특급 에이스 소리 듣던 투수입니다. 그 명성 그대로 오늘 보여줬어요. 7이닝 2삼진 퍼펙트. 그러니까 단 하나의 안타도 주지 않았고 최고 시속 149km까지 던졌고 싱커, 슬라이더, 커터, 체인지업, 커브까지 여러 구종을 던지면서 두산 타자들을 말 그대로 압도한 그런 경기가 됐습니다. 2대0으로 앞선 상황에서 내려갔는데 8회 불펜이 동점을 허용하면서 조금 아쉽게 됐습니다.
0: 네. 자, LG 두산전 잠실에서 열렸는데 그러면 1루 더그아웃을 어느 팀이 쓰게 되는 건가요?
2: LG와 두산 모두 잠실이 홈이긴 합니다만 그렇죠. 모든 경기는 어쨌든 홈팀과 원정팀이 있죠. 그래서 LG가 홈일 때는 LG가 1루를 두산이 홈일 때는 두산이 1루 더그아웃을 쓰게 됩니다. 대신 이제 클럽하우스와 라커룸은 고정이 되어 있어요. LG 클럽하우스와 라커룸은 3루에 두산의 클럽하우스와 라커룸은 1루에 고정이 되어 있어서 이제 두산이 홈 경기를 할 때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LG가 홈 경기를 할 때는 그 짐은 3루 클럽하우스에 두고 몸은 1루 더그아웃에 있는 거잖아요.
0: 네네.
2: 그렇다 보니 이제 경기가 끝났을 때 과거에 이제 경기 후에 각자의 라커룸으로 돌아갈 때 이제 약간 신경전이 벌어지고 이런 일이 좀 있어서 2000년대 초반부터 이제 약간 시사협정처럼 맺은 게 있는데
0: 네.
2: 두 팀이 승리한 쪽은 그라운드를 가로질러서 가고 진 팀은 뒤로 복도로 돌아서 가는. 그런 식으로 이제 암묵적인 어떤 룰을 만들어서 이게 2000년대 초반이니까 거의 20년 가까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0: 네, 이렇게 또 설명을 들으니까 또 재밌네요. 다음에 네. 좀 관심 있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2: 네네.
0: 자, 아까도 뭐 일본 프로야구 얘기도 잠깐 나왔지만 이 폭염에 끄떡없는 데가 바로 돔구장이죠. 우리도 있습니다. 고척 스카이돔. SSG랑 키움의 하위권 매치가 진행이 됐어요.
2: 네네. 9위 SSG가 10위 키움의 10대2로 크게 이기면서 전날 패배를 소록했습니다. 이날까지 졌으면 양팀의 승차가 0.5경기까지 좁혀질 뻔했는데 SSG가 이기면서 2.5경기로 다시 늘렸습니다. 선발 다케다가 5이닝 2실점으로 잘 던졌고 지난 4월 25일 KT전 이후 98일 만에 거의 100일 만에 승리 투수가 됐습니다.
0: 네.
2: 타선은 3회 1점 뽑은 뒤에 4회 2점, 5회 4점 등 7회까지 메이닝 득점하면서 두 자릿수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키움은 선발 김윤아가 4.1이닝 6실점으로 무너지면서 어려운 경기가 되고 말았네요.
0: 네. 지구가 점점 아프면서 날씨 예측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변화가 심하고요. 이럴 때일수록 왠지 돔구장이 더 절실하게 느껴질 것 같은데 어떻게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인가요? 어떤가요?
2: 네. 요즘 날씨 보면 모든 경기 다 고척에서 했으면 어떨까 싶을 정도인데
0: 네.
2: 선수들도 고척 가면 너무 시원하다고 되게 좋아들 합니다. 일단 지금 뭐 당장 뭐 내년에 생긴다 이건 아니긴 합니다만 두 개가 생길 예정이긴 합니다.
0: 예정인가요?
2: 일단 SSG가 인천 청라에 청라돔을 짓고 있어요. 2028년부터 청라돔 시대가 열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잠실도 잠실 종합운동장 일대 복합 개발 사업에 따라서 지금 현재 잠실구장을 올 시즌이 끝나면 철거를 하고요.
0: 네.
2: 그 자리에 잠실 돔을 새로 지을 예정입니다. 이게 2032년 준공이 목표이기 때문에.
0: 32년. 네.
2: 네. 조금 시간이 있긴 합니다. 걸리긴

0: 합니다만 뭐 결과적으로 요즘 날씨 생각하면 그때 뭐 갈수록 더워진다고 하니 네네. 빨리 그때가 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1: 갈수록 동구장에 대한 가치는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네네.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스포츠 소식을 스포츠서울의 김동현 기자와 정리해드렸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0: 네, 스포츠 함께하고 있는 지금 시각은요, 9시 51분 50초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다양한 종목의 스포츠 소식을 전해드리는 토요 스포츠 와이드 이혜리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네. 이혜리 리포터는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1: 북박이 같죠?
0: 자, 펜싱 남자 사브르 대표팀이 세계선수권 은메달 딴 소식 들어있네요.
1: 네. 네, 그 우리나라 남자 사브르 대표팀은 오상욱, 박상원, 도경동, 황희근 선수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네. 지난달 30일 목요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 홍콩에서 열린 대회 그 사브르 남자 단체전 결승에서 강호 프랑스를 만났고요. 31대 45로 졌습니다. 근데 이번 그 세계선수권 단체전 입상은 2023년 이후에 무려 3년 만이기도 하고요. 네. 특히 개인전에서 은메달을 따면서 생애 첫 이 세계선수권 시상대에 올랐던 도경동은 단체전까지 은메달 추가하면서 이번 대회 최고 스타로 떠올랐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대표팀이 그 대회를 준비하면서 우여곡절이 좀 많았어요. 그 펜싱협회가 있는 서울올림픽공원 경기장이 시위 문제로 한 달 넘게 출입이 봉쇄됐었거든요. 그래서 행정 차질 때문에 선수단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그 악조건을 뚫고 여자 에페 송세라의 금메달을 포함해서 우리나라는 금메달 1개, 은메달 2개, 동메달 1개로 종합 2위에 올랐고요. 4년 만에 세계선수권 탑3 복귀했습니다. 우리 펜싱 대표팀 아시안게임에서도 금빛 칼끝을 기대해보겠습니다.
0: 네. 다행히 프랑스는 아시안게임에 안 나오죠. 그죠?
1: 네. 네.
0: 자, 동아시아 선수권에 출전할 여자 배구 국가대표가 확정이 됐어요.
1: 네. 그 이번 대회가 단순히 동아시아 대회가 아니고요. 2028년에 열리는 LA올림픽 출전권 그리고 2027년 월드컵 출전권이 걸린 아시아 선수권 그리고 오는 9월에 열리는 아이치 라고의 아시안게임을 대비하는 중요한 전초전입니다.
0: 그러네요. 예. 네,
1: 이 포지션별로 주요 선수 라인업을 좀 짚어보면요. 세터진에는 김다인과 이수연이 이름을 올렸고요. 공격진의 핵심인 아웃사이더 히터에는 강소희, 김효임, 이예림, 육서영 선수가 뽑혔습니다. 네. 아포지 스파이커에는 나연수, 박은서, 정윤주 선수 그리고 미들 블로커에는 박은진, 이다연, 이주아 선수가 손발을 맞추는데요. 차상현 감독이 이끄는 여자 대표팀은 2028 LA올림픽과 또 아시안게임을 대비해서 실전 감각을 끌어올리기 위해 어제 일본으로 출국을 했습니다. 오는 5일까지 네. 일본 SV리그의 강호인 군마 그린윙스 그리고 사가 히사미스 스프링스와 각각 두 경기씩 총 4차례 평가전을 치르는데요. 이 대표팀 세대 교체와 조직력 완성이라는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0: 네. 자, 또 한중일 여자 배구 탑클럽 슈퍼매치에서는 네. 한국 대표인 흥국생명이 일본 대표인 오사카에 경기를 내줬네요.
1: 네. 네. 오늘 제주 한라체육관에서 이 경기가 열렸고요. 개막전에 한국 대표인 흥국생명이 일본 SV리그 오사카 마블러스 상대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주축 선수들이 국가대표로 차출되다 보니까 전력 누수가 좀 있었어요.
0: 네네.
1: 결과는 세트스코어 0-3 완패였습니다. 이 표승주와 최은지, 변지수, 이메림 선수 등으로 이 선발 명단을 짰는데요. 비록 졌지만 백업 선수들에게는 좋은 경험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장에 특별한 손님이 현장을 찾았는데요. 이 바로 배구 여제 김연경 선수가 개막전 시구자로 등장을 했습니다. 이번
0: 예.
1: 대회 출전팀인 일본 오사카와 그리고 중국 상하이 브라이트 유베스트 모두 이 김연경 선수가 선수 시절에 뛰었던 친정팀이었거든요.
0: 아, 그래요 또?
1: 네, 네. 그래서 팬들에게는 더욱 뜻깊은 그런 스토리가 완성이 됐습니다.
0: 네. 진짜 자랑스러운 여제였는데 그죠?
1: 네.
0: 자, 또 여기 배드민턴의 여제가 있습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안세홍 선수. 이 그랜드슬램 달성 기념메달 출시 행사에서 근황을 전했다고요.
1: 네, 그 안세영이 지난달 29일 수요일에 안세영 선수

0: 공식 기념 메달 출시 행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 행사가 한국 조폐공사가 직접 제작을 한 안세영의 첫 공식 기념 메달이 공개가 된 건데요. 네. 안세영이 아시아 최초 여자 단식 그랜드 슬램 완성 기념해서 제작이 됐습니다. 앞면은 안세영이 좋아하는 문구인 스타이즈 본이라는 문구와 침필 서명이 새겨졌고요. 뒷면에는 셔틀콕과 숫자 2를 결합을 했습니다. 순금, 순은 한정판 메달인데요. 안세영 선수의 인터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1: 이 작은 메달 안에 제가 담고 싶은 의미가 잘 담긴 것 같아서 너무 만족스럽고요. 또 보시는 분들이 또 제가 코트 안에서 보여드리고 싶은 순간들을 잘 느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저는 어떻게 보면 제가 배드민턴 선수로서 더 오래 하기 위해서 또 건강하게 오랫동안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다시 재정비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앞으로도 더 좋은 모습을 당연히 보여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또 잘 준비해서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2: 빨리 나와주세요, 안세영 선수. 네. 자, 그리고 휘바 월드컵 아시아의 선을 앞둔 남자 농구 대표팀에서 주축 선수인 송교창 최준영 선수가 빠졌네요.
0: 네, 부상으로 대표팀에서 최종 제외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두 선수 모두 정상적인 훈련을 소화하기 힘든 상태라고 판단을 한 건데요. 안타깝게도 협회는 추가 발탁 없이 기존 14명 체제로 훈련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대표팀은 당장 13일 일본으로 출국을 하고요. 15일과 16일 일본 대표팀과 두 차례 평가전을 치러야 하는데요. 확실한 공수 가드가 빠진 만큼 남아있는 14명 선수들의 조직력과 잇몸 투원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해진 상황입니다.
2: 네, 토요 스포츠 와이드 지금까지 이혜리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2: 자, 스포츠 스포츠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요, 이창진 아나운서가 돌아옵니다. 더 풍성한 소식 들고 돌아오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전 아나운서 오승원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경남권을 중심으로 극한의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양산의 낮 최고기온 41.6도, 김해시 40.6도까지 오르면서 관측사상 역대 최고기온을 또다시 경신했습니다. 강릉은 밤사이 기온이 30도를 넘기도 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동풍이 불면서 서울의 낮 최고기온 37도까지 오르는 등 서쪽 지역 폭염이 절정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13호 태풍 돌핀은 일본 오키나와를 향해 계속 서진하고 있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구름 많다가 오전부터 맑아지겠고 남부지방은 내일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서해안과 호남지방 중심으로 안개가 낀 곳이 있겠고 특히 전남 해안은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 광주, 대구 26도, 무주, 거창 21도 예상입니다. 낮 기온은 부산, 울산 39도, 광주, 대구 38도, 대전, 세종 36도, 서울 35도, 제주 34도, 인천은 33도가 예상입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적으로 좋음이나 보통으로 예상입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 29.1도, 습도 80%입니다. KBS 58분 날씨 전금배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0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아나운서 김기만입니다. 그림을 통해서 세상과 소통하고 꿈을 향해 나아가는 일, 그 자체만으로도 아름답고 값진 도전일 텐데요.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서 장애인 창작자들의 재능을 발굴하고 창작활동을 응원하기 위해서 전국 장애인 웹툰 일러스트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올해 공모 주제는 함께해서 더 즐거운 우리인데요. 가족과 친구, 반려동물, 이웃과 함께했던 행복한 순간이나 모두가 친구가 되는 세상을 자유롭게 웹툰이나 일러스트로 표현을 하면 됩니다.

장애인 아마추어 작가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요. 태블릿 등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서 만든 작품을 8월 7일까지 접수하면 됩니다. 수상작은 8월 21일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누리집에서 공개를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음속 깊이 간직해온 예쁜 추억들이 멋진 그림이 돼서 세상과 마주할 수 있도록 청취자 여러분도 따뜻한 응원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영화 속 장애 공감 토요 초대석 행복충전소 장애인 보조기구 정보 시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첫 곡 띄워드립니다. 바비킴의 고래의 꿈. Yeah.

0: 영화를 통해서 장애에 대해 잘 알아가고 장애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영화 속 장애 공감, 시내 21 조현나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오늘은 어떤 영화를 만나볼까요?
1: 네, 오늘은 애덤 엘리엇 감독의 달팽이의 회고록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25년 개봉작이고요. 세계 최고 권위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인 안시국제 애니메이션 영화제에서 대상격에 해당하는 장편 크리스탈상을 수상했습니다. 멜버른 국제 영화제 개막작으로도 선정이 됐고요. BFI 런던 영화제 최우수 작품상 수상, 부천 국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국제 경쟁 장편 대상 등을 거머쥐면서 개봉 전부터 주목을 받았습니다.
0: 네.
1: 점토 인형을 조금씩 움직여 만드는 클레이 애니메이션으로 제작이 됐고요. 외형은 귀엽지만 상실과 우울, 죽음, 장애 등을 희망과 함께 이야기하는 성장서사입니다.
0: 성장서사의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니까 궁금해지는데요. 영화 내용은 어떤가요?
1: 네, 이어서 줄거리 설명해드리면요. 1970년대 호주를 배경으로 주인공 그레이스가 쌍둥이 오빠 길버트와 함께 자랍니다. 그레이스의 아버지 퍼시는 과거 거리 공연자였지만 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되어 휠체어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녹록지 않은 환경이지만 세 사람은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아버지 퍼시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 남매는 서로 다른 위탁 가정으로 보내지는데요. 그레이스는 캔버라의 비교적 부유한 부부에게 입양됐지만 길버트는 애정 없는 환경 속에서 외로움을 견디며 혼자 살아갑니다. 두 쌍둥이는 서로 재회할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레이스는 길버트가 없는 외로움을 견디기 위해 인형이랑 책, 달팽이 모양의 장식품 등을 끝없이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 괴짜지만 삶을 사랑하는 노인 핑키를 만나면서 삶을 대하는 그레이스의 태도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0: 클레이 애니메이션이라고 하셨는데요. 제작 과정이 어떤지도 궁금한데요.
1: 네, 이 달팽이의 회고록은 애덤 엘리엇 감독이 15년 만에 내놓은 장편 애니메이션인데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 클레이 애니메이션이 8년에 걸쳐서 제작이 됐기 때문입니다. 점토 인형을 조금씩 움직여서 한 컷, 한 컷을 촬영한 다음에 그 컷을 이어붙이는 형식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0: 예.
1: 애덤 엘리엇 감독의 클레이 애니메이션의 특징은 어딘가 울퉁불퉁한 모양새를 지닌 인형들이 등장한다는 것인데요. 감독도 완벽하게 인형을 만드는 대신 손자국이나 붓질 자국을 일부러 남겨서 CG가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직접 만든 작품이라는 사실을 관객이 느끼길 원한다고 말하곤 합니다. 그래서 동글동글한 귀여운 외형이 특징인데 또 장애와 상실, 죽음 같은 무거운 소재를 정면으로 다루는 그러한 대비가 이 애덤 엘리엇 감독의 대표적인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들려주신 줄거리를 보니까 달팽이의 회고록에 등장하는 캐릭터가 좀 많은 것 같은데요. 어떤 인물에 주목을 하면 좋을까요?
1: 네, 저는 주인공인 길버트와 그레이스 쌍둥이와 더불어서 둘의 아버지 퍼시에게 좀 주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상 이 애니메이션의 등장 시간이 아주 길진 않은데요. 달팽이의 회고록의 전체적인 서사와 감정적 흐름의 기반을 다져주는 인물입니다. 퍼시의 아내, 이 두 쌍둥이의 어머니는 출산 중에 사망을 했고 쌍둥이 그레이스와 길버트를 퍼시가 혼자 키워왔는데요. 퍼시는 과거에는 파리에서 활동하던 거리의 저글러였습니다. 그런데 음주운전 차에 치이는 사고를 당해 하반신이 마비가 됐고 결국 휠체어를 타게 되는데요. 이후 꿈을 잃은 채 절망하며 술에 의존합니다. 일을 할 수 없으니까 경제적으로는 매우 어렵지만 아이들에게 무척 애정을 주는 아버지로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 그레이스가 항상 쓰는 달팽이 모자는 퍼시가 직접 떠준 것이고요. 남매가 꿈을 잃지 않도록 곁에서 무한히 응원해줍니다. 그러던 퍼시가 수면 무호흡증으로 사망하고 쌍둥이가 서로 다른 위탁 가정으로 가게 되면서 여러 사건이 벌어지죠.
0: 퍼시가 겪은 사고나 다른 가정에서 살게 된 쌍둥이들을 생각하면 이들의 이야기가 무척 비극적으로 와닿는데요.
1: 네, 저 역시 이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중요한 건 영화에서 퍼시를 잇따른 사고와 후천적으로 얻은 장애로 인해 불행해진 사람으로만 소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화는 그가 술에 의존하는 모습도 보여주지만 동시에 아이들을 사랑하고 상상력과 유머를 잃지 않으려 했던 사람으로 묘사합니다. 그래서 퍼시는 영화가 말하는 상실과 사랑이라는 주제를 응축한 인물이라고 보입니다.

0: 수 있겠습니다.
1: 예, 감독이 자주 다루는 주제 중에 하나가 장애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죠.
0: 네, 이 에덤 엘리엇 감독은 의도적으로 장애를 가진 인물을 반복해서 등장시키는 감독입니다. 그는 항상 언더독 캐릭터들, 예를 들면 남들과 다르다고 여겨지거나 오해받는 사람들에 관한 영화를 계속 만들어 왔는데요. 에덤 엘리엇 감독이 창조한 캐릭터들은 모두 어떤 결함이나 불완전함을 가졌는데 관객이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길 원해서 그런 특징을 넣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과 태도에 공감하길 바래서 그런 것입니다.
1: 예.
0: 퍼시의 경우에 빗대어보자면 퍼시의 하반신 마비는 비극을 극대화해 관객을 동요시키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그러한 큰 상처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베푸는 능력을 끝내 잃지 않는 사람이라는 그의 따뜻한 면모를 더 강조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더불어 인간의 불완전성과 타인을 향한 인간의 공감에 관해서도 작품을 통해 꾸준히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1: 전작에서도 유사한 캐릭터들이 등장을 하나요?
0: 네. 장애를 지닌 캐릭터는 에덤 엘리엇 감독의 작품에 자주 등장하는 캐릭터 유형 중 하나인데요. 대표적으로 단편 하비 크럼펫의 하비는 뚜렛 증후군을 비롯해 각종 신체 질환을 안고 살아가는 주인공이고요. 장편 메리와 맥스의 맥스도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인물로 사회적으로 고립된 상태에서 그의 인생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단편 어니 비스켓의 주인공 어니는 어린 시절 괴롭힘으로 청력을 잃은 인물이기도 하고요. 에덤 엘리엇 감독은 자신의 작품에 이렇게 뇌성마비나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인물들을 반복해서 등장시키는데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담은 결과라고 설명합니다. 그가 실제로 실존 인물이나 아니면 자신의 가족, 친구에게서 영감을 받은 이야기에 호구를 섞는 방식으로 스토리를 구상할 때가 많아서 그의 작품은 애니메이션인데도 다큐멘터리 같은 현실감이 느껴지곤 합니다.
1: 예. 달팽이의 회고록은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0: 네, 지난해 개봉작이라 좀 아쉽지만 현재 극장에서는 만날 수 없고요. OTT 플랫폼과 유튜브에서 개별 구매에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달팽이 회고록을 보고 에덤 엘리엇 감독의 작품 세계에 혹시 흥미가 생기셨다면 첫 장편 애니메이션인 메리와 맥스를 비롯한 감독의 다른 단편 애니메이션들도 함께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 예, 영화 속 장애 공감, 오늘은 에덤 엘리엇 감독의 달팽이의 회고록 소개해드렸습니다. 진의 20일 조현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이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서영은의 내 안에 그대.

0: 함께하면 서로가 행복해집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지혜를 나누는 프로그램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입니다.
1: 토요 초대석 시간입니다. 최근 광주 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에서는 발달장애 성인들이 그림책을 통해서 세상과 소통할 수 있도록 돕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독서를 넘어서 다양한 문화체험까지 함께하면서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오늘 토요 초대석 시간에서는 이 따뜻한 프로그램의 실무를 맡고 계신 분입니다. 광주 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문원정복과 김호경 과장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세요.
1: 자, 먼저 청취자분들께 소개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교육청 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에서 근무하는 사서 김호경입니다. 기관 이름이 좀 길고 특이하다고 느끼실 텐데요. 우리 회관은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교육청 소속 기관이고요. 학생독립운동과 관련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별도 도서관 시설이 있어서 다양한 독서문화 사업과 청생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요즘 도서관이 책만 있는 조용한 곳이라고 생각하는 분은 안 계시죠? 오늘 누구에게나 열린 문화 공간인 우리 회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릴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1: 예, 현재 광주 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에서 발달장애 성인을 대상으로 특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신데요. 어떤 프로그램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2: 네, 올해 초 국립장애인도서관에서 장애인 독서문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실시하였고 우리 회관이 당당히 공모에 선정돼 운영하게 됐습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곳은 장애인 복지시설 꿈터 글방이고요. 이곳에 있는 성인 발달장애 참여자 24명을 위해서 이 두 명의 강사님이 7월부터 10월까지 매회차 새로운 그림책과 활동 도구들을 가지고 시설을 방문해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우리 프로그램의 이름이 오감톡 그림책 토크인데요. 그림책을 읽고 이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미술과 신체활동, 역할놀이 등 다양한 오감활동을 표현하면서 타인과 소통하는 법을 자연스럽게 익힙니다.
1: 예.
2: 네. 그림책도 재밌지만 솔직히 날씨가 좋을 때 외출도 해야 되잖아요.
1: 그렇죠.
2: 우리 도서관을 직접 방문해서 도서관 이용 교육도 받고 국립 광주과학관 과학체험까지 두루 경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진행 중입니다.
1: 예, 치열한 공모 과정을 거치셨습니다.

0: 지하철에 찾아가는 도서관이라는 도서 제공 서비스를 매월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장애인 서비스에 관심이 많더라도 한정된 예산으로는 솔직히 이 이상의 프로그램 운영은 어렵거든요. 근데 마침 국립장애인도서관 공모사업을 접하게 되었고 지원받은 예산으로 새로운 시설을 발굴하고 상대적으로 소외받는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에 참여하였습니다.
1: 예, 학생이 아니라 성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기획하신 이유도 궁금한데요.
0: 성인도 정규 교육과정을 마치면 그 문화나 교육 프로그램 참여 기회가 적어져서 스스로 찾아다니는 수고를 해야 하잖아요. 장애인도 마찬가지로 학생 시절 누리던 문화 혜택이 성인이 되면 많이 줄어들게 되고 역시 스스로 찾아다녀야 되는데 아무래도 일반인처럼 다니기에는 좀 한계가 있으니까요. 독서나 문화생활, 교육 이런 것들과 더욱 멀어질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성인 발달 장애인과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해봐야겠다 결심을 했고 실제 참여자분들 연령대가 40에서 60대 성인이에요. 머리가 희끗희끗하신 참여자들이 책 읽고 활동하면서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까 좀 대상자 선정의 보람을 느낍니다.
1: 그렇군요. 또 눈에 띄는 점이 소설이나 시 같은 다른 장르들도 많은데 발달장애 성인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그림책을 선택을 하셨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0: 네, 일반적으로 그림책이 어린이용 책이다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그림책이 가장 쉽지만 가장 깊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장르입니다. 짧은 글하고 풍부한 그림 덕분에 언어와 인지력 발달에 좋고 무한한 상상력과 미적 경험으로 심리적 안정감과 공감대가 형성돼서 감정을 자연스럽게 끌어낼 수 있거든요. 특히 발달장애인 참여자들은 긴 글보다는 그림을 통해서 내용을 이해하고 자신의 경험과 연결시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림책을 읽은 뒤에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나는 어떤 기분이었을까를 질문을 통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가 만들기나 놀이활동으로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오감으로 소통을 하는 거죠.
1: 예. 발달장애인 참가자들은 그림책을 읽고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는지도 궁금한데요. 책을 읽고 나서 어떤 활동이 진행이 되는 건가요?
0: 네, 매 회차마다 이제 하나의 그림책을 중심으로 주제를 먼저 선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첫 시간에 저희가 했던 게 두더지의 소원이라는 그림책이었는데요. 주인공 두더지의 나를 투영시켜 주인공과 나의 현재 감정을 이야기하고 자신의 꿈이나 행복했던 순간을 끄집어내서 소원컵 꾸미기로 표현했습니다. 서로가 만든 소원컵을 보면서 내 생각뿐 아니라 상대방의 생각도 쉽게 알게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제 잘 그리고 잘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표현하고 서로 공감하는 경험을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예, 현장에서 참가자분들과 가까이에서 만나실 텐데요. 진행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0: 저희 7월 세 번째 수업이 우리 회관을 방문하는 날이었거든요.
1: 예.
0: 공공기관 에너지 전략도 해야 되고 때이른 무더위에 그날 비까지 와서 습도가 높아서 이동이 어려운 날이었습니다. 기분 좋은 외출이었는데 우리 회관이 너무 더우니까 혹시 기분이 상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었는데
1: 예.
0: 도서관 견학지 준비한 체험 행사가 미나부채 만들기였거든요.
1: 예.
0: 걱정한 우리 앞에서 참여자가 보란 듯이 막 부채질을 해대면서 시원하다고 웃으시더라고요. 그분은 다 만들었다고 아무래도 저희한테 자랑한 것 같은데
1: 예.
0: 우리는 그거에 너무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1: 굉장히 뿌듯하셨겠군요.
0: 네.
1: 예. 자, 이번 오감톡 그림책 토크 프로그램 지난 7월에 시작을 했고요. 10월까지 이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발달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긴 프로그램인데요. 혹시 현장에서 좀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0: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참여자가 재미있어야 한다는 거죠. 너무 쉬워도 너무 어려워도 재미가 없고.
1: 맞아요.
0: 그래서 이제 장애 정도와 직접 수준 차이가 나는 24명의 참여자를 일부 회차는 두 개의 소급으로 나누어서 진행하고 신체놀이나 만들기 같은 일부 회차는 합반 수업으로 운영을 해서 서로와 교감하고 교류하고 협력하는 그런 경험도 함께 쌓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꿈터글빵 선생님과 강사님이 매 회차 참여자들의 반응을 공유하면서 수업도 보완해가고 있습니다.
1: 예. 자, 이제 10월이면 이 프로그램도 마무리가 될 텐데요. 발달장애인 참가자들이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맞이하고 또 마음속에 어떤 따뜻한 경험을 담아가길 바라고 계신가요?
0: 무엇보다 이제 참여자 한 분 한 분의 작은 변화와 성장 이런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도 도서관에 가서 책을 볼 수 있구나. 책을 읽으면 재밌어.

0: 나는 경험만 남아도 이제 성공이라고 보는데요.
1: 예.
0: 지역사회 구성원의 하나로 모두가 똑같은 문화를 누리고 있다. 이런 자신감을 얻어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 프로그램이 텍스트 중심의 문해력도 증진되는 거지만 즐거운 소통과 감정 표현의 매개체로 사회에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발판이 되기를 바랍니다.
1: 예, 앞으로 광주 학생독립운동 기념회관에서 장애인들의 독서와 문화생활 기회를 넓히기 위해서 계획하고 계신 활동이나 목표가 있으면 마지막으로 예, 한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0: 개인적으로 이번 사업을 진행하면서 독서와 문어 프로그램의 저력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공부도 더 열심히, 기간 발굴은 더 열심히, 혹시나 수혜 소외자는 없는지 더 열심히 살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또한 장애인하고 비장애인이 함께 어디서든 언제든 책과 문화를 즐기는 오디오북, 전자책, 전자잡지 등 온라인 정보 서비스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좋은 방송에 초대해 주시고 우리 회관과 프로그램을 소개할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1: 예, 발달장애인들이 그림책을 통해서 세상과 소통하고 문화를 누릴 수 있는 환경 계속 이어지길 응원하겠고요. 기대하겠습니다. 광주 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문헌정복과 김호경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이어서 노래 한 곡 띄워드립니다. 유진아의 무슨 사랑.

0: 행복충전소 조은영 심리학 박사와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오늘은 어떤 이야기로 행복을 찾아주시나요?
1: 네,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나이가 들어도 부모의 품을 떠나지 않고 독립을 미루는 캥거루족이나 성인이 되어서도 삶의 책임을 부담스러워하는 청년들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어요. 치열한 경쟁과 팍팍한 현실 속에서 어른이 된다는 것이 기쁨이나 설렘이라기보다 버거운 짐처럼 느껴지기 때문일 텐데요. 동화 속 피터팬이 살고 있는 네버랜드는 바로 이렇게 독립을 주저하고 성장의 문 앞에서 망설이는 우리들의 마음속 피난처와 닮아 있어요. 오늘은 영원히 아이로 남고 싶어하는 소년의 이야기, 동화 피터팬을 통해 성장의 의미를 살펴볼게요.
0: 네, 피터팬처럼 몸은 자랐지만 마음은 어른이 되기를 거부하는 상태를 심리학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1: 네, 몸은 성인이 되었지만 어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부담스러워하며 아동기적 안전지대에 머물려는 심리를 피터팬 증후군이라고 하죠. 발달심리학자 에릭 에릭스는 청소년기를 정체성을 탐색하는 심리사회적 유예기로 설명했는데요. 현대사회는 이 유예기가 점차 길어지면서 20대, 30대까지 캥거루족으로 남는 현상이 늘어나고 있어요. 캥거루족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홀로 섰다가 실패할까봐 두려워, 내 삶을 스스로 책임지기 버거워라는 심리적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어요. 하지만 피터팬처럼 네버랜드, 즉 엄마의 품 안에 계속해서 머문다면 스스로 삶을 개척해 나가는 자율성과 내적 단단함을 키울 기회는 점점 줄어들고 세상과의 진정한 연결감을 잃게 되죠.
0: 예, 동화 속에서 웬디도 피터팬을 따라서 네버랜드로 가지만 결국 집으로 돌아오는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웬디의 마음엔 어떤 변화가 있었던 걸까요?
1: 네버랜드에서 아이들의 엄마 역할을 해달라는 피터팬의 부탁을 받았던 웬디는 어느 순간 네버랜드가 현실이 아닌 환상일 뿐임을 깨달아요. 나이를 먹지 않고 책임도 지지 않는 삶은 달콤해 보이지만 결국 아무런 진정한 변화도 성숙도 일어나지 않는 정체된 공간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웬디는 자신의 그림자를 되찾고 나이를 먹고 한계를 받아들여야 하는 진짜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해요. 어른이 된다는 것은 내 안의 순수함을 파괴하는 비극이 아니라 자신의 한계와 책임을 받아들이며 더 넓은 세계로 스스로 걸어들어가는 성숙의 과정이에요. 웬디는 자신의 성숙을 기꺼이 받아들인 것이죠.
0: 예, 피터팬이 어른을 그토록 싫어했던 이유는 네버랜드에 있는 유일한 어른인 그 후크 선장의 사악하고 탐욕스러운 모습 때문이지 않을까요?
1: 예, 동화 속 후크 선장은 사악하고 불완전한 모습으로 극단화되어 피터팬이 영원히 아이로 남는 것을 정당화하는 도구가 되었어요. 어른들은 저렇게 환멸스럽고 매력 없는데 내가 왜 어른이 되어야 해? 라는 구실이 되었지요. 하지만 현실의 어른들은 후크 선장처럼 극단적으로 사악하지도, 그렇다고 완벽하게 훌륭하지도 않아요. 현실의 어른들은 나름대로 부족하고 흔들리면서도 아이들을 키워내고 문화와 가치를 계승하며 삶을 일구어내는 존재예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완벽히 훌륭한 어른의 모습을 보여줘야만 아이가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른의 세계는 완벽해서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어른들이 잘하든 못하든 누구나 결국 거쳐가고 책임져야 하는 진짜 삶의 무대예요.
0: 예, 실제 삶에서 어른이 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1: 네, 사실 어른이 되는 진짜 과정은 치열한 노동의 현장에 뛰어들고 자신의 삶을 온전히 스스로 책임지며

0: 타인과 관계를 맺고 자신과 가족을 지켜내는 고된 현실로 걸어 들어가는 것이에요. 혼자 살아가든 가정을 이루든 인간은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의 몫을 해내고 타인을 돌보거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노동을 통해 비로소 진정한 성장을 이루지요. 이것이 바로 삶의 본질이에요. 캥거루족으로 머무는 심리의 바탕에는 이러한 삶의 진짜 무게와 책임을 회피하려는 마음이 존재해요. 어른이 된다는 것은 낭만적 자유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고된 본질을 온전히 끌어안겠다는 내적 결단이에요.
1: 예.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어른들은 스스로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야 할까요?
0: 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어른들은 자신의 부족함에 죄책감을 갖지 않고 자신의 최선에 당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가정을 지키는 어른이든 홀로 서서 자신의 삶을 단단히 일구어가는 싱글이든 어른들은 위로는 부모를 살피고 아래로는 다음 세대의 울타리가 되며 치열한 노동으로 이 사회의 생산에 받쳐주는 가장 핵심적이고 위대한 주역이죠. 매일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어른 스스로가 자신의 삶에 당당함과 자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해요. 완벽하지 않아도 삶의 무게를 견뎌내는 어른의 당당한 모습을 보며 자랄 때 아이들은 비로소 나도 빨리 저렇게 멋지고 주체적인 어른이 되고 싶다는 꿈을 품게 되죠. 에릭 에리스는 성인기의 가장 중요한 심리적 과업으로 생산성을 제시했어요. 생산성이란 단지 아이를 낳거나 돈을 버는 것을 넘어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지혜를 나누며 그들이 잘 성장하도록 울타리가 되어주는 마음을 뜻해요. 진짜 어른은 완벽하게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마음껏 방황하다가도 돌아와 쉴 수 있는 안전한 기지가 되어주는 사람이에요. 아이들에게 어른이 되는 건 책임감이 따르지만 그만큼 내 삶을 주도할 수 있어 참 멋지고 가치 있는 일이야 라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어야 하지요.
1: 예, 홀로서기 앞에서 두려워하고 망설이는 청소년과 캥거루족 청년들에게 용기와 조언의 말씀 전해주시죠.
0: 네, 어른이 되는 과정에서 겪는 취업과 홀로서기의 고통, 책임의 무게는 이상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거쳐야 하는 거룩한 통과의례예요. 피터팬처럼 책임이 두려워 부모품이라는 네버랜드로 도망치는 동안에는 결코 내 삶의 진짜 주인이 될 수 없지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두려우면 두려운 대로 현실의 세계로 걸어가 보세요. 두려움은 마주할 때 작아져요. 스스로 짐을 짊어지고 삶을 일궈낼 때 비로소 내면의 단단한 힘이 생겨나고 비로소 자유롭고 주체적인 진짜 어른으로서의 삶이 열리게 되어요.
1: 예, 오늘도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조은영 심리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노래 한 곡 이어서 듣겠습니다. 김목경의 부르지마.

0: 생생한 장애계 뉴스와 실생활 정보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진행의 김기만 아나운서입니다.
1: 장애인 보조기구 정보 한신대학교 재활상담 전공 남세현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1: 자, 오늘은 어떤 유익한 정보 준비를 하셨나요?
2: 네. 수영장 시리즈 일단 계속 가보겠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수영장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는 일단 물속에 드는 것까지만 말씀을 드렸고 예. 물에서 노는 건 정작 말씀을 안 드렸어요.
1: 그게 가장 중요한 그렇죠. 수영장에 가는 이유잖아요.
2: 네, 저희가 뭐 목욕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일단 물에 들어갔으면 뭔가 물과 관련된 활동을 해야 되는 거죠. 물을 좀 즐겨야 되는데 자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는 팔이나 다리의 장애, 뭐 예를 들면 절단이나 마비 등으로 인해서 물에서 팔다리를 젓는 걸 잘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물속에 들어가면 소위 맥주병이라고 옛날에 얘기를 했는데 그대로 가라앉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1: 맞아요. 맞아요.
2: 네. 근데 실제로 사람은 이 호흡을 하면서 부력이 기본적으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호흡 조절만 잘해도 어느 정도 물에 뜰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막연한 두려움을 먼저 없애는 게 물놀이에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데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몇 가지 보조기구가 이렇게 물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도록 도와드리는 그런

0: 수영 보조 기구들입니다.
1: 비정형들도
0: 예 활용하시면 좋아요.
2: 예, 수영을 처음 배울 때 배우게 되는 단계일 텐데요. 수영을 더 쉽고 안전하게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조 기구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0: 네, 일단 지금 김기만 아나운서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비장애인들이 수영 처음 배울 때 쓰는 거 먼저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저희가 이제 뭐 킥플레이트라고도 얘기하고 플로터라고도 얘기해서 이렇게 편편한 그 스펀지 모양으로 생겼는데 물에 뜨는 판이 있어서 그거 잡고 이제 뭐 이렇게 발차기 연습도 하고 이런 거 하잖아요. 예. 사실 장애가 경증이신 분들은 그렇게 비장애인들이 사용하는 그런 부력 장치만 사용하시는 걸로도 물에서 이제 처음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다 좀 중증이신 분들, 예를 들면 그런 플로터를 손으로 잡고 계시기가 어렵다거나 그것만으로는 이렇게 안전하게 물에 계시기가 어렵다는 중증 장애를 가진 분들을 위해서 좀 더 물에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나오는 제품들이 있어요.
2: 예.
0: 대표적으로는 헤드 플로터. 그러니까 우리말로 해보면 머리를 떠오르게 해주는 기구, 뭐 머리 부력 장치 이런 정도의 기구가 있는데요.
2: 예.
0: 이건 이제 척수장애나 또 신경근육계 마비, 그러니까 근육병 같은 장애 있으신 분들, 또 상지 움직임이 어려운 조금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기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예.
0: 탄력이 있는 네모난 스티로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킥플레이트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 기구를 어깨 위에 얹고 이걸 목에다가 감아서 사용을 합니다.
2: 그래서 머리가 뜨는군요.
0: 그렇죠. 그러니까 목을 가로 세로 30cm 정도에 두께가 한 15cm 정도로 두툼한 스티로폼 판에다가 끼우고 물 위에 떠 있다. 이렇게 연상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이 판 전체가 스티로폼이기 때문에 온몸이 물 안에 잠기더라도 그 위에 있는 머리 부분은 물 속에 잠기지를 않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중증 장애 때문에 전체적인 몸의 움직임이 어려운 분들이 물 속에 가라앉는 것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제품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또 다른 제품은 방금 말씀드린 거랑 비슷한 제품인데요. 구명조끼 형태로 나오는 제품도 있습니다.
2: 일반 구명조끼와는 어떤 점이 다른 건가요?
0: 네, 일단 일반 구명조끼하고 거의 유사한 제품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장애 특성을 좀 많이 고려해서 특별한 디자인으로 나오는 제품도 있는데요. 제가 좀 특별한 디자인의 제품을 먼저 소개를 드려보면 대표적으로 중증장애인을 위한 PFD-A라고 하는 구명조끼형 제품이 있습니다. 앞서서 소개해드렸던 헤드플로 더하고 그 다음에 구명조끼를 합쳐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예.
0: 그러니까 우리가 입는 구명조끼의 윗부분, 그 목을 감는 부분이 둥근 원판처럼 넓게 생겨서 우선 얼굴 부위만큼은 어떤 일이 생겨도 계속 물 위에 떠 있는 상태로 유지가 될 수 있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명조끼의 동 부분도 이렇게 보조장치가 좀 있어서 장애인이 몸을 곧게 펴서 유지할 수 있도록 디자인이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불수의적인 반사나 의도하지 않은 움직임을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안정적으로 물에 떠 있는 그 자세가 유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역시 이제 이 제품들은 사용자의 체형이나 또 사용자의 몸무게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도록 다섯 가지 크기의 다양한 사이즈로 제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2: 예, 수영장에 도착해서 샤워를 하고 물속에서 수영도 하고 물놀이를 했는데요. 자, 그럼 이제 마무리를 해야겠죠.
0: 그렇죠. 이제 마무리가 되는 시간은 수영장에서 나가서 깨끗한 물로 좀 샤워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옷도 갈아입고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해야 되는 시간이 되겠죠. 자, 그때 사용하실 수 있는 제품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샤워를 하거나 옷을 갈아입을 때 겪게 될 불편을 먼저 저희가 좀 머릿속에 떠올려 볼게요.
2: 예.
0: 우선은 샤워를 한다는 게 보통은 서서 샤워를 하시는 경우가 많으니까
2: 그렇죠.
0: 다리가 좀 불편하신 분들 균형을 잡고 있는 게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또 뭐 다리 이렇게 씻다가 한쪽 다리 들면은 미끄러지는 사고 같은 거 생길 가능성도 높죠.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중증 전신마비 장애인들을 생각해 보시면요. 아예 서 있는 게 불가능하니까 어딘가에 앉거나 누워야 되는데 이때 보조기구가 없으면 정말 제일 안 좋은 경우는 차가운 샤워실의 타일 바닥 같은데 그냥 누워있는 상태로 누군가 샤워를 시켜드려야 되는 상황이 생기죠. 이게 아무리 수영장 측에서 관리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그 샤워실의 바닥이 위생상으로 좋지 않을 가능성도 높고요. 또 차갑기도 하고 딱딱하기도 한 바닥에 쉽게 피부가 손상될 수도 있고 뿐만 아니라 서 있는 자세에서 사람을 바닥에 눕히고 일으키는 동작이 장애인 본인에게도 위험하지만 도움을 주는 가족이나 보조자에게도 허리 부상 같은 손상의 위험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0: 그리고 젖어 있는 바닥에서 샤워를 하고 난 다음에 옷 입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사실 우리가 뽀송한 상태로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 젖은 바닥에서 옷을 입게 되면은 옷도 굉장히 축축해지잖아요. 예. 이게 거의 불가능한 일이 되는 거죠.
1: 말씀하신 장면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일상에서 겪는 불편함이 얼마나 클지 느껴지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불편을 덜어주는 제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0: 네, 수영장 샤워실하고 탈의실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제품들은요. 목욕용 보조기구 떠올리시면 됩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던 샤워용 휠체어도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또 목욕용 의자의 경우에도 앉을 수 있고 등받침의 각도를 기울여서 누일 수도 있게 나오는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고요. 아래쪽에 다리를 탈부착할 수 있는 샤워용 보조장치들이 있기 때문에 보조자의 무릎 높이에서 허리 높이까지 이 장애인을 올라와 앉을 수 있게 하는 제품들은 장애인을 눕히거나 앉힐 때 보조자의 부상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역시 이 제품들도 녹슬지 않게 플라스틱 같은 재질 사용하고요. 물이 잘 빠지는 메쉬 망사 소재 같은 거 사용했기 때문에 위생이나 실용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유용합니다. 가정에서 장애인 목욕 도울 때 사용하는 용도인데 샤워장에서도 수영장에서도 역시 간단하게 도우실 수 있고요. 조금 더 간단한 샤워체어 같은 제품도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쉽게 간이 의자가 하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신 이제 손을 짚거나 몸을 기댈 때 미끄러지지 않도록 되어 있는 또 샤워장의 벽면에 부착했다가 내려서 펼쳤다가 접을 수 있는 그런 제품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1: 예. 공공수영장 같은 곳에도 이런 제품들이 준비가 된다면 장애를 가진 분들도 더 편리하게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장애인과 함께하는 통합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수영장을 만드는 쪽에서도 그런 인식 전환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1: 예, 오늘은 더운 여름철 물놀이를 더 즐겁고 편안하게 즐기는 데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한신대학교 재활상담전공 남세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네,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김장훈의 나와 같다면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기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전국적으로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의 온열 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폭염이 이어지면 외출을 자제하고 최대한 실내에 머무르며 물이나 이온음료를 자주 마셔야 합니다. 현기증, 메스꺼움 등 열사병 초기 증상이 있을 땐 시원한 장소로 이동해 차가운 음료를 천천히 마시고 노출된 피부에 물을 뿌려 가능한 빨리 몸을 식혀야 합니다. 건설 현장에서는 기온이 최고에 달하는 한낮엔 되도록 실내외 작업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특히 창문이 닫힌 차 안에 노약자와 어린이를 홀로 남겨둬선 안 됩니다. 부득이 외출을 할 때는 헐렁한 옷차림에 챙 넓은 모자와 양산 그리고 물을 준비합니다. 폭염 피해 예방, 재난방송 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0: 홍준구의 세상 보기.
1: 익사 위험 사고처럼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는 얼마나 신속하게 구조하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빠른 판단과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생사를 가르는 일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런 인명구조, 비장애인만 할 수 있는 일일까요? 안녕하세요. 시각장애 방송인 심준구입니다. 얼마 전 대구의 한 목욕탕에서 70대 남성이 갑자기 쓰러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주변에 있던 한 시민이 먼저 달려가 가슴 압박을 시작했고 도움을 요청하는 목소리를 들은 또 다른 60대의 시민이 지체 없이 달려갔습니다. 이분은 손끝 감각을 활용해서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며 정확한 방법으로 심폐소생술을 이어갔습니다. 잠시 뒤 멈췄던 호흡이 돌아오고 환자는 의식을 되찾을 수 있었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 정확하고 침착하게 심폐소생술을 했던 시민은 시각장애인 안마사였습니다. 위급한 순간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것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평소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 AED 사용법을 익혀둔다면 예상치 못한 순간 소중한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큰 힘이 될 수 있는데요. 기회가 있을 때 배워두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조앤의 노래 첫 곡으로 듣습니다. 햇살 좋은 날.

심준구의 세상보기 방송 내용 소개드립니다. 매주 토요일 한국장애인상담협회 김현영 회장과 함께하는 공감하고 응원하고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시각장애인 이웃의 고민을 나눠볼 텐데요. 오늘은 50대 남성 시각장애인의 사연입니다. 맹학교 선배이고 가까운 사이라고 생각한 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본인 험담을 한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됐다고요. 이분의 사연에 대해 공감하고 응원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편안한 팝음악의 세계로 떠나는 원영민의 음악여행입니다. 오늘은 에스토니아 북동부에 위치한 역사도시 라크베레로 떠나봅니다. 이 도시를 여행하게 되면 가장 먼저 시야에 들어오는 게 거대한 청동 들쏘상이라고 합니다. 이 도시의 오래된 이름이 타르반페아인데 이게 들쏘의 머리라는 뜻이라고 하네요. 그래서인지 이 도시의 표어도 힘이 넘치는 이고요. 지역 축구팀과 농구팀의 이름도 모두 타르바스라고 하는데요. 힘찬 기운이 넘치는 도시인 에스토니아의 라크베레에서 음악여행 즐겨봅니다. 볼빨간 사춘기의 노래 먼저 듣죠. 나만 안 되는 연애.

0: 복잡한 세상사와 인간관계 지친 마음을 다정하게 어루만져드립니다. 공감하고 응원하고 시각장애인 심리상담가인 한국장애인상담협회 김현영 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8월이 시작됐습니다. 네. 혹시 이번 달에 꼭 해야 하는 일이 있으세요?
1: 꼭 해야 하는 일 글쎄요. 뭐 그런 건 없고요. 늘 일상이 거의 비슷합니다. 뭐 강의하고 상담하고 원고 쓰고 뭐 그런 거죠.
0: 휴가철이잖아요. 휴가 네. 꼭 가야 되는 뭐 숙제처럼 느껴지지 않으세요?
1: 그렇진 않습니다. 저는 오. 그냥 중간중간 네. 잠시 이렇게 잘 쉬기도 합니다.
0: 네. 저는 꼭 저 숙제 같아요.
1: 아, 그러세요?
0: 가야 되는데.
1: 아, 네? 가야 되는, 떠나야 되는.
0: 저도 좀 저 회장님 같은 저런 느긋한 마음을 가져야 될 텐데 말이죠. 네, 오늘도 많은 도움 부탁드리고요.
1: 네.
0: 자, 공감하고 응원하고 이번 주도 시각장애인의 사연에 공감해 드릴 텐데요. 이 내용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사연 낭독의 강영호 성우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저는 50대 중반이고 자가면역 질환으로 시력을 잃었지만 아직 독립보행은 가능합니다. 경로당 안마의를 한 지 3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전에는 저보다 나이는 비록 한참 어리지만 맹학교 선배가 되는 지인의 안마원에서 일했습니다. 얼마 전 동네 지인이 안마를 잘하는 곳을 소개해달라고 하기에 주저하지 않고 전에 일하던 안마원을 추천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우연히 지인을 다시 만나게 됐는데 문득 제가 소개한 안마원 원장과 어떤 사이냐고 묻는 거예요. 맹학교 선배라고 했죠. 어쩐지 떨떠름한 목소리로 그러냐며 더 이상 얘기하지 않더군요. 뭔가 이상해서 왜 그러시냐고 물었더니 그 안마원에 갈 때마다 원장이 저에 대해 험담을 한다는 거예요. 처음엔 원장과 제가 막역한 사이라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답니다. 이제는 원장의 말을 듣고 있기 거북한 지경이 돼서 다른 안마원을 알아보고 있다는데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지나고 생각해보니 제가 그분을 소개해 주었을 때도 원장으로부터 고맙다는 말을 들어본 기억도 없네요. 이런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0: 네, 공감하고 응원하고. 이번 시간은 50대 남성 시각장애인의 사연이에요. 사연 주신 분에게 맹학교 선배이고 그 선배의 안마원에서 일한 적도 있어서 가까운 사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정작 이 선배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연 주신 분에 대한 험담을 하는 걸 뒤늦게 알게 됐다고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셨어요.
1: 참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말이에요.
1: 네, 그리고 그 말씀 들으면서 서운하기도 하고, 그 때로는 조금 배신감도 느껴지고, 이 관계에 있어서 어떤 신뢰감이 깨지는 것 같은, 예, 그런 느낌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0: 네.
1: 참 이런 상황이었으면 정말 얼마나 난감하고, 예, 좀 당황스러우셨을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네.
0: 참. 이 사연 주신 분의 마음은 이해가 갑니다만,
1: 네,
0: 그 선배님이 참 이해가.
1: 그렇죠.
0: 아니, 지금 저 손님을 소개시켜 주시기까지 했잖아요.
1: 네.
0: 그런데 이게 왜 험담이라는 정반대의 결과로 돌아온 걸까요?
1: 지금 이제 이 사연을 들어봤었을 때, 이 원장은 나이로는 한참 어리지만 선배라고 했잖아요.
0: 그 부분이 조금 마음에, 네, 걸리더라고요.
1: 네네. 그리고 지금 이분은 나이가 좀 많지만 후배이죠, 한참.
0: 네.
1: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분이 그 원장님이 이분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이 꽤 컸던 거라고 저는 봅니다.
0: 네.
1: 네. 상당히 이분이 의지할 만한 어떤 그런 나이가 있으면서 좀 의지할 만한 이런 분이 아니셨을까, 이런 마음이 저는 들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이런 기대치가 높다 보니까 오히려 이분이 베푸는 선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은 그 기대에서 자기가 충족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이분은 오히려 그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0: 네.
1: 그 원장께서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런 관계가 조금은 이렇게 멀어진 그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0: 그렇다면 그 선배는,
1: 네,
0: 좀 오래전부터 이분에게 좋지 않은 감정이 있었던 걸까요?
1: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좋지 않은 감정이 있어서 그렇다라기보다는,
0: 네,
1: 지금 이것은 어떤 상황에서, 사건에서 잘못되었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관계에서 뭔가 좀 서로 이런 선배이고 후배이지만 어떤 연령 차이 이런 것들로 인한, 그래서 관계가 조금은 서로 이렇게 잘 맞지 않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관계 설정에서 좀 다소 문제가 있었다라고 봅니다.
0: 네. 누군가가 나를 험담한다는 걸 알게 돼요.
1: 네.
0: 야, 그러면 가장 먼저 저 내가 뭘 잘못했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1: 그렇지.
0: 이분이 스스로를 탓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1: 그런 생각은 저는 안 하시는 것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1: 왜냐하면 지금 이분이 보면은 전적으로 사연만 들어봤었을 때 상당히 그 원장에게 호의를 베풀었던 것 같고요.
0: 네.
1: 정말 선의로 해온 행동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또 이 선배 이지만 나이가 어리니까 이분은 자기가 나이가 많은 연장자로서 충분히 어떤 선의를 보이고 호의를 베풀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0: 네.
1: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자책하는 것은 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고요. 이 관계에 있어서 관계 설정을 조금은 잘 이렇게 다시 설정을 하시기를 좀 바라겠고, 자신이 베푼 어떤 선의에 대해서 지금 감사함도 받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0: 네.
1: 근데 전에는 그걸 느끼지 못했었는데 지금 이 사건을 비로소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저 사람에게 그 감사하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구나라고 생각을 하신 거라는 거죠. 그런 정도로 이분은 자신이 선의를 베풀고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았던 이런 분으로 보이거든요.
0: 네.
1: 네.
0: 저도 그렇게 느껴져요.
1: 아, 그렇군요.
0: 이분이, 네, 지금 사연 보내주신 분이,
1: 네,
0: 조금이라도 그 선배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이 있었다면,
1: 그렇죠,
0: 손님을 굳이 소개해 주시겠어요?
1: 네, 맞습니다.
0: 그런 걸로 봐서도 전혀, 네, 좋지 않은 감정이 없었는데 본인에 대해서 그것도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뒷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그러고 나서 이렇게 나름의 충격을 받으신 것 같은데 이분 보니까 선배에게 배신감 같은 감정도 느끼시는 것 같아요.
1: 물론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0: 그러면 이 상황에서, 네, 어떻게 감정을 다스려요? 할까요?
1: 지금 저는 이분이 선의를 베푸신 거에 대해서는 그 우리가 누구나 다 다른 사람에게 선의를 베푸는 건 좋은 일이잖아요.
0: 네.
1: 그래서 선의를 베풀지 말아라 이런 것이 아니라 선의는 베풀 때 관계 설정에 있어서 관계를 조금은 거리를 두고 어떻게 설정을 해야 할지 이 부분을 경계를 확실하게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1: 네. 그래서 선의는 베풀고 관계는 우리가 이렇게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경계를 이렇게 분명하게 하는 이런 태도가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0: 네. 그게 참 이제 쉽지 않으니까 문제인데 저도 지금 궁금한 게 선배와의 관계를 이거 유지를 해야 될까 이런 생각 계속하게 되거든요.
1: 네. 한 번 이런 일이 있다 보면 정말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게 쉽지 않고
0: 네.
1: 그리고 주춤해지게 되고 주저하게 되고 이런 위축이 되게 되게 되거든요.
0: 네.
1: 이런 것을 통해서 정말 다른 사람들까지도 만나기를 꺼려하는 그런 일반화로 이게 진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연을 통해서 지금 여기에 사연을 이렇게 주시면서 이런 것들을 개선해 나가고자 그리고 자신이 좀 마음에서 부담이 되는 이런 부분을 내려놓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신 것 같아서
0: 네.
1: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0: 예, 선배고 그 안마원에서 일도 같이 네. 하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참 쉽지 않은 건데 혹시 이렇게 혼자만 네. 끙끙 앓고 있을 게 아니라 좀 이 선배와 터놓고 한번 얘기를 해보는 건 어때요? 얘기를 해보고 그다음에 결정을 하더라도.
1: 네. 그 분명히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이 여지가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괜찮은데 이렇게 용기 있게 먼저 다가가서 말씀을 나눠보고 그랬었을 때도 어떤 여지가 보이지 않고 거기에서 어떤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전적으로 그분의 패턴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관계에 있어서 전적으로 어떤 계속되는 패턴이 있다. 이런 사람과는 조금 거리를 이렇게 두는 것도 저는 우선 나 자신의 마음 또 나의 어떤 정서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온전하게 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선 나 자신의 건강 마음의 건강 상태를 유지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런 유지한 상태에서 그 원장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의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다시 이렇게 다가갈 수도 있겠죠. 네.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조금은 거리를 두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앞서서 잠깐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만은 이 부분 너무 중요한 것 같아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듣고 싶어요. 아, 네. 이렇게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받게 되면 다음번에 관계를 맺을 때 이거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까? 네. 이 부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1: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정말 상처받아가지고 우리 보면은 거의 대부분의 시각장애인분들이 많은 상처를 가지고 계세요. 특히 인간관계에서 많은 상처를 가지고 계시는데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이 됐다 싶어서 사회생활을 하고 있을 때 이런 그 관계로 인해 가지고 다시 또 상처를 받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정말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0: 네.
1: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사회에 나와서 활동하실 때 다시 또 이런 것들로 상처받지 않도록 자기 자신의 마음을 추스리고 자기 자신의 마음을 바로 세우고 또 자기 자신의 어떤 정서 이러한 것들을 나의 경계를 분명하게 해서 이 부분을 내가 다치면 회복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을 누군가 건드린다라고 했었을 때는 일단 거리를 두시는 거 굉장히 네. 중요합니다. 이것이 물론 이제 사회로 나갔었을 때 어떤 대인관계를 더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지만 이러한 것들이 조금 극복하기가 어렵다. 나는 이 부분까지는 조금은 이렇게 나를 보호해야 되겠어 라고 하는 그 자기 자신의 어떤 보호가 필요합니다.
0: 네.
1: 그래서 이 부분 분명하게 해주시는 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0: 그 살면서 인간관계만큼 중요한 것도 없다는 생각을 종종 하게 돼요.
1: 네, 맞습니다.
0: 그 앞으로 복지관에서라든지요. 네. 어떤 모임에서 이 새로운 사람들 만날 것 아니겠습니까?
1: 그렇죠.
0: 그 관계를 맺을 때 주의할 점이 있을까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저는 이분은 정말 상당히 따뜻한 분이신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1: 그리고 네, 다른 사람에게도 이렇게 호의를 베풀고 하는 그런 선의를 베풀고 이렇게 하시는데
0: 네.
1: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좋죠. 하지만 이제는 거기에 관계에 있어서만큼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그리고 내 마음을 보호하고 하는 그 선에서 관계 설정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0: 네.
1: 네.
0: 이 일이 이분에게는 인생에 좋은 교훈이 또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1: 네. 그렇죠.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죠.
0: 네.
1: 네.
0: 이분에게 응원의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저는 이분에게 선의는 베풀되 내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관계를 이렇게 보호하고 그리고 존중받고 그래서 선의를 베풀었을 때 나도 존중받고
0: 네.
1: 상대방도 존중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서로 유지해 줄 수 있는 이런 사람과 만남을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0: 네,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 드네요. 우리가 살면서 나를 보호하는데 너무 열심을 내지 못한 거 아닌가?
1: 네, 맞습니다. 네, 나를 보호해 주세요.
0: 그러니까 이 부분 정말 잘 생각을 해야 되겠다 하는 네. 생각.

0: 생각도 들고요. 자, 상담이 필요한 분은 한국장애인상담협회 전화 042-826-625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감하고 응원하고 한국장애인상담협회 김현영 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김완선의 노래 같이 듣죠. 이젠 잊기로 해요.

어떻게 하면 함께 할 수 있을까요? 느린 학습자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인지 능력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계선에 있어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말합니다. 저 역시 학창시절 시력이 점차 나빠지면서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아닌 경계에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아픔이 남의 일 같지 않은데요. 경계선에 있다는 것은 결코 낭만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학교와 사회에서는 비장애인과 같은 경쟁을 해야 하지만 장애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필요한 지원은 받기 어렵죠. 몇 년 전부터는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느린 학습자로 인식하고 적절한 지원을 찾는 움직임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최근 저는 느린 학습자 직장 경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만났습니다. 대학 대신 취업을 선택한 이유를 묻자 공부는 저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더군요. 그건 낮은 인지 능력 때문에 학습 성과를 내기 어려운 현실을 그 나름대로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다시 저의 학생 시절 이야기를 하자면요. 저는 시력이 나빠지면서 서류를 다루는 일은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장래 희망을 물으면 목장주가 되는 것이라고 답하곤 했죠. 그 기억이 떠올라 그 학생이 대견하면서도 무척 안쓰러웠습니다. 현재 느린 학습자는 약 695만 명으로 지적장애인의 6배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어쩌면 장애인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이들에게도 더 많은 관심과 적절한 지원이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국환의 노래 듣습니다. 배대로 온다.

0: 마음이 여유로워지는 토요일에 팝음악의 세계로 떠나는 기분 좋은 여행, 원영민의 음악여행입니다. 음악평론가 원영민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지난 6월 말부터 에스토니아 여행 함께하고 있습니다.
1: 네.
0: 수도 탈린과 지식의 도시 타루투, 그리고 지난주에는 해안 휴양도시죠. 네, 합살루까지 다녀왔는데 오늘은 라크베레라는 도시라고요.
1: 네,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갔던 합살루는 약간 그 아랍어 같기도 하고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0: 네.
1: 오늘 가는 곳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느낌이 살짝 프랑스어 같은 느낌이 좀 있죠. 예. 우리가 라크베레라는 그 프랑스어 단어 때문에 이런 것 같은데
0: 네.
1: 네, 이곳은 수도인 탈린에서 동쪽으로 한 10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로, 자동차로 가면은 뭐 한 1시간 반 정도 가까운 곳에 있죠. 인구는 한 15,000명 정도 되니까 굉장히 작은 소도시인데, 에스토니아에서는 그냥 손꼽히는 역사 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름, 꽤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 그런 곳이고요. 이곳의 가장 뭐 대표적인, 관광 상품이랄까, 상품이라기는 그렇고, 지금 뭐 눈에 띄는 랜드마크라고 해야 되겠네요. 이곳은 들소상이에요. 청동으로 만들어진 들소상인데, 이름이 이제 타르바스라는 이름이 붙어 있다 그래요. 이게 이제 지금은 멸종이 되는데, 오록스라는 야생소가 있는데, 그 네. 오록스를 형상화한 거라고 그러고, 근데 이게 이제 규모 때문에 거대한 청동상입니다.
0: 그러니까 길이가, 길네?
1: 길이가 무려 7m 정도 되고요.
0: 7m요.
1: 네, 높이가 4m니까 웬만한 그 한 층보다 높죠. 네.
0: 이야.
1: 그렇고, 무게는 뭐, 굉장히 뭐 7톤 정도 된다 합니다. 굉장히 커다란 조각상인데 이 2002년도에 세워졌고요. 이 그 라크베레가 도시로 승격된 그것을 700년이 되는 해였다 그래요. 그래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세워진 상이라 그러고.
0: 네.
1: 근데 왜 하필 들소상일까 좀 궁금해지잖아요. 이 도시 원래 이제 오래전에 알려졌던 도시명이 타르반페아라는 거였다 그래요. 이게 이제 우리말로 하면 뭐 들소의 머리라는 뜻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게 이제 거의 딱 800년 전이네요. 1226년경에 처음 이 명칭이 등장을 한다 그러고요. 그래서 이 도시 자체가 그냥 역동적이고 뭐 이런 느낌인가 봐요.
0: 네.
1: 도시의 슬로건 같은 거 있죠. 예, 이런 것도 표어가 뭐 힘이 넘치는 뭐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표어가 있다 그러고.
0: 저돌적인.
1: 네.
0: 뭐 이런 거.
1: 그래서 이제 이 지역에 이제 지역고, 연고, 뭐 농구팀, 축구팀 이름까지 모두 타르바스가 들어가 있다 그러고. 예. 그래서 이 조각상 앞에서 사진을 찍는 게 이곳 여행객들의 1차적인 필수 코스가 되겠고요.
0: 이렇게 큰 네. 앞에서 찍으려면 저 그 원근 이런 것도 잘 맞춰야 되지 않을까
1: 싶습니다. 사람이 굉장히 외소해 보이겠죠. 자, 그리고 바로 옆에 라크베레 성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이제 서기 3세기에서 5세기경 굉장히 오래됐죠. 이 시기에 이제 인류의 거주 흔적이 남아있는 그런 것이고요.
0: 네.
1: 13세기경에 덴마크인들이 이곳에 성을 쌓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다가 1346년에 이게 이제 요새 형태로 완성.

0: 됐습니다. 독일식의 이름은 베젠베르크라는 곳이었다 그러고요. 이곳이 이제 발트에서는 굉장히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뭐 덴마크, 독일, 스웨덴, 폴란드, 러시아 이런 외세가 번갈아서 이곳을 차지했었고요. 그러다가 1605년경에 이곳이 이제 폭파가 됐습니다. 뭐 전쟁을 겪으면 폭파가 됐고 그래서 오랫동안 폐허로 남았는데 그런데 지금은 이게 이제 굉장히 흥미롭게 재건이 됐어요. 되살아난 거죠. 그 체험형 공간으로 한 16세기 무렵의 생활상을 맛볼 수 있는 체험형 공간으로 이걸 단장을 해서 관광 상품화 했습니다.
1: 네.
0: 그래서 뭐 우리나라도 안국동 뭐 인사동 이런 데 가면 왜 우리 정통 한복은 아니고 뭐 이게 뭐 중국에서 온 거다 말은 맞지만 어쨌든 이렇게 그 한복 입고 돌아다니는 외국인들 상당히 많이 보잖아요.
1: 개량 한복 비슷하게 해서
0: 개량 완전 개량 한복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우리의 어떤 예전에 개량 한복 그러면 좀 입기가 좀 간편하게 만들어놓은 네. 형태는 좀 유지가 돼 있는데 지금 입고 다니는 모습들을 보면 이게 어디서 온 건지 국적이 좀 불분명한 어떤 경우는 약간 두툼한 그 한복 같은 경우는 중국의 예전 뭐 그 청나라는 뭐 이럴 때 전동상 같기도 하고 약간 이상한데 어쨌든 이곳에 가면 기사 복장을 갖춰 입고 이렇게 딱 사진도 찍을 수 있고요. 둘러볼 수 있다 그러고.
1: 이야.
0: 여기에 이제 뭐 활쏘기 공간, 뭐 대장간 체험 이런 식으로 그 당시 생활상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공간 또 프로그램이 마련이 돼 있습니다.
1: 네. 사진 찍을 때 투구는 들고 찍어야 되겠네요. 네. 얼굴은 나와야죠.
0: 그런가요? 약간 이렇게 뒤로 제쳐서 얼굴만 나오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중세 조리법으로 만든 음식도 맛볼 수 있는 이런 곳도 있고요.
1: 예.
0: 그래서 이 성벽이나 망루에 오르면 또 당연하게도 도시 경관을 볼 수 있는 그런 또 전망대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노래 듣고 라크베르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이제 뭐 한창 휴가 시즌이죠 지금. 그래서 휴가철에 어울리는 그런 노래 골라봤는데 프랭크 시나트라의 여름바람입니다. 서머윈드고요. 원래는 이제 독일에서 발표됐던 독일어로 이제 여름바람 같은 제목이에요. 그렇게 발표되는데 영어 가사가 붙여지면서 서머윈드라는 영어 제목으로 들었습니다. 원래는 1965년에 발표됐던 곡이에요. 여름바람과 함께 찾아왔다 떠나간 사랑을 아주 담담하게 노래하는 내용은 상당히 쓸쓸하네요. 네, 그런 노래입니다.
1: 네, 함께 들어보시죠. 프랭크 시나트라입니다. Summer Wind.

0: 프랭크 시나타라의 Summer Wind 듣고 왔습니다. 멋진 곡이네요.
1: 예, 예전 그 복고풍 분위기를 무시 느낄 수 있는 네. 예, 그런 노래였습니다.
0: 예. 에스토니아 북동부의 역사 도시 라크벨에 네. 예, 여행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어가죠.
1: 뭐 노래 얘기도 잠깐 했는데 이 라크벨에는 음악 도시이기도 합니다. 음악과 연관이 깊고요. 에스토니아의 대표 작곡가인데 우리에게는 좀 생소합니다. 1935년에 태어난 아르보 페르트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네. 바로 이곳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천재였던가 봐요.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뛰어난 연주력. 또 음악적인 작곡력 이런 걸 갖고 있었다고 하고요. 이 도심 광장을 가면 바로 아르보 페르트를 형상화한 소년의 조각상이 있습니다. 오. 자전거를 세워두고 있고 네. 바로 이제 그의 모습을 어린 시절의 모습을 담아냈다 하고요. 라디오를 이렇게 왜 광장 같은 데서 아니면 스피커로 방송이나 뭐 이런 네. 음악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걸 듣기 위해서 막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달려오는 그런 모습을 형상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참 낭만적인 도시라는 생각도 들어요. 우리 뭐 우리나라도 대구에 가면 뭐 김광석 거리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예술인들, 음악인들을 도시와 결부시켜서 이미지화하고 또 그걸 관광 상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또 이제 그만큼 예술적인 자산이 갖춰져 있어야 가능한 거겠죠.
0: 자전거를 타고 그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라디오 음악 소리 들으러 네. 이 컨셉 누가 잡았을까요? 너무 낭만적이에요, 정말. 네.
1: 자, 그 아까 이제 들소상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그 상이 놓여져 있는 곳이 이제 발리메기 언덕이라 그래요, 이름이. 근데 그 언덕에는 야외 공연이 매년 여름이면 이렇게 화려하게 펼쳐집니다.
0: 아, 이 언덕에서.
1: 예, 8월에 대단히 커다란 이제 공연들이 열리는데 8월 20일에 이제 독립회복 기념일인데 이때 전후에서는 또 대형 콘서트도 많이 열리고요. 네. 공연 얘기 나온 김에 또 하나 이제 소개하면 라크벨의 극장이 있는데 이게 이제 에스토니아에서도 손꼽히는 지방에 있는 극장 중에서 굉장히 그 시설이 잘 돼 있는 이런 극장으로 유명해서 여기서 축제나 공연들이 많이 열리는 곳입니다. 네. 그리고 이곳에서 이제 서쪽으로 자동차로 한 1시간 남짓 그곳에 좀 저기 얼마 멀지 않은 거리인데요. 1시간 정도 운전해서 가면은 라헤마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이제 에스토니아에서 가장 먼저 지정이 된 국립공원이고 또 가장 규모도 크다 그럽니다. 그래서 숲, 소나무 숲, 습지 뭐 이렇게 어촌 마을들 이렇게 쭉 둘러볼 수 있는 평화로운 풍경을 담아내고 있는 곳이고요. 네. 그리고 이곳에 가면 예전에 이곳에 거주했던 귀족들의 저택, 정원 이런 게 잘 보존돼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곳 발트해 연안 독일 귀족들의 어떤 생활상을 잘 엿볼 수 있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그렇고 잠깐씩 이제 뭐 먹거리 소개 제가 해드렸었는데 네. 흑빵하고 청어율이 제가 잠깐 말씀드렸었잖아요.
0: 기억납니다.
1: 여름에 어울리는 음료 쪽으로 좀 소개를 해드리겠는데 국민 음료라 그래요. 여름철마다 에스토니아 사람들이 즐겨 찾는데 칼리라고 부른다 그래요.
0: 칼리.
1: 네, 그래서 이게 짙은 색깔의 그 음료인데 호밀 흑빵을 발효시켜서 만들어내는 그런 음료라 그래요. 네.
0: 흑빵을 발효시켜 만들어요?
1: 네, 그래서 이게 맛이 상당히 저도 궁금해지는데 알코올 성분은 거의 없고요. 네. 그리고 이제 새콤달콤 뭔가 첨가를 했겠죠. 그래서 새콤달콤하고 좀 턱 쏘는. 그래서 이게 그쪽에서는 뭐 에스토니아식 콜라라고 부른다 그러네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더 이제 맛이 궁금해지네요. 우리나라에서
0: 뭔가 턱 쏜다고 하니까.
1: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고. 네. 네. 그리고 이제 성인들이 즐기는 그런 그 약간 리커라고 리큐르 뭐 리커 이렇게 부르는데 그 알코올이 들어가는 거죠. 이런 바나탈린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럼에다가 뭐 여러 오렌지, 레몬 이런 과일류들 또 바닐라, 계피 이런 것들을 섞어서 약간 달달하게 만들어 먹는.
0: 그 럼주가 네. 독한 술 아닙니까?
1: 럼은 40도죠 기준이. 보통 그러니까요. 럼, 보드카, 뭐 위스키 거의 40도가 기준인데 거기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는 되긴 하지만 물론 이제 약간 다크럼 같은 거 가면 70도짜리도 있어요. 큐바 럼 이런 거 가면.
0: 불 붙겠네요.
1: 네. 그건 진짜 뭐 불이 붙는 그런 럼도 있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독한 럼에다가 이런 걸 섞어서 만들어내는 그런 음료가 되겠습니다. 네. 그 안주로는 이제 쪽 발트에서 잡은 그 킬루라는 게 있는데 이게 작은 청어라 그래요. 예. 이걸 이제 절여서 빵에 흑빵에 얹어 먹는 샌드위치가 이제 뭐 별미라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사실 이제 청어 뭐 이렇게 이런 쪽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예, 와닿지는 않는데 어쨌든 그 그쪽에 인기 먹거리라고 합니다.
0: 네.
1: 그리고 약간 계피를 이렇게 넣어서 구운 빵에 있다 그러는데 크렌게리라고 이런 건 좀 맛있을 것 같아요.
0: 우리도
1: 시나몬 빵 이런 거 하는 제과점 한때 좀 유행을 했었는데 맛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0: 계피빵 먹고 싶습니다.
1: 네. 자 그리고 이제 뭐 소시지와 훈제고기 이 도시 상징이 들쑤라고 했는데 뭐 거기에 또 관련이 있는 거 아닌가 싶긴 한데요. 어쨌든 소시지와 훈제고기도 이 지역의 특산물이라고 합니다.
0: 네.
1: 자 이제 마무리 곡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홀리데이 뭐 지금 시즌에 딱 어울리는 제목의 노래인 것 같은데 예전 올드스 팬들 그러면은 비지스의 홀리데이가 있을 거고요. 그건 약간 우울한 느낌의 홀리데이죠. 그래서 예전에 왜 우리 지강헌 사건이 있었잖아요.
0: 네.
1: 그때 이제 뭐 마지막에 지강헌이 이 노래를 들려달라 했다는 뭐 설이 있었는데 그때는 저 비지스의 홀리데이였던 것 같고 지금 소개해드리는 버전은 독일 밴드 스콜피언스의 것입니다. 록 발라드고요. 스콜피언스는 뭐 설명이 필요 없는 우리나라에서도 잘 알려진 인기 밴드입니다.
0: 네.
1: 홀리데이에 당신을 당신과 함께 어디론가 가겠다 뭐 이런 딱 어울리는 노래가 아닌가 싶어서 골라봤습니다.
0: 당신과 함께 어디 가고 싶을까요?
1: 당신이 누구냐가 중요하겠죠. 누구냐에 따라 어딘가가 중요하지 않을 수는 있고요.
0: 네. 네, 흑빵 같이 먹고 싶습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여행 정보와 이런 멋진 선곡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도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지금까지 음악평론가 원용민 씨와 함께했습니다. KBS 3라디오에서 방송되는 심준구의 세상보기는 토요일과 일요일 오전 10시, 저녁 6시, 그리고 밤 11시에 방송됩니다. 수도권에서는 FM 104.9MHz로 청취하실 수 있고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앱 콩으로도 청취 가능합니다. 끝곡으로 스콜피언스의 홀리데이 들려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각장애 방송인 심준구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요즘은 여름 휴가를 예전처럼 7월 말, 8월 초에 꼭 잡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맘때 떠나는 분들이 여전히 많으신 것 같아요. 빽빽했던 도시가 좀 헐렁해진 느낌이거든요. 휴가를 떠나신 건지 아니면 다들 실내로 피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놀이터는 매미들이 주인이고 도르비 자동차도 확실히 줄었습니다. 근데요, 도로의 작은 여백이 참 많은 걸 달라지게 하네요. 옆차, 앞차와 괜한 신경전도 안 하게 되고 북적이지 않으니까 마음이 한결 여유롭습니다. 이리 치고 저리 치지 않는 8월의 시작을 기대해봐도 되겠죠?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입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8월의 첫날 산울림의 아니 벌써 들으면서 출발했습니다. 진짜 아니 벌써를 외치게 됩니다. 벌써 8월이라니 말이죠. 오늘 여러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여름 휴가 떠난 분들 계시죠? 네, 제 주변에도 있습니다. 또 도로를 보면 느낌상 많이 떠나셨구나 싶습니다. 차가 많이 줄었거든요. 거리가 꽤 한산하죠. 그래서 운전하는데도 여유가 있고 편안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휴가 떠나신 분들은 휴가지에서 행복하시고 남아있는 우리들은 여기에서 또 좋은 음악과 행복한 시간 만들어 가죠. 오늘 대한민국 인기가요는 스타들의 데뷔 시절 이야기와 음악을 들어보는 처음 그 느낌처럼 준비되어 있습니다. 노래 듣고 이대화 평론가 만나러 가죠. 일기예보의 인형의 꿈, 이어서 러브홀릭입니다. 러브홀릭.

0: 오롯이 자기만의 색깔로 빛나던 스타들의 청량한 시간을 만나보는 처음 그 느낌처럼 오늘도 이대화 음악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네,
0: 누구나 데뷔 시절, 초보 시절에는 풋풋하고 좀 어설픈 느낌이 들기 마련인데 이대화 평론가가 생각하기에 처음부터 그런 느낌 없이 프로의 향기가 진했던 뮤지션이 있었을까요?
1: 그럼요. 데뷔 앨범에서부터 예. 이미 최고의 인기를 얻고 또 음악적으로 명반을 만들어냈던 그런 아티스트들 정말 많죠. 가장 대표적으로 서태지와 아이들은 일찍으로 그냥 가요계 분위기를 이전과 이후로 나눠버렸으니까요.
0: 맞아요. 예.
1: 네, 그 밖에도 데뷔 앨범으로 성공한 아티스트들이 대부분 해당할 것 같습니다.
0: 그런 분들은 뭐가 그렇게 탁월했을까요? 예.
1: 네, 생각해보면 예. 두각을 나타내는 아티스트들의 전성기가 보통 20대 아닙니까?
0: 예.
1: 근데 제가 40대가 넘어서 생각해보면 20대는 정말 어린 나이처럼 느껴지거든요.
0: 그렇죠.
1: 근데 그 시절에 이미 문화계의 한 축을 담당한다는 게 참 어마어마하지 않았을까. 네. 놀라운 일이죠.
0: 대단해요. 그렇게 되기도 힘들고 된 네. 다음에 또 얼마나 또 부담 뭐 그런 것들이 많겠어요.
1: 그렇죠.
0: 유혹도 있을 거고 그걸 또 이겨낸다는 것도 대단하고 가끔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죠. 특히 네. 문화예술계 연예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1: 정말 부럽습니다.
0: 자, 오늘을 우리는 누구부터 만나볼까요?
1: 네, 오늘은 박진영 씨의 데뷔 시절부터 얘기해볼까 합니다.
0: 박진영이요.
1: 네. 왜냐하면 얼마 전에 박진영 씨가 신곡을 발표하고 컴백했습니다. 방송 보니까 막 청와대 어떤 유력 인사와 함께 뭐 What's up, bro라고 하면서 이렇게 친근하게 네. 인사를 하던데 네. 그만큼 우리.

0: 중하게 어른이 됐다는 얘기죠. 예. 그런데 이렇게 강력하게 현역 활동 의지를 피력하고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이 참 멋지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죠.
1: 만으로도 50 중반일걸요 이제.
0: 그렇죠. 예. 나이가 꽤 됐는데도 예. 불구하고 심지어 신곡 제목이 웻입니다. 이 음악이 놀랍게도 워터밤 메인 테마 음악인데 워터밤은 많은 분들이 이제 기사 때문에 아시겠지만
1: 그렇죠. 예.
0: 이렇게 관객들하고 그리고 가수들하고 다 같이 막 물 뿌리면서 신나게 노는 물놀이 하는 그런 페스티벌이에요.
1: 그렇습니다.
0: 2025년에도 핑크색 비닐 옷을 입고 워터밤에 등장해서 많은 주목을 받았고 올해에도 거의 망사에 가까운 옷을 입고 나와서 정말 많은 기사가 났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 박진영 씨의 데뷔 시절 이야기인데요.
1: 박진영의 데뷔 시절로 오늘은 시작하겠습니다.
0: 네. 많은 분들이 솔로로 데뷔했다고 알고 계시지만
1: 아니에요?
0: 네. 솔로로 데뷔한 게 1994년인데 1992년에 박진영과 신세대라는 그룹으로 이미 데뷔를 했습니다.
1: 저번에 이거 처음 듣는 정보인데요.
0: 근데 그때는
1: 우와.
0: 너무 인지도가 없었기 때문에 네, 거의 기록도 남아있지 않고
1: 박진영이 그룹으로 데뷔를 했었다니.
0: 네. 그때는 이제 완전히 묻혔고요. 이제 그 이후에 김건모 씨 소속사죠. 또 김창완 씨가 이끌고 있었던 라인 음향에서 연습생 비슷한 생활을 했는데 준비하던 중에 팀이 무산됐다고 합니다.
1: 예.
0: 그때 길을 걷는데 자기 인생에서 제일 힘든 날 중에 하나였다. 왜냐면 그룹도 안 됐고 이후에 들어갔던 소속사에서도 데뷔가 무산됐고
1: 연거푸 실패를 맛본 셈이네요.
0: 그렇죠. 그 이후에도 계속 오디션을 봤던 것 같은데 SM엔터테인먼트의 오디션도 아주 유명한 일화입니다.
1: 이건 좀 알려져 있는 얘기입니다.
0: 네. 이수만 씨가 오디션을 봤는데 결국은 거절을 당한 거죠. 근데 이제 뒤돌아가는 박진영 씨를 붙잡고 뭔가 아쉬운 듯한 눈빛을 지으면서 혹시 곡만 좀 팔 생각이 없냐. 날 떠나지 마라는 곡이었는데
1: 예, 예.
0: 그렇게 물었는데 박진영 씨가 이제 화가 나서 안 판다고 하고 나왔다는 일화가 아주 유명하죠. 지금은 전설이지만 어렸을 때는 참 많은 거절을 당했던 아티스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1994년에 드디어 솔로로 데뷔했고 그때 노래인 날 떠나지 마가 성공을 했습니다.
1: 예.
0: 원래는 발라드 곡이었대요. 이제 작곡 스승이죠. 김영석 씨가 댄스로 바꿔보는 게 어떠냐고 제안을 했고 이게 주요하게 먹혔던 거죠.
1: 당연히 댄스로 갔어야죠. 박진영인데.
0: 그러니까요. 예. 이 당시에 그 데뷔 무대, 그러니까 그 시절 무대를 보면 정말 춤을 잘 춥니다. 팔이 또 길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막 흐느적흐느적 하면서 동작이 큰 그 모습들이 정말 파격적이었는데 이때 또 날 떠나지 마가 아 정말 대한민국 문화계에 충격을 줬습니다. 1994년이니까 그때와는 지금이 시대가 정말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엉덩이 춤이라고 있었잖아요.
1: 예.
0: 카메라를 향해 엉덩이를 내밀고 이렇게 쓸어 올리던 춤인데 그 당시 남자가 섹시하다라는 이미지를 갖는 게 정말 어려운 시대였어요. 좀 파격적이었죠.
1: 그런 걸 과감하게 시도한 사람입니다.
0: 네,
1: 만만치 않은 사람이죠.
0: 뭐 엘리베이터 뭐 예. 그것도 그렇고 섹시함 쪽으로는 정말 일가견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뭐 이어서 발표한 청혼가, 그녀는 예뻤다, 허니 등이 연달아 히트하면서 이제 1990년대 내내 최고의 자리에 있었죠.
1: 이 가운데 오늘은 어떤 노래를 들어볼까요?
0: 먼저 날 떠나지 마. 네, 당연히 들어야겠죠. 근데 데뷔곡으로 발표하기 이전에 이미 대중적으로 어느 정도 인기가 있는 곡이었습니다.
1: 아, 그래요?
0: 정우성 씨가 신인 시절에 출연했던 어느 CF 다시 찾아보니까
1: 아, 예. 네,
0: 껌 광고였습니다.
1: 거기에 날 떠나지 마가 사용이 됐었단 말이죠?
0: 네, 이미 거기에 사용이 됐었고, 그러니까 음악계 사람들 사이에서 이 곡에 대한 그
1: 선호도는 있었네요.
0: 네, 선호도가 예. 이미 있었던 것 같아요. 또 그녀는 예뻤다도 준비를 했는데요. 박진영 씨가 시도한 디스코였죠. 그러니까 90년대 후반에 디스코를 시도한다는 건 굉장히 파격적인 일이었는데 사실 디스코가 1980년대 초반 들어서면서 이전 시대의 인기가 이제 완전히 없어집니다. 그리고는 한동안 디스코를 다들 잊고 있었는데 아주 파격적으로 선구적으로 다시 가져왔던 거죠. 그때는 뭐 복고 컨셉 같은 게 전혀 유행하지 않을 때입니다. 음악계에 계속해서 새로운 장르들이 등장하고 있었던 시기이기
1: 예.
0: 때문에 굳이 과거로 돌아갈 필요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복고가 아주 파격적인 재미를 선사했었죠. 박진영 씨는 참 많이 앞서갔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1: 그렇습니다. 처음 그 느낌처럼 그럼 오늘 첫 번째 주인공 박진영의 노래 두 곡 듣겠습니다. 데뷔곡인 날 떠나지 마 그리고 그녀는 예뻤다.

0: 박진영의 노래 두 곡, 날 떠나지 마, 이어서 그녀는 예뻤다 들었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에서 전해드리고 있는 처음 그 느낌처럼, 이어서 만날 가수는 누굴까요?
1: 박진영 씨 데뷔 시절 이야기하다가 자연스럽게 god의 데뷔 시절도 좀 떠올라서 네. 네, 준비를 했는데요. 왜냐하면 god의 초창기 히트곡 어머님께가 박진영 씨가 만든 곡이고, 물론 처음에는 이제 박진영 씨 회사에 소속된 건 아니었습니다만 사실상 god를 박진영 씨가 기획하고 키워냈다고 해도 또 다른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0: god가 박진영 씨 소속사가 아니었어요?
1: 처음엔 사이더스였는데 나중에 JYP로 들어갔었죠.
0: 그런 거였군요.
1: 다만 박진영 씨가 거의 주도해서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사람입니다. 또 god의 연습생 시절 일화들이 또 재밌는 게 많죠. 그래서 준비를 했는데
0: 오늘 한번 들어보죠.
1: 네, 처음에는 데니안, 손호영, 박준영, 윤계상, 여기에 여성 멤버 한 명까지 다섯 명이 혼성 그룹으로 데뷔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0: 예.
1: 그런데 회사가 IMF로 사정이 좀 나빠졌습니다. 데뷔시켜주겠다는 말이 미안해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산 인근에 숙소를 구해주고 지원을 끊어버렸다고 합니다. 아, 요즘 너무한 처사인데.
0: 좀 영화 같은 일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1: 그렇죠. 알아서 그냥 지쳐서 나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0: 예.
1: 그런데 와, 나중에 봤더니 2년 동안이나 멤버들이 정말 밥을 굶을 정도로 힘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고생하며 버티고 있었다고 하죠.
0: 예.
1: 회사가 이걸 알아채고 와, 정말 대단한 친구들이다, 꼭 데뷔를 시켜야겠다, 진짜 예, 이를 악물고 데뷔 의지를 다졌고, 그렇게 해서 결국 데뷔를 하게 되는데, 원래 있던 여성 멤버 한 명은 제외하고 김태호 씨가 들어오면서 완전히 보이그룹으로 전환이 된 겁니다.
0: 그 여성 멤버가 김선아 씨 아닌가요?
1: 김선아 씨가 아니고 네. 제가 기억한 문 씨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0: 아, 김선아 씨는 네. 멤버 자체는 아니었고 섭외만 있었나 보네요. 그러면
1: 네, 그래서
0: 섭외 제의만.
1: 그러니까 그 멤버를 밀치고 들어온 사람이 이제 김태호 씨였던
0: 예.
1: 거죠. 그래서 초반에 김태호 씨가 미리 짜여져 있던 그 유대 관계가 있다 보니까 그 새로운 멤버로 적응하기가 좀 쉽지 않았다고.
0: 그랬군요.
1: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1집이 나오죠. 그리고 어머님께가 꽤 큰 인기를 얻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기억하시겠지만 전성기의 시작은 아니었고요. 진정한 god의 전성기는 이제 2집이 나온 뒤에 육아일기가 방영되고 재민이랑 함께 일상을 보내는 모습이 TV에 방영이 되면서
0: 그러면서 요즘 말로 그냥 터졌죠. 인기가
1: 그렇죠.
0: 아주
1: 예. 그룹에 대한 호감도가 대폭 상승했는데 어머님께도 좀 착한 노래입니다. 가족에 대한 이야기,
0: 그렇죠.
1: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예. 애틋함 이런 것들 주제로 다루고 있으니까 또 아이와 함께 놀면서 순수한 모습, 좀 착한 모습이 계속 보여지면서 그 당시 아이돌들하고 좀 차별화가 된 거예요. 예를 들어 그 당시에 뭐 잭스키스나 H.O.T 같은 경우는 강렬한 랩을 내뱉으면서 학원 폭력 문제 막 이런 거 다루고
0: 거친 느낌이 있죠.
1: 네, 그랬는데 좀 달랐죠. 이런 게 차별화가 돼서 예, 초반에는 그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뭐 2000년대 대표하는 아이돌 그룹으로 자리매김을 했죠.
0: 예, 또 작년 재작년엔 오랜만에 만나서 네. 완전체 콘서트도 하면서 다시 한번 인기몰이를 했죠. 노래 들어야죠?
1: 네, 첫 번째는 어머님께 준비했습니다. 나중에 알려진 사실입니다만 그 멤버 박준영 씨의 실화가 담긴 이야기라고 합니다. 네, 원래는 짜장면이 아니고 잡채다. 네, 이게 밝혀지면서 네, 또 재미를 선사하기도 했는데
0: 예.
1: 물론 짜장면이 등장하는 것도 파격적이긴 했어요, 노래에. 근데 잡채보다는 좀 나았겠다 생각도.
0: 맞나? 맞아요,
1: 네,
0: 맞아요.
1: 듭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젊은 아이돌 그룹들, 10대 유지의 그 그룹들 사이에서 이런 가족을 주제로 한 따뜻한 감동 스토리를 담은 노래가 일반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좀 god의 차별화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0: 그렇습니다.
1: 하지만 어머님께보다 더 대중적으로 폭발적이었던 곡은 역시 거짓말이었습니다. 약간 내레이션과 랩이 좀 섞인 듯한 뭐 가버려 뭐 이런 예. 식으로 되게 애틋하지만 지금 들으면 좀 재밌는 그 랩 파트가 아주 인상적이었는데 당시에 3집이 무려 185만 장이나 판매가 됐는데요.
0: 대단했군요.
1: 그때 IMF 이후에 음반 판매량이 급감하면서 100만 장 시대가 완전히 끝납니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판매량이었으니까 진짜 그 god의 영향은 그 인기는 어마어마했다라고 봐도 되겠고요. 하루에 7, 8개의 스케줄을 소화할 정도였대요.
0: 그랬었군요.
1: 정말 몸을 혹사하면서 돌아다닌 게 아닌가 싶습니다.
0: 인기가 워낙 높으니 뭐 스케줄을 안 갈 수가 없었겠죠.
1: 네. 네.
0: 그럼 GOD의 노래 두 곡 함께 듣겠습니다. 어머님께 이어서 거짓말.

0: G.O.D의 노래 어머님께 그리고 거짓말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이대화 음악평론가와 함께하는 처음 그 느낌처럼 이번엔 누구를 만나볼까요?
1: 10cm. 네, 예전에는 그룹이었습니다만 지금은 솔로로 활동하고 있는데
0: 그렇죠.
1: 예. 이 10cm도 상당히 재밌는 일화를 갖고 있어서 준비를 했고요.
0: 최근에 또 새 노래 나온 것 같은데.
1: 네, The Darkest Night이라는 곡을 발표했는데 사실 10cm처럼 이제 활동한 지가 꽤 된 아티스트들은 아무래도 음원 사이트는 좀 젊은 세대가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신곡이 나왔을 때 뭐 좋아요 개수나 반응이 좀 별로인 경우도 있어요.
0: 예.
1: 근데 여전히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더라고요. 또 너에게 닿기를 이라는 곡이 지금 음원 차트에서 장수하고 있기도 하고 와 처음에 등장했을 때는 이렇게까지 장수할 거라고는 사실은 생각 못했는데 10cm 참 재밌는 아티스트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권정열 씨 혼자 활동하지만 원래 그룹이었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데뷔했을 때만 해도 2인조였습니다.
0: 그러니까 듀오였죠.
1: 그렇죠. 네. 두 사람 다 경상북도 구미 출신인데 음악을 하고 싶어서 서울로 올라왔고요. 그런데 딱히 연습할 곳이 없어서 그냥 그 당시 물론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인디씬의 중심인 홍대 앞에서 홍대 거리에서 그냥 길바닥에 앉아서 연습을 했나 봐요.
0: 그냥 말 그대로 버스킹으로 시작했네요.
1: 그렇죠. 근데 의외로 좋았나 봅니다. 사람도 몰리고 뭐 조금이지만 돈도 벌 수 있고
0: 네.
1: 그래서 괜찮은데 싶었다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버스킹을 시작했다고
0: 그렇게 합니다. 얼마나 한 거였어요?
1: 그렇게 6개월을 길거리에서 보내다가 겨울이 됐는데 네. 추우니까 길에서만 하긴 좀 힘들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무대를 실내 라이브 클럽으로 돌렸다고 하고요. 근데 정식으로 공연을 해야 되니까 이름이 필요해서 급조한 이름이 10cm라고 합니다. 10cm가 버스킹을 통해서 스타가 됐다. 이제 이런 서사가 퍼지면서 홍대 앞에 진짜 버스킹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0: 너무 많았습니다.
1: 여전히 많고요.
0: 예.
1: 네. 아직까지도 관광객들 대상으로 이제는 음악 공연뿐만 아니라 이제 춤추는 퍼포먼스가 아주 많아져가지고 카메라를 들고 와서 예. 엄청 찍는 분들도 많아요.
0: 10cm는 정식 데뷔가 그러면 몇 년도인 건가요?
1: 2010년이었고요. 이제 그때 데뷔 싱글을 발표를 한 거죠. 그러다가 같은 해 여름에 발표한 아메리카노가 인기를 끌면서 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인 2011년에 무한도전에 출연하죠. 그리고 전국적인 인지도를 가진 밴드로 성장하는데 엘리트 코스라고 하긴 좀 그렇죠. 뭐 버스킹으로 성장해서 이렇게 갔으니까. 근데 참 한 단계 한 단계 밟아가면서 어찌 보면 참 초반에 순항한
0: 예. 네,
1: 그런 역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0: 오늘의 10cm를 있게 만든 대표적인 곡은 아메리카노죠. 뭐.
1: 그렇죠. 2010년 8월에 발표된 디지털 싱글이었는데 이때만 하더라도 인디밴드 음악이 그렇게까지 인기를 끄는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다. 지금 뭐 한로로 씨의 음악이 막 스트리밍 1위하고 예. 막 이런 거 보면 좀 놀랍긴 한데 그때만 해도 지금 같지는 않았죠. 근데 이 아메리카노가 정말 국민적인 사랑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또 인디 음악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됐고요.
0: CF에도 많이 나왔어요.
1: 네. 아무래도 재미있는 가사 때문인 것 같아요. 좀 파격적으로 재밌었죠.
0: 멜로디도 발랄하고.
1: 네. 근데 90년대에도 그렇고 2000년대 이후에도 그렇고 아무래도 주류 가요계에는 약간 B급 감성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재밌는 노래들이 발표되는 일은 예. 많지 않지 않습니까?
0: 예.
1: 근데 인디씬에서는 그런 게 종종 나오니까
0: 예.
1: 그런 게 나오면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사람들한테 재밌게 소비가 되는 것 같아요.
0: 그렇군요.
1: 네. 그래서 10cm도 초반엔 좀 코믹한 이미지였는데 이제 나중으로 갈수록 더 진지한 이미지로 좀 변신을 했죠.
0: 아메리카노와 함께 들을 한 곡 더 소개해 주시면.
1: 네. 봄이 좋냐도 10cm의 대표곡이라 골라봤는데 10cm의 그 재밌는 이미지를 또 대표할 수 있는 곡인 것 같습니다. 봄 노래가 하도 유행을 하니까 벚꽃 엔딩 이후에 오히려 반대 전략으로 좋냐?
0: 봄이 원망스러운 사람들을 위한 노래.
1: 네, 디스하는 곡을 발표를 했는데 이게 또 그 덕분에 히트를 해서 네, 아주 큰 사랑받았고 대표곡이 됐죠. 재밌게도 만우절에 발표됐습니다.
0: 아, 그래요?
1: 네, 2016년 4월 1일인데 그러니까 그룹도 좀 재밌게 발표한 것 같아요. 근데 의외로 좀 큰 성공을 했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0: 네, 10cm 이야기까지 이대화 평론가 오늘도 재밌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한 주 동안 더위 잘 견디시고 우린 다음 주에 다시 만나죠.
1: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0: 이대화 평론가 보내드리면서 10cm의 노래 듣겠습니다. 아메리카노 그리고 봄이 좋냐.

처음 그 느낌처럼에서 전해드린 10cm의 노래 아메리카노 그리고 봄이 좋냐였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통해서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사연이나 듣고 싶은 노래가 있으신 분들 언제든지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KBS 라디오 홈페이지에서 대한민국 인기가요 입력하시고 청취자 참여란이 나오면 거기에 사연과 신청곡을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콩에 편하게 적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럼블피쉬의 노래 듣겠습니다. 그대 내게 다시.

그대 내게 다시 럼블피쉬였습니다. 오늘 끝곡 존박의 신곡 여름은 돌아봐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이었습니다. 여러분 내일 만나요.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입니다. 1년 중에 평균 기온이 가장 높고 일조량도 제일 많습니다. 게다가 소나기까지 자주 퍼붓는 변화무쌍한 달 8월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그 뜨거운 햇살과 바람 덕에 자연의 열매들은 아주 실하게 연그러 가겠지요. 아메리카 원주민 가운데 쇼니족은 8월을 가리켜서 다른 모든 것을 잊게 하는 달이라고 불렀습니다. 쇼니족의 한 추장은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당신이 가진 생명과 힘에 대해, 당신이 먹는 음식에 대해, 생활의 즐거움에 대해 감사하라. 만약 당신이 감사해야 할 아무런 이유를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당신의 잘못이다. 네, 더위에 지치기 쉬운 때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은 그만큼 생명력이 넘치는 계절입니다. 필요한 에너지를 잘 보충하고 더 건강하게 여름을 나셨으면 좋겠네요. 박광주와 최혜경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젊은 태양.

0: 세월 따라 노래 따라 매주 토요일 청취자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가수 겸 방송인 토연아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벌써 8월이네요.
1: 아, 정말 시간 빠르죠.
0: 아우. 네. 아까 그 인디언 추장님의 좋은 말씀을 소개해드렸는데
1: 네.
0: 좀 공감이 되었습니까?
1: 네.
0: 네. 그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감사할 일이 참 많은 것 같아요.
1: 그렇죠. 늘 매사에 다 감사한 것 같아요.
0: 예. 현아 씨는 최근에 뭐 감사할 만한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까?
1: 뭐 모두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예. 저희 아버지도 뭐 혹이 있다고 막 그래가지고 막 CT도 찍고 그랬는데 아무 괜찮 괜찮다 그래서 그것도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0: 아, 그럼요. 네. 가장 감사한 일이죠.
1: 네. 예. 그리고 이제 제 노래 네. 저희 팬분들이 엄청 아껴주셔가지고 제가 요즘에 너무 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는 말을 문자로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예. 제 노래를 한번 들으면 신청해 주시는 분이 계시고
0: 네.
1: 저희 팬분들은 신곡에 대해서 엄청 지금
0: 그 열렬하게 또
1: 좀 애정을 가져주셔가지고
0: 예.
1: 정말 SNS에 제가 맨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있어요.
0: 자, 오늘 사연들 많이 와 있습니다.
1: 네.
0: 현아 씨가 먼저 소개해 주시죠.
1: 제일 먼저 김정부 님이 콩 게시판으로 보내주셨어요.
0: 네.
1: 여긴 가죽 소파를 만드는 공장이에요.
0: 아, 그렇군요.
1: 매일 재미있게 듣고 있습니다.
0: 아, 짧게 남기셨는데. 네,
1: 콩으로 이제 듣고 계시니까.
0: 일터에서 네. 일하시면서 네. 들으시나 봐요. 가죽 네.

0: 소파. 네. 아유, 요즘 뭐 우리나라 가구 옛날부터 잘 만들었지만 네. 요즘 점점 뭐 디자인도 그렇고 품질도 그렇고 아유, 정말 그럼요. 훌륭한 네. 회사들이 많더라고요.
1: 가죽도 예전에 하고는 완전 다르죠.
0: 또 가죽도 보니까 등급이 여러 개 있어가지고 네. 가격도 천차만별이고 고를 때 좀 아주 어렵더라고요.
1: 저는 그게 그런 것 같다고 잘 모르겠던데 다르긴 다른가 보더라고요.
0: 예, 좀 뻣뻣한 가죽도 있고 부드러운 가죽도 네. 있고 뭐 예, 색깔도 다양하고 열심히 일하시면서 저희 방송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이계현님 사연인데요. 어느덧 올해도 절반이 지나고 하반기가 시작됐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무더위와 높은 습도에 몸도 마음도 쉽게 지치고 납니다. 이럴 때일수록 좋은 노래 한 곡이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머니께서 좋아하시는 노래를 오랜만에 신청합니다. 이 노래 들으시고 더운 여름도 건강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시면서 2인권의 네. 귀곡선 청하셨네요. 아주 오래된 노래인데.
1: 아, 정말 좋아하는 노래 듣는다는 게 예. 에이, 왜 덥고 이럴 때 막 짜증나거든요. 은근히 짜증나고 아, 예민해 있는데 예. 제가 요즘에 예전 왜 가요 톱텐 나왔던 음악들 여름 네. 음악 뭐 이렇게 모아놨어요. 댄스 음악들 아. 아니면 뭐 발라드 뭐 이런 것들을 네. 들어보면 아 막 기분이 막 이렇게 청량하죠, 힘들었다가도 옛날에 저 야 정말 푸릇푸릇하다 막 이러면서 좀 힐링이 되더라고요.
0: 예. 네. 뭐 세대마다 다르겠지만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딱 계절성이 느껴지는 여름에 또 힘이 나는 음악들 네. 많이 있잖아요. 네. 뭐 옛날에 뭐 해변으로 가요도 그렇고 뭐 조용필 씨의 여행을 떠나요도 그렇고 또 저희 세대 많이 들었던 게 뭐 콩다리 셔봐라 이런 거 들으면 신나잖아요.
1: 맞아요. 네, 그냥 저절로 네. 그러니까 막 스트레스가 없어지는 거죠.
0: 예. 네. 이계현님께서는 그 어머님께서 좋아하시는 귀곡 선청하시면서 어머님의 건강을 또 기원하셨습니다. 네. 잠시 후에 전해드릴게요.
1: 네. 이어서 김은숙님이 홈페이지로 보내주셨는데요. 네. 남편이 전날 술 먹고 늦게 들어왔어요. 차를 회사에 놔두고 와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데려다 주고 왔답니다. 안 그래도 더운데 머리 끝까지 열이 뻗쳤지만 꾹 참았어요.
0: 아, 그러시면서 아내의 노래. 네. 네, 현모양처 같은 그런 선곡을 해주셨네요. 네. 심연옥의 노래죠. 네.
1: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하면 네. 이 술자리가 없을 순 없잖아요.
0: 아, 그럼요. 이해해 주셔야죠.
1: 네, 이해하시니까 아침에 또 데려다 주고 이렇게 움직이시는 거죠. 속상해도.
0: 차놓고 오면 이제 그 다음날은 대중교통 타고 알아서 가게 하는데 이렇게 또 태워주시는 거 보니까 네. 아, 남편에 대한 사랑이 네. 네, 지극하신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두 곡 들어보죠. 2인권의 귀곡선 그리고 심연옥의 아내의 노래.
2: 수많은 세월 허구많은 풍상 이 역말리 타국 땅에서 망향에 서러운 꿈을 가슴에 안고 그 얼마나 울었던가 그 얼마나 그렸던가
3: 귀곡선 뱃머리에 태극기는 휘날리고 저 산도 저 강도 그리고 갈매기도 파도도

0: 네, 여러분의 신청곡 두 곡 듣고 왔습니다. 이인권의 귀국선 그리고 심현옥의 아내의 노래, 이계현님과 김은숙님의 신청곡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번엔 경기도 의왕시에 사는 김영수님의 사연인데요. 퇴직한 지 이제 한 달이 지났어요. 매일 아침 출근 대신 아내와 새벽에 일어나서 가까운 산에 오르는 걸로 아침을 시작합니다. 아직 뭘 시작해야 할지 잘 모르겠지만 매일매일 행복하게 열심히 살려고 노력 중입니다. 아내와 아이들의 응원에 고맙고 힘을 내게 됩니다. 라고 사연만 주셨습니다.
1: 네.
0: 아, 퇴직하신 지 한 달.
1: 근데 퇴직하시고 나면 네. 진짜 아침에 출근 늘 오랜 시간 동안 하셨잖아요.
0: 수십 년 했잖아요.
1: 네. 그러면은 눈 뜨면 혹시 네. 모르게 그냥 옷을 막 입거나. 뭐.
0: 당연하죠.
1: 자기도 모르게. 그럴 수 있죠.
0: 그럼요. 네. 그

0: 루틴 습관대로 또 몸이 계속 움직이고 있겠죠. 어. 그러면서 아
1: 내가 앞태지겠지.
0: 예. 그 순간에 참 어찌 보면 서글플 네. 수도 있고 네. 어찌 보면 또 해방감을 느끼면서 후련할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1: 그리고 내가 뭔가 이 시간에 해야 되는데 늘 해왔으니까.
0: 불안감.
1: 예, 저는 왜 라디오를 데일리로 쭉 했을 때 그걸 그만두고 네. 내가 매일 이 시간에 뭘 이 시간에 그러니까. 했잖아요. 예, 예, 예. 그래도 이게 뭘 해야 될 것 같은데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시간이 네. 한 두세 달 갔던 것 같아요.
0: 아, 꽤 길었네요. 네. 그걸 빨리 대체할 만한 일을 찾는 게 네. 그 일이든 뭐 취미생활이든 그걸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예. 이렇게 또 김영수님은 아내분과 함께 그 시간을 그렇죠. 또 알차게 네. 보내시네요. 네. 예. 힘내십시오.
1: 네, 이번에는 장양원 님이 홈페이지로 보내주셨어요. 네. 날씨가 덥다고는 하지만 요즘은 연일 수은주가 내려갈 줄을 모르네요. 네. 앞마당 그늘에 앉아 더위를 식히고 있는데 개미들이 줄을 지어 어디론가 부지런히 이동하는 오. 모습이 보였어요. 예. 이사를 가는 건지 비를 피해 미리 보금자리를 옮기는 건지 영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곧 비가 내린다고 하는데 개미들은 그걸 어떻게 미리 알았을까요?
0: 그러니까요. 개미들 네. 보면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1: 네. 예. 어릴 적 어르신들은 개미가 이사를 가면 비가 온다면서 그것을 일기예보처럼 믿으셨습니다. 예. 작은 개미조차 자연의 변화를 먼저 알아채는 모습을 보니 새삼 자연의 오묘한 이치를 생각하게 되죠. 네. 올 여름만큼은 청취자 여러분 모두 시원하고 건강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0: 예, 빗속을 네. 둘이서 오승근의 네. 노래 청하셨네요. 장양원님. 네. 아, 정말 그 자연계에는 위대한 것 같아요.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들을 네. 동물들 하다못해 곤충들은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개미가 비를 피해서 네. 보금자리를 옮기고 이사하고 그게 정말로 맞는 경우가 많다지 않습니까?
1: 어릴 때 많이 들었어요. 개미가 줄 지어서 이렇게 가요. 그러면은 아유 비가 올라나 보다. 막
0: 피난 가는 건가? 그런데 네. 또 저런 얘기도 있었어요. 제비가 낮게 날면 비가 온다. 제비. 근데 요즘은 제비가 안 보이네. 옛날에 제비가 많았는데.
1: 아니 얼마 전에 어느 지인분이 단독주택에 사시는데 제비가 집을 예, 집에서 새끼도 막 이렇게 있고 그런 사진을 정말 오래간만에 봤다고 찍어주셨어요. 예.
0: 하긴 옛날 개인주택 많았을 때는 처마 밑에
1: 다 있었어요. 집집마다
0: 요즘은
1: 있었어요.
0: 요즘은 그 가옥 구조가 많이 바뀌어서 맞아요. 그런가. 예. 제비들이 안 보이더라고요.
1: 아니 저는 집을 왜 제주도 있으면서 육지집을 좀 한동안 왔다 갔다 이렇게 한 번씩만 제가 이제 청소하고 그랬지 비어 있었잖아요. 예. 우체통에 네. 새가 새 집을 만들었더라고요. 우체통에다가.
0: 그 우체통 딱 좋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그렇고, 들어갔대?
1: 몰라요. 그렇고 새 알이 네. 진짜 이만큼 작은데 그 밥알보다는 좀 훨씬 좀 크지만
0: 메추리알 정도?
1: 메추리알보다도 훨씬 적었어요.
0: 아, 그게 새 알이에요?
1: 지금 이 예, 볼펜
0: 아, 그렇게 작은 새 알도 있었나?
1: 아, 예. 그렇고 그거
0: 혹시 그 어떤 새인지 봤어요?
1: 저는 이제 막 놓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0: 그 알만 보신 거구나.
1: 예.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날아갔나 봐요. 근데 우체통에 예. 뭐가 왔나 하고 이제 손을 넣었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0: 그거 새 알이 아닐 수도 있어요.
1: 그 뭐죠?
0: 곤충이 알이거나.
1: 아, 아니 근데 새가
0: 작은
1: 집을
0: 뱀의 알이거나.
1: 아.
0: 아니 새 알이 그렇게 작을 수가 있나?
1: 이게 무슨 새인지 막 저기 했는지 엄청 작아. 그럼 곤충인가? 예. 아니, 근데 집은 새알, 새집을
0: 제가 본
1: 새집을
0: 제일
1: 지었어요.
0: 작은 새알은 메추리알이거든요.
1: 아, 그런가? 아, 근데 너무 작았어요. 그러면 그거는 곤충인가 보다. 아니 새집에 있으니까 전 새알인 줄 알았죠.
0: 어쨌든 집을 오래 비우니까 네, 또 자연의 그런, 동물들이 찾아와서
1: 네, 맞아요.
0: 집을 좀 침범하고 있네요. 네. 네. 자, 다음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강원도 원주에서 왔는데요. 홍영수님, 얼마 전 시장에 장보러 나왔는데 집에 가는 길에 비가 오더라고요. 마침 가방에 양우산이 네. 있어서 썼는데 이게 양산과 우산 네. 겸용할 수 있는 네. 거겠죠? 횡단보도 앞에서 웬 학생이 비를 맞고 있더라고요. 고민하다가 같이 쓰자고 했다. 아, 같이 쓰자고 했더니 고맙다고 하더군요. 요즘은 이런 선의를 베푸는 것도 고민을 하게 됩니다.
1: 맞아요. 저는 제일 고민스러웠던 게 네. 이제 밤에 퇴근하는데 누구 이제 왜 어떤 분이 네. 좀 태워 막 밤에 이제 차가 없으니까 제주는 특히 좀 없잖아.

0: 고민도 진짜 잠깐 했지만 예. 아, 근데 태우면 안 돼. 그리고 그냥 지나갔다니까요.
1: 그거는 어찌 보면 어쩔 수 없이 방어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그래서 한낮도 아니고
0: 밤이니까. 보는데 미안해가지고.
1: 또 남자였을 거 아니에요, 그분이.
0: 남자였어요.
1: 예, 뭐 그건 이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예, 이해할 네. 수 있습니다.
0: 네.
1: 홍영수님이 청하신 곡은 빗속의 연인들 정훈이의 노래인데요. 그러면은 장양원님이 청하신 오승근의 빗속을 둘이서 그리고 정훈이의 빗속의 연인들 두 곡 이어서 들어보죠.

0: 네, 장양원님과 홍영수님의 신청곡 전해드렸습니다. 오승근의 빗속을 둘이서, 그리고 정훈이의 빗속의 연인들, 비슷한 네, 제목의 노래들이었죠. 이번에는 대구 중구에서 강재숙님이 보내신 사연인데요. 우리 집 체중계가 고장났나 봐요.
1: 왜요?
0: 다이어트 하느라고 매일 운동하고 저녁도 최대한 간단하게 먹고 있는데 체중계 숫자는 그대로입니다. 몇 번을 재도 그대로예요. 이를 어찌하면 좋지요?
1: 아. 고장난 건 아니고 안 빠지는 거예요.
0: 아니에요. 고장이 났을 수도 있지요.
1: 네. 아니 근데 저도 갱년기라 그러잖아요. 네네네. 여자가 그러니까 쪄도 왜 그냥 이렇게 예전처럼 그렇게 찌는 게 아니라 답답하면서 이게 두꺼워요.
0: 아, 살이 두꺼워져.
1: 뭔가 벽이 있잖아요. 만들어지는 느낌.
0: 아, 본인에게 느끼는구나.
1: 네. 옷을 입어도 너무 불편한 거예요. 다른 데가 아니라 바로 가슴 밑, 바로 밑에서부터.
0: 배, 그러니까 배 말하는 거죠?
1: 네. 예, 거기가 제일 먼저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으면 다 그쪽에서 막 있잖아요. 힘이 들어지더라고요.
0: 근데 가수들은 특히나 또 그 무대 오르려면 슬림한 옷을 많이 입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관리를 더 신경 쓰셔야 돼요.
1: 신경 써야 돼요. 근데 제가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번 안 먹어봤거든요.
0: 어지럽죠.
1: 안 먹어봤는데 이게 막 귀에서 소리가 나더라고요.
0: 안 돼요. 그러면 안
1: 돼요. 그건 안 돼요.
0: 근데 정말 뭐
1: 네, 힘들어요 진짜.
0: 운동과 식습관까지 다 조절하는데 살이 안 빠질 이유는 없거든요.
1: 그래서 이제 조금씩 있잖아요. 이제 정말 먹고 싶어도 조금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기를 한 공기 먹었으면 반 공기만 먹는 거죠.
0: 그거 효과 있더라고요.
1: 네, 그게 효과가 있어요. 갱년기여도 효과는 있더라고요.
0: 탄수화물 양부터 반 줄여보는 거. 네, 그거
1: 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0: 아, 네. 그러시군요.
1: 네, 그러니까 많이 지금 속이 편해졌어요.
0: 요즘 얼굴도 좋아 보이시고.
1: 네, 감사합니다.
0: 다음 사연 만나보죠.
1: 박영숙 님이 홈페이지로 보내주셨는데요. 저희 엄마 생신은 음력 6월 23일, 양력으로 8월 5일입니다.
0: 아, 며칠 뒤네요.
1: 네. 평생 가족을 위해 일하시느라 허리가 굽은 꼬부랑 할머니가 되셨지만 저희에겐 언제나 든든한 엄마예요. 반임생 어머니의 85번째 생신을 맞아 원석현 아나운서님 멋진 목소리로 축하를 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0: 아, 그러니까 어머님 조남이 반 임자생자.
1: 네, 엄마 오래오래 건강하시고 만수무강하세요.
0: 네.
1: 돌이켜보니 생신이 한여름이라서 덥다 덥다 하며 제대로 챙겨드린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더욱 죄송한 마음과 함께 축하를 전하고 싶습니다. 엄마는 늘 말씀하십니다. 5월에 말띠로 태어나서 그런지 평생 일만 하며 살았네. 이제는 일보다 웃는 날이 더 많으셨으면 좋겠어요.
0: 네.
1: 엄마 생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사랑합니다.
0: 예. 아, 제 목소리로.
1: 목소리로 아유, 다 좀
0: 당연히 축하해드려야죠. 네. 예. 반임생 어르신, 네, 85번째 생신 며칠 뒤에 찾아오는데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따님도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잖아요.

0: 자제분들과 함께 또 네. 행복한 시간, 건강한 시간 오래오래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신청곡으로 여자의 일생 네. 이미자의 노래 네. 따님께서 청하셨어요.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손민광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림 그리는 손작가 손민광입니다.
1: 네, 알아요,
0: 기억하고
1: 알아요.
0: 있습니다. 네. 예전에 두 번이나 제 신청곡을 들려주셨는데 그때마다 아버지께서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올해 7월 29일은 아버지 생신입니다. 음력을 챙기고 있어서 날짜는 해마다 조금씩 달라지네요. 올해도 아버지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노래를 신청합니다. 생신날 날이 밝기 전 새벽에 이 노래를 들으신다면 기쁨이 몇 배는 더 커지실 것 같습니다. 그림을 그린다는 핑계로 자신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 같아 늘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하루빨리 더 많이 효도할 수 있도록 열심히 살겠습니다. 아버지 생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제 곁에 계셔주세요 하면서 네. 이동원 박인수의 향수 청하셨는데 이 곡도 네. 아버님께서 좋아하는 네. 곡이시겠죠?
1: 네.
0: 아, 미리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저희가 아, 때맞춰 이 사연을 챙기지 못하고 네. 조금 지나고 나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게 됐습니다. 아유 죄송하고요. 지났지만은 아버님 생신 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 축하드립니다.
0: 네. 자, 그러면은 생일 축하곡 두 곡이 되겠네요.
1: 네.
0: 이미자의 여자의 일생 그리고 이동원 박인수의 향수 전해드리겠습니다.

0: 네, 이미자의 여자의 일생, 이동원과 박인수의 향수 듣고 왔습니다. 박영수님과 손민광님이 네, 어머님과 아버님의 생신 축하곡으로 청하신 곡이었습니다. 서울 도봉구의 김은선님, 남편이 아이스크림 할인점에서 하드를 사왔어요. 그런데 죄다 단팥 아이스크림을 사왔네요. 저는 초코맛을 좋아하는데 말이죠.
1: 네.
0: 그 얘기를 했더니 남편이 나이감 못한다고 합니다.
1: 아니 왜 초코를 좋아하는데 나이감 못한다 이런 거예요?
0: 무슨 상관이죠?
1: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0: 애들처럼 단 것만 좋아한다.
1: 네, 애들이 이제 초코를 많이 좋아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0: 저도 못하고 있는 거네요. 초코를 엄청 좋아하는데.
1: 예. 웃자고 그런 거 아닐까 예, 싶어요.
0: 그렇겠죠. 임병수의 네. 아이스크림 사랑 청해봤습니다.
1: 네. 경북 김천시에서 오미숙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시골 우리 집으로 외손주 친손주 죄다 내려올 계획이랍니다. 보면 이쁜데 걱정이 태산이네요. 남편은 벌써부터 집 주변 위험물 치우느라 매일 땀을 흘리고 있어요.
0: 다치면 안 되니까요.
1: 아휴, 정말 애들 돌보려면 지금부터 몸보신 해야겠죠. 그래도 이쁜 강아지들 기다려집니다 예. 하시면서 신청곡 올려주셨어요.
0: 나미의 빙글빙글.
1: 빙글빙글 어지럽다니.
0: 오, 네. 또 애들이 막 그 네, 할머니 맞아요. 할아버지 주위를 막 뛰어놀 거 아니에요. 그럼요. 빙글빙글 돌면서. 예. 아유, 외손주 친손주가 같이 내려오면 정말 아, 짜질 거 아니었네요.
1: 그렇죠. 보고만 있어도 어지럽지 않지.
0: 근데 아이들한테 정말 오래오래 가는 평생의 추억이 그렇죠. 될 거예요. 네, 네. 사촌들하고 뛰어놀고 또 외갓집에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서 네. 그건 평생 잊지 못합니다. 자, 임병수의 아이스크림 사랑, 나미의 빙글빙글 두 곡입니다.

0: 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함께하고 있습니다. 임병수의 아이스크림 사랑, 나미의 빙글빙글, 김은선님, 오미숙님 잘 들으셨죠?
1: 네.
0: 자, 마지막 사연 두 개 남아있는데요.
1: 네.
0: 안창호님, 옛 노래를 좋아하는 저에게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은 바로 세월 따라 노래 따라입니다. 좋은 노래와 추억을 들려주시는 두 분께 늘 고맙습니다. 오늘도 반가운 마음으로 희망곡 청합니다 하시면서
1: 네.
0: 황정자의 꽃꽁꽁 신세라는 곡을 청하셨어요. 아, 처음 들어보는 노래인데요.
1: 저도 처음 들어봐요.
0: 덕분에 네, 오늘 감사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창호님.
1: 자, 이어서 이동숙 님이 서울 성동구에 사시는데
0: 네.
1: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4살, 5살 손주들이 왔는데 아래층에서 시끄럽다고 두 번이나 올라오네요.
0: 아, 아파트니까.
1: 네. 예. 미안하기도 하고 속도 상하고 마음대로 놀 수도 없는 환경 때문에 안쓰러워요. 우리 귀여운 손주들 현승아, 강민아 사랑한다 하셨어요.
0: 예, 4살, 5살이니까 얼마나 한참 그 뛰어놀 때입니까.
1: 아. 그러니까 시골이 아니고 아파트에 사시니까 그죠?
0: 예예. 네. 아유 참. 그러니까 그 할머니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참 그 난감할 거예요.
1: 그럼요.
0: 예, 이웃간에 또 문제도 있고
1: 네.
0: 해서 어쨌든 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1: 네.
0: 예. 이웃들께 좀 잘 좀 이해해 주셔야 되는데.
1: 그러니까요.
0: 자, 오늘 그러면 황정자의 꽃꽁꽁 신세 그리고 이동숙님이 청하신 송가인의 서울의 달 두 곡을 마지막 곡으로 전하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도연아 씨 수고하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스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2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국악의 향기 아나운서 정지원입니다. 한여름의 매력이라고 하면 가벼운 옷차림, 시원한 물놀이 같은 것이 떠오르는데요. 여름이 무르익는 달, 8월에 여러분은 어떤 매력 속에 머물고 계시나요? 오늘 첫 곡은 전통을 기반으로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창작 음악을 추구하는 창작 국악 그룹 그림의 연주로 고석진이 작곡한 쿨 러닝 준비했습니다.

전지현의 소금으로 소금 연주 함께 하셨습니다. 정보영 작곡의 여름날의 추억 들으셨고요. 앞서서 만난 곡 고석진 작곡의 쿨 러닝 그림의 연주였습니다. 여름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시원한 물이죠. 이번엔 물과 관련된 전통음악을 준비했습니다. 물 속에 있는 용이 읊조린다는 뜻을 가진 곡 수룡음 생황과 단소 이중주 생소병주로 만나보시죠. 김중섭의 생황과 김응서의 단소 연주입니다.

김중섭의 생황, 김응서의 단소로 생소병주 수령음 함께 하셨습니다. 생황과 단소가 만들어낸 맑은 울림 만나보셨는데요. 이어서 들려드릴 곡은 평시조입니다. 여름날의 여유처럼 담백하고 은은한 우리 소리의 매력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양정원의 목소리로 평시조 매함이 함께 하시죠.

짧지만 깊은 여운을 남기는 시조 한 곡이었습니다. 평시조 매아미 양정원의 노래로 함께 하셨고요. 이번에는 분위기를 조금 바꿔서 아쟁 특유의 묵직한 울림과 섬세한 표현이 살아있는 산조 이어갑니다. 서영석류 아쟁산조, 서영호의 아쟁과 김청만의 장구반주입니다.

아쟁산주의 깊은 선율 속에서 한여름의 뜨거움도 잠시 잊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서영송류 아쟁산조, 서영호의 아쟁, 김청만의 장구반주였습니다.

0: 우리 음악으로 물들이는 마음 한자리, 국악의 향기.
1: 국악의 향기 계속해서 한국의 사계절을 주제로 한 창작음악 가운데 전인평 작곡 여름 풍경을 보내드립니다. 모두 2악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1악장은 동구박 느티나무, 2악장은 개구쟁이 물놀인데요. 하가영의 가야금, 전진아의 검은고, 유기준 신주희의 대금과 김상철의 장구반주로 함께 하시죠.

어릴 적 여름 풍경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작품이었습니다. 전인평 작곡 여름 풍경, 하가영의 가야금, 전진아의 검은고, 유기준 신주희의 대금과 김상철의 장구 반주를 함께 하셨습니다. 계절은 매년 돌아오지만 그 계절을 기억하게 하는 건 결국 그때 함께했던 사람들과의 소리인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청취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신청곡을 함께 하겠습니다. 신청곡, 경기도 평택의 김대성님이 어릴 적 동네 옆집 할머니가 흥얼거리던 진도아리랑을 듣고 싶다고 하셨어요. 김성희와 여러분의 소리로 전해드릴게요.

세월이 흘러도 언제 들어도 반가운 우리 가락이었죠. 진도아리랑 김소희와 여러분의 소리로 전해드렸고요. 이번에는 익숙한 아리랑이 또 다른 색깔로 변신합니다. 바이올린과 피아노로 새롭게 만나는 아리랑의 선율 함께 감상하시죠. 크리스토퍼 E. 존스턴이 편곡한 아리랑 변주곡, 고진영의 바이올린, 곽영민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고진영의 바이올린과 곽영민의 피아노로 크리스토프 E. 존스턴이 편곡한 아리랑 변주곡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음악을 중심으로 새롭게 꾸민 국악의 향기 어떠셨나요? 앞으로도 다채로운 우리 음악 국악의 향기와 함께 기분 좋은 하루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끝으로 준비한 곡은 가야금의 서정민과 피리, 생황의 박지아가 함께 2007년에 결성한 국악 앙상블 듀오 숨의 연주와 노래입니다. 그렇게 맑았어 그 여름 우리 곁을 지나갔던 소리가 이 곡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국악의 향기 아나운서 정지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3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은 수도권 FM 104.9MHz, AM 1134kHz, 전주 675kHz, 창원 936kHz, 순천 576kHz로 매일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1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은 수도권 FM 104.9MHz, AM 1134kHz, 전주 675kHz, 창원 936kHz, 순천 576kHz로 매일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1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지표를 세계를 잇다, 매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좋은 방송 밝은 내일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제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필이나 단소, 소금, 대금 같은 국악기 연주를 들어보면요, 깨끗한 음과 음 사이에 후후 하는 정제되지 않은 거친 숨소리가 들리고요, 때론 이

입술을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도 섞여 들어옵니다. 실수인가 싶기도 하지만 그런 적당한 소음이 보태져야 음악이 더 아름다워지는 거라고 하네요. 디지털로 깨끗하게 나온 요즘 음악보다 LP를 찾아드는 분들이 많아지는 것을 보면요, 왜 소음이 섞여야 더 아름답다고 하는지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입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오늘은 샤프의 연극이 끝난 후 들으면서 출발했습니다. 연극이 끝난 뒤 고요한 무대 정적도 좋지만요. 배우는 대사와 연기, 관객들의 박수가 섞인 무대가 행복하고 깨끗하게 정제된 악기 소리

보다는 숨소리, 입술 부딪히는 소리가 좀 섞여야 연주하는 사람이나 관객이나 감독이 더 크게 옵니다. 사는 것도 엇비슷하지 않나요? 너무 말끔하면 다가가기 어렵잖아요. 적당한 빈틈, 적당한 수다가 있어야 더 재밌는 법이죠. 오늘 대한민국 인기가요도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아름다운 한 시간 만들겠습니다. 김정숙님께서 열무김치 담가놓고 허리가 아파서 누워서 듣고 있네요. 노사연의 만남 신청합니다 라는 사연 보내셨습니다. 열무김치 정말 맛있을 것 같은데 김정숙님의 허리 통증과 맛밤 궁결하면 좀 먹기 죄송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가족들이 맛있게 드셔주신다면 기분 좋으시겠죠? 열무김치 담그시느라 수고하신 김정숙님의 신청곡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도원님께서 엔진오일 갈러 가신다면서 보내주신 박상민의 해바라기도 띄워드리죠. 노사연의 만남 이어서 박상민입니다. 해바라기.

노사연의 만남, 이어서 박상민의 해바라기 전해드렸습니다. 김성숙님께서 일요일 집안 살림하면서 오늘도 잘 들을게요 라고 보내셨습니다. 김성숙님 잘 듣고 계시겠죠? 대한민국 인기가요, 오늘은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신청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임헌인님, 성함이 발음하기 좀 어렵네요. 임헌인님. 새해 중에서 출석 체크해요. 비도 오고 그래서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셨습니다. 헤이즈와 신용재가 함께 부른 그 곡 맞죠? 새해 중에서 듣고 계시는군요. 고맙습니다. 임헌인님 신청곡 준비하겠습니다. 박영애님께서는 휘인과 콜드가 함께 부른 광합성 청하셨네요.

역시 준비해두었습니다. 변은심님께서는 남편이 3박 4일 출장 갔어요. 잠이 일찍 깨서 화단에 풀 뽑으며 들어요. 양희은의 당신 생각 신청합니다 이라고 적어주셨습니다. 당신 생각하면 뭐 남편분 생각이시겠죠? 출장 가셔서 허전하신가 봐요. 그래서 일찍 깨신 것 같고 또 신청곡도 당신 생각이라고 보내주셨고 지금은 남편분께서 돌아오셨겠죠? 변은심님. 네. 오영희님께서는 윤상의 이사 들을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 곡 오늘 함께 듣겠습니다. 먼저 신용재가 피처링한 헤이즈의 노래부터 나갑니다. 비도 오고 그래서.

상큼한 느낌의 노래들이었죠. 헤이즈와 신용재가 부른 비도 오고 그래서, 휘인과 콜드가 부른 광합성, 양희은과 강승원이 함께 부른 당신 생각, 그리고 윤상의 이사까지 들었습니다. 윤상 노래 들으니까 얼마 전에 이사하셨다고 한 장희숙님 생각나네요. 집 정리는 좀 되셨습니까, 장희숙님? 대한민국 인기가요. 오늘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채워드리고 있습니다. 최희선님, 즐거운 아침입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요. 김동률의 출발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죠? 최희선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더 기분 좋으시라고 신청곡 준비했습니다. 임향숙님께서는 임상아의 뮤지컬 신청해봅니다. 가게 오픈 전 준비하러 나가야 하네요. 오늘 어떤 손님이 첫 손님으로 오실까?

첫 손님에겐 음료수 무료입니다라고 하셨는데, 어우, 인심 좋으신 우리 임향수님 가게가 어디에 있을까요? 네, 임향수님의 가게 더욱더 번창하시길 바라면서 신청곡 잠시 후에 띄워드리겠습니다. 전은주님, 이 안에 히트앤런 신청해봅니다. 야구 만화 메이저에 나왔던 곡이에요. 다른 분들 곡 다 배달해 드린 뒤에 들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저도 이 곡이 궁금해지네요. 이 안에 힛앤런 들어봤으려나? 처음이려나? 모르겠습니다. 오늘 듣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이현주님은 임병수의 제주도 가자 신청해요. 올해가 결혼 30주년인데 비행기를 못 탔어요. 휴가란 것도 늘 당일치기로 잠깐 다녀오고, 어쩜 이번에도 시골에 갈 수 있어요. 마음은 늘 제주도로 떠납니다. 언제 기분 풀라고 들려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결혼 30주년 이현주님 축하드립니다. 신청곡 물론 띄워드리겠지만요, 시간 내셔서 제주도도 꼭 다녀오세요. 예, 일단 노래로나마 여행 가시라고 신청곡 오늘 띄워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동률의 노래부터 전해드리죠. 출발.

런 임병수의 제주도 가자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이민희님, 부산으로 기차 여행 가는 날입니다. 당일치기 여행이에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도 좋은 언니들과 하는 여행이라 기대가 돼요. 서울역에서 커피와 샌드위치 사서 갈 겁니다. 라고 사연 보내셨습니다. 부산 당일치기는 조금 힘드시겠네요. 피곤하시겠지만 그래도 여행은 여행이잖아요. 특히나 좋은 분들과 함께라면 더욱 좋겠죠. 여행 잘하고 오셨는지 궁금하네요. 이민희님. 문종식님께서는 대한민국 인기가요 가족 모든 분들과 같이 듣고 싶어요. 이석훈의 친구 아닌 남자로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문종식님의 바로 그 곡 이석훈의 친구 아닌 남자로 듣고 엄혜영님의 신청곡 성시경의 거리에서 이어드립니다.

이석훈의 친구 아닌 남자로 성시경의 거리에서까지 함께 들었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는 이렇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KBS 라디오 홈페이지에서 대한민국 인기가요 입력하신 뒤에 청취자 참여란에 사연과 신청곡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콩에 적어주셔도 됩니다. 끝곡으로 김병국님의 신청곡 여행스케치의 별이 진단에 준비했습니다. 이 곡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이었습니다. 여러분 내일 만나요.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7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파리의 작은 미술관. 김정화 지음, 성우 오은수 읽음. 오른쪽 구석에 프로메테우스가 있다. 나에게 귀스타브 모로를 처음 각인시킨 바로 그 그림이다. 그림은 원화를 봐야 하는구나. 누구나 한 번쯤 해볼 법한 이 말이 처음 이 작품 앞에 섰을 때는 자연스레 내 입에서 튀어나왔다. 프로메테우스가 불을 훔쳐 인간에게 주었고 쇠사슬에 묶여 독수리에게 간을 쪼아 먹히는 벌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몰라도 된다. 이 그림에는 설명을 넘어서는 힘이 있다.

모로가 그린 것은 고통이 아니라 고통을 견디는 존재의 결기다. 미래를 정면으로 바라보는 단호한 순교자처럼 그는 프로메테우스를 비장하고 강인하게 세워놓았다. 40대에 접어들어 살롱에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모로가 자신이 어떤 길을 갈 것인지 세상에 선언하는 작품처럼 느껴진다. 바로 옆에는 에우리디케의 무덤가에 있는 오르페우스가 걸려있다. 리라의 명수 오르페우스는 독사에 물려 죽은 아내 에우리디케를 되찾기 위해 지하 세계의 신을 설득하여 부인을 데리고 나올 기회를 얻는다. 단 하나의 조건, 지하 세상을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 뒤돌아보지 말 것. 거의 다 나왔을 때 그는 몸을 돌리고 그 순간 에우리디케는 다시 죽음의 세계로 떨어진다. 그림은 에우리디케를 찾으러 가기 전의 죽음인지 혹은 다시 죽음의 세계로 떨어진 다음인지 알려주지 않는다. 다만 무덤 앞 물가에서 벼락을 맞아 밑동만 남은 말라 죽어가는 나무에 기대선 오르페우스의 깊은 슬픔이 전부를 말해준다. 붓질은 눌러 찍은 듯 거칠고 무덤 뒤에 진갈색 숲과 그 너머의 음울한 진청색 하늘이 강하게 맞선다. 오르페우스의 옷에 깔린 진청색은 그 대비를 더 무겁게 끌어당긴다. 1891년경 작품이라고 한다. 1890년, 모로의 유일한 친구 알렉상드린이 세상을 떠났고 이 그림은 그 상실을 끌어안은 화가 자신의 비애를 토로하고 있다. 옆에 프로메테우스와 비교해보면 더 선명해진다. 한쪽에는 선지자적 야심이, 다른 쪽에는 죽음과 상실 앞에 침잠이 있다. 화풍도 달라졌다. 프로메테우스가 대생의 뼈대 위에 서 있다면 말년의 오르페우스는 색채가 먼저 감정을 밀어올린다. 대상의 설명보다 내면의 기류가 앞선다. 이제 살롬의 앞에 선다. 팜파탈의 전형으로 그려진 요염하고도 환상적인 아름다움으로 빛나는 여인이다. 모로는 1870년 무렵부터 살로메를 붙잡고 여러 버전으로 반복해 그렸다. 춤추는 살로메, 감옥 앞에 살로메, 잘린 요한의 머리와 마주하는 살로메. 지금 내 앞에 있는 것은 춤추는 살로메다. 몸 위에 연꽃, 호루스의 눈 같은 상징들이 가는 선으로 촘촘히 새겨져 있어 보석 세공처럼 반짝인다. 그래서 이 그림은 문신한 살로메라는 별칭으로도 불린다. 4층 전시실에서 이 작품들을 보고 있자니 3층이 크고 넓게 작가의 세계를 펼쳐 보이는 자리였다면 4층의 작품들은 훨씬 더 깊고 내밀한 목소리로 다가오는 듯하다. 3층이 조망이라면 4층은 대면에 가깝다. 이제야 모로가 자신의 미술관을 찾는 관람객에게 무엇을 어떤 순서로 건네고 싶었는지 그 마음속 동선이 어렴풋이 읽힌다. 1층은 작품을 구상하는 과정에서의 생각이 담긴 스케치, 자칫 소홀히 취급되기 쉬운 드로잉 같은 소형 작업들까지 전부 보존하려는 공간이다. 중요한 것은 그 보존이 수장고처럼 닫힌 형태에 머물지 않는다는 점이다. 관람객은 그 안으로 직접 들어가 빽빽한 벽면을 따라 작품을 끝까지 볼 수 있다. 과장해 말하자면 보이는 소장고다. 요즘 박물관들이 소장품을 수장고에 잠재우지 않고
공공에게 최대한 개방하려는 취지로 전면에 드러내는 흐름이 있는데 모로는 이미 그와 비슷한 발상을 자기 방식으로 실현해 두었다. 실제로 살았던 아파트를 보존한 2층은 작가가 어떤 세상에서 살아왔는지, 그의 표현대로 어떤 환경에서 꿈을 꾸었는지를 감각적으로 보여주는 층이다. 부모에 대한 회상. 개인사가 담긴 실제 사용하던 물건과 기록물의 사이를 걸으며 우리는 예술가 모로 이전에 인간 모로를 만나게 된다. 오늘날 박물관의 어휘를 빌리자면 아카이브를 적극 활용한 전시 공간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다. 그리고 3층 전시실에서 모로는 예술이 찬미하는 아름다움과 승리의 아우라를 크게 펼쳐 보이며 자신의 세계를 한 번에 조망하도록 만든다. 그 다음에야 4층이다. 여기서는 작가가 작품을 통해 관람객과 직접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려는 듯하다. 그래서 3층에서 4층으로 오르는 휘돌아가는 계단이 화가의 내밀한 세계로 들어가는 신비한 출입구처럼 느껴지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나는 모로가 방문객들이 1층에서 4층으로 올라가는 수직 동선을 따라가며 단순히 많이 보는 것이 아니라 깊게 느끼는 쪽으로 지각을 이동시키길 바랐다고 짐작한다. 모로라는 세상은 그렇게 층을 오를수록 조금씩 가까워지는 방식이라야 비로소 열리는 것일지 모른다.

0: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1: 생각에 잠긴 채 4층 안쪽 전시실을 돌아 나오며 계단 가까운 방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전시실 가운데 가림막 벽의 창가 쪽에 대형 정사각형 작품 하나가 눈길을 붙잡는다. 얼핏 보면 흰색과 갈색으로 칠해진 어슴푸레한 면만 보이고 뚜렷한 형태는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 그런데 가까이 다가가 보는 순간 바탕에 숨겨진 엄청나게 세밀한 드로잉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 제목을 찾아보게 된다. 알렉산더 대왕의 승리. 기원전 326년 알렉산더 대왕이 북인도의 왕을 정복한 사건을 그린 그림이다. 승리의 여신 니케가 날개를 펼친 채 산 꼭대기에서 내려다보고 높은 왕좌에 앉은 알렉산더 그리고 그 발치에서 바닥에 엎드려 애원하는 패자. 그러나 곧 이 사건이 무엇을 설명하기 위한 중심이라기보다 상상과 환상을 마음껏 펼치기 위한 장치처럼 느껴진다. 가운데 흰 덩어리가 거대한 산임을 알아차리는 순간부터 그림이 열리기 시작한다. 산 속에 섬세한 선으로 그린 궁전이 숨어 있다. 마치 펜으로 그린 세밀화처럼 겹겹이 겹친 건축물들이 깊이를 가늠하기 어려울 만큼 펼쳐져 있다. 건물의 구석구석이 시야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 아래 연못이 보이는가 싶더니 이제는 커다란 부처 입상까지 드러난다. 그 밑에는 정면을 향한 코끼리 세 마리가 늠름하게 서 있다. 처음에는 갈색으로만 보이던 양쪽 하단에는 수많은 인도 사람들이 촘촘한 선으로 빼곡하게 그려져 있다는 것도 뒤늦게 알아차린다. 색채는 대생을 따라가기도 하고 대생의 선과 무관하게 넓은 면으로 번지기도 한다. 관람객의 눈은 색의 흐름을 따라가다가 그 안에 숨은 형상을 발견하고 멈춘다. 그러다 다시 옮기고 또 멈춘다. 지극히 사실적인 디테일들이 겹쳐지고 쌓이며 어디에서도 본 적 없는 환상의 세계 속을 한없이 걷게 한다. 마침내 오른쪽 아래 구석에 다다르면 연꽃을 손에 쥔 채 바닥에 앉아있는 젊은 여인과 그 뒤에선 전사를 만날 수 있다. 두 사람은 다소곳이 고개를 숙여 관람객에게 목례하는 듯하다. 전사의 발밑에는 작가의 서명이 있다. 모로는 이 작품을 1874년에 시작해 1890년경에 끝냈다고 한다. 이 끝없는 디테일의 세계를 발견하는 놀라움은 옆에 전시된 주피터와 세멜레에서 더 커진다. 그림 앞에 서면 첫눈에 표면의 반짝임과 색채에 압도된다. 세로 2미터가 넘는 화폭 전체가 푸른빛을 띤 거대한 보석처럼 반짝인다. 신들의 왕 주피터가 인간 세멜레를 사랑하자 주피터의 아내 주노가 질투에 사로잡혀 꾀를 낸다. 세멜레에게 주피터의 본 모습을 보여달라고 청하게 만든 것이다. 번개의 신인 주피터가 본 모습으로 나타나는 순간 세멜레는 그 번개를 견디지 못하고 타죽고 말았다. 결국 세멜레는 죽고 그녀가 잉태했던 아이는 주피터의 허벅지에 꿰매어져 다리차기를 기다렸다가 세상에 나와 바쿠스가 된다. 그림의 중심에서 왕좌에 앉은 주피터의 머리 뒤로 빨갛고 노란 불길이 뻗어나온다. 그의 무릎 위에는 죽어가는 세멜레와 날개 달린 아기가 놓여 있다. 그 아래에는 죽음과 고통을 상징하는 두 알레고리, 독수리와 반인반수의 신이 자리한다. 더 아래로 내려가면 밤과 죽음의 세계가 펼쳐지고 초승달을 머리에 인 여신이 그 영역을 상징한다. 거대한 화폭의 구석구석이 어디 한 군데 비어있지 않다. 건축물을 바탕으로 인물과 식물, 크고 작은 형상들이 층층이 자리 잡아 시선이 잠시도 쉬지 못하게 만든다. 수집가의 의뢰로 그린 작품이며 1895년에 완성했다고 한다. 주피터의 무릎에서 두 팔을 머리 위로 들고 허리를 뒤로 젖힌 채 죽어가는 세멜레의 하얀 나신에 다시 한번 눈길을 준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면 사방에서 그녀와 흡사한 여인들이 눈에 들어온다. 길게 늘어난 허리, 빛나는 흰 피부, 몽환적으로 드러나는 몸의 윤과 그들은 모두 살로메이기도 하고 모두 세멜레이기도 하다. 귀스타브 모로라는 세상은 19세기 말 상징주의의 문을 열었다고도 하고 20세기 초현실주의의 근원이라고도 한다. 1924년 초현실주의 선언을 발표한 앙드레 브르통은 모로를 초현실주의의 목소리를 듣지는 않았지만 초현실주의와 공감하는 근대의 선구자로 꼽았다. 무의식과 꿈, 환상의 세계를 탐구했던 브르통에게 모로의 회화는 초현실의 근원으로 읽혔던 것이다. 브르통은 20세기 중반 모로 전시를 기획하며 세간에서 잊혔던 모로를 다시 불러내는 역할도 했다. 1960년 귀스타브 모로의 환상적인 예술 서문에서 브르통은 이렇게 썼다. 16세의 귀스타브 모로 미술관을 발견하면서 평생의 사랑의 방식이 결정되었다. 아름다움과 사랑이 무엇인지 나는 이 미술관에서 만난 몇몇 여인들의 얼굴과 육체를 통해 처음 깨달았다. 그것은 완전한 마법과도 같았다.

출구로 향하려 하니 계단 바로 곁 이젤 위에서 모로의 자화상과 맞닥뜨린다. 이젤 위에 놓였으니 어디든 옮길 수 있겠다. 1850년 24세의 모로가 자신을 그린 그림이다. 몸을 왼쪽으로 틀고 고개를 오른쪽으로 살짝 돌린 채 정면을 바라보려 한다. 두 눈동자는 오른쪽으로 쏠려 있고 굳게 담은 입과 강한 시선이 관람객을 붙잡는다. 그의 눈길에는 질문이 담겨 있는 듯하다. 모로라는 세상은 어땠느냐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길을 찾았느냐고 묻는 것 같다.

여러분은 지금 골목길에서 만나는 예술가들의 삶, 미술 에세이 파리의 작은 미술관을 들으셨습니다. 수많은 예술가들이 사랑에 맞이하는 파리에는 루브르와 오르세 미술관 외에도 무심히 지나치기에는 아쉬운 공간들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크고 화려한 유리 피라미드를 한 발짝만 벗어나면 파리는 한 예술가의 삶과 시간을 농밀하게 축적해 담아낸 작은 미술관들을 발견할 수 있는 도시죠. 오늘 소개해드린 책은 작품을 무엇으로 그렸는가로 해석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저자가 수많은 전시와 미술관을 기획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파리의 미술관이라는 공간 자체를 하나의 텍스트로 읽어낸 특별함이 담겨 있습니다. 작품이 놓인 위치, 방과 방을 잇는 동선, 창으로 들어오는 빛의 방향과 시선의 흐름까지 이 모든 요소가 어떻게 감상의 순서를 만들고 예술가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키는지를 치밀하게 짚어내는데요. 이 책은 한 작품, 한 작가를 나열하는 대신 공간과 전시, 그리고 그 안에 축적된 화가의 선택의 흔적들을 하나하나 따라가면서 독자들이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를 다시금 제안합니다. 이 책을 통해 미술작품과 예술가에 얽힌 이야기들을 포함해 미술관이라는 건축적 요소, 파리라는 도시의 예술사적 가치, 그리고 이 도시를 스쳐 지나간 찬란하게 빛났던 예술가 등 작품을 보는 방식을 새롭게 설계하는 경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익숙한 감상법을 뒤집는 또 하나의 시선, 파리의 작은 미술관. 지금까지 성우 오은수였습니다.

0: 제1531편 효종과 송시열의 기해 독대. 극본 이상락, 연출 김영종.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를 찾아서의 홍진욱입니다. 지금 우리는 조선 효종 제위 기간 내내 제기되었던 이른바 북벌론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선이 군사를 동원해서 청나라 정벌에 나서야 한다는 이 북벌론을 처음 거론했던 인물

0: 서인 세력의 이념적 지주였던 송시열이었는데요. 여기서 잠깐 지난 시간 프로그램 말미에 보내드렸던 이른바 기해독대에서 송시열과 효종 간에 오간 내용 중 한 대목을 다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하오나 전하, 아직은 우리의 힘이 미약한데 장차 청나라 오랑캐 군사를 어찌 대응하시겠다는 말씀이옵니까?
2: 과인에게는 다 계획이 있소이다. 우선 정예화된 포병 10만 명을 양성한 다음에 과인이 그 군사들을 자식처럼 사랑하고 위무할 것이오. 그리하면 그 10만의 포병들은 일단 적을 만나면 결사적으로 싸우는 용감무쌍한 병사가 될 것이오. 그런 다음에 기회를 잘 봐서 곧장 북쪽으로 진격하여 산해관을 돌파하고 내쳐 북경으로 쳐들어갈 계획이오.
3: 송시열은 효종이 즉위하던 해 8월에 장문의 상소문을 밀봉해서 올리는데 그 내용 중에는 북벌을 준비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도 들어있었다. 그 해가 효종 즉위년인 1649년, 기축년이었기 때문에 문제의 그 상소문을 기축봉사라고 한다. 또한 효종 재위 마지막 해인 1659년에 효종은 송시열과 단둘이 만나서 비밀 대화를 나눈다. 임금의 발언을 한마디도 빠뜨리지 않고 기록해야 할 임무를 지닌 사관들은 물론 임금을 수종하는 내시들까지 모두 내보낸 채 단 둘이서만 독대를 한 것이다. 그해 1659년이 기해년이었기 때문에 그 비밀 만남을 기해 독대라고 칭한다.
0: 북벌론을 놓고서 공교롭게도 송시열과 효종 간의 효종 즉위 첫 해와 효종 즉위 마지막 해, 그 10년의 시간차를 두고 있었던 기축봉사와 기해독대. 여기까지는 지난 시간에 언급을 했죠. 자, 그럼 과연 효종과 송시열이 단둘이 만나서 무슨 얘기를 계속 이어갔는지 장덕궁 기정당으로 가보겠습니다. 참고로 송시열은 효종의 대군 시절에 스승이었기 때문에 독대한 자리에서는 효종이 존대를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0: 전하, 차 한잔 드시면서 잠시 심기를 누그러뜨리시옵소서. 용감무쌍한 포병 10만을 양성해서 청해 북경으로 진군하도록 하겠다고 하셨사온데, 10만 명의 결사대를 양성하는 것도 어려울 뿐더러 막상 압록강을 건넌다 해도 다른 누구의 도움 없이 산해관을 돌파하여 북경으로 진격하는 것이 가능하겠사옵니까?
1: 경은 걱정부터 앞세우지 마시오. 우리 군사가 국경을 넘으면 중원에 흩어져 있던 옛 명나라의 의사와 호걸들 중에 우리에게 호응해오는 자들이 어찌 없겠소. 그들과 함께 곧장 산해관으로 쳐들어가서 만리장성을 돌파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오. 과인이 알아본 바로는 요동과 심양까지의 천리길에 활을 잡고 말을 타는 청나라 오랑캐 군사가 전혀 없다고 하니, 우리가 쳐들어가면 무인지경을 통과하듯이 유유히 진격할 수가 있을 것이오.
0: 하오나 전하, 이 승패는 둘째치고라도 많은 군사가 움직이려면 군량을 마련하는 것도 작은 문제가 아닌데, 근년에 삼남지방에 기근이 심해져서 백성들이 야우성인 터이에
1: 경은 지금 하늘의 뜻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모르시오? 우리나라에서 해마다 음력 10월에 청나라에 바치는 새해패를 저들이 모두 요동과 심양에 쌓아두고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겠소? 아마도 우리가 바쳤던 그 곡식과 조공품들을 다시 우리의 물건이 되게 하려는 것이 바로 하늘의 뜻일 터가 아니겠소?
2: 얼핏 듣기에도 효종의 이러한 호언장담은 뜬구름 잡는 말처럼 들리는데요. 여기서

0: 아하, 우리가 거병을 해서 베이징을 향해서 쳐들어갈 때 우리가 옛날에 뺏긴 세패를 우리가 군수 물자로 쓰게끔 하늘이 그렇게 복원해 준 것이야. 즉 때가 무르익었다는 거예요. 또한 가지, 저들은 지금 저 남방에 가서 싸우느라고 지금 압록강 너머 요양 심양 그쪽은 텅텅 비었어. 무인지경이야.
1: 그러니까 효종은 우리가 날렘병사 10만 명을 동원해서 쳐들어가면 그냥 유유히 무인지경을 지나가듯이 산회관을 통과하여 북경으로 진격해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은 다 하늘이 우리에게 내려준 기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렇게 덧붙이기도 합니다.
2: 그뿐이 아니오. 그동안 청나라 오랑캐에게 잡혀갔던 수만 명의 우리나라 포로들도 그곳에 억류돼 있는데 우리 군사가 나타나면 어찌 그들이 우리에게 내응하지 않겠어?
0: 포로로 잡혀간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거병을 해가지고 산행관을 향해 진격을 하면 그들이 어찌 내응을 하지 않겠는가? 또 조선군이 선해관 쪽으로 오고 있다. 이 소문이 북경에 퍼지면 북경에 있던 명나라 유민 한인들이 뜻 있는 선비들이 어찌 내응을 하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우리가 북벌을 하는 거는 하늘의 뜻이야. 북벌을 하면 승리는 보장돼 있어. 우리 마음이 중요한 거야. 자꾸 회피하지 마. 이게 효종의 얘기거든요.
1: 물론 효종은 심양에 인질로 끌려가 있던 시절 청나라 군대의 원정길에 여러 차례 동행을 하였기 때문에 만주와 요동벌판의 지리와 군사적 요충지들을 직접 살펴볼 기회가 있었죠. 하지만 그것은 효종 10년을 기준으로 치면 약 15년 전의 기억입니다. 그럼에도 효종은 마치 최근에 시찰을 하고 온 것처럼 말을 하고 있죠. 계승범 교수는 대학에서 학생들을 지도할 때 당시의 상황을 학생들에게 설명을 한 다음에 효종의 북벌론이 현실성이 있는 계책이었겠느냐, 이런 질문을 던진 적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0: 군대 갔다 오신 분도 있고 하지만 자 지금 병사라고 칩시다. 작전 계획을 세우는데 여러분의 상사 사단장님이 이런 작전 계획을 세우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훈시를 하고 있어요. 하늘이 도울 것이다. 우리 포로가 내행을 할 것이다. 압록강만 넘으면 무인지경일 것이다. 자 이런 작전 계획을 듣고 여러분들은 정말 막 전투력이 급상승하면서 싸우고 싶습니까? 어떡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학부생들 중에 대부분이 고개를 젓고요. 몇년 전인데.
1: 그런데도 이 시기에 효종은 너무도 자신감에 넘쳐서 북벌을 주장하고 있었다는 점이 특이합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당시 조선의 유학 선비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차이가 크겠지요. 자, 이런 모습을 가상해 볼수 있겠습니다. 대신들이 줄줄이 비변사 사무실에 입장하여 자리에 앉습니다.
3: 지금 전하께서 희정당에서 송시열 대감과 독대를 하고 계시는데 필시 무슨 계책을 논하시려는 것 같습니다.
4: 그러게 말입니다. 이 승정원이나 홍문관의 관리들에게 물어봐도 무슨 의제로 말씀을 나누시려는지 도통 모르겠다고 하는데.
5: 조금은 알것 같기도 합니다. 근자에 들어 전하께서 부쩍 군사 문제에 집착을 보이셨지 않습니까?
3: 군사 문제라면 혹시 북벌 관련 말씀인가요? 최근에 저도 어전에 불려갔을 때 전하께서 북벌을 언급하셨는데 문제는 그저 지나가는 말씀으로 언급하신 것이 아니라 매우 진지하게 북벌을 검토하시는 것 같더라니까요.
6: 그럼 당연히 북벌을 진지하게 검토를 해야죠. 비록 명나라가 오랑캐 무리에게 북경을 내주고 남쪽으로 밀려나 있지만 언젠가는 다시 예전의 기세를 회복해서 오랑캐 군사를 물리칠 터인데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임진년 외란 때 나라를 구해준 전자국인데요.
7: 지금 주상 전하의 의지는 매우 확고하십니다.

0: 입니다. 송시열 대감 역시 그러합니다. 청나라 오랑캐가 모든 군사력을 동원해서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도 아직도 명나라를 평정하지는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1: 맞습니다. 청나라 오랑캐가 망하고 명나라가 다시 중원을 차지하는 것은 하늘이 정한 이치입니다. 우리가 먼저 깃발을 들고 나서면 명나라도 두 말 없이 홍을 하고 나설 것입니다.
2: 근래 북경에 사신으로 다녀온 사람들의 말을 듣자 하니 요동과 심양 일대 사행로 연변에서는 청나라 군사들의 그림자도 찾아볼 수가 없다고 하였어요.
3: 나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지역의 사정은 전하께서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실 터이니 송시열 대감과 좋은 계책을 논의할 겁니다.
4: 그럼요, 그렇다마다요. 비록 지금 청나라가 북경을 차지하고 있다고는 하나 오랑캐가 중원을 통치하는 것은 세상 이치에 어긋나는 일이지요. 그렇고 말고요. 따라서 청나라는 언제 망해도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5: 물론 효종이나 일부 대신들의 진단과는 달리 이 시기에 청나라가 망할 것이라는 징후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공군사관학교 남호연 교수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6: 효종 10년이죠. 1659년 이 시점이라고 본다면 청나라가 멸망할 만한 조짐은 없었습니다. 근데 조선의 입장에서 좀 희망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만한 요소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청나라가 중국 남부지방을 완전하게 평정하지 못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명나라가 멸망하던 1644년에 일부 황족이 강남 지역으로 내려가서 이른바 남명이라고 하는 남쪽의 명나라라고 하는 왕조를 수립하였는데 이 왕조가 1662년까지 존속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독대 당시에는 아직 그 남명이라고 하는 세력이 완전히 멸망하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또한 남명 정권이 몰락한 뒤에도 대만의 정성국이나 이제 3번의 난과 같은 반청 세력의 존재가 계속 존재했기 때문에 조선은 이들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오랑캐인 청나라가 물러갈 가능성을 계속해서 희망합니다. 왜냐하면은 말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요.
5: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했는데요. 당시 조선의 사대부들이 판단하기에 비천한 오랑캐 집단인 청나라가 중국 대륙을 다스린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일종의 중국에 대한 사대의식의 발로라고 할 수 있겠지요. 다시 효종이 송시열을 독대하고 있는 창덕궁 희정당으로 갑니다. 효종은 자신이 설파하고 있는 북벌론에 대하여 우려 섞인 표정을 짓고 있는 송시열을 향하여 이렇게 못 박아 말합니다.
7: 병은 과인이 하려는 일에 걱정을 할 필요가 없소이다. 과인은 오직 북벌의 계책을 과단성 있게 실천하지 못할까 봐 그것만이 걱정일 뿐이요. 허니 성공하기 어렵지 않을까. 그런 걱정은 내려놓아도 좋소.
8: 전하의 뜻이 그러하시다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실로 천하 만대를 위해서도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옵니다. 하오나 천하의 재갈량도 자신의 일이 실패로 돌아갔을 때 마음대로 하기 어려운 것이 세상사로다 이렇게 탄식한 바가 있사옵니다. 만에 하나 전하가 하시려는 일에 차질이 생겨서 국가가 망하게 된다면 그땐 어찌하시겠사옵니까?
7: 지금 경의 한 말은 피시 과인을 시험해보려고 하는 말일다. 나는 나의 능력이 이 일을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자신해서 실행하려는 것이 아니오. 다만 천리, 곧 하늘의 이치나 인간의 도리로서 이 일을 결코 그만둬서는 아니 되는데 어찌 능력이 미치지 못한다 하여 스스로 포기하고 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말이오. 오랑캐 정벌의 의지가 굳게 정해지면 정성이 돈독해지고 정성이 돈독해지면 능력 또한 키울 수가 있는 법이오. 이 때문에 과인은 항상 스스로 분발하고 있을 뿐이오. 더구나 하늘의 뜻이 이럴진데 나는 국가가 망하는 불행한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오.
5: 섣불리 북벌에 나섰다가 나라가 망하면 어쩌려고 그러느냐는 송시열의 말에 효종은 자신을 시험하려 들지 말라면서 다분히 뜬구름 잡는 듯한 대답을 하는데요. 조선사 전공학자 오학령은 조선 효종대 전국의 변동과 그 성격이라는 논문에서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9: 조선의 사신들이 수차례에 걸쳐 북경의 청나라 조정을 왕래하면서 전달해온 정보에 따르면 청나라가 곧 멸망할 것이라는 전망과는 반대로 오히려 남쪽으로 쫓겨간 명나라의 잔여 세력이 거의 평정돼 가고 있음을 알리고 있었다. 따라서 심정적으로 청나라가 곧 멸망할 형세에 있다는 효종의 주장은 납득하기가 어렵다. 그러하기에 송시열은 당위적인 수준에서는 효종에 동조하면서도 나라가 망할 수 있다고 지적한 것은 효종을 시험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소박한 근거로 북벌을 주장한 효종의 맹목성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청나라에 대한 적개심과 척화 의리는 그 역시 효종과 공유하고 있었다.

0: 앞에서 송시열이 효종에게 섣불리 나섰다가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는 우려 섞인 발언을 한 데 대하여 효종은 하늘의 이치 운운하면서 현실성 없는 논리로 자신의 북벌 의지를 천명했었죠. 효종의 북벌에 대하여 왕년의 스승이었던 송시열에게 과도한 자신감을 피력한 데에는 그가 심양으로 끌려가서 8년여 동안이나 인질 생활을 했던 것도 배경으로 작용했겠죠. 송시열에게 이렇게 말한 것을 보면 말이죠.
1: 하늘은 나에게 일찍이 환란을 당하게 하여서 나의 부족한 점을 채우게 해주어서 나로 하여금 오랑캐 땅에 8년 동안이나 인질로 가 있게 함으로써 일찍이 국마를 배우게 하고 전술을 익히게 하였으며 나로 하여금 저들 속에 들어가 저들의 형세와 산천의 지리를 익히 알게 하였던 것이요. 그리하여 나는 그들 오랑캐에 대하여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게 된 것이로.
0: 그렇다면 효종은 언제 북벌을 감행하겠다는 것일까요?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1531편 효종과 송시열의 기해독대 이상락 극본 김영중 연출로 보내드렸습니다.

0: 이제는 오래전부터 우리 당나라에 조공을 꼬박꼬박 바치며
1: 당태종의 꿈은 세계 정복이야. 그러려면 옆에 있는 고구려부터.
2: 형님과 아우 나라가 연호를 달리 사용하면
3: 당나라가 우리 신라의 아이언맨이 되기로 했다네.
4: 뜬금없이 당나라 산동에서 캐리비안 해적선이.
5: 야, 내가 김춘추다.

0: 아, 어서 오십시오. 아, 배학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
1: 미안하네. 내가 지금 급한 일이 좀 있어.
0: 배학께서 바로 궁으로 모셔오라고 하셔가지고.
1: 잘 좀 말해주게. 그럼 이만.
0: 아, 저기요. 저기요.
2: 김치연추가 학업직업 선착장을 벗어난다.
0: 당나라 갔다 왔다고 벌써 유세야 뭐야? 꼬라지는 뭐야? 패션 테러리스트야 뭐야? 뭐야?
2: 김춘추는 신라에 도착.

0: 가자마자
1: 이름 온군해 연도 648년
2: 자신을 대신해 목숨을 바친 당나라 외교 사절단의 구성원 온군해를
1: 대하찬
2: 대하찬으로 추증한다. 추증이란 죽은 사람에게 벼슬을 내리는 일로 죽은 자를 진급시키는 일이다.

0: 그게 무슨 소리야? 캐리비안 해적선에서 죽였다면서?
1: 아, 저 우리 해군이 또 실수를 한 모양입니다.
0: 아니, 주민등록증 확인하고 사살했다고? 어? 그거 아니야?
2: 이 경주에 있는 요원에 의하면 오늘 아침에 김춘추가 출근부에 도장을 찍었다고 합니다.
0: 니는 멍청이들! 김춘추가 아니면 도대체 그놈들은 누굴 죽인 거야?
1: 누가 죽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김춘추가 살아있다는 사실.
0: 예. 분명히 당나라 태종과 뭔가 썸씽이 있었을 거야.
2: 혹시 예전처럼 우리 고구려를 혼내달라고 당나라에...
0: 혼내기 전에 혼이는 하지 말라 그래.
1: 당나라가 신라와 손을 잡았다면...
0: 당나라가 어떤 놈들인데? 그놈들은 하나를 주면서 열을 내놓으라고 하는 놈들이야.
2: 이 소문에 의하면 신라가 당나라와 친해지기 위해서 아주 별짓을 다 한다고 합니다.
0: 별짓? 아니, 어떤 짓?

0: 춘추야.
1: 아니 춘추고.
2: 아, 이거 아니, 처음이라 좀 어색해 보일 수도 있겠군요.
0: 너 옷이 그게 뭐야?
1: 이건 당나라의 관복이 아닙니까?
3: 당태정으로부터 직접 선물 받은 당나라의 관복을 입고 출근한 김춘추.
2: 앞으로 우리 신라는 당나라의 패션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0: 당태종의 요구야?
2: 네.
1: 또 무엇입니까?
2: 그게 신라의 연호를 버리고 앞으로는
0: 당나라의 연호를 사용한다는 건 곧 당나라의 속국이 된다는 얘긴데.
2: 우리 신라는 당나라의 도움 없이는 백제와 고구려 사이에서 살아남기가 어렵습니다, 마마. 우리 신라의 외교는 한마디로 생계형 외교입니다.
0: 내가 이러려고 왕관을 쓴 게 아닌데 죽어서 어떻게 덕마론 일을 볼 수가 있을지.
3: 선덕여왕의 이름 김덕만.
1: 마마, 춘추공의 말대로 우리 신라는 살아남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0: 당나라가 원하는 것이 또 무엇이냐?
2: 그거 말고도 당나라는

0: 당나라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모든 걸 바꾸면 당나라가 우리의 아이언맨이 돼준다고?
1: 백제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까불면 우리를 대신해서 백제를 물리쳐줄 겁니다.
2: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1: 그게 날짜를 못 박진 못해.
2: 정확한 날짜를 받아오셨어야죠.
3: 백제 공격에 대한 구체적인 시기나 방법에 대한 조율 없이 돌아온 김춘추.
1: 태길까지 하기엔
0: 우리에게 모든 걸 다 바꾸게 만들어놓고 만약 당나라가 우리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1: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0: 요즘 먹튀가 얼마나 많은데.
1: 신라와 당나라는 연합군을 결성해서 백제를 멸망시킨 다음 고구려를 멸하고 평양을 기준으로 이북 지역은 당나라가
2: 이남 지역은 우리 신라가 통치하기로 했단 말입니까?
1: 예.
0: 믿어도 되는지 모르겠구나.
2: 당나라도 자신들의 힘만으로는 고구려를 물리칠 수 없다는 걸 누구보다 뼈저리게 느끼고 있을 겁니다.
0: 그나저나 신라의 대신들에게 춘추공이 입고 있는 옷을
1: 헤어스타일도 바꾸자는 걸
0: 춘추야!
1: 겨우 그것만은 거부했다고요.
0: 그것만도 성공적이라 해야겠구나. 헤어스타일은 진짜 난 너무 별로야.
3: 신라와 당나라의

나의 동맹, 즉 나당 동맹의 세부적인 사항은 결정하지 않았지만 김춘추는 648년 당나라와 확실한 동맹의 관계를 확립한다.

0: 아, 오라지가 이게 다 뭐예요?
1: 아유, 짜증나 죽겠어. 이게 다 그 김춘추 때문 아니야.
2: 하마터면 그 헤어스타일까지 그냥,
1: 아, 짜증나. 절대 안 돼. 머리, 머리만큼은 절대 안 돼. 아유.
3: 하지만.
4: 아이고. 옷이 날개라고 하더니 아이고 승천하시겠습니다.
1: 아이고 아이고 내 디자인이 아주 엘레강스하게 딱 내 스타일이에요.
2: 예 그럼요. 이거 옷감 이게 이거 하늘하늘 살랑살랑 움직이는 게 아이고 바람도 잘 통하고
1: 아이고
2: 아, 이거 아주 짱이야. 이게 다 김춘추 덕이랄까.
1: 아이고 그럼요.
4: 아이고 당나라 황제 폐하께 우리나라에서 당나라 패션이 대유행이라고 자랑을 좀 해야겠습니다. 아, 그럼
3: 김춘추가 멀어지자.
1: 젠장이지.
2: 아유 짜증나. 아 쟤 왜 이렇게 많이 컸어.
1: 이 완전 이 당나라의 벼슬아치지 뭐야.
2: 그니까 아 짜증나.
3: 왕족 출신이긴 하였지만 한때 설아벌의 왕따였던 김춘추는 당나라하고의 외교를 성사시키며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신라의 1인자로 등극한다.

0: 아니 어떻게 아니 당나라에 선물 보낸 카드값 할부도 다 못 갚았는데 아니 우리한테 배신을 때려.
1: 그 소신이 미리 팁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0: 아니 신라가 나라요? 예? 아 신라 같은 나라 때문에 우리 백제를 버려?

0: 웜이 그냥.
1: 당나라의 도움 없이는 생명을 연장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김춘주가 물항태종의 바지가랭이라도 잡고 눈을 졌겠지요.
0: 저, 나봐.
1: 예.
0: 그 신라가 원하는 대로 당나라가 진짜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해요?
1: 그 신라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나라 역시 당나라를 위해 신라를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0: 기어?
1: 예.
0: 아, 그럼 우리는 어떻게?
1: 더 늦기 전에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서 추발을 던져보는 것도.
0: 어떻게 그럼 저 자네가 갈게요?
1: 아니 난 나이가 있어가지고 저기 저보다는 젊고 백이 있는 사진을 보내줘야지요.
0: 그럼.

0: 이름이 뭐라고?
1: 나는 젊고 백이 있는 자신 무명씨예요.
0: 무명씨?
1: 아이 어머니께서 워낙 조용히 사는 걸 선호하셔가지고.
0: 그동안 전화도 잘 안 받더니 백조에서 갑자기 무명씨를 보낸 이유가 뭔가?
2: 당나라와 신라의 관계가 급발전하자 마음이 바빠진 백쥐는

0: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하지 그랬슈.
1: 아니, 앞으로 우리 백제는 당나라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0: 신라한테 뺏은 거 다 줘.
1: 아이패야.
0: 니들이 그동안 신라를 얼마나 두들겼어. 게다가 빙 뜯은 땅이 얼마야.
1: 아이고, 우리가 빙을 뜯은 게 아니에요.

0: 지금 시리아의 땅은 대부분 다 그 우리 백제의 땅이었어요.
1: 야, 내가 백제를 몰라?
0: 아이, 그 예전에는 그 우리 백제가 신라보다 훨씬 선진국이었어요. 잘 아시지 않습니까?
1: 그러니까 신라한테 뺏은 거 신라한테 신라 거 다 돌려주고.
0: 아이고 이게.
1: 제발 신라 건드리지 마.
0: 아이고 배야. 그래 말씀하시면은 우리 백제는 정말 너무나도 억울하고 분해져.
1: 너무나도 억울하고 분해서 지금 우리 당나라하고 잘 해보겠다고 찾아온 거 아니었나?
0: 아니 맞습니다. 하지만은 그게
1: 너희는 말이야.
0: 예.
1: 그게 문제야. 어? 말 끝마다 토다는 버릇 말이야.
0: 아니 배야, 그게 아니고 그게.
1: 됐어. 그 나쁜 버릇 고치고 인성 성격 교정해서 도장 받아오면 그때 뭐 내가 다시 받아줄 수도 있고. 어쩔래? 개과천선해서 다시 당나라 밑으로 들어올래 말래 니들 말로 어떻게.

0: 경충이요. 뭔가 그 생각대로 안 되시어요. 미안해요.
1: 이자영.
2: 잭스 페로. 그 친구 잘 있나 모르겠네. 개성은 조민수.
3: 내 고향 충청도. 저는 사랑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박영재.
4: 와이파이 한국인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0: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1: 안녕하세요. 여행 작가 송일봉입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매주 일요일에는 여행을 통해 인문학에 대한 상식을 키울 수 있는 기류의 인문학 시간으로 꾸며지는데요. 오늘은 고려 말기의 문신인 역동 우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역동 우탁과 관련 있는 명소인 사이남을 찾아가 볼 텐데요. 이 사이남은 충청북도 단양군에 있습니다. 오늘도 성우 정다현 씨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작가님, 오늘은 역동 우탁에 대해 소개해 주신다고 했는데요. 역동 우탁은 어떤 인물이었나요?
1: 네, 역동 우탁은 고려 원종 때인 1263년 충청북도 단양군 적성면에서 태어났는데요. 어릴 때 회현 안향의 문화에서 아주 수준 높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국자감에서 실시하는 예비 과거시험에 급제하면서 향공진사가 되었고요. 27살 때 정식 과거시험에 급제하면서 관직생활을 시작했습니다.
2: 역동 우탁이 지은 시조 가운데 탈로가라는 제목의 작품이 있다고 하던데요. 탈로가는 어떤 시조인가요?
1: 네, 역동 우탁은 생전에 탈로가라는 제목의 시조를 남겼는데요. 시조의 내용은 한 손에 막대 잡고 또 한 손에 가시 쥐고 늙는 길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 막대로 치렸더니 백발이 제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입니다. 그런데 이 시조를 천천히 읽어보면은 매우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시조에는 흐르는 세월과 세상사를 억지로 막지 말라는 의미가 담겨 있고요. 최선을 다해서 오늘을 살자라는 다짐도 담겨 있습니다.
2: 작가님, 그런데 역동 우탁과 관련된 일화도 있다고요?
1: 네, 역동 우탁은 사헌부 감찰 규정으로 있던 1308년에 고려 충선왕의 잘못된 행동을 지적하는 지부상소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부상소의 지부는 한자로 진일지자와 도끼부자입니다. 그러니까 도끼를 앞에 놓은 채

0: 죽을 각오로 지부 상소를 올렸던 것입니다.
1: 그럼 죽기를 각오하고 지부 상소를 올린 역동 우탁은 어떻게 되었나요?
0: 네, 다행히도 고려 충선왕이 자신의 잘못을 일부 인정한 덕분에 다행히도 큰 화를 입지는 않았고요. 이후 벼슬에서 물러난 역동 우탁은 고향인 충청북도 단양으로 내려가서 학문에만 전념했습니다.
1: 작가님, 그럼 역동 우탁과 관련이 있는 명소인 사이남은 어떤 곳인가요?
0: 네, 충청북도 단양군에는 이름난 명소 8군데가 있습니다. 이들 8군데의 명소들을 가리켜서 단양팔경이라고 부르는데요. 단양팔경에는 역동 우탁과 관련 있는 명소인 사이남을 비롯해서 도담삼봉, 옥순봉, 상서남, 중서남, 하서남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 그럼 단양팔경 가운데 하나인 사이남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나요?
0: 네, 사이남은 약 70m 높이의 거대한 바위 절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고려 말에 사인 벼슬을 지낸 역동 우탁이 자주 찾았던 곳으로 유명합니다. 아울러 사이남으로 가는 탐방로에는 편안한 나무 데크길이 조성되어 있는데요. 이 나무 데크길을 걸으면은 방향에 따라 그 모습이 조금씩 달리 보이는 사이남의 다양한 자태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1: 작가님, 오늘도 재미있는 인문학 여행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도 성우 정다현 씨와 함께 했는데요. 고려 말기의 문신인 역동 우탁과 사이남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지금까지 여행작가 손

0: 아픈 사람을 만나면 의사가 되고 위험에 빠진 사람을 만나면 구조대가 됩니다. 장애인에겐 친구가 되고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1: 장애에 대한 정보나 뉴스가 접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제 다양한 장애 이슈를 들을 수 있어서 듣다 보면 평소에 잘 몰랐던 새로 알게 되는 것들도 많아요.
2: 사회적인 약자 이분들의 삶에 소중하게 잘 다뤄주시고 잘 이야기를 전달을 해주시고
0: 언제나 KBS 당신 곁에 라디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8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우리 가곡 아나운서 김태규입니다. 오늘 들으실 곡은 김한서 씨 김성태 곡 동심초입니다. 테너 엄정행의 노래로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췌장암은 췌장에 생기는 악성 종양입니다. 대부분의 암이 그런 것처럼 췌장암도 오랜 생활습관과 환경적인 요인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지적됩니다. 특히 흡연이 주는 위험이 발생률을 높인다고 하는데요. 담배가 발암 물질이라는 걸 생각하면 이해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췌장암의 위험에서 특히 흡연이 강조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또 혈당을 비롯해서 대사질환의 위험 역시 췌장암의 위험 요인으로 지적이 되는데요. 오늘은 췌장암의 위험 요인들에 대해 알아보고요. 여름철 특히 조심해야 할 식중독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건강365 브루노 마스의 Too Good to Say Goodbye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췌장암은 췌장의 위치상 발견이 쉽지 않다는 말도 하고요. 조기 발견이 어려워서인지 예후가 안 좋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얘기들이 많이 없는 질환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췌장암의 위험 요인들에 민감하고 잘 지킨다면 예방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소화기 내과 박재근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소화기 내과 박재근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췌장암의 위험 요인으로 지적이 되는 부분들이 있죠?
1: 네, 그렇습니다. 췌장암은 특별히 한 가지 원인 때문에 생기는

0: 남은 아닌데요. 네. 여러 위험 요인이 오랜 시간에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대표적인 위험 요인으로는 흡연, 과도한 음주, 네. 만성 췌장염, 비만, 당뇨병이 있겠고요. 네. 또 연세가 드실수록 위험이 증가합니다. 또한 가족 중에 췌장암 환자가 있거나 특정 네. 유전 질환을 가진 경우에는 일반인보다 위험도가 훨씬 높아질 수 있습니다.
1: 여러 위험 요인들을 말씀 주셨는데요. 이런 요인들을 삼가고 조심한다면 예방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0: 네. 물론 모든 췌장암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네. 위험을 상당 부분 줄일 수는 있습니다. 네.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암의 약 30에서 50%는 생활습관 개선만으로도 예방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데요. 네. 특히 금연, 절주는 가장 효과적이고 또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 규칙적으로 운동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또 당뇨병을 잘 관리하시고 반복되는 췌장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는 것이 췌장암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위험 요인을 방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1: 금연과 절주 말씀하셨는데요. 췌장암의 위험을 떠올리면 술을 가장 먼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음주가 문제가 되는 거죠?
0: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술 때문에 췌장이 망가진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실제로 과도한 음주는 급성 췌장염과 만성 췌장염의 중요한 원인인데요. 다만 췌장암만 놓고 본다면 술 자체보다는 술이 만들어내는 만성적인 염증이 더 큰 문제입니다. 술을 많이 드시면은 췌장세포가 반복적으로 손상이 되고 또 회복되는 과정이 계속되거든요. 근데 이러한 만성염증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결과적으로는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변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단순히 술을 드셨다기보다는 얼마나 오래 얼마나 많이 드셨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1: 과도한 음주가 문제가 되고요. 하지만 가장 큰 환경적인 위험 요인은 흡연이라고 하던데요.
0: 네, 맞습니다. 사실 가장 놀라워하시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췌장암에서 가장 중요한 교정 가능한 위험 요인은 술보다 흡연입니다. 흡연을 하시는 분들은 비흡연자보다 췌장암 발생 위험도가 약 2배 정도 높고요. 전체 췌장암의 약 20에서 25% 정도는 흡연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담배 연기에는 70종 이상의 발암 물질이 들어있는데요. 이러한 물질이 혈액을 통해서 췌장까지 전달이 되겠죠. 네, 결과적으로는 췌장세포의 DNA 손상을 일으키고 돌연변이를 일으키면서 암 발생 위험도를 높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다행스러운 점은요. 금연을 하시면 효과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자, 금연을 시작하시면 시간이 지날수록 췌장암의 위험은 점차 감소하는데 일반적으로 10년에서 15년 이상 금연을 유지하시면 위험도가 상당히 낮아지고 비흡연자분들과 거의 가까운 수준으로 위험도 감소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금연하시는 게 가장 확실한 예방입니다.
1: 네. 그런데 음주와 흡연은 췌장암뿐 아니라 다른 질환에서도 문제가 되잖아요. 특히 췌장암에서 흡연이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뭘까요?
0: 네. 흡연은 단순히 발암물질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몸 전체를 만성염증 상태로 만들고 면역 기능을 떨어뜨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또 혈액순환을 방해하게 되고 정상세포의 회복 능력을 또 감소시키고 또 암세포는 더 잘 자라게 그런 환경을 조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특히 췌장은 다른 장기보다 재생력이 좀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손상이 반복되잖아요. 그러면 회복보다 손상이 더 많아지게 되고 결국은 유전자 이상이 축적되게 되고 그래서 췌장은 흡연의 영향을 매우 크게 받는 장기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암이 좋아하는 환경으로 만드는 거네요.
0: 네, 아주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됩니다. 암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병이 아닌데 그 수년이나 수십 년 동안 작은 유전자 이상들이 하나씩 쌓이면서 발생합니다.
1: 네.
0: 흡연은 바로 이러한 변화를 빠르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건강한 땅에서 잡초가 자라지 않지만 이제 땅이 아무튼 계속 오염되면은 막 자라는 거랑 비슷한 것처럼 흡연은 우리 몸, 우리 특히 췌장에 있는 암세포를 자라기 쉬운 환경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금연은 단순히 폐암만 예방하는 것 아닌가요?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췌장암을 비롯한 여러 암을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생활습관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음주 역시 위험 요인에서 빠지지 않는데요. 술이 1급 발암 물질이라는 건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암 발생 위험을 높인다는 거죠?
0: 네, 그렇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술을 1급 발암 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1: 네.
0: 네, 이는 많이 마시면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사람에게서 암을 일으킨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조금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술은 간암이나 식도암처럼 직접적으로 암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지만 췌장암에서는 대부분 만성적인 췌장 손상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위험도를 높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오랜 기간 과음을 지속하시면 췌장이 반복적으로 염증이 발생하게 되고요. 이러한 염증은 결국 만성 췌장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주, 흡연 이렇게 같이 하실 때는 위험이 더 커지겠죠.
1: 그렇겠어요.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담배를 피우면서도 술도 많이 마시는 분들은 두 위험 요인이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켜서 췌장암 발생 위험이 더욱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조금 줄이면 괜찮겠지보다는 가능한 절주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1: 췌장 건강에서 지나친 음주는 만성 췌장염의 위험으로도 지적이 되는군요.
0: 네, 맞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만성 췌장염의 가장 흔한 원인 가운데 하나가 장기간의 과음입니다. 췌장은 소화를 돕는 소화효소를 만드는 장기인데요. 술을 오래 마시면 이 효소들이 정상적으로 분비되지 못하게 되고 췌장 안에서 먼저 활성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췌장이 스스로를 소화시키겠죠. 그러면서 염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급성 췌장염증이 반복이 되거나 염증이 오래 지속되면 결국 췌장 조직이 점점 굳어지고 기능을 잃게 되거든요. 바로 이것을 만성 췌장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러한 만성 췌장염이 진행이 되면 단순히 통증만 생기는 것이 아니고 소화가 잘 되지 않아서 체중도 감소하고 인슐린 분비가 감소하면서 당뇨병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췌장의 기능 자체가 점점 떨어지는 병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1: 그렇게 췌장염이 반복되면서 만성 췌장염이 되면 그만큼 췌장암의 발생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봐야 될까요?
0: 네, 그렇습니다. 반복되는 염증은 결국 세포의 손상과 회복을 계속 반복하게 만들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과정이 되게 되면 유전자 이상이 하나둘씩 축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만성 췌장염 환자분들은 일반인보다 췌장암 위험이 높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모든 만성 췌장염 환자분들이 췌장암으로 진행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금연, 금주를 실천하시고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으시고 원인을 잘 관리하면 위험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성 췌장염 자체보다도 진단받고 나셔서 그 이후의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만성 췌장염으로까지 가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한 건데요. 췌장염이 어느 정도 반복되면 만성으로 진행되는지 기준이 있는 건가요?
0: 많은 분들께서 급성 췌장염을 몇 번 앓으면 만성이 되나요? 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1: 아, 그렇군요.
0: 네. 사실 횟수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1: 네.
0: 최근에는 영상검사와 기능검사를 종합하여 진단을 하는데요. CT, MRI, 내시경 초음파 검사에서 췌장이 딱딱하게 섬유화가 되어 있거나 췌관이 불규칙하게 변형이 되어 있거나 석회화라 그래서 하얀 돌처럼 생기는 그런 하얀 점들이 보이는 경우 만성 췌장염으로 진단합니다.
1: 네.
0: 또 소화효소 분비가 감소하거나 당뇨병이 함께 발생하는 것도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1: 네.
0: 그래서 좀 쉽게 말씀드리면 급성 췌장염은 일시적인 염증이 되겠고 만성 췌장염은 췌장이 원래 상태를 회복되지 못할 정도로 구조 자체가 변해버린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 췌장염의 단계에서도 빠른 치료는 중요하겠네요.
0: 네, 매우 중요합니다. 이 급성 췌장염이라고 해서 모두 가볍게 지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초기에 적절한 수액치료, 금식, 원인 치료를 시행하면 대부분 회복되지만 치료가 늦어지게 되거나 아니면 원인이 되는 이유가 즉 술이면 술 뭐 이런 이유가 계속 되거나 담석에 대해서 생기면 방치를 하게 되면 재발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특히 담석 때문에 발생한 췌장염은 담석을 제거해야 되고요. 음주가 원인이라면 반드시 금주를 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원인 치료가 제대로 돼야 만성 췌장염으로 진행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1: 만성 췌장염이 췌장암의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만큼 조심해야겠는데요. 췌장암의 위험으로 비만도 문제던데요. 비만과 췌장암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0: 네. 최근 가장 주목받는 위험 요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비만인데요.
1: 네.
0: 비만은 단순히 췌장이 많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에 만성 염증을 만드는 상태입니다. 네, 복부 지방이 많아질수록 여러 염증 물질이 지속적으로 분비가 되게 되고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변화가 췌장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최근에는 지방 췌장이라는 개념도 많이 이제 알려지기 시작하고 있는데 지방간과 아직은 비슷한지는 모릅니다.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아직은 연구가 진행 중인 분야지만 이러한 것들을 말미암아 봤을 때 체중을 적절히 유지하는 것이 췌장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1: 예. 비만도 문제가 되는 거고요. 췌장암의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혈당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0: 네, 맞습니다. 당뇨병과 췌장암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1: 네.
0: 오랫동안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일반인보다 췌장암 발생 위험도가 다소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반대의 경우입니다. 어떤 경우냐면요. 췌장암 때문에 당뇨병이 새로 생기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췌장이 암이 생기면 인슐린을 만드는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요. 그러면 혈당이 갑자기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없이 갑자기 당뇨병이 생기거나 잘 조절되던 혈당이 갑자기 악화되면 그 원인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 그럼 특히 가족력이나 비만이 아님에도 당뇨병이 생겼다면 췌장 건강에도 신경을 써야 되는 건가요?
0: 네. 최근에는 이 부분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특히 50세 이후에 특별한 이유 없이 새롭게 당뇨병이 발생한 경우 또는 체중이 오히려 줄고 있는데 혈당은 계속 올라가는 경우 한 번쯤은 췌장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새롭게 생긴 당뇨병 환자가 대부분 췌장암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만 그렇지만 가족력이 있거나 흡연, 만성 췌장염 같은 위험 요인이 함께 있다면 담당 의사와 상담해서 복부 CT나 MRI 같은 검사가 필요한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조기에 발견할수록 치료 선택지가 넓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결국 대사질환의 위험을 예방하는 게 췌장암의 위험도 낮출 수 있는 거네요.
0: 네, 맞습니다. 최근에는 췌장암도 생활습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암이라는 사실이 점점 더 밝혀지고 있는데요. 네. 비만, 당뇨병, 지방간, 지방췌장 모두 대사질환과 관련이

0: 절주를 실천하셔야 되고요.
1: 네.
0: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을 잘 관리하시는 것이 췌장암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1: 네.
0: 네, 결국은 췌장 건강은 우리 몸 전체의 건강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1: 췌장암의 고위험군에서는 선별검사가 필요하다고 하던데요. 고위험군에 어떤 경우가 해당하는 건가요?
0: 네. 모든 사람이 선별검사를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1: 네.
0: 예, 현재 국내외 진료지침에는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하는 선별검사를 권고하고 있는데요.
1: 네.
0: 대표적으로는 가족 중 췌장암 환자가 2명 이상 있는 경우 또는 부모, 형제, 자매처럼 가까운 가족이 젊은 나이에 췌장암 진단을 받은 경우가 해당됩니다.
1: 네.
0: 또 그 외에도 브라카2라는 또 다른 펠브2 등 여러 가지 유전자 이상이 확인된 경우에는 위험도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선별검사가 권고되겠고요. 또 유전성 췌장염, 또 오래된 만성 췌장염 환자분들도 고위험군으로 분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들께서는 췌장 증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정기적인 췌장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진행되는 선별검사는 여러 가지인가요?
0: 네, 이제 선별검사로 할 때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검사가 뭐 CT도 있고 복부 MRI, 내시경 초음파 등이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MRI는 방사선 노출 없이 췌장 구조를 자세하게 볼 수 있고 작은 췌관의 변화나 낭성 병변을 낭성이 이제 혹이거든요. 그러한 병변을 발견하시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내시경 초음파는 위와 십이지장에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췌장을 관찰하기 때문에 아주 작은 병변도 비교적 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검사들의 장단점을 잘 이용해서 환자의 위험도에 따라 번갈아가면서 시행을 함께 하기도 합니다.
1: 네.
0: 반면에 혈액검사만으로 췌장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은 아직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종양표지자, 암표지자라고도 하죠. 그래서 CA19-9는 진행된 암에서는 도움이 되지만 초기 췌장암에서는 정상인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또 담도염이나 담도가 막힌 경우, 담즙이 흐르는 길이 막힌 경우에도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혈액검사만으로 선별검사를 하기에는 좀 어렵고요. 이렇게 두 가지 영상검사들을 이용해서 혈액검사와 함께 선별검사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선별검사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일반인들에게도 선별검사가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일반인들은 췌장암 예방을 위해서 어떤 검사가 필요할까요?
0: 네, 맞습니다. 현재까지 일반인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CT나 MRI를 검사를 권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1: 네.
0: 현재 국내외 진료 지침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환자에게, 모든 사람에게 췌장암 선별검사를 권고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가족력이 뚜렷하거나 특정 유전자 이상이 있는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정기 검사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1: 네.
0: 대표적으로 말씀드린 브라카2나 펠브2 같은 췌장암 관련 유전자 이상을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가족이 췌장암을 알았던 분들 중에서는 혹은 유전성 췌장염과 관련된 유전자 이상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은 고위험군으로 분류돼서 정기적인 검사를 권고하기도 합니다.
1: 네. 그런데요, 췌장암의 치료에서 변화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수술이 가능한 상태에서는 수술부터 하는 게 우선이었잖아요. 그런데 수술 전에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를 먼저 시행하기도 한다면서요?
0: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췌장암 치료에서 가장 큰 변화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1: 네.
0: 예전에는 수술이 가능하면 바로 수술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최근에는 암이 주요 혈관과 가까이 있거나 재발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먼저 항암 치료를 시행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선행 항암 치료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먼저 항암 치료를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 전이를 치료하고 종양의 크기와 침범 범위를 줄여서 수술을 시행하는 전략이 되겠는데요. 이러한 치료를 통해서 완전 절제가 가능한 환자가 늘어나고 장기적인 치료 성적도

0: 좋아질 수 있다는 연구들이 많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1: 전이나 재발 위험을 막기 위한 방법이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0: 네. CT나 MRI에서 보이지 않더라도 실제로는 혈액을 통해서 아주 작은 암세포가 이미 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런 세포들이 나중에 간이나 폐에서 재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술 전에 항암 치료를 시행하면 이러한 미세 암세포를 먼저 치료할 수 있고 항암제에 잘 반응하는 환자인지도 미리 확인할 수 있겠죠. 물론 모든 환자분들에게서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요. 암의 위치, 병기 또 환자의 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치료 방침을 결정하게 됩니다.
1: 췌장암 치료에서도 항암제와 같은 신약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건가요?
0: 네. 과거에 비하면 췌장암 치료는 상당히 발전했습니다. 예전에는 사용할 수 있는 항암제가 많지 않았지만 지금은 여러 항암제의 조합이 개발이 돼서 환자의 상태와 병기에 맞춰 치료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최근에는 정밀의료가 발전하면서 암세포에서 유전적 특성을 분석하는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 즉 NGS 검사도 점점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암세포의 유전자 설계도를 분석해서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치료법을 찾는 검사라고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면 이제 유방암 유전자 변이로도 유명한 브라카 유전자 변이가 있는 환자에서는 표적 치료제가 도움이 될 수 있고 드물기는 하지만 뭐 MSI 하이나 그 밖에도 엔트랙 퓨전 다 유전자 이상의 이름이거든요. 그러한 이상이 발견이 되면 면역항암 치료나 표적 치료를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모든 환자분들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정밀의료 덕분에 환자분들의 개개인에 맞는 맞춤 치료가 가능해지고 있다는 게 중요하겠고요. 앞으로는 이러한 치료의 선택지가 더욱 넓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가족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췌장암 치료는 절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환자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가족분들의 관심, 응원, 또 의료진과의 이 신뢰가 함께 될 때 치료 효과를 끝까지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절대 잃지 마시고 차근차근 치료를 이어가신다면 이전보다 훨씬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1: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췌장암의 위험 신호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소화기 내과 박재근 교수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H.O.T의 자유롭게 날 수 있도록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식중독의 위험은 사계절 언제나 있죠. 그중에서도 특히 여름에는 좀 더 조심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장염과 식중독은 같은 의미로 봐도 되는 건지, 증상은 비슷한 것 같은데 어떨까요?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가정의학과 서민석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아, 네, 안녕하세요.
0: 장염, 세균성 장염, 식중독, 뭔가 불리는 이름들이 많습니다. 같은 의미로 보면 될까요?
1: 예, 명칭이 많아서 좀 헷갈리실 수는 있는데요.
0: 네.
1: 정확한 명칭은 급성 위장염입니다. 토하고 배가 아프고 설사가 나오면 급성 위장염으로 진단을 하는 건데,
0: 네.
1: 그런 이제 급성 위장염을 유발하는 다양한 원인에 따라 바이러스냐 세균 감염이냐를 나눌 수 있는 거고, 특히 이제 식중독은 음식에 의해서 바이러스나 세균 감염이 생기고, 네. 그거에 따라서 위장염이 생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0: 근데 음식도 조심해야 하지만 또 식재료나 조리도구의 위생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1: 아, 예, 맞습니다. 바이러스나 세균이 주로 음식 자체에서 감염된 상태에서 인체 내로 들어왔을 때만 생기는 게 아니라,
0: 네.
1: 이게 음식을 조리하는 과정에서 뭐 다른 식재료로 옮겨 간다든지,
0: 네.
1: 조리 도구를 통해서 감염이 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0: 네. 그렇게 음식도 문제고요. 조리 환경과 같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면 증상은 더 심해지나요?
1: 이게 복합적인 영향이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데요.
0: 네.
1: 음식이라는 거는 병원균에 오염이 되어 있어도 잘 익히거나 끓이면 사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염의 위험이 낮아지는데요.
0: 네.
1: 다만 이 조리 환경에서 새롭게 또 오염된 병원균이 손을 통해서 그대로 입에 들어오게 되면 급성 위장염이 생길 수 있는 거죠. 만약 오염된 음식을 제대로 익히지 않아서 병원균도 남아

0: 변화가 있고 조리 환경을 통해서 오염된 병원균도 같이 들어오게 된다면 네. 위장염이 생길 위험성이 더 커지는 건 맞습니다.
1: 네. 그런데요. 또 같은 환경에서 같은 음식을 먹었는데도 식중독 증상에서 개인차가 크지 않나요? 심한 분들은 응급치료를 받기도 하잖아요.
0: 병원균에 노출이 되어도 사람마다 증상의 차이가 굉장히 큰데요. 네. 이게 얼마나 많이 노출이 되었느냐. 즉 병원균이 몸에 들어온 정도가 얼마나 되냐는 것도 중요하고 개인의 면역 상태나 나이, 뭐 위장관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섭취량이 많았던 경우라든지 평소에 이제 면역이 떨어져 있는 만성질환자, 소아, 노인의 경우에는 증상이 심하고 오래갈 수 있다는 거고요. 평소에 위장 기능이 좋지 않았던 분들은 위산 분비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나쁜 균이 들어왔을 때 그걸 방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장내 미생물 환경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유익균이 적다 보니까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1: 식중독의 원인을 생각할 때 특히 여름에는 뭐 비브리오균, 대장균, 살모넬라균도 있고요. 얼른 떠올릴 수 있는 균들이 많은데 어떻게 다른가요?
0: 음식을 통해서 위장염을 유방을 하는 병원균에는 대장균이나 살모넬라, 비브리오 이런 종류들이 있고요.
1: 네.
0: 바이러스 쪽으로도 넘어가면 노로바이러스나 로타바이러스 등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세균 같은 경우에는 날씨가 더워지는 여름에 주로 기승을 부리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름철 식중독의 원인이 되는 세균들이 많이 언급되는 겁니다.
1: 네. 뭐 세균과 바이러스, 그 원인 물질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네요.
0: 맞습니다. 어떤 균에 의해서 오염된 음식을 먹고 증상이 유발됐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그리고 생닭을 조리할 때도 조리 도구라든지 주변을 살펴야 한다는 말도 있던데요.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0: 이 각각의 음식에 따라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균들이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생닭을 통해서 발생하는 식중독은 대표적으로 캠필로박터균이나 살모넬라균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닭은 이제 조리 과정 중에 익혀지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조리 도구나 씻는 과정에서 물이 튀면 다른 식재료나 손을 통해서 교차 오염이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리 도구는 꼭 구분해서 사용을 하셔야 되고 다른 식재료에 물이 튀지 않도록 마지막에 닭을 조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당연히 손은 깨끗하게 씻어야 하는 거고요.
1: 뭐 대장균이나 어패류가 문제되는 감염에도 신경을 써야겠죠?
0: 대장균은 이제 주로 오염된 물이나 덜 익힌 육류, 제대로 세척하지 않은 채소를 통해서 발생하고요. 어패류는 이제 주로 비브리오균에 의한 위장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잘 씻고 잘 익혀 먹는 것이 필요합니다.
1: 네. 또 냉동실에 있던 재료를 해동하는 과정에서도 조심할 부분들이 많다면서요.
0: 이게 음식을 냉동하게 되면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균이 죽는 게 아니라 그냥 얼어있는 상태가 되거든요.
1: 그렇군요.
0: 해동하다 보면 온도가 올라가면서 다시 세균이 활성화되면서 빠르게 증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온에서 해동을 하거나 따뜻한 물에 넣는 것은 피하시는 것이 좋고요. 냉장실에서 해동을 하거나 전자레인지로 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한번 해동했다가 다시 얼리는 거는 안 되고 바로 섭취하셔야지만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1: 조리 도구나 손을 통해서 교차 오염들이 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상한 음식뿐 아니라 조리 환경에 대한 위생수칙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겠어요. 일반적으로는 뭘 잘못 먹었다는 생각만 하게 되잖아요.
0: 맞습니다. 이제 음식 자체는 잘 익혀 먹어야 한다는 점을 잘 알고 계시긴 한데요. 조리 환경에 대한 위생 수칙을 지키지 않아서 식중독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조리 도구 분리하는 부분, 조리 순서를 잘 지키는 부분, 손을 잘 씻는 것, 이런 환경에 대한 주의를 좀 더 기울이셔야 됩니다.
1: 조리 도구를 구분해서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던데요. 균이 옮겨가는 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걸까요?
0: 네, 맞습니다. 조리 도중에 물이 튀기면서 다른 깨끗한 식재료에 오염된 균이 묻는다는 것이 좀 문제고요. 오염된 음식을 조리했던 도구를 다른 식재료를 다듬을 때 같이 사용하게 되면 교차 오염이 생기는 거거든요. 원래는 그래서 오염되지 않은 식재료인데 오염이 돼버리니까 식중독을 유발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조리할 때 칼이라든지 도마는 육류용, 어패류용, 채소류용이 구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 그런데요. 뭐 세균과 바이러스 종류가 참 많은데요. 원인이 뭐든 증상은 비슷한가요?
0: 맞습니다. 이게 오염된 세균이든 바이러스든 위장관으로 들어와서 증식하면서 나타나는 증상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1: 네.
0: 그래서 우선은 이제 뭐 구역감이나 구토가 나타나서 식사하기가 좀 힘들어지고요. 복통이나 설사, 배에 가스가 차는 경우도 생길 수는 있습니다.
1: 네. 구역, 구토, 뭐 복통이나 설사가 날 수 있고요. 또 열이 나기도 하고 증상이 참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건 아니지 않나요?
0: 경미한 위장관염 같은 경우에는 경구 수분 섭취만 충분히 해주고 네. 휴식을 취하면 며칠 정도 지나서 증상이 저절로 좋아지기는 합니다. 병원 치료라고 해도 증상을 완화시키는 항구토제나 진경제, 네. 지사제 같은 걸 처방받을 수 있긴 하지만 아주 심한 경우, 탈수가 됐는데 먹지도 못한다 이런 경우에는 수액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긴 합니다.
1: 또 이온 음료나 보리차를 마시면서 뭐 하루 이틀 지나면 괜찮아지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잠깐 고생하다가 자연적으로 회복이 되면 다른 문제는 없는 거죠?
0: 예, 맞습니다. 대부분의 위장관염은 저절로 호전되는 질환이라서
1: 네.
0: 수분 섭취만 잘해주면 특별한 약물 치료 없이 잘 좋아지고요.
1: 네.
0: 아무래도 이제 전해질이나 수분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온 음료를 드셔도 되고 맹물만 드시는 게 좀 어렵다고 하면 보리차를 드셔도 상관은 없고요. 며칠만 지나면 설사가 일단 줄어들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복통도 사라지게 되고 장염이 이제 회복되었다 판단이 되면 후유증 같은 거는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 식중독이나 장염으로 인한 합병증의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특히 노인들은 여름에 음식 앞에서 소극적이 되는 경우가 많던데요.
0: 먼저 심한 탈수가 생기는 경우에는 혈압이 떨어지게 되고 급성 심부전이나 신장 부전이 생길 수가 있어서 소아나 노인에게서는 주의를 좀 해야 되는데요. 노인은 원래 심장이나 콩팥 기능이 있고 다양한 만성질환이 동반되어 있기 때문에 탈수가 조금만 생겨도 급격히 장기 기능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세균성 장염의 경우는 적절한 항생제 치료를 받지 않으면 폐혈증이 생기거나 출혈성 대장균 감염에 의한 용혈성 요독 증후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위장염을 대수롭게 생각하지는 않아야 됩니다.
1: 또 설사가 멈추지 않기도 하고 여러 증상들이 오래 지속이 되면 불안한데요. 병원으로 가야 하는 경우랄까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0: 위장관염의 증상이 오래 지속되면 특히 이제 못 먹는데 설사의 양이 줄지 않으면 그리고 만약에 의식이 좀 처지거나 많이 처지고 소변 양도 줄어들다면은 병원에 꼭 가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열이 동반되는데 열이 안 떨어지고 지속된다. 아니면 혈변이 나오는 경우에는 세균성 위장관염을 의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병원에 가보셔야 됩니다.
1: 설사가 심할 때 대변 PCR 검사를 받던데요. 이게 뭔가요?
0: 증상이 이제 너무 심한 분들은 원인 병원균을 찾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PCR 검사를 해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대표적인 세균인 살모넬라나 대장균, 비브리오, 캠플로박터, 세균성 이질균 이런 것들에 대한 검사도 진행을 하고 노로바이러스나 로타바이러스, 장관 아데노바이러스 등을 검사해서 원인균이 있다, 심하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항생제를 추가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1: 식중독에 항생제가 처방이 될 때도 있는 건가요?
0: 만약에 식중독을 유발하는 원인균 중에서 세균 감염이 의심이 되면 즉 열이 난다든지 혈변이 있다든지 설사가 좀 심하다 이런 경우에는 단기간 항생제 처방을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살모넬라나 리스테리아균에 의한 식중독에서는 항생제를 쓸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이제 바이러스성 설사라든지 오히려 장 출혈성 대장균이 때문에 이제 위장관염이 생긴 경우에는 사용을 피해야 됩니다.
1: 또 식중독으로 설사를 할 때 지사제를 드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의료진과 상담 없이 그냥 복용해도 될까요?
0: 설사라는 게 다양한 기전에 의해서 생기는데요. 식중독에서 설사가 생기는 것은 몸이 우리 유해물질을 배출해내려고 하는 방어기전이거든요. 왜냐하면 음식에 의해서 세균 바이러스 독소가 장 점막을 자극을 하고 염증을 유발하니까 이거 빨리 배출을 해내자. 그러려고 장 운동도 빨라지고 설사도 나오는 겁니다. 근데 임의로 지사제를 복용하게 되면 이런 독소의 배출이 늦어지면서 오히려 증상이 오래 지속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임의로 지사제를 드리는 것보다는 정확한 진찰 후에 필요한 경우에만 약물 처방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1: 네. 임의로 드시면 오히려 증상이 지속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지사제가 장 운동을 억제하는 거잖아요. 그럼 임의로 자주 드시면 구체적으로 어떤 위험이 있을까요? 대수롭지 않게 드시는 분들이 많던데요.
0: 지사제도 작용 기전에 따라 좀 다른데요. 네. 장 운동을 억제해주는 로페라미드 같은 약은 임의로 드시면 안 됩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독소 배출이 늦어져서 오히려 증상이 악화되기도 하고 임의로 자주 드시면 장마비나 독성 거대결장 같은 합병증의 생리 위험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약국에서 파는 물약 지사제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흡착성 지사제라고 장내 세균이나 바이러스, 독소들을 물리적으로 흡착해서 배출을 시켜주기 때문에 이런 약은 상대적으로는 도움이 되고 안전할 수 있는데요. 이 약도 너무 자주 드시면 변비도 생기고 영양소나 다른 약물의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1: 유난히 식중독이나 장염에 잘 걸리는 경우도 있던데요. 뭐 장이 약하다, 민감하다. 스스로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맞는 얘기일까요?
0: 예, 맞습니다. 위장염이라는 것도 병원균과 나의 건강 상태가 짝이 맞아야 생기는 건데요. 평소에 장이 약하다, 민감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위장 기능이 예민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쉽게 생기고 심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요. 유산분비 떨어져 있는 분들은 세균을 분해하지 못하니까 감염이 잘 생기기도 하고 장내 유익균이 적어서 가스가 차거나 설사 복통이 생기는 게 쉬운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내가 위장 기능이 약하다, 예민하다 하는 분들은 최대한 노출되지 않도록 위생관리를 신경 쓰셔야 됩니다.
1: 식재료나 음식 보관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냉장고나 냉동실을 너무 믿으면 안 된다면서요.
0: 요즘에 또 환경적으로는 북극 빙하가 녹으면은 고대 미지 병원균이 깨어나서 위험하다 이런 뉴스 들어보셨을 텐데요. 냉장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냉장고나 냉동실에 있다고 해서 병원균이 절대 죽은 게 아닙니다. 잠들어 있기 때문에 안전하지는 않고요. 특히 이제 냉장실 같은 경우에는 낮은 온도에서 세균 번식이 늦춰지는 것뿐이지 오랜 기간 보관하면 세균이 결국에는 증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 온도를 설정하고 빠른 섭취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예방에 신경 쓰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싶은데요. 조리하는 사람의 위생도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죠?
0: 맞습니다. 이게 토사 광란이라고 들어보셨을 텐데요. 얼마나 힘들면 잘못된 말로 광란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이게 한번 경험해보면 다시는 경험해보고 싶지 않을 만큼 음식 먹는 게 조심스러워집니다. 고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것 중요하고요. 맛있게 식사를 만들었는데 위생관리 신경 안 써서 가족들이 고생하면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조리 과정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오염, 이거는 위생관리만 철저히 해주면 충분히 예방이 가능합니다. 재료 손질이나 조리 도구를 구분해서 사용하고 손 씻는 거 기본만 잘 지키셔도 좋습니다.
1: 네, 오늘은 식중독의 위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가정의학과 서민석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김건모의 잠 못 드는 밤 비는 내리고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방송은 KBS 콩 유튜브 채널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9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아나운서 김기만입니다. 공공시설이나 주차장을 이용할 때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복지카드나 장애인 등록증, 복지 관련 서류를 챙겨야 해서 번거로우셨죠. 이제는 이런 불편을 덜게 됐습니다. 서울시가 서울 온 앱을 통해서 모바일 자격 확인 서비스를 시작했는데요. 앱에서 본인의 복지 대상 자격만 확인하면 공공시설에서 별도의 복지카드나 증명서를 제시하지 않아도 이용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대상은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한부모 가족,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65세 이상 어르신 등 6개 복지 대상자입니다. 서울대공원과 서울식물원, 서울시 공영주차장, 세종문화회관, 한강공원 등 서울시 주요 공공시설에서 이용을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장애인과 어르신들은 실물 증명서를 가지고 다니거나 현장에서 보여줘야 하는 불편을 덜 수 있고요. 시설 운영기관에서는 확인 절차가 간소화됐습니다. 이렇게 작은 불편을 덜어주는 변화가 시민들의 일상을 더욱 편리하게 만드는데요. 세심한 배려들이 쌓여서 장애인과 어르신들, 복지 대상자들이 편리하게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으로 이어지길 기대하겠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장애인 문학 화제 집중 이 사람 장애인 일자리 장애 공감 시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첫 곡 띄워드립니다. 비주의 누구보다 널 사랑해.